0: 우리 얼마 못 사는 존재.
1: 어, 정말요? 그 얼마나 사시는데요?
0: 그건 문제로 내겠노라. 7년 만에 핀 타이탄 아룸 시체꽃은 과연 얼마 만에 질까요? 1번 7개월, 2번 7일, 3번 2일.
2: 7개월! 아쉽지만 7개월이라도 감옥에서 살게 해주세요.
1: 아, 근데 얼마 못 산다고 했으니까 7일?
3: 아이, 그래! 아이, 7년이나 기다렸다 폈는데 7일 정도는 피어 있어야지.
4: 그러니까요. 이틀은 너무 짧지.
0: 뻥! 다 틀렸다. 난 단지 2일, 이틀밖에 못 산다.
5: 네? 이틀이요?
0: 가만히 있어. 냄새. 더 냄새나게, 더 열나게. 다리를 한 마리라도 더 모아야 해. 냄새. 냄새와 열을 내기 위해 난 7년간 모은 내 몸의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리지. 그래서 단 이틀밖에 못 견디고 시들기 시작해. 그렇게 시들다 결국 죽고 말지.
6: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 7년을 기다렸는데 이틀 만에 죽는다고요? 너무해!
0: 오늘 안에 꽃가루를 못 받으면 난 자손도 못 남기고 죽게 되겠지.
1: 어떡해! 아니, 이틀밖에 못 사는 꽃을 병원엔 왜 끌고 와요?
4: 아니, 전 그냥 신고받아서.
6: 파리 씨! 꼭 그렇게 감옥에 보내야만 속이 어려나시겠어요?
2: 아유, 아니요.
0: 아, 현기증. 벌써 시들기 시작하는구나.
1: 어떻게 하지?
0: 파리가 다른 타이탄 아름 꽃가루를 묻혀와 나한테 옮겨야 하노라.
6: 파리 씨, 당장 가서 다른 꽃가루를 묻혀오세요.
2: 예. 아, 타이탄 아름이 또 어디 있더라?
0: 현기증.
1: 빨리.
2: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깐깐한 엄마의 선택 뮴에서 뮴튼튼 칼마디 K2 젤리를, 베이비부터 주니어까지 프리미엄 선글라스 글린에서 키즈 선글라스를 드립니다.
2: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5: 어, 좋았어. 새로운 빙고 3000 로봇. 어서 작동해보고 싶은데 이걸 내리면 될 거야. 아니, 뭐야? 에? 뭔가 잘못됐는데?

0: 그래, 이제 됐어. 아, 안 돼! 어, 이런. 이건 문제가 있어. 여기 어디에 전화번호가 있을 텐데. 여기 있다. 333-444-533. 평범하네. 기술 지원팀 부탁해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좋아요. 아, 저기 빙고 3000을 지금 방금 구매했는데요. 다리 쪽에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았어요. 네, 다리를 쭉 펴도 다시 올라와요. 네, 해봤어요. 그건 안 돼요. 알았어요. 그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를 잡고, 네, 다음은요? 그냥 흔들어요? 그럴게요. 흔들, 흔들, 흔들, 흔들. 네, 계속 흔들었어요. 다시 해보라고요? 아니, 이것도 안 되네요. 다른 방법 없어요? 네, 알았어요. 아래쪽도 보고 있어요. 그냥 찔러보라고요? 좋아요, 할 수 있죠. 아니, 안 돼요. 이 방법도 안 되네요. 이제 어쩌죠? 앞을 찔러보라고요? 알았어요. 아니, 안 되겠어요. 그냥 환불할래요. 네? 저기요, 제가 그쪽까지 다시 운전해서 갈 수는 없고요. 오늘 중요한 결승 경기가 있거든요. 물건 찾으러 와주세요. 모르겠으니까 택시 보내줘요. 아니,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유, 됐어요. 모르겠다. 되잖아! 된다고! 야!
1: 빙고 삼촌, 잡지 좀 갖다 줘. 저것보다는 빠른 줄 알았는데.
0: 난 이제 모르겠어.

0: 강한 악기.
1: 아침이 밝아오는 시간, 호비와 해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2: 됐다.
3: 그게 뭐야?
2: 응, 보여줄게.
3: 우와, 신기하다. 노래도 연주해줘.
2: 한번 해볼게.
3: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모두 태양을 자. 뽀랑뽀랑뽀로로. 우와, 다른 곡도 해줘.
2: 뭐가 좋을까? 아, 루피한테 악보를 빌려올까?
3: 좋아.

0: 아무도 없나? 어? 어디 갔지?
1: 크라운.

0: 안 가져왔는데 여기 놓고 갈까? 어? 이게 뭐지? 어?
1: 저런, 뽀로로와 크롱이 악기를 망가뜨려버렸네요.

0: 대단해, 루피. 정말 좋았어.
1: 역시 루피야.
2: 와.
3: 고마워, 얘들아. 어? 포비 해리도 왔구나.
4: 안녕.
0: 루피, 정말 잘 친다.
3: 고마워. 근데 무슨 일이야?
4: 혹시 악보 좀 빌릴 수 있을까 해서.
3: 악보는 왜?
0: 포비가 새 악기를 만들었거든.
3: 와, 정말?
1: 새 악기라고?
0: 나도 들어보고 싶어.
5: 나도.
3: 여기.
4: 고마워. 그럼 다 같이 갈까?
3: 응.
0: 된 것 같은데?
1: 그럼
0: 한번 불어볼게.
5: 이걸로는 안 되겠어.
0: 그럼 정착제를 찾아보자.
5: 빨리 포비. 빨리
0: 포비. 뭐? 포비가 온다고? 뭐 어떡하지?
5: 그럼 내가 집에서 고쳐올 테니까 그때까지 시간 좀 끌어줘. 잘 부탁해, 크롱.
1: 크랑크랑. 크랑크랑.
4: 어? 크롱.
3: 안녕.
0: 뽀로로는?
1: 뭐야야, 꽃아.
0: 어? 아직 잔다고?
1: 크랑.
4: 혹시 어디 아픈가? 한번 가볼까?
1: 크랑! 크랑크랑! 크랑크랑!
4: 그래? 그럼 일단 들어가자.
1: 크랑크랑!
4: 어? 놀이터?
1: 갑자기 웬 놀이터?
0: 그럼 그렇게 가고 싶어?
1: 크랑크랑!
3: 그래, 가자.
6: 크롱과 친구들은 놀이터에서 한참 동안 즐겁게 놀았어요.
1: 재밌다.
4: 이제 갈까? 밀어준다고?
1: 많이 탔는데.
6: 크롱은 친구들이 좀 더 오래 놀이터에 있게 하려고 애썼어요.
0: 이걸 이렇게. 어? 이상하다?
5: 어떡해.
0: 아! 아니야. 안 되겠다.

0: 이거야. 자, 이것도 좋았어.
1: 늦었으니 이제 그만 돌아갈까?
2: 응, 좋아. 놀자고?
3: 벌써 저녁이라고. 크랑크랑. 미끄럼틀은 지금까지 많이 탔잖아.
4: 맞아.
0: 크랑크랑. 씻어.
2: 크랑크랑. 그만 돌아가자. 사실 포비가 새 악기를 연주해주기로 했거든.
0: 악기?
2: 응? 왜 그래?
0: 크랑크랑.
2: 그럼 갈까?
0: 그럼.
2: 어떤 악기일까? 궁금하다.
5: 얘들아!
2: 보라라!
1: 안녕!
2: 마침 잘 왔어. 포비가 새 악기를 연주해주기로 했거든. 그래?
1: 다들 왔으니까 이제 들어가자.
0: 그럼 걱정 마. 이제 괜찮아.
4: 아무것도 아니야.
2: 포비, 어서 들려줘.
1: 잠깐만. 어디 갔지? 이쪽에 있나?
2: 분명히 탁자 위에 뒀는데.
4: 아, 이거 같은데?
2: 어, 저렇게 생겼었나?
4: 아, 빨리 불어봐. 악기 소리를 들어보고 싶어.
5: 크랑크랑.
1: 시작한다.
2: 그건 포비가 만든 거하고 다른 것 같아.
1: 그렇지.
4: 그게 아니라 이건가 봐. 이번엔 잘 될 거야.
2: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4: 자, 다시 포비한테 박수.
1: 어떡하지?
2: 한번 불어봐.
1: 그럼.
2: 노랑노랑 바나나나 예 너무 예뻐 애들도 추천 뽀로로로.

0: 배가 좀 고프네.
1: 나도 그런데.
2: 아! 짜잔! 마침 내가 빵을 가져왔어.
1: 우와, 고마워.
0: 맛있겠다.
1: 아, 맛있다. 포비, 악기 연주 잘했어.
3: 정말?
1: 사실은 내 노래로 악기 소리 잘 안 들리게 한 거 알지?
3: 고마워.
1: 보비, 응? 다 먹고 한 곡만 더 연주해줘.
3: 뭐? 안 돼.
1: 한 곡만 더 해주라.
3: 안 된다니까.
4: 이렇게 뽀롱뽀롱 마을의 하루가 지나가네요.

0: 안녕 여러분. 기가빌더 팀이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에 학교가 완성됐습니다. 드디어 오늘 테라 초등학교가 문을 열게 됐네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선생님을 모셨어요. 기가빌더 팀입니다.
1: 안녕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
2: 너무 기대돼. 뭘 가르쳐줄까?
3: 안녕, 난 루루야. 오늘은 재밌는 과학을 배울 거야.
2: 과학은 재미없고 너무 어려운데.
3: 어? 그렇지 않아. 과학이 얼마나 재밌는데.
0: 아직 우리 학생들에겐 살짝 어려웠나 보군요. 여러분, 일어나요.
3: 내 수업이 그렇게 지루했어?
4: 이제부턴 포보쌤의 과학 시간이다.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3: 뭐? 포보, 지금 이건 내 과학 수업이야.
4: 이러니 애들이 과학이라면 질색하지. 너같이 뭘 모르는 애는 맨날 이론만 떠드니까.
3: 뭐?
2: 포보, 지금 수업 중이야. 빨리 나가.
3: 아니, 잠깐만. 괜찮아, 레이. 과학의 전문이라니까 얼마나 재밌게 가르치나 보자.
4: 꼬맹이 여러분, 자 그럼 포보쌤이 과학이 뭔지 보여주겠다.

0: 이게 바로 자성체란 것이다. 자, 이젠 어때? 재밌지 안 그래? 뭐야? 이게 왜 이러지?
1: 빨간 자석과 파란 자석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어? 인력! 자성으로 물건을 띄우는 건 위험할 수 있어.
0: 아으, 감히 이 포보님의 실험을 방해해? 하, 이거랑 요거 그리고 이것까지 자성으로 다 띄워주마. 자, 포보님의 자성장치는 저렇게 무거운 것도 번쩍 들 수 있다고.
1: 포보, 빨리 내려놓으라고. 내가 처리할게.
0: 그런 장난감으로 날 못 이겨.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0: 좋아하거든.
1: 에이, 누가 이기나 두고 봐. 얘들아, 가자.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진짜 과학이 뭔지 보여주마. 시작해. 초강력 자석 파워 나가신다.
0: 다시 수업 시작할게.

0: 변신 완료! 마이티보 변신 완료! 레이브 변신 완료! 스케이버 변신 완료!
1: 자, 모두 한 줄로 서서 천천히 대피할게요.
2: 꼬맹이들이 이제야 내 위대함을 깨닫고 있어. 그럼 너 엄청난 것도 보여주마.
1: 첫 수업에서부터 학교를 잃다니.
3: 빨리 학교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해요.
4: 출동 준비 완료.

0: 이 미는 힘이 너무 강력해. 보고! 빨리 학교를 내려놔. 그렇게 하면 모두 위험해.
1: 하, 이래도 내가 이겼다고 인정 못해?
0: 그래, 알았어. 네가 이겼어, 포보. 네 발명품은 우주 최강이야.
1: 당연하지. 난 최고의 과학자니까.
0: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세. 어떻게 좀 해봐.
1: 진 사람이 뭔 말이 그렇게 많아?
0: 어떡해. 이젠 미는 힘이 너무 세. 또 둥둥 뜨고 있어.
1: 아니, 대체 어쩌란 거야? 도대체 이거 왜 이래?
0: 뭐 하는 거야?
1: 네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서 내 조종관이 고장났잖아.
0: 도와줘! 유루! 다들 다치지 않게 잘 받아야 해. 알았어. 자석을 절반 크기로 잘라서 빨간색 자석과 파란색 자석을 동시에 쓰는 거야.
1: 뭐? 야! 내 발명품을!
0: 야! 빨리 파란색 자석을 학교를 향해 겨누어!
2: 어? 뭐야? 서서히 내려가는 것 같은데?
0: 저 아래 증거! 어? 자석의 미는 힘과 당기는 힘 모두를 이용해서 학교 건물이 떨어지는 속도를 조절하고 있어!
2: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다 같이 당기자. 다시 건물이 떠오르고 있어. 이제 미나.
0: 당겨.

0: 날아다니는 학교였으면 더 재밌을 텐데. 정말 신날 거야.
1: 역시 나의 하늘을 나는 학교가 최고지. 나의 과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만든 발명품이야. 자석의 미는
2: 과 그럼 이번엔 집찍기 수업을 해볼까?
1: 아, 나의 천재적인
2: 부부! 엄청난 자석으로 우리 좀 도와줄래?
1: 막상 해보려니 잘 안 되지? 이 천재 과학자의 도움 없이는 말이야.
2: 자, 그럼 조립식 교실을 다시 공중에 띄워보자. 물론 안전하게 쌓으려면 도움이 필요해. 기가빌더, 도울 준비 됐어?
3: 출동 준비 완료!
2: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바닥은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4: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5: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천재 과학자님 덕분이야. 이제 다들 멋진 학교에 다니게 된 소감이 어때?
1: 정말 고마워, 기나빌더팀. 과학이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어. 과학이 재밌어졌다니 정말 다행이야.
2: 그럼 이제 남은 수업도 마저 해볼까?
0: 내 반려품이 없었다면 저런 멋진 학교 건물은 꿈도 못 꿨어. 웃지 마, 이 녀석들아.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배우는 AI의 허승범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 김주현 선생님 모시고 다양한 영어 회화 한번 연습해봤잖아요. 오늘은 AI를 가지고 또 더 재밌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거 준비되어 있을까요?
1: 오늘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영어 동화 만들기부터 해볼 겁니다.
0: 동화 만들기. 와, 우리 친구들 동화 많이 읽을 텐데 그 주인공이 직접 우리가 되어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인공인 영어 동화 이런 것들 어떻게 만드는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볼 겁니다.
0: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시죠.
1: 자, 오늘 저희가 사용할 AI 툴은 제미나이라는 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왼쪽에 세 줄 있죠? 가로로 세 줄 있는 거 눌러보면은 이게 메뉴 창인데요. 여기 Gems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0: Gems.
1: 요거를 눌러보시면요. 자, 요 아래에 Gem 관리자 가장 첫 부분에 Storybook이라고 적혀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걸 사용해 볼 거예요.
0: 아,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별도의 긴 주문서 프롬프트 없이 바로 이 세팅된 기능을 통해서 동화책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네요.
1: 맞아요. 그래도 기왕에 여러분이 주인공인 거를 만들 거니까 우리 한번 성범 씨를 주인공인 걸로 한번 동화를 만들어 볼까요?
0: 좋습니다.
1: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성범 씨가 주인공이라고 하고, 자, 어떤 내용의 동화가 좋을까요? 어렸을 때 좀 어떤 활동이나 놀이를 좋아하셨어요?
0: 저는 다 좋아했지만 지금 기억나는 건 피아노 치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1: 피아노 좋아요.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러면은 그 피아노와 관련돼서 좀 어렸을 때 재밌었던 에피소드 있으세요?
0: 막 1년에 한 번 정도 콩쿨 같은 거를
1: 중요하죠. 나갔는데, 저도 나가봤어요.
0: 막 그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엄청 그 긴장되는 마음을 갖고 가서 쳤는데 제가 이제 6학년 선배들을 다 이기고 5학년 때 1등을 한 거예요.
1: 그때부터
0: 그때 그리고 끝나고 이제 저희가 늘 근처에 있는 중국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때 먹었던 짬뽕이 아직도 생각이 난다.
1: 아하. 오, 그러면 그걸 한번 동화로 저희가 진짜 제대로 만들어 볼까봐요.
0: 좋아요, 좋아요.
1: 자, 대강 정리를 하면 피아노 콩쿨대회에서 언니 오빠들을 제치고 1등을 했다. 짬뽕이 맛있었다.
0: 아, 짬뽕이 너무 맛있었다.
1: 아하. 그리고 이제 영어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추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를 같이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5학년에. 자, 이렇게 여러분 다 썼죠.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영어로 만들어달라는 내용을 추가했고요. 여러분의 나이와 영어 수준까지 적어주었습니다.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비행기를 누를 준비가 되었다.
0: 슝.
1: 자, 비행기를 슝 누르면은 이제 이 친구가 열심히 동화책을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1, 2분 정도 기다리면은 되게 멋진 동화가 나옵니다.
0: 자. 우와, 우와. Songbum's Golden Melody.
1: 어, 뭔가 닮았나요?
0: 이야. 좀 느낌이 좀
1: 여기서
0: 이제 저기서 이제 안경만 쓰면
1: 아, 그러네요. 자, 이렇게
0: 비슷하네요.
1: 초등학생 아이가 나왔고요. 제목이 Songbum's Golden Melody라고 나와 있죠. 실제로 우리 성범님 이름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넘기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0: 우와. Songbum loved the piano more than anything else. Every afternoon, the sound of music filled his house like a warm breeze.
1: 오, 목소리도 좋으시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어 동화가 쫙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 어머님도 나오시네요.
0: 우리 엄마야?
1: 네, 여기 his mother라고 되어 있죠. 뭔가 콩쿨에 나,

0: 나는 여기 보면은 콘서트홀이라고 적힌 거 보이시죠?
1: 네.
0: 이렇게 뭔가 콩쿨에 나가는 듯한 장면이 나오면서 그림이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1: 네, 근데 저기 약간 소름 돋았어요.
0: 그래서
1: 네, 너무 잘 나오는데요?
0: 맞아요. 이제 굉장히 뿌듯하게 웃음 트로피를 들었네요.
1: 귀여워라.
0: 그렇죠. 웃음 트로피를 들었고 짬뽕을 먹는.
1: 그래. 아, 그래요. 이 장면이 킥이에요. 짬뽕이 중요하다고요.
0: 아, 짬뽕이 중요해.
1: 야, 이런 것들 다 살려주네요, 정말로.
0: 그러니까 여기서 네. 더 대박인 게 있습니다.
1: 어떤 또 더 있나요?
0: 네, 여기 듣기라는 걸 듣게 되면요. Stone Bum walked to the center of the stage to receive a shiny gold trophy. It was heavy and bright. Minho stood at the side of the stage, giving him a big thumbs up. Big thumbs up.
1: Big thumbs up.
0: 네, 맞아요.
1: 오, 좋네요.
0: 자, 이렇게 읽어주는 기능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제 이 영어 동화를 읽을 때도, 어? 내가 읽다가, 어, 여기 부분 어떻게 읽는 거야? 발음이 뭐지? 하는 것도 바로바로 어쨌건 원어민 5이 바로 생성이 되는 거니까 공부할 때 되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1: 와,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언어 공부라고 하는 게 그냥 막 단어만 외우고 하면 딱딱하고 재미없을 수 있는데.
0: 그쵸, 그쵸.
1: 흥미 없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서 공부를 해나가면
0: 맞습니다.
1: 훨씬 더 재밌게 할 수 있겠어요.
0: 맞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척 했잖아요.
1: 네.
0: 근데 우리 이제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니까.
1: 네, 또 그냥 읽는 걸로는 네. 성이 안 차죠.
0: 그냥 읽는 걸로는 살짝 부족할 수 있다.
1: 네.
0: 근데 여러분들 우리 집에서 정말 내가 어디 막 되게 막 유명하고 큰 학원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정말 그 유명한 학원에 다니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또 방법이 있어요.
1: 어떤
0: 얘기죠? 예를 들면 우리 요즘 제일 친구들이 많이 핫하게 공부하는 것 중에 Reading and Retelling이라는 게 있거든요.
1: 네.
0: Retelling이라고 하는 거 처음 들어봤을 텐데
1: 오,
0: 내가 한번 들어본 거 혹은 한번 읽어본 이야기를 내가 내 말로 다시 요약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1: 아, retelling.
0: 다시 말하는 거죠.
1: 아.
0: 그래서 말 그대로 예를 들면 막 헨젤과 그레텔이란 동화책을 읽었어요.
1: 네네.
0: 그 다음에 그 동화책을 그대로 copy and paste 하는 게 아니고 다 읽고 나서 헨젤과 그레텔은요 처음에 뭐 있었는데 뭐 과자 부스러기 떨어졌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다시 요약해가지고 설명하는 걸 retelling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되게 지금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랑 똑같죠. reading과 retelling 질문을 몇 개, 뭐 다섯 개 정도 만들어 달라고 한 다음에 아래 한글 또 변기해줘. 혹시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한글도 추가해달란 말을 넣은 거고요. 객관식이랑 주관식 섞어서 만들어달라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동화책에 맞는 어떻게 보면 문제집이 나오는 겁니다.
1: 오, 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질문이.
0: 와, 엄청나죠. 지금 이렇게 뭔가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썼는데요.
1: 네.
0: 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오고요.
1: 네.
0: 성범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무엇인가요? 하고 이제 답변. Cooking, playing the piano, playing soccer. 이 중에 이제 여러분이 고르게 되겠죠.
1: 우와, 네.
0: 네. 참고로 선생님이 지금은 당장 어떤 질문을 만드는 데에 집중한 프롬프트를 썼지만 여러분이 다 풀고 여기다가 이제 답을 써요. 1번 뭐, 2번 뭐 한 다음에 채점해줘 하면은 맞고 틀린 걸로 또 판단해줄 겁니다.
1: 우와, 거기까지 하시는 거고요.
0: 네. 이용만 잘하면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너무나 다양한 방법이 아주아주 잘 마련된 요즘입니다. 선생님이 만들어본 다른 동화도 한번 보여주려고 해요.
1: 좋습니다.
0: 이걸 보여주면서 얼마나 간단하게 프롬프트를 써도 얼마나 잘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7살 아이에 맞는 영어 동화. 공주를 좋아해. 동화를 읽고 영어 공부 하고 싶어서 좀... 사실은...
1: 이거 뭐 거의 준 정보가 없네요.
0: 그렇죠. 정보가 없는 수준이고 그냥 저의 바램.
1: 네.
0: 저의 희망사항만 담은 수준이라고
1: 네.
0: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거 내용을 예 보면요. 내용을 알아서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색깔을 잃어버린 세상이야.
1: 아니, 벌써 너무 흥미로워.
0: 네, 근데 아이가 이거 하나를 볼 때마다 red 이렇게 색깔을 말하고 그 영어 단어 이름을 말하면 세상이 색깔을 찾는
1: 우와.
0: 내용입니다.
1: 어, 지금 소름 돋았는데 너무 재밌는데요, 지금?
0: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영어를 잘해야만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니까.
1: 아.
0: 이제 그런 공주님이 나오는 이제 동화가 한번 만들어졌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아까 전에 보여줬던 거랑 비슷하죠. 이렇게 뭔가 리딩이랑 리텔링 관련해서 만들어달라라고 했을 때 아래 이렇게 또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동화도 직접 만들어보고 퀴즈도 풀어보고 하면서 재밌게 또 영어 공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1: 아, 너무 재밌습니다.
0: 너무 재밌나요?
1: 자, 오늘도 느끼는 거지만 10분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0: 그렇죠?
1: 김지현 선생님, 오늘의 마지막 한마디 어떤 게 있을까요?
0: 아까 일단은 우리 내가 주인공인 동화를 만들어가지고 좀 흥미 위주의 재밌는 동화를 좀 만들어봤었잖아요.
1: 네네.
0: 그거 말고 여러분들 조금 이걸로 제대로 공부를 더 해보고 싶

0: 있다고 하면 내가 뭐 do 관련해서 이 do 동사의 다양한 문장과 쓰임을 보고 싶다. 혹은 뭐 이제 내가 조금 과거 시제 이런 게 좀 부족한데 과거 시제 문장이 여러 개 모여 있는 동화였으면 좋겠다. 이런 내가 부족한 문법 상황에 대한 제시를 하면서 그런 문장들로 이루어진 동화를 만들어줘라고 하는 것도 학습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아,
1: 야, 그럼 AI를 통해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네요.
0: 그쵸, 그쵸.
1: 그런 포인트들 놓치지 말고 챙겨서 더 영어 공부 더 재밌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0: 모두들 배고플 테니 사양하지 말고 들게.
1: 모조리 먹어도
2: 두 왕국이 평화를 이루었으니 옛 노래 한 소절 올립니다. 옛 이야기는 해파리 없는 저 멀리로, 진실은 저 아래로.
0: 이 노래는 금지곡 아니냐?
3: 금지곡?
4: 왜인지 모르겠지만 저 노래가 마음에 안 드신데.
5: 옐로우, 지금이야.
0: 도대체 누굴 닮아 이리 말썽인지.
3: 배야. 울트라 사파이어 폐하께 결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0: 결투?
3: 그림 그리기요. 누가 누가 퍼플킹님을 잘 그리나 대결입니다.
1: 나?
3: 자신 없으신지요?
0: 좋다! 어린 공주라 하여 봐주진 않겠다. 여봐라, 결투를 준비하라.
6: 결투를 준비하라 신다.
3: 이게 무슨 상황이야?
4: 옐로우가 뭘 잘못 먹었나?
5: 그림 그리는 동안에 빨리 두루마리를 찾아야 해.
4: 저기로 어떻게 들어가려고? 계획은 있어?
5: 계획은 언제나 세워져 있지.

0: 누구냐?
1: 나는 가오리 왕국에서 온 공주인데 안경을 잃어버려서 앞이 보이지 않아요. 다치기라도 하는 날에는 두 나라 사이가 나빠질까 걱정입니다.
0: 여긴 금지구역이니 우선 가시죠.
2: 우와. 올라가 보자. 분명 뭔가 있을 거야.
3: 두루마리가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까지 숨겨놓으신 걸까?
2: 사이가 나쁜 적의 이름 이런 걸지도. 너희 아빠 이름도 있는 거 아냐? 퍼플킹.
3: 뭐? 만약 있더라도 상관없지. 우리 아빠는 진짜 세거든.
2: 에, 바다왕국의 가장 위대한 전사가 진다는 소리야? 제일 조그만 왕국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3: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하여간 엉터리라니까. 아까도 우리 아빠가 진다는 둥 하더니.
2: 에? 엉터리? 그럼 너희 아빠가 더 대단하다는 거야, 뭐야?
4: 여기도 없단 말이지.
5: 틀렸어. 우리 왕국엔 희망이 없어.
0: 저긴 금지된 천탑 침입자다.
5: 어마마마.
6: 뭐야? 왜 그냥 내려와?
3: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6: 이 탑에 있을 거라 계산했는데. 어? 여긴 뭔데 막혀있지?
7: 왜 아무것도 없지? 형광의 파리를 넣어서 조명을 켜는 곳인데.
6: 와, 진실은 아래로.
5: 저 멀리로. 진실은 저 아래로.
0: 이 노래는 금지곡 아니냐?
6: 그 노래 아무 이유 없이 금지시킨 게 아닐 거야. 탑이니까 당연히 위에 있다고 생각한 건 고정관념이었어.
3: 아래! 비밀의 방은 아래에 있었어!
2: 우와, 진짜 이 탑에 숨겨진 방이 있었다니. 멋진데.
3: 어? 저게 뭐지? 상자다!
2: 드디어 우리 왕국의 비밀이.
6: 대체 뭐길래 이렇게 꽁꽁 숨겨놓았을까?
3: 어? 웬 초상화? 이건 분명 우리 아빠인데. 옆엔 블루네 아빠?
7: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빠가 이런 허약한 모습이라니!
5: 나약했던 내 어릴 때 모습을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미안하다!
7: 아빠!
3: 두루마리잖아!
8: 날 그렇게 우습게 그리다니 가만두지 않게.
5: 봐봐.
8: 우리 무슨 일인가? 웬 놈이냐?
0: 그건 내가 할 말이거든. 웬 놈이냐?
7: 블랙허리드 모두 변신해.
9: 버블버블 체인징.
8: 나 때문에 경비가 허술해졌으니 책임지 마.
0: 여긴 나의 왕국, 내가 지킨다.
7: 아빠.

0: 너희 상대는 그쪽이 아니야.
1: 나야 월.
2: 우리 어릴 때처럼 우리 함께 보지 않겠나?
3: 좋아.
2: 지금이야. 어서.

0: 당하는군.
1: 여름 없다.
2: 여전히 멋지죠. 우리 아빠. 그리고 너희 아빠도.
3: 화내서 미안해, 블루. 부모님들이 싸운다고 우리까지 그럴 필요 없는데.
2: 암흑을 거두는 빛이여, 마주잡은 두 손에서 진실한 마음을 보아라!

0: 신세를 적군.
1: 우리 상대는 이쪽이다. 버블 퍼플 펀치.
2: 잠깐.
0: 왜 방해하나? 또 맞네.
1: 두 번은 안 당한다.
2: 이제 그만 퇴장할 시간이군.
3: 지금은 위대한 전사지만 아빠는 어릴 적에 매우 연약했단다. 그 모습을 들키기 싫어서 너희에게 괜히 모질게 굴었다.
4: 아바마마.
3: 하지만 너희 역시 나를 닮아 탁월한 전사의 기질이 충분하구나. 이리 오너라. 예전에 포기했던 전사 훈련을 다시 시작하자꾸나.
1: 그럼 저도 올게요.
4: 아, 운명의 수레바퀴. 저주받을 근력이요. 아, 슬픔의 근육이요.
0: 올리.
3: 아, 왜 또?
0: 어른들끼리 사이가 나쁘면 아이들이 불편해한다. 이제 우리 사이좋게 지내는 게 어떤가?
3: 그건 내가 할 소리.
1: 잘 가.
3: 다음에 또 보자고.
5: 역시 가족은 좋은 거야.
1: 학교에서 보자.
6: 겨우 어린 시절 조상화가 있었단 말이지. 헛수고를 했군.
0: 더 이상 해파리 왕국에 갈 이유는 없을 듯합니다.
6: 그래, 수고했다.
2: 그럼 이만.
6: 크레이가 숨긴 게 뭘까?

오늘의 이야기는 우유? 우리는 이 우유에 대해 무엇을 어디까지 생각해 봤었던가? 컵에 담긴 우유가 하얗다. 하늘에 피어오른 구름처럼 몽글몽글한 목화섬처럼 우아한 한 마리 백조도 우유처럼 하얗다. 티 없이 하얀 그야말로 우윳빛깔이다. 잠깐. 그런데 우유는 왜 하얀색일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우유는 하얗다. 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물과 비교해 보자. 고양이 그림을 물 뒤로 가져가면 보이지만 우유 쪽으로 가져가면 보이지 않는다. 우유는 불투명한 하얀색이다. 거름종이에 걸러보면 우유를 하얗게 만드는 물질이 보일까? 한 방울, 두 방울 우유가 걸러지고 거름종이에 남아있는 건 아무리 봐도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 염전에서는 강렬한 햇빛으로 물을 증발시켜 바닷물에 녹아있던 소금을 얻을 수 있었다.

우유도 끓여서 증발시켜보면 숨어있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 우유가 끓기 시작하고 잠시 후 우유에 막이 생겼다. 우유 속에 뭔가 있는 게 확실하다. 침착하게 다른 방법이 있을지 고민해보자. 끓어올라 막이 생긴 우유에 식초를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 식초를 넣고 조금 기다려보면 덩어리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몽글몽글한 순두부찌개를 보는 것 같다. 우유는 분명 액체였는데 이 덩어리들의 정체는 뭘까? 건져서 자세히 보자. 덩어리의 정체는 카제인이라 불리는 우유 속 단백질이었다. 우유 단백질이 식초의 산과 반응해서 이렇게 뭉치는 현상을 보여 모양을 만들 수 있다니. 그렇다면 우유 속에는 단백질만 있는 걸까? 하얀 도화지처럼 쟁반에 담긴 우유에 수성 잉크를 부어보자. 알록달록 그림이 그려진 것 같다. 여기에 막대를 대어보니 숨어있던 우유가 본색을 드러낸다. 막대를 대는 곳마다 잉크가 움직이고 그 자리에 하얀 우유가 솟아오른다. 우유 위에 그려진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 사실 이 막대에는 세제가 묻어 있었다. 세제가 닿으면 우유가 서로 당기는 힘이 약해져 색소가 떠 있는 표면이 갈라지는데 이때 드러나는 우유는 흰색인 것을 볼 수 있다. 물에 잘 섞이는 성질의 수성 잉크가 우유와 만났을 때 우유 속의 지방 때문에 섞이지 않고 표면에 떠 있었기 때문이다.

물이든 수조에 빛을 비춰보자. 빛이 물을 통과해 반대편에 닿았지만 뻗어나가는 모습이 보이진 않는다. 물에 우유를 조금 넣으면 보인다. 빛이 쭉 뻗어나가는 모습. 빛은 앞으로만 직진하여 옆에서 보면 보이지 않지만 우유 속 입자들이 사방으로 빛을 튕겨내면 눈에 보이게 된다. 우유의 하얀색. 그것은 단백질과 지방 입자들이 사방으로 튕겨낸 모든 파장에 빛이 합쳐져 하얗게 보이는 현상이었다.

늘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우유의 하얀 색. 우유 속에 모습을 감추고 있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는 보았다. 무엇이든 처음 보는 것처럼 들여다보면 새로운 것이 보인다. 어디에나 있는 과학. 그것이 호기심과 만나는 순간 세상을 바꾸는 물결이 된다.

잠깐 우유 이야기 아직 끝이 아니다. 콜라에 우유를 넣는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시간이 지나자 콜라가 점점 투명해졌다. 어떤 성분 때문에 콜라가 투명해진 걸까?

우유를 넣은 콜라가 투명해지는 이유. 정답은 콜라의 탄산 때문이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해볼 차례다.

0: 길다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가야 할까요?

0: 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1: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0: 로봇카풀이랑 꼭꼭 약속! 로봇카.

0: 김치 박사 호떡이. 목이 물린데 가려워.
1: 배 아파.
0: 가려운데 긁을까? 아니야 아니야. 긁을까? 안 돼.
1: 아우 배가 너무 아파. 아이들이 나오려고 일어나와.
0: 이게 다 모기 때문이야. 모기 너.
2: 모기? 나? 혹시 나 숨고 들켰나?
0: 잡히면 가만 안 될 거야. 가려워. 참아야 돼.
2: 호빵이한테 들켰다간 큰일 나겠는데?
1: 아직 알을 낳을 때가 아닌데 왜 이러지?
3: 그러니까 엄마 모기한테 물린 데를 긁으면 어떻게 되냐고. 왜 대답을 안 해? 왜 대답을 안 하냐고. 웽웽웽웽웽웽웽웽. 오!
4: 아이고, 배가 요란하게 흔들리는 걸 보니 알을 낳을 때가 된 모양이구만.
5: 오, 할머니, 그게 아니라요.
4: 아니, 많이 답답하다고. 그래, 엄마 뱃속에서 밖으로 나갈 때가 되면 답답할만 하지. 그럼 이 할미가 시원하게 내보내주마.
5: 벌써요? 아직 나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6: 너 때문이잖아. 네가 요란하게 흔드는 바람에 엄마가 우리를 낳으려고 하잖아.
3: 그러니까 엄마 모기한테 물린 데를 긁으면 어떻게 되냐고.
4: 아유, 그건 엄마 모기가 너희들을 무사히 낳으면 그때 엄마 모기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렴. 자, 그럼 민다.

0: 무슨 소리지? 잘못 들었나?
1: 알들이 금방이라도 나올 것 같아. 어서 알 낳을 곳을 찾아야 해. 알을 키우려면 물이 필요해. 어디가 좋으려나? 마침 비가 와서 물웅덩이가 많잖아. 좋아, 여기서 골라보자.
2: 삼파먹이 기절!
1: 엠조!
0: 순풍!
3: 순풍!
1: 아이들아, 무사히 나왔구나.
4: 엄마!
3: 어? 여긴 또 어디지?
4: 야호! 물이다! 엄마, 우리가 물 좋아하는 거 딱 알고 딱 좋은 물웅덩이에 넣어주셨네요.
5: 아, 저는 저기 물웅덩이가 더 좋은데.
1: 알아. 여긴 화분 받침대야.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사람들은

0: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1: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2: 아, 긁을까? 말까? 아, 긁을까? 말까?
3: 네네. 어서 시원하게 긁으라고 하십시오. 그럼 이 도파민이 최고의 쾌감을 선사드리겠습니다.
4: 아니, 아니, 아니, 되옵니다. 긁었다간 큰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3: 쾌감을 놓치는 것보다 더 큰일이 어디 있습니까요? 어서 시원하게 팍팍 긁으라고 하십시오.
4: 아니, 아니, 아니, 되옵니다.
2: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긁어라, 시원하게 긁어라.
3: 결정 잘하셨습니다요, 내님.
4: 네? 네, 목이 물려 가려운데 긁으라고 하십니다.
1: 도저히 못 참겠다.
3: 긁었다. 내님, 어떠십니까?
2: 가슴이 빵 뚫리는 것처럼 시원하구나! 그래, 이 맛이야!
3: 자, 그럼 더 팍팍 긁으라고 하십시오!
2: 그래, 더 팍팍 긁어라!
4: 아, 네! 자, 더 팍팍 긁으라고 하십니다.
1: 가려워! 더 시원하게 팍팍 긁을 거야!
2: 오, 상처다! 호빵이 손톱 밑에 숨어있기 답답했는데 잘됐다. 상처 속으로 들어가 볼까?
5: 히루딘, 전쟁의 신 히스타민의 폭탄을 받아라!
2: 그만, 그만!
6: 나 그렇게 대단한 악당 아니라고요. 모기 여왕님이 피를 쭉쭉 빨아먹는 동안 피를 굽지 않게 하려고 왔을 뿐이라고요.
5: 저렇게 구구절절 말이 많으면 꼭 죽던데.
7: 그러게.
8: 설마.
5: 말이 너무 많아. 히스타민의 폭탄을 받아라.
7: 히루딘이 죽었어.
3: 이 전쟁의 신 히스타민님도 좀 잠잠해지시려나?
1: 아마 아닐걸. 히스타민님은 전쟁의 신이시잖아.
5: 난 멈추지 않는다. 싹 다 쓸어버려라.
8: 따갑고 간지럽고 너무 아파.
5: 핏줄도 더 부풀어 오르고 있어.
2: 오! 모기가 뚫어놓은 곳으로 침투하니까 쉽네.
9: 염증 발생! 염증 발생!
8: 염증! 침입자다! 침입자가 나타났다! 히스타민!
5: 침입자가 또 나타났다고? 폭탄을 덮어부어라!
7: 히스타민님이 폭탄을 더 터뜨리고 있어!
10: 히스타민님! 이러다 우리도 다 죽어요!
5: 전쟁이신 히스타민, 나의 임무는 침입자를 제거하는 것이다. 침입자를 제거할 수만 있다면 이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 한다.
8: 아, 제발 그만하세요. 저를 더 이상 자극하지 마시라고요. 그럼 더 가렵고, 그럼 호빵이 또 가렵고,
2: 그럼 세균도 쉽게 들어오지롱.
5: 세균, 이 녀석, 널 제거할 때까지 폭탄을 퍼둬라!
8: 내님, 괴로워서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6: 괴로워요.
11: 라고 피부 신경세포가 전해왔습니다.
2: 왜요? 괴로워? 도파민,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긁으면 시원할 거라면서! 쾌감을 느낄 거라면서!
3: 이 도파민의 쾌감은 아주 짧습니다. 그럼 이만!
2: 왜야? 왜? 어딜 도망가는 것이냐? 이리 오너라!
11: 뇌님, 그러니까 긁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목이 물린 데가 난리가 났습니다.

0: 호빵이 손에 숨어있던 세균까지 침투해서.
1: 세균까지? 호빵이 손 안 씻었대?
0: 그랬다네요.
1: 아우 이런, 아우. 혹시 말이다, 그 모기한테 물렸을 때 바이러스나 말라리아 원충 같은 건 안 들어왔다지?
0: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신경세포, 피부마을 백혈구, 나와라 오바.
2: 네? 뭐라고요? 모기한테 물렸을 때 바이러스나 말라리아 원충이 들어왔냐고요? 전 못 봤는데 잠시만.
3: 백혈구 너 봤어?
4: 난 못 봤는데? 나도 못 봤는데?
1: 나도 못 봤다! 너도 못 봤지? 말라리아!
5: 말라리아! 나 말이야?
6: 말라리아 원충이다!
5: 말라리아 원충은 적혈구 영양분이 좋아! 뺏어 먹을 거야! 적혈구야! 이리 와!
3: 싫어! 저리 가!
2: 안 돼! 말라리아 원충! 적혈구 괴롭히지 마!
0: 뭐야? 침입자가 또 있었어? 아, 세균이냐 말라리아 원충이냐, 누굴 먼저 잡는다? 뭘 망설이는가? 전쟁이신 히스타민은 둘 다 잡는다! 폭탄을 퍼져라!
7: 지금쯤 내 침에 들어있던 말라리아 원충까지 들어가서 호빵이의 피부 마을은 난리도 아닐걸?
1: 안 돼! 누나한테 빨리 가서 알려줘야 해!
7: 알드라,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건 호빵이 호떡이도 모를 테니까 안심하고 어서 놀아!
8: 네, 엄마! 우리 놀자!
1: 아니! 내가 돌아가면 엄마 모기가 알을 낳을지 모르니까 물 웅덩이는 찾아서 다 없앨 거야!
8: 뭐?
1: 그리고 호빵이 누나한테도 모기 물린 데 절대 긁지 말라고 알려줄 거라고!
8: 아! 누구죠? 모기 박사? 모기 박사가 여긴 뭐야? 사라졌다!
7: 설마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들키는 건 아니겠지?
9: 모기 물린 데 너무 가려워!
1: 누나 긁지 마!
9: 어?
1: 엄마 모기가 누나 피를 쭉 빨아먹으려고 피를 굳지 않게 히로딘을 내보낸 거야. 그래서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 나타난 거지.
9: 뭐라고? 그럼 지금 내 뺨에서 히스타민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간지러웠던 거야?
1: 그런데 긁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누나, 손 씻었어?
9: 손 안 씻었다.
1: 이렇게 더러운 손으로 모기 물린 데를 긁으면
9: 설마 세균이! 어떡해! 얼른 손부터 씻어야겠다! 근데 그러고 보니 호떡이도 모기 박사네!
1: 모기 박사? 이제부터 나를 모기 박사 호떡이로 불러주세요!
3: 누나 얼른 손 씻어!
1: 나는 물 웅덩이를 찾아 없애겠어!

0: 이루긴 잡으려고
1: 히스타민 출동해
0: 핏줄 묶고 가려워서
1: 자꾸 긁고 싶어져
0: 상처나 염증 생겨
1: 세균까지 들어오면 히스타민은 못 참지 전쟁이다!
2: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0: 수상한 베리의 거울. 얘들아, 나 좀 봐줄래?
1: 베리잖아. 왜? 오늘도 이쁜 나 좀 봐줄래? 그러려고.
0: 얘들아, 나도 예쁘지만 이것 좀 봐줄래? 내 거울에 재미있는 게 자꾸 나온다고.
2: 재미있는 거?
0: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거 보여줘. 재밌지? 거울아, 거울아, 더 엄청 재밌는 거 보여줘.
3: 거울이 거울이지. 뭘 보고 있는 거야? 에휴.
4: 짜잔! 이번 시간은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사진 찍기 시간.
5: 너희들 뭐해? 마법 카메라라고! 얘들아! 거울에서 이상한 영상이 나오잖아! 준이! 정신 좀 차려!
6: 조금만! 너무너무 재밌다고!
4: 이 거울은 대체 뭔가요? 왜 영상이 나오는 거죠? 그것도 이런 나쁜 영상이.
6: 저도 몰라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갑자기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서 더 재밌는 거 계속 말했더니 아까 같은 영상이 계속 나오지 뭐예요? 오늘 아침까지 계속 봤어요.
4: 이런 나쁜 영상을 보느라 밤을 샜다고요? 이 거울엔 당분간 사용 금지.
6: 네?
4: 더 이상 이런 영상을 보게 할 수는 없어요.
6: 내 거잖아요! 돌려줘! 제발요. 거울이 없는 하루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4: 안 됩니다.
6: 제 보물들이에요. 이거랑 바꿔요. 네? 네?
4: 베리, 거울이 이상해졌다면 제가 살펴봐야 해요.
1: 거울에 나오는 영상 왜 보면 안 돼요?
4: 어려운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볼까요? 첨보는 맛있게 생긴 과자가 있어요.
1: 먹을래요?
4: 그런데 과자가 몸에 너무나 나빠요.
1: 먹을래요?
4: 먹을 땐 맛있지만 몸이 이상해져 버릴 텐데.
1: 이상해.
4: 이런 이상한 과자를 알았다면 그래도 먹을 건가요?
1: 안 먹어요.
4: 이 영상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랍니다.
1: 조금만 보면 괜찮을 거예요.
7: 군터!
4: 안 돼요. 조금만 봐도 빠져버릴 수 있다고요.
1: 나는 괜찮을 거예요. 나도 볼 거야.
6: 내 손가락!

0: 일 없었잖아.
1: 내 손거울이라고.
0: 나이.
1: 핀핀이 붙잡고 늘어진 탓이야.
2: 놓친 건 슈리 너잖아. 슈리 더 핀.
3: 됐고, 어서 거울이나 고쳐내.
1: 눈 가리고 술래잡기. 그래, 그게 요즘 대유행이래.
3: 거울.
1: 거울은 로블리가 뚝딱 고쳐주겠지. 그렇죠?
0: 제가요? 아, 그럼요. 물론 제가 고칠 수 있지요.
1: 술래가 손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숨어있는 친구를 찾는 게임인데 이걸로 순서를 정하는 거야. 누가 먼저 거울을 볼지.
3: 술래야 친구.
1: 군탕아 먼저 술래. 눈을 가리는 동안 모두 숨어있어.
3: 됐다.
1: 모두 불만 없게 내가 심판을 볼게. 지금부터 숨는 거다. 자, 이제 군타 출발.
0: 거기군.
1: 봉이 잡혔다. 어? 이렇게 재밌는 걸 안 남길 수 없지.
0: 영상이 나오는 손거울 마법템은 들어본 적도 없는데 손거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게 틀림없어. 멜리나님이 계셨더라면. 멜리나님. 멜리나님은 지금 안 계시잖아. 언제까지 멜리나님만 찾을 수는 없다고. 지금은 내가 해결해야 해. 전부 살펴봤지만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살펴봤는데 의심되는 모든 걸 새로 바꿔봤는데

고쳐지지 않는다는 건 단순하게 망가진 건 아니란 얘기. 그럼 필요한 건 바로 마법. 멜리나님의 마법이 담긴 캐네디움 가루를 뿌리면

0: 방금 그건 분명 어둠의 기운. 설마 요즘 일어났던 이상한 일들이 전부? 응? 응? 손거울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1: 순서가 다 정해졌잖아. 재밌는 걸 볼 시간이라고.
2: 조금만 더 기다리면.
3: 로블리를 가져오는데.
1: 로블리.
0: 잘들 놀고 있었나요?
3: 거울은요?
0: 물론 고쳤지요.

0: 올린 마법 카메라로 찍은 거 지금 보여줄 수 있어요?
1: 네, 지금요?
0: 당장요!

0: 뭐야? 저걸 언제 찍었어?
1: 언제 찍었냐, 핑!
2: 아우, 거의 다 잡을 뻔했었네.
1: 준이가 피아노에 부딪혔어. 엄청 아팠는데 웃음이 나오냐?
0: 어? 슈리는 뭐 춤추고 있는 거야? 우와, 균형 잡는 것 좀 보소.
1: 아니, 목이 저렇게 돼? 한 번 더 하고 싶다.
3: 좋았다!
1: 그럼 이번엔 놀이터로 나가서 신나게 놀아볼까?
3: 좋아!

0: 아직 공부하고 있어?
1: 중이구나. 그냥 기본 마법서 읽는 중.
0: 기본 마법서?
1: 우리가 쓰는 마법에 마법템, 마법 동식물까지 멜리나님이 다 적어두셨어.
0: 와, 역시 멜리나님. 그런데 토니야.
1: 어?

0: 넌 아쿨란네 성 지도자나?
1: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눈부신 빛이 모인 곳에 보관하노라.
0: 보물? 당장 찾으러 가자! 잠깐! 신중하게 움직여야 해.
2: 신중?
0: 아직 진짜 보물 지도인지도 모르고. 일단 친구들에겐 비밀로 하자. 아? 근데 눈부신 빛이 모인 곳이 어딜까? 눈부신 빛이 모인 곳이라. 지도 생각 때문에 엄청 피곤하네.
3: 보물이 숨겨져 있다네.
0: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것이 바로 멜리나님이 남기신 보물지도.
4: 우와, 준이.
0: 비밀로 하자고 했잖아. 아니,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0: 근데 넌 왜 이제야 나타났어?
1: 그게 보물을 혼자 찾으러 갔다 온 건가? 지도는 네가 가지고 있었거든. 안 그래도 지도에 적힌 눈부신 빛이 뭔지 밤새 고민해봤는데 전혀 모르겠어.
2: 베리는 뭔지 알 것 같아.

0: 마음이 아름다운 내가 바로 눈부신 빛이 아닐까?
1: 혹시 멜리나님에게 들었던 이야기 없어?
2: 도대체 눈부신 빛이 뭘까? 뭔가 소중한 건가?
0: 핀핀! 소중한 걸 모아놓은 곳! 멜리나님의 창고다! 핀!
1: 멜리나님의 창고? 로블리한테 들키지 않게 모두 조용히 해.
0: 물건 많다, 핀!
1: 핀핀, 조용히! 눈부신 빛을 찾아야지!
0: 빛나는 건 없다, 핀! 찾다 보면 나올지도, 핀!
3: 밖에서 들어올 쓰레기 발견! 꼼꼼 청소 시작!
1: 쓰레기라고?
4: 청소?
1: 얘들아, 도망가!

0: 좋겠네.
1: 혹시 빛이란 게 진짜 빛이 아니라 다른 거 아닐까?
2: 그래! 진짜 빛이 아니었어.
1: 자.
3: 눈부신 빛은 바로 이 친구야.
4: 핑핑!
3: 멜리나 님이 말씀하셨었지.
4: 핑핑!
5: 뭐라고?
3: 핑핑은 고와서 반짝반짝 빛이 나네
2: 라고 하셨었단 말이지.
1: 훈타! 그래서 어딜 가는 건데?
2: 핑핑이 더욱더 빛나는 곳. 멜리나 님이 핑핑은 밥을 잘 먹어서 빛나는 거라고 하셨거든.
1: 밥 잘 먹는다, 핑!
6: 그런 억지가 어딨어? 어?
7: 손으로 준비할 게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
2: 아닌가?
1: 아닌가, 핑?
6: 안 되겠어. 도서관에서 눈부신 빛을 찾아보자.

0: 어, 준이 괜찮아?
1: 없어. 찾을 수가 없다고.
0: 나도 마찬가지야. 눈부신 빛은 어딨을까?
2: 어?
3: 그래! 그거야!
0: 케네듐! 좋다!
4: 케네듐이야, 케네듐! 마법팸을 움직이는 반짝반짝 케네듐!
3: 군타, 어떻게 하려고?
4: 눈부신 빛이 모인 곳에 보관하노라. 빛을 모아야지, 눈부신 빛을.
0: 빛을 모으겠다니, 케네듐을 모으러 케네타 광산에라도 갈 생각인가?
3: 설마? 토니, 책 정리 좀 부탁해.
0: 준이!
3: 군타, 이 녀석! 마법템에서 케네듐을 빼내 모을 생각이잖아. 그만해, 군타!
5: 준이, 도와줘요!
4: 좋아, 마법 유치원에 케네듐은 다 모았다.
3: 군타, 마법템들이 싫어하잖아.
4: 보물 찾고 돌려주면 되잖아.
3: 지금 당장 돌려줘!

0: 오신 빛? 모두 여기로 가서... 어? 어?
1: 안 돼! 빨리 다시 불빛을 비춰줘! 어?
2: 캐네듐이 이렇게 강할 줄이야.
0: 분명히 화살표가 도서관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없네.
1: 없어.
2: 보물도 빛도 아무것도 없잖아!

0: 이곳이 바로 눈부신 빛이 모인 이곳.
1: 자, 손을 들어.
0: 다 같이.
2: 에? 어? 기숙사에도 보이지 않는다 했더니 마법 유치원을 엉망으로 만들고 이게 뭔가요?
0: 하나 둘 셋.

0: 여긴 어디야?
1: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 빨리 마법 스탠드 좀 켜봐.

0: 그런데 보물은?
1: 아, 보물!
2: 여러분, 사진 옆에 이런 편지가 한 통 꽂혀 있군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1: 어, 저 알아요. 빛을 비추면 보여요.
2: 멜리나님의 비밀 편지로군요. 마법 유치원 아이들에게.
3: 얘들아, 안녕? 혹시 보물이 없어 서운했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 준비한 보물은 나가는 길에 준비해...
0: 어? 여기 뭔가 있어! 우와! 선물 상자야!
2: 그리고 진짜 보물은 내가 가장 아끼는 너희들이란다. 건강하렴, 그리고 사랑한다. 멜리나님, 당신은 대체...
1: 우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0: 이거 정말 멋진데?
1: 이것도 좀 봐봐!

0: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0: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1: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친구들 그거 알아?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원래부터 영어를 할 수 있었대.
1: 와우!
0: 왜냐면 흩어져 있던 알파벳 글자들을 슈퍼두퍼 위저드들이 모아서 슈퍼두퍼 잉글리시 월드에 갖다 둔 덕분이거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부터 글자들이 모두 달아나 숨어버려서 우리가 영어를 잊어버리게 된 거래.
1: 아.
0: 하지만 걱정 마. 새로운 슈퍼두퍼 위저드들이 숨어버린 영어를 찾아오면 우리가 다시 영어를 할 수 있대.
1: 예!
0: 우리 슈퍼두퍼 위저드를 함께 불러볼래?
1: 예! 슈퍼두퍼 위저드!
2: Here we are!
3: Hello everyone!
4: We are the
2: Super Duper
1: Wizards!

0: Now, it's time to play hide and seek.
1: Yeah! 오늘은 과연 어떤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들과 숨바꼭질을 할까?
2: 궁금해?
1: 궁금해. 우리 친구들도 궁금해할걸요, 그쵸?
3: 네.
2: 과연 어떤 알파벳 단어들일까?
4: Signed J.
3: J.
2: 친구들, 이건 Big J, 큰 J.
3: 이거는 Small, 작은 J.
2: J.
3: J.
2: J.
3: J.
2: J.
3: J.
1: 둘 다 J야.
3: 와.
2: 오늘은 J로 시작하는 단어들 찾는 거네.
3: Wow.
1: That's right. It's gonna be so much fun.
3: Are you ready?
1: Yes, we're ready.
3: 우리 친구들도 준비됐어? Are you ready?
1: Yay!
3: 그럼 간다.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door. Come on.
2: Let's go. Let's go. Oh, join me.
5: Let's go inside the hide-and-seek world!
2: Go, go, go!
4: Find J!
2: 어? 여기가 어디지? 온통 나무야!
1: 여기 정글 아니야?
2: 정글?
1: 아!
5: Jungle! Jungle!
2: We found it!
6: 여기가 J World야. Listen.
2: J J J J.
6: 맞지?
5: 응. 내가 소리를 보여줄게.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0: 정글 속에 J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숨어있나봐.
1: 어디에 숨었을까? 찾으러 가자.
0: Wait. 정글에는 위험한 동물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You have to be careful.
1: Okay.
0: 나 떨려.
1: 그럼 우리 노래 부르면서 가자.

0: super duper power!
1: 악어 때 노래를 부르니까 악어가 나오잖아.
2: 노래 부르지 말자.
0: 근데 늪에서 악어가 또 나오면 어떡하지?
1: 우리 여기 건너가자.
0: 좋아.
1: 멜로디, 컴온.
2: 에너지는?
0: 나는 점프해서 가면 되지. 이야!
2: 어?
3: 점프!
2: 점프!
4: 예!
0: 먼저 가! 두퍼 두퍼 슈퍼 두퍼 점프!
4: 와우! This is super cool!
1: 나도 목말라.
0: Look, it's a coconut. Wait here, guys. Juice.
4: Wow!
0: Hey, catch!
4: Thank you, Energy.
2: You have super duper powers.
5: Oh, this juice is so yummy.
2: Mm-hmm. Hey, guys. Look down!
0: Look behind you!
1: Oh, 안 되겠다! 탈취!
6: 아이고, 오늘도 아주 시끌벅적하게 오네.
7: 아, 위험한 정글인데 저 정도면 잘 알고 있는 거죠.
6: 우리 때는 위험한 일 훨씬 많았다.
8: 아, 우리 때는. 아,
6: 쉬쉬,
8: 가네.
7: 아이고, 우리 에너지 매달리는 바람에 떨어질 뻔했어.
8: 맞아.
6: 미안해. 어쩔 수가 없었어.
7: 아, 근데 그래도 떨어지기 전에 에너지가 손을 놨잖아.
6: 근데 우리 단어 하나 더 자자 하는 거 아니야?
7: 맞아.
1: 잠깐만. 멜로디, 우리 여기에서 제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6: 진짜?
7: 그러게. 그것도 아주 크게.
1: 오!
7: 와우!
0: Let's find it!
7: Yeah!

0: 도대체 어디 있길래 안 보이는 거지?
1: 어디야, 어디야?
2: Where are you?
1: 어? 이상하네? 계속해서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는 것 같은데?
3: 진짜?
1: 어? 어? 아! I know! 쥐, 쥐, 쥐. Joy! Joy!
2: 아! You are Joy!
1: Yeah!
0: Yes! I am Joy!
1: 아니, 아니. 어? 어? Joy! 기쁨이라는 뜻이지.
0: 아, 맞다! I am Joy!
1: Yeah!
2: Joy, Joy! 어. 빨리 카드 주문을 걸어야지.
1: 어.
0: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card!
2: 오, 예!
0: 얘들아, 얘들아, 그러면 우리 오늘 찾은 단어들을 한번 확인해볼까?
4: 오키토키!
0: 와! Super duper!
2: 예! 쯔, 쯔, 쯔. Jungle, jungle!
0: Jump, jump,
4: juice, juice,
1: joy, joy.
4: Good job!
1: Yay!
4: We did it!
1: Woo! Oh, I'm so happy!
4: Now, it's time to sing a song!
1: Let's go!
2: Oh, yeah!
4: Time to sing a song!
2: 아니, 자기 이름도 왜 이렇게 빨리 못 찾아요?
0: 아, 아유, 또 얘기해 줄까요? 우리도 옛날에, 어?
2: 차차, 친구들한테 빨리 좀 제 쓰는 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1: 어머나, 그러네요. 자, 친구들. 우리 보고 J 쓰는 법 잘 따라 써봐요.
2: 자, 잘 따라서 쓸 거지?
1: Big J는 one. J. Small J는 one. Two. J.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현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0: 친구들 그거 알아?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원래부터 영어를 할 수 있었대.
1: 와우!
0: 왜냐면 흩어져 있던 알파벳 글자들을 슈퍼두퍼 위저드들이 모아서 슈퍼두퍼 잉글리시 월드에 갖다 둔 덕분이거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부터 글자들이 모두 달아나 숨어버려서 우리가 영어를 잊어버리게 된 거래. 하지만 걱정 마. 새로운 슈퍼두퍼 위저드들이 숨어버린 영어를 찾아오면 우리가 다시 영어를 할 수 있대.
1: 예!
0: 우리 슈퍼두퍼 위저드를 함께 불러볼래?
1: 예! 슈퍼두퍼 위저드!
2: Here we are!
3: Woo!
4: Yay!
3: Woo!
4: Hello, everyone!
5: We are the
6: Super Duper
1: Wizards!

0: Now, it's time to play hide and seek.
1: Yeah! Hide and seek 시간이다. 재밌겠다. 오늘 숨바꼭질 할 알파벳은 뭘까?
0: Find K.
2: K!
1: 오!
2: 이건 big K.
3: 이건 small, 작은 K.
2: K!
3: K!
2: K!
3: K!
1: 둘 다 K야.
3: 와우! 그럼 오늘은 K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아야 되네.
2: 멜로디 뭐해? 얼른 가야지.
1: 오!
2: 이거!
3: 그럼 간다.
4: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door.
3: Let's go!
5: Let's go inside the hide and seek world.
6: Go, go, go!
7: Find Kay.
2: Oh, they're animals.
8: 이쪽에서 Kay 소리가 들린 거 맞아?
2: Joy, 빨리 소리를 보여줘.
5: Okay,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They are K.
8: 여기가 K-World 맞잖아.
2: 와! 그런데 저기 동물들이 모여서 뭘 구경하는 거지?
8: 안 보인다.
2: 안 되겠다. 나무 위에서 봐야겠어. Super duper, super duper, jump! 어? 코알라가 차고 있네? 코알라! 코알라!

0: 이겨라 이기는 편 우리 편
1: 조심해.
0: 오케이.

0: 답답하다, 답답하네. 저 에너지 언제 처리될까? 갔다 하면 사고나 치고.
1: 어허, 소 에너지. 에너지가 지금 치는 건 사고도 아니죠. 당신 예전에 더 큰 사고, 더 큰 문제도 일으키고 했었잖아요.
2: 맞아요.
0: 나? 옛날에. 옛날에 그 얘기는 레이디 조이가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1: 아니, 누가 먼저 옛날 얘기를 꺼냈는데, 어머.
3: 온다. They're coming.
4: 나 고생 너무 많이 했어. 나 쉴래. 나 쉰다.
5: 에너지.
4: 왜?
5: 어딜 가? 우리 단어 찾아야지.
2: 맞아.
4: 그럼 또 가야 돼? 나 못 가.
5: 오?
4: I'm scared.
2: 잠깐. 어? 여기서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는 것 같은데?
4: 진짜네. 들리네.

0: Pretty, pretty, please.
1: 안 보이지?
0: Where are you?
2: 분명히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소리도 들리고 왜 이렇게 안 보이지?
1: 그러게 어디에 꽁꽁 숨어 있는 거야? 정말 궁금해.
0: 못 찾겠네, 못 찾아.
1: 키위다.
3: 키위, 키위.
1: 나무가 키위나무였나 봐.
2: 맞아, 맞아.
0: 맞네, 맞네. 내 모자 위에 떨어졌었던 게 그 키위야. 오, 오.
2: 와, 오늘 에너지 덕분에 단어들 다 찾았네.
0: Thank you, everyone. Thank you, ladies, gentlemen, boys, girls. Thank you.
1: Energy, energy.
0: Thank you. I did it.
1: Energy, okay, stop.
0: Wait, wait, wait. 알았다, 알았다. 그래,
1: okay.
0: 하자, 하자.
1: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cards!
0: 와! Yeah, oh yeah. 차차, 이제 우리 빨리빨리 오늘 찾은 단어들을 확인해보자.
2: 오키토키!
0: 크, 크, 크. 코알라, 코알라.
2: 크, 크, 크. 캥거루. Kangaroo.
1: Kick.
2: Kiwi. Kiwi.
0: Good job.
2: Yay!
0: Yay!
1: It was super fun.
0: Oh, yeah.
1: Yeah.
0: Oh, I loved it.
2: Do you know what's more fun?
0: What?
2: 더 재밌는 건 바로 노래지.
0: 맞다, 맞다. Melody, go.
2: It's time to sing a song.
1: Yay! Yay!
2: Follow me.
1: Okay.
0: Join Melody.
4: 아이고, 에너지는 자기 모자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1: 아니, 또 얘기해줄까요, 서에너지? 서에너지는 옛날에 말이죠.
2: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한테 케이스는 법을 알려줘야죠.

0: 그럴까요? 자, 친구들, K 쓰는 법 잘 보고 따라서 써봐요.
1: 잘 따라서 쓸 거지?
0: Bin K는 1, 2, 3, K. 그리고 작은 K는 1, 그리고 조금 아래에 2, 3, K.

0: 키위.
1: 맛있겠다. 키위,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타이어를 단 로기가 운행을 나왔어요.
1: 역시 새 타이어는 정말 멋져. 지저분해지지 않게 조심해야지.
2: 로기.
3: 미안한데 좀 더 빨리 가줄 수 없니?
1: 아, 네. 그럼 지름길로 가볼까? 여기로 가면. 에이! 이게 뭐야?
2: 야,
1: 하필 공사 중이잖아. 이러다 더 늦겠는데.
3: 안 돼!
1: 내 새 타이어. 도착했습니다.
3: 이게 뭐니? 더 늦었잖아.
1: 죄송해요. 오늘은 정말 운이 없네.
4: 로기, 오랜만이야.
1: 윈디.
4: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1: 그게 새 타이어도 긁히고 손님한테도 혼났거든.
4: 하하, 그렇다고 너무 울상

0: 그만해.
1: 무슨 일이야?
0: 로기. 어? 오늘 운전 연습 기계에 새로운 코스가 생겼는데 서로 먼저 하겠다고 하다가 다툼이 났어.
1: 그래? 그런 거라면 우리한테 맡으라고.

경쟁하는 건 안 돼.

0: 때
1: 우리 따라해봐.
2: 샤카붕 샤카붕 샤카붕 부르붕붕 샤카 신나게 춤춰요 샤카붕.
3: 어때?
1: 기분 좋아졌지?
4: 왜 그러지?
5: 여기 있었구나.
3: 해리!
5: 얼마나 찾았다고.
3: 나 무서웠어요. 저기 저 차들이 막 둘러싸서 빙글빙글 돌고 무서웠어요.
5: 너희들 그게 종말이니?
6: 아니 저희는 발라주려고 한 건데.
5: 그래? 어쨌든 찾아서 다행이다.

0: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이자 한인 애국단 단장 김구영.
1: 전 방금 청년 하나를 사지로 보냈습니다. 택시를 태워 보냈으니 곧 직장에 도착할 시간입니다. 안창호 선장에게도 급하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10시경부터는 댁에 계시지 말라고.
2: 무슨 일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1: 혹시 일이 잘 못되면 뭘 모르고 있는 게 더 나으니까요. 평생을 쫓기며 살았어요. 상해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우리 동포가 불과 500여 명 됐을까요?
2: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조선, 일본, 러시아, 구미 등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었죠.
1: 우리 독립운동은 서서히 침체했습니다. 3.1운동 정신을 계승하자고 세운 정부였지만 되는 일이 없었어요. 지식층은 변절하고 지사들은 체포되고 임시정부라고 해도 외국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한국 사람도 별로 와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세 30원도 낼 힘이 없어 집주인에게 여러 번 송사를 당했어요.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는 임시정부였죠. 이래선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우리는 군대도 없고 적과 정면으로 전쟁할 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독립정신을 알릴 수 있을까? 그때 생각한 게 외놈들의 주요 인사를 암살하고 요충지를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이봉창이란 이름이 그 시절에도 남아있습니까? 3개월 전에 동경에서 일본 천황을 암살하려다가 실패한 입니다. 나보다 나이 어린 청년을 죽음의 길로 보내는 일이 할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봉창의 동경 사건을 듣고는 그 청년이 나를 찾아왔어요.
3: 충남 예산 사람 윤봉길입니다.
1: 윤봉길이라며 홍구의 채소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애초에 상해에 온 것이 무슨 큰일을 하고 싶어서라고 채소를 지고 홍구 방면으로 돌아다녔는데 그것도 무슨 기회를 기다린 것이라고 하더군요. 이제는 중일 간의 전쟁도 끝이 나서 죽을 자리 찾기도 어렵다고 자기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3: 선생님은 큰 계획이 있으실 테니 부디 그런 계획에 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영광을 주십시오.
1: 마침 사람을 물색하던 중이었습니다. 지금 일본은 한참 기고만장해 있습니다. 만주를 점령하고 상해의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며 전쟁을 일으켰는데 압도적인 화력으로 중국을 이겼어요. 그 전승을 기념하는 무슨 식을 연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듣고 큰일 하나를 계획했죠. 그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아침 그 행사장으로 윤군이 떠났어요. 우리는 주도면밀하게 오늘을 대비해 왔습니다. 동경에서 이봉창은 폭탄의 위력이 약해 실패를 했어요. 다시는 그러면 안 되죠. 한인 애국단에 윤군을 정식 단원으로 가입시키고 양복을 사입해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0: 윤봉길은 말끔하게 양복을 입고 날마다 홍구공원으로 갔습니다. 식장을 설비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자신이 거사할 위치를 점검했죠. 청년 윤봉길은 무서웠을까요? 도망치고 싶었을까요? 오늘 아침은 윤군과 함께 했는데 이 시계를 풀어서 나를 주더군요.
1: 이 시계는 6원을 주고 산 시계인데 선생님 시계는 2원짜리니 바꿉시다. 제 시계는 앞으로 1시간밖에는 쓸 데가 없으니까요.
0: 두 아이의 아버지가 살아갈 날이 창창하게 많은 청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은 궁금할 수 있겠습니다.
2: 일본군 신학화 대장을 비롯한 주요 군 고급 장교들이
1: 우리 청년 시대에는 부모의 사랑보다 형제의 사랑보다 처자의 사랑보다 더 한층 강의한 사랑이 있는 것을 깨달았다. 나라와 결의에 바치는 뜨거운 사랑이다. 나의 우로와 나의 강산과 나의 부모를 버리고도 그 강의한 사랑을 따르기로 결심하여 이 길을 택하였다.
0: 이 늙은이의 사랑도 이러했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의 강산, 나의 부모를 버리고 강해한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윤군이 도착을 했겠습니다. 저는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살아서 이 강해한 사랑을 계속 해 나가야겠습니다.

0: 강한 악기.
1: 아침이 밝아오는 시간, 호비와 해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2: 됐다.
3: 그게 뭐야?
2: 응, 보여줄게.
3: 우와, 신기하다. 노래도 연주해줘.
2: 한번 해볼게.
3: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모두 깨어놀자. 뽀랑뽀랑뽀로로. 우와, 다른 곡도 해줘.
2: 뭐가 좋을까? 아, 루피한테 악보를 빌려올까?
3: 좋아.
4: 아무도 없나? 어? 어? 어디 갔지? 자, 빵 가져왔는데 여기 놓고 갈까? 어? 이게 뭐지? 어?
1: 뽀로로와 크롱이 악기를 망가뜨려 버렸네요.
3: 어떡해.

0: 루피 정말 좋았어.
1: 역시 루피야.
2: 와.
0: 고마워 얘들아. 어? 포비 해릿 왔구나.
3: 안녕.
0: 루피 정말 잘 친다. 고마워. 근데 무슨 일이야?
3: 혹시 악보 좀 빌릴 수 있을까 해서.
0: 악보는 왜?
4: 포비가 새 악기를 만들었거든.
0: 와, 정말?
1: 새 악기라고?
0: 나도 들어보고 싶어.
5: 나도.
0: 여기.
3: 고마워. 그럼 다 같이 갈까?

0: 된 것 같은데?
1: 그럼
0: 한번 물어볼게. 이걸로는 안 되겠어. 그럼 접착제를 찾아보자.
1: 그럼 그럼. 바이야, 버비
0: 뭐? 버비가 온다고? 어떡하지? 그럼 내가 집에서 고쳐올 테니까 그때까지 시간 좀 끌어줘. 잘 부탁해, 크롱.
1: 크랑크랑 크랑크랑.
2: 어? 크롱
3: 안녕. 뽀로로는?
1: 뭐야야 꽃아.
3: 어? 아직 잔다고?
1: 크랑.
2: 혹시 어디 아픈가? 한번 가볼까?
1: 크랑! 크랑크랑! 크랑크랑!
2: 그래? 그럼 일단 들어가자.
1: 크랑크랑!
2: 어? 어? 놀이터?
4: 갑자기 웬 놀이터?
3: 그럼 그렇게 가고 싶어?
1: 크랑크랑!
3: 그래, 가자!
5: 크롱과 친구들은 놀이터에서 한참 동안 즐겁게 놀았어요.
1: 재밌다.
2: 이제 갈까? 밀어준다고?
4: 많이 탔는데.
1: 크랑.
5: 크롱은 친구들이 좀 더 오래 놀이터에 있게 하려고 애썼어요.
0: 이걸 이렇게. 어? 이상하다.
3: 어떡해.
0: 아! 아니야. 어? 안 되겠다.
1: 이거야.
0: 자, 이것도. 좋았어.
2: 늦었으니 이제 그만 돌아갈까?
3: 응, 좋아.
1: 크랑, 크랑, 크랑.
3: 뭐, 더 놀자고?
4: 벌써 저녁이라고.
1: 크랑, 크랑.
4: 미끄럼틀은 지금까지 많이 탔잖아.
1: 맞아. 크랑, 크랑. 씻어.
3: 그만 돌아가자.
0: 사실 포비가 새 악기를 연주해주기로 했거든.
1: 악기?
3: 응? 왜 그래?
1: 크랑 크랑.
0: 그럼 갈까?
1: 크랑.
0: 어떤 악기일까?
3: 궁금하다.
1: 얘들아! 어?
3: 뽀로로.
6: 안녕.
0: 마침 잘 왔어. 포비가 새 악기를 연주해주기로 했거든.
3: 그래?
2: 다들 왔으니까 이제 들어가자.
0: 그럼 걱정 마. 이제 괜찮아.
3: 아무것도 아니야.
0: 포비, 어서 들려줘.
2: 잠깐만. 어디 갔지? 이쪽에 있나?
0: 분명히 탁자 위에 뒀는데.

0: 같은데? 어, 저렇게 생겼었나? 아, 빨리 불어봐. 악기 소리를 들어보고 싶어.
1: 크랑 크랑.
2: 시작한다.
0: 그건 포비가 만든 거하고 다른 것 같아.
2: 그렇지.
0: 아, 그게 아니라 이건가 봐. 이번엔 잘 될 거야.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 다시 포비한테 박수.
2: 어떡하지?
0: 한번 불어봐.
2: 그럼.
0: 노랑노랑 바나나나 예 너무 예뻐 애들도 좋죠 뽀로로로.

0: 배가 좀 고프네.
1: 나도 그런데.
2: 아! 짜잔! 마침 내가 빵을 가져왔어.
1: 우와, 고마워.
0: 맛있겠다.
1: 아, 맛있다. 포비, 악기 연주 잘했어.
3: 정말?
1: 사실은 내 노래로 악기 소리 잘 안 들리게 한 거 알지?
3: 고마워.
1: 크랑크랑. 보비, 응? 다 먹고 한 곡만 더 연주해줘.
3: 뭐? 안 돼.
1: 한 곡만 더 해주라.
3: 안 된다니까.
4: 이렇게 뽀롱뽀롱 마을의 하루가 지나가네요. 에디가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었어요.
2: 짜잔!
1: 우와! 그게 뭐야?
2: 크랑크랑!
0: 한번 봐봐.
1: 우와!
3: 멋지다.
1: 침대도 있네.
5: 이거 집이야?
0: 캠핑할 때 쓰려고 만들었지.
1: 캠핑?
0: 캠핑 가면 여기서 잘 거야.
3: 아, 그렇구나.
1: 좋겠다.
0: 그렇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 캠핑 갈까?
1: 좋아!
5: 나도!
1: 그럼 내 침대도 있어?
2: 크랑크랑!
0: 좋아. 뽀로로하고 크롱 침대는 만들어줄게.
1: 아, 내 것도!
6: 내 것도!
0: 다? 알았어. 다 만들어줄게. 침대 말고도 필요한 게 있으면 만들어줄게.
3: 장작 구하기가 힘들 텐데 통나무를 바로 장작으로 만들 수도 있어?
5: 자동으로 요리해주는 기계도 있으면 좋겠다.
1: 나는 별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있으면 좋겠어.
5: 그것도 좋네.
1: 노래 기계도.
0: 에디가 그걸 다 만들긴 어려울 텐데.
2: 크랑크랑.
0: 만들 수 있어. 똑똑 박사 에디한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7: 그럼 안녕.
8: 안녕. 에디. 정말 다 만들 수 있어?
0: 에이, 물론이지.
8: 대단해. 난 가볼게. 잘 자, 에디.
0: 그래. 잘 자, 로디. 이렇게 하면 아이, 안 되겠다. 일단 해보자.
4: 에디는 친구들이 말한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0: 깜빡 잠들어버렸네. 어디 잘 되는지 해볼까? 자, 이렇게 놓으면 좋아. 어?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이건 잘 돼야 될 텐데. 자, 제발. 맛있는 냄새. 다 타버렸네. 망원경은 괜찮겠지? 어디? 로디 집이 왜 안 보이지?
2: 찾았다.
0: 왜 더 작게 보이는 거냐고. 노래 기계라도 괜찮아야 할 텐데.
9: 안녕, 로디.
10: 안녕.
1: 에디는 어디 있어?
8: 나도 아직 못 봤어.
1: 에디가 어제 말한 것들을 만들었을까?
5: 혼자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8: 아니야.
1: 어?
8: 에디는 정말 만들 수 있다고 했어.
3: 그래?
10: 하긴 에디라면 해낼 수 있을지 몰라.
1: 그런데 에디는 어디 있지?
6: 에디!
0: 안녕.
6: 안녕.
1: 다 만들었어?
0: 거의 다 완성됐어.
3: 와, 대단하다.
1: 역시 에디야.
0: 이 정도로 뭘?
5: 그럼 내일 캠핑 갈까?
0: 내일?
5: 응. 그래. 에디가 만든 걸 써볼 수 있잖아.
7: 맞아.
0: 어, 그래. 내일 캠핑 가자고.
6: 와! 안녕.
5: 내일 봐.
0: 어, 다들 내일 봐. 내일까지 어떻게 하지? 어쩔 수 없이 비상수단을 써야겠어.
4: 드디어 캠핑을 가는 날이에요.
0: 출발합니다.
6: 와!

0: 뽀로로와 친구들이 캠핑 장소에 도착했어요.
1: 아, 예쁘다. 배고프구나. 먹을 거 구하러 가자. 나도 갈래.
2: 나는 나무를 구해올게.
3: 도와줄게.
1: 나도. 가자. 크랑크랑.
4: 난 준비하고 있을게.
1: 가자.
3: 에이.
4: 아, 어서 와.
1: 물고기 잡아왔어. 크랑.
2: 우리도 나무를 구해왔어.
4: 아, 그래.
2: 나무부터 자를까?
1: 그래, 이제 발명품을 볼 수 있겠다.
4: 아, 이쪽으로 와. 여기에 통나무를 넣으면 여기서 장작이 나올 거야.
1: 알았어, 넣어보자.
4: 잠깐, 안에서 조종해야 되거든. 조금만 기다려. 그게 어디 있더라? 좋았어.
5: 이제 됐어.
4: 이걸 이렇게.
1: 크랑크랑. 와, 정말 장작이 됐네.
5: 에디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좀 느린 것 같지 않아?
2: 에디, 정말 멋진 발명품이야.
1: 맞아.
4: 뭘.
1: 이제 저녁을 준비하자. 오늘은 물고기 요리하자. 크랑.
4: 아, 잠시만. 그것도 안에서 조정해야 돼. 준비됐어.
5: 자, 그럼 넣는다.
1: 맛있게 구워져야 할 텐데.
4: 이걸 치우고. 요리 완성.
1: 어디 보자. 에? 빵이잖아. 물고기를 넣었는데 왜 빵이 되지?
4: 그건 무엇이든 빵으로 만드는 기계라서 그래.
1: 그래?
0: 밤이 되어 친구들이 쉬고 있어요.

0: 정말 많다.
1: 망원경으로 보러 가자.
0: 응, 에디. 에디는 벌써 자네. 우리끼리 보러 가자.
2: 응, 다녀올게.
3: 다녀와.
0: 잘 보여?
4: 이상하네. 잘 안 보여.
1: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 망원경 보려고.
0: 응, 그런데 잘 안 보여.

0: 맞춰. 이제 잘 보일 거야.
1: 응? 어디 그럼? 우와, 별이 정말 크게 보이네. 햇띠, 너도 봐봐.
2: 응, 나는 달을 보고 싶어.
0: 달? 어, 별똥별이다.
2: 어? 별똥별?
1: 어디? 별똥별이 어디 있어?
0: 벌써 지나갔지. 배티, 달 보고 싶다고 했지?
2: 어? 응.
1: 우와, 잘 보여. 예쁘다. 아, 이상하다. 구름이 있는데.
2: 정말? 어, 망원경으로는 잘 보였는데.
0: 구름도 뚫고 보이는 거야.
2: 그래?
0: 그럼.
3: 밤이 깊어져서 친구들이 자려고 해요.
0: 자, 놀라지들 마.
4: 우와!
2: 편하다. 크랑크랑 하늘도 보이고 정말 좋다.
0: 침대는 잘 만들어줘서 다행이다.
2: 어?
0: 얘들아 괜찮아? 저기 할 말이 있어. 그랬던 거야.
3: 에디는 친구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5: 우리도 같이 도와야 했는데.
2: 그래, 우리도 미안해.
0: 정말? 안으로 들어가자.
1: 에디의 발명품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2: 맞아, 팬티였으면 다 날아갔을 거야.
6: 에디 고마워.
0: 에이, 뭘 이 정도 가지고.
2: 에디, 노래기계는 어떻게 됐어?
0: 만들긴 했는데.
2: 한번 해보자. 잘 될지도 모르잖아.

0: 내가 부릴게.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1: 그래도 에디 덕분에 친구들이 즐거운 캠핑을 할 수 있었네요.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오늘은 공연 보러 가는 날. 응원봉도 챙기고 물도 챙기고 혹시 모르니 요 빠른 달리기도 챙기고. 왜냐?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0년간 흉기 관련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흉기 든 사람을 만나면 빨리 달려서 도망가야 하니까. 흉기 든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1: 알려드릴 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흉악범이 있다는 사실.
2: 흉악범?
3: 저 그거 이상한 그거 아니야?
1: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만약 흉악범이 흉기를 들고 나타나면 첫째, 여러분이

0: 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달려 도망치세요. 둘째, 범인을 피해 숨으세요. 문을 잠글 수 있는 곳이라면 문을 잠금니다. 셋째, 경찰에 신고하세요. 모두 아시겠습니까?
1: 아, 우리 곰돌이 친구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네요. 다들 진정하시고요. 네, 그럼 다른 분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저요.
1: 네, 거기.
3: 금리스 형들이요. 이를 잘 안 닦아요?
0: 이 목소리는...
4: 그러네가. 우리 하루에 세 번 이 닦아요. 오케이?
3: 뭐야, 세 번이나 닦아? 난 당신들이 이를 안 닦는 줄 알고 무려 3년이나 이를 안 닦았는데? 그래서 이가 이렇게 다 썩어버렸는데?
4: 릴렉스! 진정해요.
3: 거짓말쟁이들! 다 혼내줄 거야!
0: 주세요! 여러분, 뛰세요! 최대한 빨리 뛰어 도망치세요!

0: 네, 빨리 와주십시오.
1: 흉악범을 만났을 때 중요한 대처법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요약해서 살펴봅시다.
2: 만약 악당이 흉기를 들고 나타나 위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달려야죠! 여러분이 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달려서 도망치세요! 도망쳤으면 그 다음엔 숨으세요! 악당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꼭꼭 숨으세요! 문을 잠글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숨었으면 그 다음엔 경찰에 신고해야죠! 신고전화 112!
3: 여보세요? 경찰이죠?
2: 좋아요! 꼭 기억하세요!
1: 특히 어린이들은 흉기를 든 사람과 절대 맞서지 말고 빠르게 도망가고 숨고 가능하다면 신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0: 네, 빨리 와주세요.

0: 실수해서 경기를 질 바에는 연습을 해서 경기를 지지 않는 게요. 그리고 잘 버티고 포기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믿고 열심히 달려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많이 성장이 있다는 걸 많이 느낄 겁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저는 2006년도 골든글로브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저는 혼자 되게 독하게 달려와서 골든글로브를 타서 기분이 좋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문득 든 생각이 뭐냐 그러면 야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상을 받았다서 기쁜 게 아니구나. 팀이 좀 하위권에 쳐져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김성근 감독님을 처음 뵀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김성근 감독님과 처음 뵙고 나서 제일 처음 했던 게 뭐였냐 그러면 바로 이 클럽으로 엄청나게 홍보훈련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다이빙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그때는 여기 막 클럽에 가죽도 다 찢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받았거든요. 근데 감독님과 그렇게 하면서 처음 만나서 갔던 곳이 어디냐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야구장에 갔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훈련을 했냐 그러면 2루에서 중계 플레이 뭐 우중간 빠지는 거 우익수 선상 빠지는 거 따라가서 잡아서 공 서드 공 3루 공 홈 던지는 훈련을 둑박스를 했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던져서 둑박스 던진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던지고 났는데 팔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아 사람 팔이 이렇게 할 정도로 훈련이 가능한가 했는데 시키시더라고요. 실수해서 경기를 질 바에는 연습을 해서 경기를 지지 않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얼마 안 있다가 아시안게임 대표팀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훈련을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조그만한 플레이 하나 절대 어떤 누구도 어떤 선수 한 명도 팀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저는 진짜 김성훈 감독님과 처음 만났던 팀에서도 마찬가지고 만날 때마다 정말 혹독하게 훈련을 했습니다. 스프링 캠프 통하면서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거의 아침 7시 반부터 이제 원리역 들어가서 끝나고 나면 저녁 9시 로테이션으로 이제 밥을 먹으면서 급하게 빵과 우유를 대처하고 앞에는 막 우동 있고 막 일본 막 모밀 있고 막 초밥 있고 엄청 많은데 그림의 떡입니다. 먹지는 못하고 급하게 들어가서 빵과 우유를 대처해서 그리고 이제 저녁 운동 끝나고 나면 진짜 밥 한 끼 맛있게 먹는 거예요. 먹고 나서 바로 야간 연습 나가서 이제 9시 반에 끝나거든요. 9시나. 그게 이제 하루의 일과예요. 연습을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아 너네는 연습량이 부족해. 이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연습량을 통해서 아 이 친구가 어떤 장점이 있고 이 친구가 어떤 장점이 있고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분야에서든지 필요한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어. 팀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 몰라. 하지만 이 상황에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다 짜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감독님과 만난 팀은 정말 뎁스도 강하고 아, 이 선수가 야구를 이렇게 잘하던 선수였어? 할 정도로 안에 있는 모든 실력을 다 끄집어내주셨던 것 같아요. 선수마다 다 공격, 수비 주로 다 투수마다 매번 다 잘 던지고 그럴 선수는 없잖아요. 주자가 있을 때 잘 던지는 투수가 있고 주자가 없을 때 잘 던지는 선수가 있고 근데 감독님께서는 이 선수들의 요소 요소의 장점만 잘하는 부분만 가지고 기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과 처음 만났던 팀은 정말 기계처럼 잘 굴러갔던 정근호의 돌멩이같이 잘 굴러갔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라이벌 팀이었던 이제 서울의 이종국 형이나 뭐 고영민 뭐 이렇게 발 빠른 야구를 추구하는 그런 팀과 라이벌 구도가 되다 보니까 뛰는 야구, 수비를 잘하는 야구, 또 홈런을 잘 치는 타자들이 모든 걸 잘 배치가 되어서 이 라이벌 팀과 경기하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 팀을 이제 만나가지고 우리 팀이 우승하긴 했는데 그때 이제 장기를 비하라 하자 그러면 포가 해야 될 역할 차가 해야 될 역할, 마, 상, 쫄 다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을 양 팀에서 너무 잘 배치되어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걸 가지고 국가대표까지 연결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8년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입니다. 대한민국 야구의 황금 세대, 황금 시절을 시작하게 해준 메달일 수도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 대한민국 야구가 9전전승으로 금메달을 딸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도 아 멤버가 좋다 멤버가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아 이승엽 형님의 2대5의 포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국의 이종욱의 고영민의 이용규의 차를 역할을 해줄 사람이 있었고 유현진의 김광현의 윤성민의 에이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었고 또 뭐 진가병 베테랑 포수의 강민우의 신구 조화가 너무 잘 맞아떨어졌었고 아 그게 팀인데 너무 홈런 타자만 빵빵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가학교에 동아리도 많고 과연 나는 어떤 동아리를 선호하고 어떤 걸 잘하는지 그리고 그 동아리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학교 교내 내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만 생각하면 아 나도 그렇게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어디에다가도 놔둬도 능력있고 나는 항상 소중한 사람이다. 어디에서든 쓸모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드렸고 여러분들 금메달 기운 많이 받아가셔가지고 좋은 기운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니폼이 제가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딱 10년을 국가대표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2015년도에 오타니 선수 볼을 안 타치고 그때 이제 프리미어 12 제1회 대회였는데 그때 제가 또 주장을 맡으면서 국가대표 이제 선발 명단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이제 명단이 좀 많이 바뀌게 되면서 근데 이 멤버로 과연 나가서 국가대항전을 치를 수 있을까 정도로 너무 정신이 없는 상태였는데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리더로 주장으로서 팀이 경기하지 개인이 야구하지 않는 거다. 우리가 뭉치면 무조건 우승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단합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리더가 정말 중요하다. 정우호가 참 훌륭한 리더였구나.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전을 이기고 나서 모두가 막 너무 신났었어요. 그런데 끝난 게 아니야. 내일 결승이 있잖아. 결승도 이기고 나서 축비를 듭시다. 이런 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미국을 8대0으로 완벽하게 이기고 딱 우승했을 때 그 누군가의 리더의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멤버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내가 들어가서 이 팀워크 안에 들어가서 같이 어떻게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국가대표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국가대표 다가 아니에요. 국가대표를 들어가서 멤버들과 어떤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엄청나게 본인들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엄청 강해지고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야구를 은퇴하고 나서 본인들이 해왔던 것들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지금에서야 그때의 소중함, 그때의 최선을 다하고 그때 결과를 내야 했다는 이유를 이제서야 좀 아는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들과 어떤 팀을 이룰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분야로 갈지 모르겠지만 뭐 이과를 갈 수도 있고 공과를 갈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어떤 과를 선택하든지 간에 그 안에 녹아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나중에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일본을 3대0으로 지고 있다가 4대3으로 역전하면서 그 다음에 결승에서 미국을 만나서 8대0으로 꺾고 우승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때가 전국리의 국가대표 마지막 은퇴 경기일 줄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찾아온 부상 이후로 이제 실력 저하 이런 것들 찾아오면서 이제 국가대표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었는데 저 때 기억에 왜 많이 남냐 그러면 수많은 올림픽을 통해서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WBC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기쁨을 많이 드렸지만 이제 고참이 되어서 대표팀에 들어가서 주장을 하면서 우승을 하면 어떤 기분일까 그때 도쿄에서 일본의 심장 도쿄돔에서 한가래를 받았던 기억은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 열심히 달려 오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성근 감독님과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저는 김성근 감독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의 정근우는 아마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감독님과 함께했던 두 번째 팀에서도 마찬가지고, 감독님과 함께했던 그 시즌은 제가 항상 타율을 3할을 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유를 아무리 찾아봐도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떠나고 나서는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은 매번 본인이 훈련을 시키시니까 이 선수가 조금 안 좋아졌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캐치하면서 연습으로 다시 좋아졌던 그림으로 좋은 타격품으로 많이 빨리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감독님이 떠나고 나면 슬럼프가 찾아올 거잖아요. 선수는 어떤 사람이든지 슬럼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슬럼프라고 느끼고 싶지는 않지만 이 순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슬럼프라는 말이 이제 생긴 것 같은데, 그때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잡아주던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첫 번째 팀에서는 감독님이 나가고 나서부터는 3할 타율을 좀 기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팀에서는 감독님이 떠난 다음에는 이제는 알았죠. 감독님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지 말자. 나도 나만의 슬럼프를 극복해 나가는 방법들을 이제는 찾았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많은 홈런도 치고 슬럼프도 이제 없고 이제 감독님의 트라우마도 없이 잘 흘러갔었는데, 김성근 감독님이 없었다 그러면 누가 날 잡아줬을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야구를 해서 고등학교 맨날 합숙훈련 했었고, 대학교 성인이 되어가지고 위로 올라오면서 부모님과 같이 했었던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 손을 내밀고 싶기도 했었고, 누군가가 저를 잘 인도해 주길 바랬었고, 근데 어떤 누구도 믿지 못했었고, 근데 그 순간에 나타나신 분이 김성근 감독님이시지 않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저를 맡겼던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준우승을 하고 나서 마무리 캠프를 갔는데, 어느 날 이제 와이프한테 연락이 왔어요. 뱃속에 있는 둘째가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어떡하지? 라는 얘기가 이제 왔길래 감독님께 말씀드렸죠. 그래, 당장 들어가라. 대신에 병원은 내가 알아봐 줄게. 와이프 병원까지 세심하게 알아봐 주시는 분에게는 저를 맡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비행기 티켓이 저녁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뭐합니까? 짐 쌉니까? 했더니 아니다, 폰고 받아라. 그래가지고 그 남은 시간에 또 폰고를 두 박스를 받고 들어갔습니다. 네, 연습만 많이 시키는 게 아니라 연습과 가족과 모든 거를 다 대신하게 잡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마음에 매년마다 감독님이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살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분에게 본인의 마음을 맡기고 손을 내밀지는 모르겠지만, 그 손 잘 잡아서 본인에 대한 마음의 치유와 갈 길을 조금이나마 이제 보상받는다 그러면 너무 좋은 길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럴 때 있잖아요. 또 이분과도 연락하고 싶지 않을 때, 또 너무 힘들고 지친데 친구 한 명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친구가 보고 싶어. 그러면 이제 연락할 수 있는 친구 한 명, 진짜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또 친구 한 명, 또 나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나 스승 한 명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을 믿고 단 한 명씩이라도 그 자리에서 찾아 헤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아픔과 힘듦을 잘 이겨내 나가면서 좋은 시절을, 좋은 시간들을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저도 살아보니까 많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저보다 많은 분

0: 분들이 많겠지만 나이가 많은 분들도 많겠지만 뭐 아시안 게임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 뭐 우승, 골든 글러브 뭐 해볼 거 다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포기하지만 않는다 그러면 그리고 잘 버티고 포기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믿고 열심히 달려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깜짝 놀랄 만큼 본인들이 많이 성장해 있다는 걸 많이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가지 말고 그리고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브레이크도 좀 밟으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놀러 갈 건 놀러도 가고 다 해봤자 세상은 그렇게 빨리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 저를 뛰어넘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항상 긍정적으로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막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사랑받고 존중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훌륭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안 들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 그런데 나이를 한참 먹다가 생각한 것인데 원래 삶은 마음처럼 되는 것이 아니겠더라고요. 다만 점점 내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내 감정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잘못 전달하는 건 쉬워요. 손에 있는 거 그냥 던지면 되죠. 퇴고의 시간인데요. 뭐가 달라지냐? 내가 달라져요. 적어도 패배주의자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당당해져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땐 그게 최선이었다고.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0: 공룡류가 대소동.
1: 어? 그건 내 스타코어야. 돌려줘 이 도둑 녀석들아. 여기저기 다 살펴봤는데 도저히 안 보이네.
0: 분명히 이 숲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 빨리 스타코어를 찾아야 해. 안 그러면 또 어떤 큰일이 벌어질지 몰라.
3: 좋아 얘들아, 직접 밖으로 나가서 스타코어를 찾아보자.
4: 네 교수님.
3: 호기, 아리, 너희는 다이노월드의 지리를 잘 모르니까 좀 더 특별한 임무를 맡길게. 다이노 본부에서 아기 공룡들을 돌보는 거야.
0: 하지만
2: 저희는 아기 공룡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는데요.
1: 걱정 마, 엄청 활발한 친구가 도와줄 테니까. 가끔 너무 활발해서 문제지만.
0: 너무
2: 활발하다고?
5: 진짜 슈퍼엑스다!
0: 잠깐만, 넌 누구야?
5: 내가 홍이랑 아리를 실제로 보게 되다니 믿어지질 않아. 너무 신기해.
0: 그래.
5: 난 레티야. 아직 정식 다이노윙스는 아니지만 언젠간 꼭 다이노윙스가 되려고 열심히 훈련 중이야. 그럼 내가 호기랑 아리랑 같이 아기 공룡을 돌보게 되다니 꿈 아니지?
2: 꿈 아니야.
5: 야호! 어서 아기 공룡들을 만나러 가자. 짜잔! 우리 귀여운 아기 공룡들과 인사해.
0: 잠깐만.
2: 얘들이 아기라고?
5: 물론이지. 그럼 공룡 돌보기를 시작해볼까? 호기, 이 아기 공룡의 그네를 밀어줘.
0: 세상에, 너 진짜 무겁구나. 부스터 액션! 휴, 겨우 밀어줬네. 우와! 지치다니 내가? 이제 겨우 시작인걸.
5: 그래 맞아. 몸만 조금 풀었을 뿐이야. 아기 공룡들이 너무 신나게 놀았나봐. 다들 배가 엄청 고파진 모양인데?
0: 우리가 먹을 걸 구해올게.
5: 그래 걱정 마, 잔뜩 가져올 테니까. 슈퍼윙스한테 배울 게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감탄할 정도는 아니네.
0: 아기 공룡 돌보는 일이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어.
2: 그러게 말이야. 저 정도 크기면 먹이도 엄청나게 많이 먹겠지?
0: 맞아. 하지만 먹이 구하는 일은 우리가 전문가잖아.
5: 그럼 우린 슈퍼윙스니까 어서 시작하자.
0: 잘못됐어. 설마 근처에 과일 도둑이 있나?

0: 어떤 녀석들 짓인지 알아내고 말겠어. 이봐! 과일 도둑들! 거기서! 하하! 요 녀석 딱 걸렸어! 잠깐! 힘이 너무 센데!
1: 거기! 구지형 루프! 발사! 거기! 조금만 버텨! 무슨 소리지? 호기, 아리, 방금 무슨 소리였어?
2: 먹이는 전혀 안 구한 거야?
1: 피곤한 건 알겠지만 먹이는 안 찾고 게으름만 피우면 안 되지. 아기들이 배가 고파서 울고 있다고.
0: 그게 아니야. 우리가 과일을 엄청 많이 모았는데
1: 두더지 같은 녀석들이 다 훔쳐서 도망갔어. 저쪽으로.
0: 여기야.
1: 우와, 진짜네?
2: 범인은 두더지가 아니야. 내가 보기엔 리스트로사우루스가 저지른 짓이 분명해. 땅 파는 걸 좋아하고 지하에 살거든. 내가 금방 찾아올 테니까 걱정 마. 랩터 부스터 액션!
0: 레티, 기다려!
1: 혼자 가면 위험해!
2: 랩터 돌진! 진짜 많이 훔쳤네. 미안하지만 전부 돌려줘야겠어. 아기 공룡들이 엄청 배고프거든. 그렇게 느려서는 절대 나 못 잡아. 아무래도 나 큰일 난 것 같은데.
3: 완벽해. 저 녀석들 정신이 팔린 틈을 타서 스타코어를 몰래 챙겨가는 거야.
1: 도와줘!
0: 이런! 무슨 일이 생겼나 봐! 레티가 위험해! 내가 구하러 갈게! 넌 과일을 되찾을 방법을 생각해봐, 아리!
1: 오!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어서 가, 호기!
3: 스타코어는 내 거야. 어?

0: 바로 슈퍼윙스의 진짜 비결이구나. 힘을 합치는 거. 덕분에 배웠어. 너희 진짜 멋지다.
1: 어? 무슨 소리야?
2: 얘들아, 우리 왔어.
3: 세상에, 아기 공룡들 돌보는 거 정말 쉽지 않더라. 그래도 레티가 넘치는 에너지로 도와줘서 버틸 수 있었어.
0: 짜잔!
4: 수고했어, 얘들아. 하지만 아쉽게도 우린 빈손이구나.
3: 걱정 마세요, 교수님.
0: 다 같이 스타코어를 찾으면 되죠.
5: 좋았어. 다 같이 찾아보자.

0: 안 돼! 이건 내 거야!
1: 무지개 꼬리 익룡단!
0: 어이! 어이! 다들 저리 비켜! 스타 고어는 내 거라고!

0: 저기 봐! 저 이상한 무지개는 뭐지?
1: 으! 저긴 익룡들의 서식지인데!
2: 스타코어가 저기 있을지도 몰라!
3: 화면을 확대해서 알아볼까?
1: 호기 말이 맞았어!
4: 디노 준비됐다! 당장 출동하자!
5: 잠깐만!
2: 우와! 우와! 저게 뭐야?
5: 새로 개발한 다이노물 총이야! 이걸 쏘면 강력한 물줄기로 스타코어의 에너지를 시선해서 공룡들이 원래대로 되돌아오게 되지! 그럼 출동 준비해, 얘들아!
6: 우리만 믿어!

0: 출동 준비 완료! 인형들의 저수지로 다 같이 출발!
1: 저기 봐, 얘들아!
2: 어? 꽁지잖아!
1: 꽁지!
2: 꽁지야, 내 말 들려? 일어나봐!
3: 스태고, 여기 응급 상황이야. 빨리 와서 진찰해줘!
4: 바로 갈게!
3: 대구 출동! 스태고, 빨리! 꽁지를 봐줘! 뭐가 잘못된 거야?
4: 알았어, 잠깐만! 맥박은 괜찮고 호흡도 정상이야. 다행이다! 큰 이상은 없어. 좀 쉬게 해주면 나아질 거야. 알았어. 그럼 꽁지를 부탁해. 좋아.

0: 저기 있다! 스타코어야!
1: 익룡들 꼬리 좀 봐! 전부 무지개색이야! 스타코어의 영향을 받은 게 분명해!

0: 그리고 익룡들이 개찰 코아툴루스를 가운데 두고 스타코어를 지키고 있어. 개찰 코아툴루스가 몸집이 크니까 중심에 두고 방어 중인 거야.
1: 오, 이런, 우리를 봤어? 긴급 상황이야. 다들 정신 바짝 차려.
0: 좋았어, 얘들아. 각자 흩어져서 싸우자.
1: 알았어. 좁은 협곡을 지나가는 건 내 특기라고.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갈 시간이야. 가!
0: 멈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당장!
1: 알았어, 나한테 방법이 있어! 구조용 큐브, 발사, 발사, 발사! 디노, 지금이야!
0: 다이노 물총, 발사!
1: 우리가 해냈어!

0: 여기가 어디야?
1: 꽁지야, 깨어났구나. 여긴 다이노 본부야. 괜찮아?
0: 아마도. 근데 왜 나를 도와주는 거야?
1: 그거야, 친구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지. 조금만 더 쉬고 있어, 알았지?
0: 고마워.
2: 편하게 생각해. 금방 괜찮아질 거야. 응? 아기 공룡들이 또 배가 고픈가 보네.
0: 난 괜찮아. 가서 아기들 돌봐줘.
2: 알았어, 꽁지야. 내 집처럼 편하게 있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1: 지금 갈게, 얘들아.
0: 지금 나한테 제일 필요한 건 바로 스타코어야. 쟤들이 차지하기 전에 여기서 나가야 해. 여기 있을 순 없어. 지금이 기회야. 기다려, 스타코어. 가지러 갈 테니까.
3: 얘들아, 우리 실력을 보여주자.
1: 우리 공격이 잘 안 통해.
4: 조심해.

탈출 방법을 찾아야 해.

0: 공주야,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너무 위험해, 공주야.
1: 이것만 손에 넣으면 나도 강해질 수 있어.
0: 어? 진심이야?
2: 부딪히겠어. 저건 바다잖아. 디노, 할 수 있다. 바다로 가는 거야. 바다에 떨어뜨리면 스타코의 힘을 없앨 수 있다.
1: 좋은 생각이야. 우리도 도울게.

0: 모두 해냈다.
1: 정말 다행이야. 잠깐, 스타코어는 어디 있지? 바다에 떨어질 때까진 들고 있었는데.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4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회,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코믹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 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세계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 성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비집고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감사드립니다.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뭐지? 들어와.
1: 고마워.
0: 오늘은 좀 늦었네.
1: 응. 오! 포근아. 어? 아직 있었구나.
0: 아직 엄마를 찾지 못했어.
1: 어.
2: 그냥 성계로 돌아갈까?
3: 두목이 돌아가고 싶게.
4: 어디로?
3: 가긴 어딜 가. 두목은 우리랑 있을 거야.
2: 인간계에 괜히 왔나?
3: 와, 두목이!
5: 그런 약한 소리를 하니 실망스럽네요, 모냥.
2: 응? 누구냐?
5: 누군 누구야? 응? 봉박사지!
2: 어디서 들리는 거야?
3: 두목, 왜 그래요?
0: 뭔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4: 좀 이상해졌어.
5: 마법을 강하게 해줬는데 잘 쓰지도 못하고. 다시 손 봐줄 테니까 본부로 돌아와요.
2: 에? 내가 거길 왜 돌아가냐?
5: 아직 말 안 했군요. 네 몸에 통제장치를 심어놨어. 내 말을 안 들으면 더 고통스러워질 거야. 이렇게!
2: 알았어, 알았어요!
5: 진작 그래야지.
2: 나 좀 갔다 올게. 내일 일이야.
3: 도모.
4: 우리랑 같이 있을 거라며.
3: 갔다 온다잖아.
5: 그렇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해서 들어와.

0: 뭐냐? 어서 와. 우린 같이 일하게 될 거라고 했잖아.
1: 됐고?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0: 같이 일할 거니까 네 마법 능력을 더 강화시켰어. 어디서나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장치도 심어놓았고.
1: 뭐야? 누구 맘대로?
0: 이런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한 거야.
1: 알았어, 말 잘 들을게요.
0: 그래야지. 이제 일을 시작해볼까?
1: 무슨 일?
0: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 없어. 여기 충치가 있네. 여기 앉아봐. 입 조심하고.
1: 뭐냐?
0: 시작해볼까?

0: 다녀올게.
1: 응. 어? 양세나!
2: 어?
1: 아침부터 뭐 하는 거야?
2: 오후에 자전거 타기로 했잖아. 그래서 미아한테 자전거 타는 법을 알려주는 거야.
3: 안녕.
1: 아, 맞다.
2: 다시 해보자. 나 따라와.
3: 어.
2: 자. 어? 미아야, 천천히 와. 잘했어.
0: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
4: 시작해볼까?

0: 저건 뭐야?
1: 에? 어때? 마음에 들어?

0: 세상에, 저게 뭐야?
1: 어? 선계 기운이야?
2: 마법이야.
3: 녀석들이 보이지 않는군. 그럼 나오게 해야지.
0: 무슨 소리야?
3: 얼레리야!
4: 저건 인형이야.
2: 어떻게 된 거야?
3: 나타났군. 이제 실력을 보여줘.

0: 걸레리요!
1: 걸레리요!
2: 아무렇지도 않잖아.
0: 그게 다야? 생각보다 별 게 없는데?
3: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0: 걸레리요!
1: 걸레리요!
0: 밀면 안 돼!
2: 아라뉴! 가자! 넌 뭐야? 깨자!
0: 오호, 모냥의 전기 공격을 참고했는데 괜찮군. 입이야!
1: 걸레리오!
3: 귀찮게!
0: 걸레리오!
3: 어?
0: 이런 이런
3: 이런 데 있으면 위험하잖아. 잡았다.
1: 미아!
3: 이름이 미아라고. 내 말 잘 들으면 다치지 않을 거야. 대신 얌전히 있어야 해. 이제 다시 시작해볼까? 누구부터 처리해줄까? 딩동댕 당첨! 너부터 없애주마.
0: 맞춰!
3: 계속 피해봐.
0: 어쩌지?
2: 얘는 또 피하면 아이들이 다치겠는데.
3: 끝내주마!
1: 삐요삐요?
4: 어? 어? 사라졌어.
3: 에? 뭐야 여기?
1: 삐요삐요?
3: 에?
1: 나 여깄어.
3: 어?
1: 친구들 때문에 잡혀있는 척 했는데.
3: 뭐라는 거야?
1: 삐요삐요?
3: 이거 뭐야? 됐다! 너 이 녀석! 어디로 도망가고? 어?
2: 여기 숨어 있었냐?
3: 숨긴 누가 숨어? 끝내주마! 아이, 왜 이래? 발사! 발사! 뭐야, 이거 고장이야? 발사! 라이트격격 발사!
0: 이제 우리 차례지? 얼레리요!
1: 얼레리요! 렛츠!
0: 이게 다냐?
3: 이 정도는 끄떡없어.

0: 저건...
1: 이건 문양이 마법으로 만든 게 아니야.
0: 그럼...
1: 새로운 적이 나타난 거야.
2: 얘들아! 어? 리아야!
3: 어떻게 된 거야?
2: 인형이 한눈 파는 사이에 도망쳤어. 다행이다.
4: 치! 부서졌잖아? 너 대단한 걸 만든 것처럼 말하더니 별것도 아니네.
5: 그게 아니고 이상한 게 날아와서 레이저건이 고장난 거잖아.
4: 그러게 잘 만들었어야지.
5: 거의 이겼었는데. 그나저나 기분 나쁘게 옆에서 자꾸 약 올릴 거야. 확 아프게 해줄까 보다.
4: 잘못했어요. 다음에 이기면 되지. 몽박사 파이팅.
5: 그렇지! 다음엔 꼭 이기고 말 거야!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아, 답답해.
1: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0: 원더의 궁.
1: 제발 빠져라.
2: 안녕.
1: 안녕. 내가 좀 도와줄까?
2: 와, 고마워.
1: 내가 앞에서 당길 테니까 넌 뒤에서 밀어줘.
2: 응.
1: 자, 그럼 당길게. 야!
2: 도와줘서 고마워. 난 원더라고 해.
1: 만나서 반가워, 원더. 난 구름스탄 구조대 헨리야. 그나저나 바퀴가 고장난 것 같은데 비가 그치면 구조대 본부에 가서 수리를 하고 가는 게 어때?
2: 정말? 그래도 돼?
1: 물론이지.
3: 다 됐다. 이젠 문제 없을 거야.
2: 고마워, 진.
3: 천만에. 그나저나 수레가 참 멋지다.
4: 맞아.
1: 사실 나도 아까부터 그 수레가 정말 궁금했거든.
2: 아, 이건 이야기 극장이야.
4: 이야기 극장?
2: 응. 이 수레만 있으면 어디서든 인형극을 보여줄 수 있거든. 궁금하면 좀 보여줄까?
4: 응, 보여줘.
2: 좋아. 그럼 시작할게. 옛날 옛날 어느 나라에 무시무시한 불을 뿜는 스피노라는 용이 살았습니다. 스피노는 마녀의 명령으로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아스말다 공주를 납치하러 왔지요. 마침내 공주는 스피노와 함께 마녀를 쫓아내고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답니다.
4: 우와, 재밌다.
5: 난 이렇게 멋진 공연은 처음 봐.
3: 나도. 게다가 그 많은 걸 혼자 해내려면 연습도 많이 했을 것 같아.
2: 연습은 하루도 쉬지 않고 하고 있어. 난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자동차가 되는 게 꿈이거든.
1: 정말 멋진 꿈이야.
4: 맞아.
2: 고마워.
3: 원더, 그럼 우리 마을에서는 언제 공연할 거야?
2: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 사실 난 많은 친구들 앞에서 공연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5: 그래? 어? 그럼 우리 마을에서 해보는 건 어때?
2: 여기서 공연을? 내가 할 수 있을까?
3: 그럼 우리한테 보여준 대로만 하면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6: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봐.
2: 어쩌지? 솔직히 자신 없는데.
1: 원더, 용기 내봐. 이런 멋진 공연을 우리만 보기엔 너무 아깝다고.
3: 맞아.
2: 알았어, 한번 해볼게.
4: 우와, 잘 생각했어, 원더.
3: 분명히 멋진 경험이 될 거야.
2: 응, 나도 열심히 해볼게.
7: 원더의 이야기 극장?
1: 그래. 멋진 수레가 순식간에 극장으로 변하면서 연극이 시작되는데 그렇게 신기한 공연은 처음 봤다니까.
4: 정말?
1: 응, 다들 보러 올 거지?
4: 물론이지.
7: 난 제일 먼저 가서 맨 앞에서 볼래.
2: 아스말다 공주는 용감하게 맞서며 불을 뿜는 스피노에게 칼을 이게 아닌데?
1: 자꾸 틀리네. 친구들 앞에서도

0: 공연 소식은 빠짐없이 알린 거지?
1: 물론이지.
2: 관객들도 엄청 많이 올 것 같아.
3: 게다가 친구들의 기대가 어마어마해. 스푸키는 맨 앞에서 보겠다고 벌써부터 벼르고 있고.
4: 난 몰라. 모두 엄청 기대하고 있잖아. 이대로 공연을 했다간 창피만 당할 거야. 빨리 여기서 도망쳐야 해.

0: 구조대 친구들이 내가 갑자기 사라진 걸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1: 모든 대원들은 지금 당장 정비실로 모여주세요.
2: 무슨 일이야, 진?
0: 얘들아, 원더가 사라졌어.
2: 뭐?
0: 원더에게 마을 소식을 전해주려고 잠깐 들렀는데 보다시피 술에도 원더도 보이지 않아.
3: 본부의 다른 곳은 찾아본 거야?
0: 응, 본부 안엔 없는 것 같아.
4: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사라진 걸 보면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0: 그러게. 그래서 말인데 밖으로 나가서 원더를 찾아보는 게 좋겠어.
5: 알았어. 우리가 지금 당장 찾아볼게.
6: 이야기 극장이라니 진짜 기대된다. 빨리 원더를 만나봤으면 좋겠다. 오? 오? 원더잖아! 원더!
0: 누군데 날 부르는 거지?
7: 원더! 빨리 숨어야 돼.
6: 기다려, 원더! 원더! 왜 도망가는 거야?
7: 전 원더가 아닌데요.
6: 응, 분명히 맞는데.
7: 잘못 보셨습니다. 그럼 전 실례하겠습니다.
6: 어, 원더! 어, 어디 가?
7: 전 원더가 아니라니까요.
6: 안 돼!
5: 무슨 일이야, 진?
0: 얘들아, 큰일 났어!
1: 방금 스푸키한테 신고가 들어왔는데 원더가 강물에 빠져서 튼튼다리 쪽으로 떠내려가고 있대!
0: 모든 대원들은 지금 바로 출동해줘!
2: 알았어!

0: 불러서 안전 그물을 설치해 줘.
1: 알았어.
0: 로이, 멤버, 난 다리를 건너가서 구조 준비를 할 테니까 너희는 여기서 준비해 줘.
1: 알았어.
0: 지금이야! 좋아!
1: 헨리! 큐브를 던질게! 원더! 다친 데는 없니? 다행이다. 이제 수리를 분리해줄래? 됐어, 엠버. 좋아. 천천히 당길게. 이제 안 쉬네.
0: 뭐? 공연을 할 자신이 없어서 도망친 거라고?
1: 원더, 왜 갑자기 자신이 없어진 건데? 그게 아까 낮에 공연 연습을 하는데 자꾸 실수를 하는 거야. 그러다 너희들 이야기를 듣게 됐거든. 마을 친구들은 잔뜩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공연을 하다 실수라도 하면 어떡해. 엄청 창피할 거 아니야. 그게 너무 겁이 났어.
2: 그랬구나.
1: 아무 말도 없이 도망쳐서 미안해.
3: 아니야, 원더.

0: 이런 공연은 처음인데 걱정되고 겁이 나는 건 당연해.
1: 맞아.
2: 원더, 나도 친구들한테 마술을 처음 보여줬을 때 엄청 떨렸거든. 실수도 엄청 했고 말이야.
3: 그때 창피하지 않았어?
2: 당연히 창피했지. 하지만 친구들이 다 이해해주던 걸.
3: 정말?
2: 그래.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4: 그래, 원더. 실수해도 괜찮아.
5: 다시 한번 용기 내봐.
0: 우리가 응원할게.
3: 알았어. 다시 용기 내볼게.
2: 야호! 신난다!
3: 옛날 옛날에 무시무시한 불을 뿜는 스피너라는 용이 살았답니다. 스피너는 마녀의 명령으로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아스말다 공주를 납치하러 왔지요. 내가 순순히 잡힐 것 같아? 아스말다 공주는 용감하게 맞서며 불을 뿜는 용에게 칼을 뽑았습니다.
6: 아, 끝이다!
3: 어쩌지?
2: 원더! 실수해도 괜찮아.
3: 아스말다 공주는 스피노에게 꽃을 건넸어요.
4: 원더가 자신감을 되찾은 것 같아.
0: 게다가 정말 즐거워 보이고.
3: 아무래도 원더의 꿈이 곧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5: 원더는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자동차가 될 거야.
3: 맞아. 용이 아주 착한 용이라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5: 데이지 할머니의 친구.
7: 안녕하세요, 데이지 할머니.
8: 엠버, 아침부터 무슨 일이니?
7: 지나가는 길에 할머니가 보여서 잠시 들렀어요. 노래소리가 들리던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8: 내일 아침 우리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거든. 손님을 맞이할 생각에 벌써부터 기분이 설레는구나.
3: 정말? 데이지 할머니 댁에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7: 응,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시는지 무척 기대하고 계시더라고.
5: 그렇구나. 그나저나 할머니의 친구분은 어떤 분이실까?
7: 할머니의 친구라면 아주아주 친절한 분이실 거야.
4: 할머니처럼 자연을 사랑하는 분이실지도 모르고.
3: 우와, 어떤 분일지 진짜 궁금하다.
7: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1: 맞아.
3: 엄마, 울렁계곡은 아직 멀었어요?
8: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도를 한번 확인하고 가는 게 좋겠다.
3: 좋아요. 야호! 드디어 무지개 꽃을 찾으러 간다!
8: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나? 잘 모르겠네.
9: 안녕하세요!
8: 어머, 안녕하세요.
10: 저희는 이곳을 지키는 사막 구조대예요. 전 샌디라고 해요.
3: 전 드론이에요.
11: 전 키튼이에요.
8: 반가워요. 전 한나예요. 여긴 제 딸 마야고요.
12: 안녕하세요.
1: 반가워, 마야.
10: 길을 찾고 계신 것 같은데 도와드릴까요?
8: 네, 저흰 울렁 계곡을 찾고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10: 그랬군요. 지도에서 보이는 뾰족 바위를 지나 북쪽으로 쭉 가다 보면 모래 언덕이 보이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울렁 계곡이 보일 거예요.
8: 그래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12: 저흰 지금 무지개꽃을 찾으러 가요.
3: 무지개꽃?
11: 그 꽃은 찾기 쉽지 않을 텐데.
12: 저도 알아요. 무지개꽃은 평소에 모습을 감추고 있다가 씨앗을 퍼뜨려야 할 때만 반짝반짝 빛을 내거든요. 지금이 씨앗을 퍼뜨릴 시기니까 운이 좋으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3: 우와, 너 굉장한 식물 박사구나.
12: 네, 전 꽃에 대해선 모르는 게 없거든요.
1: 그렇구나.
8: 마야, 그럼 가볼까?
12: 네, 엄마.
1: 안전하고 즐겁게 여행하세요.
8: 네, 고맙습니다.
0: 위험해!
12: 빨려, 빨리! 무지개꽃 찾으러 가요!
0: 알았다니까.
12: 무지개꽃들아, 마야가 왔어! 어디 있니?
10: 오늘은 여기서 쉬어가자.
13: 좋아.
11: 그럼 이쪽에 자리를 잡을게.
3: 그나저나 어? 그 마야라는 아이 무지개꽃을 찾을 수 있을까?
10: 글쎄, 찾기가 쉽진 않을 거야. 그 근처에서 무지개꽃을 찾았다는 여행자는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까.
11: 혹시 모르지. 운이 좋다면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12: 그랬으면 좋겠다. 여기도 없네.
0: 여긴?
12: 없네. 정말 어디에 숨은 거지?
7: 마야, 찾아볼 만큼 찾아본 것 같은데 이만 돌아가자. 잘못하다간 배를 놓치겠어.
12: 조금만 더 찾아볼게요. 내 모자!
7: 마야! 거기서! 거긴 들어가면 안 돼! 마야! 여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야.
12: 죄송해요.

0: 마야, 괜찮니? 안 다쳤어?
1: 엄마, 무서워요.
0: 괜찮아. 엄마가 있잖니. 입구가 막혀버렸네.
1: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0: 걱정 마. 누군가 반드시 여길 지나갈 거야. 그때 도움을 요청해보자.

0: 이상하네.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잠깐, 실씨! 승객들은 전부 다 나온 거니?
1: 네, 안에는 이제 짐들만 있어요.
0: 뭐? 그럴 리가 없는데...
2: 네? 할머니 친구분이 오늘 항구에 도착하지 않으셨다고요?
0: 그래, 사막을 여행하고 온다고 했는데 여행 중에 사고라도 난 건 아닌지 너무 걱정되는구나. 혹시 그쪽 상황을 자세히 알아볼 방법이 없을까?
2: 그건 저희가 알아볼게요.
3: 네, 사막 구조대에 연락하면 여행지 상황을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0: 정말? 별일 없어야 할 텐데.
4: 너무 걱정 마세요, 할머니.
5: 네.
2: 마야와 한나씨? 그 가족이라면 어제 본 적이 있어.
6: 어, 그래?
7: 어, 무지개꽃을 찾으러 울렁계곡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가는 방향을 가르쳐줬거든. 그런데 무슨 일이야?
6: 마야와 한나씨는 우리 마을 데이지 할머니란 분의 손님인데 오늘 브름스타운 항구에 도착할 예정이었어. 그런데 배도 타지 않고 연락도 없는 상황이야.
7: 뭐?
6: 그 사람을 좀 찾아봐 줄 수 있을까?
7: 걱정 마. 우리가 찾아볼게.
6: 그럼 부탁해.
8: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데?
7: 응. 모두 지금 당장 출동하자.
8: 알았어. 출동.

0: 아까 모자를 주우러 오지만 않았었죠.
1: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이건 그냥 사고란다.
0: 엄마, 무서워요.
1: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잖아.
2: 거의 다 왔어.

0: 세상에! 돌풍이 한바탕 휩쓸고 간 모양인데! 얘들아, 저기 봐! 마야와 한나씨의 바이크야!
1: 이 근처에서 사고를 당한 게 분명해!
2: 드론이 계곡 주변을 수색해줘! 알았어!
3: 엄마,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해요?
4: 걱정 말래도 누군가 꼭 우리를 구하러 올 거야.
3: 빛이 나요.
4: 그러게.
3: 저기요. 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엄마, 이것 봐요. 우리가 무지개꽃을 찾았어요.

0: 얘들아, 마요와 한나 씨를 찾았어.
1: 정말? 정말?
0: 무너진 동굴 안에 있어.
1: 가보자.
2: 응. 예쁘다.
3: 마야, 한나 씨. 어?
1: 마야, 누군가 우리를 부르는 것 같아.
2: 네.
3: 마야, 한나 씨. 거기 계세요?
1: 네, 저희 여기 있어요.
4: 다행이다.
1: 곧 구조해드릴 테니 걱정 말고 기다리세요.
2: 네.

0: 아저씨, 이제 나오셔도 돼요.
1: 야호! 살았다!
2: 마야, 동굴 안에서 많이 무서웠지?
1: 네. 하지만 엄마랑 함께 있어서 괜찮았어요. 그리고 무지개꽃도 우리 지켜줬거든요.
2: 무지개꽃을 찾았구나.
1: 네, 동굴 안에 엄청 많아요.
3: 축하해 마야, 넌 정말 운이 좋은 아이구나.
4: 사막 구조대를 만난 것도 저희에겐 행운이었어요. 이렇게 저희를 구해주셨으니까요.
0: 그건 저희가 드린 행운이 아니에요. 두 분을 찾게 된 건 구름스타운의 데이지 할머니 덕분이거든요.
1: 데이지 할머니요?
2: 두 분이 구름스타운에 도착하지 않아서 저희에게 연락이 왔었거든요.
3: 할머니의 신고 덕분에 두 분을 빨리 찾을 수 있었어요.
1: 엄마, 데이지 할머니 보고 싶어요.
4: 그래, 얼른 만나러 가자. 마야!
1: 할머니!
4: 마야, 내 소중한 친구야. 정말 보고 싶었단다.
1: 저도요.
5: 할머니의 손님들이 구름스타운에 무사히 도착해서 정말 다행이야.
6: 할머니도 무척 행복해 보이셔.
2: 그런데 할머니의 친구가 저렇게 어린아이였다니 상상도 못했어.
4: 친구 사이에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7: 맞아.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0: 영화 15도. 영화 15도 여기 어딘데 영화 15도야. 여기 어디야?
1: 여기 화천이야.
0: 화천.
2: 화천입니다. 바다도 얼었어.
0: 뭘까 이거. 인생에서 지금 제일 춥지 않아?
1: 아, 나 지금 우리 그거 아니야? 꽁꽁 얼어 그 화천 위로?
0: 세리가 오늘 산천어 축제에 왔습니다. 와! 나 빙판이 처음 써봐 살면서.
3: 아, 내가 언제 이렇게 겨울을 온몸으로 느껴봤었지? 눈 내리면은 밖에 안 나가고, 뭐 밖에 좀 얼었다 그러면은 그냥 동네에서만 머물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엄청 피해 다닌 일 아닌가? 그래서 오늘 뚜벅뚜벅 걸어보았습니다.
1: 아니 근데 너도 와본 적 있어?
2: 아니 와본 적.
1: 나는 친구들이랑 많이 다녔거든. 막 빙어 낚시도 하고.
0: 진짜로?
1: 오빠랑 언니도 처음이야? 이러고?
4: 나도 처음이야.
0: 사장애들로 30년 살았는데 뭐 한 거야?
4: 아니, 나는 원래 집순이. 집순이 타고 눈이 있고 하얄 때 제일 안 보여. 아.
5: 저는 나연이가 스키 타러 가자고 사실 많이 꼬셨는데 그 스키장 가면 비장애인분들도 선글라스 끼시잖아요. 눈부시니까. 저한테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아 진짜 뭐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안 보였어.
0: 나도 사실 나는 이게 축제를 근데 와본 적은 처음인데 알긴 알았어. 나 뉴스에서 어릴 때부터 보면서
1: 맞아.
0: 방바닥에서 귤 까먹으면서 세상에 저 날씨에 저길

0: 누가 가냐 했는데
1: 우리가 왔다.
0: 우리가 왔다. 세상에. 와.
1: 근데 여기 보니까 2003년도부터
0: 맞아.
1: 오래됐더라고 연지가. 작년에 무려 187만 명이 왔어.
0: 와우.
1: 대박.
0: 세계 4대 겨울 축제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1: 4대 겨울 축제. 얼음 낚시를 위해서 매일 새롭게 구멍을 뚫으신다고.
0: 지금 12,000개 구멍 뚫으신대.
1: 아 진짜?
2: 하고 있지.
0: 구멍을 12,000개 뚫으신대.
1: 근데 내일이면 또 얼어서 또 뚫어야 된다.
0: 네.
3: 오늘 내기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당연하죠. 내기?
0: 누가 고기를 많이 잡나? 어떤 장애가? 어떤 장애가 고기 잘 잡나?
1: 그 꼴찌가 밥 사고 두 번째가 커피 사기.
0: 좋아요.
1: 좋아 좋아.
3: 아 근데 너무
0: 약해.
3: 뭐가
0: 약해?
1: 아니야.
0: 약해. 인정하게. 입수하기?
1: 아 벌칙. 입수 어때요? 입수.
4: 입수. 입수 괜찮지.
0: 아야 이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거 신고 들어와 이거 지금. 자 우리가 지금 너무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빨리 가야 되니까 어떤 벌칙 할지는 조금 우리 하면서 생각합시다.
1: 좋아 좋아.
0: 갑시다 출발. 와
1: 하차. 야 하차. 하차면 안 된다.
0: 와.
2: 와 사람.
0: 아니 진짜 하루에 10만 명 오시겠네.
1: 진짜 많다. 산천어보다 더 많은 거 아니야?
0: 산천어는 한
1: 아니야?
0: 100만 마리.
2: 내려와서.
0: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1: 다 왔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얼음 낚시 하려고 하는데요.
4: 네 명이요.
5: 낚싯대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0: 오, 네. 네.
1: 아니, 근데 이게 할까? 제가 한 손으로 써야 돼가지고, 낚싯대를.
5: 어린이 낚싯대는 어린이들이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누르면 내려가거든요.
0: 오! 아, 나 이거 완전 재밌겠는데?
1: 근데 이게 잡혀요?
5: 잡히죠.
1: 아 그래요? 아유,
5: 굉장히 튼튼해요 그리고.
0: 오. 언니 누나는 이게 낫다.
1: 언니 이게 낫고.
2: 왜냐면 이게 낫지.
0: 저희 그러면 투 어린이 투 메탈. 네.
1: 나 핫팩 사줘 오빠. 근데 낚시할 땐.
2: 형 이거 사줘.
1: 다 사달래.
2: 네, 말이야.
0: 그 내가 너희 어머니가 아니야 내가 아버지가 아니야 내가. 와 이거 진짜.
1: 29,000원?
0: 네.
1: 네? 오 비싸다.
4: 씨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0: 이렇게 많이 골랐어. 이게 뭘 모르니까 어떻게든 좀 의자도 내가 제대로 앉아서 이 대형 의자 막 이런 것들로 다들 좀 취했어요. 그때 뜰 채도 네 개를 그렇게 할게? 아니 진짜 아 내가 아까워서 그거 집 가서 뭐 국수라도 삶아 먹어야지. 그 뜰 채는 진짜
1: 와
0: 가자.
1: 이제 들어가는 거야?
0: 사람 진짜 많다. 그러니까.
1: 갈까? 아, 우리 많다. 자리로?
2: 뭐야? 나 진짜로 그렇게 해?
0: 야 이렇게 가지?
2: 얼굴 다 맞고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0: 여기 네 개가 조금 있어.
1: 언니는 그러네. 여기에
0: 나 이렇게 하자.
1: 이렇게 하자.
2: 한 명씩
0: 되겠다.
1: 나 저기 할게.
0: 의자
1: 소문아 너 발 괜찮아?
0: 나 발 추워.
1: 아니 빨리 한편 붙여.
0: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아 간지러.
1: 야 재홍아. 재홍아. 야, 재홍아. 수익가해.
2: 뭔가 지금 부르는 거야?
0: 아니 괜찮아. 형한테 해주면 돼.
1: 재홍아.
4: 나 실이 여기가 꼈거든? 여기 보여? 여기 잠깐 여기.
1: 오빠 언니 이거 띠 조심해야 돼.
4: 아 그래?
1: 날카로워.
4: 재웅아.
0: 재웅이 또 찬다.
2: 아, 그만 터져.
4: 야, 누나 낚싯대 줘.
0: 아, 진짜 너무 웃기다. 누나 낚싯대, 누나 발 옆에 있었어.
1: 아, 그래?
0: 누나 발 옆에 있었어.
4: 야, 너 진짜 안 보여.
1: 언니 혼자 일어서지 마. 아니, 하필 언니 의자가 흰색이라서. 언니 검정색으로 바꿔줘?
6: 제가 컬링을 좀 몇 번 해봤더니 부딪혀봤거든요. 진짜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무조건 안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피곤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재밌었어요.
1: 이 짜릿한 손맛을 느끼고 싶은데 우리 시간 제한을 할까 봐. 우리 한 시간!
0: 지금 10시 8분이야.

0: 10시 8분.
1: 11시까지 깔끔하게.
2: 손으로 그 감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 내가 몇 번 배우면 좀 쉽게 잡을 수도 있겠는데 하는 또 기대도 있었죠.
3: 손끝의 이 느낌. 이거를 나는 오늘 이 강바닥 위에서, 얼어붙은 강바닥 위에서 스킬풀한 내 능력을 펼친다.
1: 이제는 기다림의 시간이야.
4: 됐어, 됐어.
5: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 이거 어떻게?
0: 야, 진짜로?
5: 야, 잠깐만,
1: 나 이거
5: 잡았어? 어떻게 들어?
1: 돌려, 돌려, 돌려.
5: 아이, 야, 야, 진짜, 야,
6: 좋아, 좋아,
1: 제발, 제발, 나 또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봐.
5: 아이, 찜. 야, 나 이거 어떻게 들어 올려?
6: 됐어?
5: 됐어, 됐어, 됐어.
6: 오!
5: 됐어, 됐어, 됐어.
6: 오!
5: 됐어, 됐어.
6: 오!
5: 아, 아, 아. 됐어, 됐어, 됐어.
6: 오!
5: 아, 아. 오! 오! 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잡았어? 진짜?
6: 아, 진짜? 나 봤어, 누나.
5: 아! 놓쳤어?
0: 진짜로?
6: 우와, 아까 방금 다 왔는데.
5: 와, 어떡해.
6: 누나, 미안해.
0: 아니다.
5: 야, 재홍아! 내가, 와! 이러면 바로 와야 돼?
6: 아, 알았어. 그럼 나도 안 들린 척 해야지.
1: 이게 확 오니? 나연아?
4: 달라, 달라, 달라.
1: 묵직해?
4: 어, 막? 묵직해. 걔가 컸는데, 걔가 너무 아쉬웠어요.
1: 물고기야, 잡혀라. 잘 자라 우리 산천어 산천어야 얼른 잡혀 얼른 잡혀 내가 1등 내가 1등
6: 아니 아니 있는 거 맞아요? 물고기 있는 거 맞죠?
1: 없는 거 같아요.
6: 어, 없는 거 같은데
1: 다 도망간 거 같아요.
4: 여기로 와라. 이제 저 고기를 우리가 잡는데
6: 방금 보셨어요?
4: 물고기를 엄청 많이 넣었거든?
1: 아 진짜로?
4: 어.
1: 그럼 이거 잡아야겠다. 이제 내 거다.
4: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나 진짜 이거 잡을 거야.
1: 나연이 잡았대요.
4: 나 잡았어, 나 잡았어.
1: 나연이 잡았대요.
6: 진짜로? 누나, 진짜로?
1: 아, 또 놓쳤나봐.
4: 놓쳤대.
7: 선생님!
1: 예. 도와주세요!
8: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9: 이제 낚시를 이제 이렇게 풀으셨죠?
7: 네. 네.
9: 그럼 우선 이제 여기다 담굽니다. 담궁에다가. 구멍에 쭉 담그면 낚싯줄이 접히잖아요.
8: 네.
9: 거기서 이제 30cm 정도 다시 올립니다.
8: 어?
9: 물고기는 바닥에서 10에서 20 정도 위에서 당깁니다, 고기가.
8: 아, 그래요?
9: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리액션을 좀 크게 이렇게.
1: 아, 그러니까 아 이 정도?
9: 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1: 계속. 하면 팔이.
8: 아, 우리 넷 중에 한 마리 잡아야지.
9: 그냥 가만있다고 고기가 물질 않아요, 아. 절대로. 그러니까.
1: 뭐야? 전혀 안 잡혔죠?
8: 웃기고 있네.
1: 아유, 나 액션했지?
6: 네. 아까 선맛이 느꼈습니다.
1: 진짜로?
8: 아, 얼음이겠지.
1: 아우. 얼음일걸?
5: 아이, 언제 잡히냐. 큰일 났다.
8: 야. 우와, 또 잡았어. 옆집 또 잡았어. 옆집 또 잡았어.
5: 저거 내 고기 아니었어?
1: 내 고기였어.
6: 근데 다른 사람들 따는 걸 보니까 좀 부럽긴 하다.
1: 그니까 부럽다.
6: 너무 부러워.
8: 우리만 뭐야.
6: 나도 한번 해볼까?
8: 야, 너 진짜로? 재홍아, 너 진짜야?
1: 아, 누워서 잡을게.
8: 너 진짜 그럴 거야?
1: 아니, 야. 근데 보여? 그렇게 하면? 와, 재홍아 할 수 있다.
8: 재홍아, 너 이거 맞아? 너 국가대표야.
10: 야, 너? 어, 보인다, 보인다.
1: 어, 보여, 야, 보여?
10: 보인다. 어. 아, 보여, 보여.
1: 보인대.
8: 진짜 보여?
1: 재홍아, 제발 한 마리 잡아라. 어떻게 우리만 안 잡히냐고. 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5: 놀리긴 해요. 얘네가 근데 놀리는 것 같아.
8: 아니, 산천어가 장애인 놀리네.
1: 아니, 장애인인 거 아는 거 아니야?
8: 장애인인 거 알아서 안 온다고? 아, 좀 도와줘라. 불쌍하다.

0: 저 이게 아니야. 아닌 척 하지 마. 나 모르는 사람이라서.
1: 천천아, 정편아. 예예예.
0: 아 근데 뭐?
2: 근데 낚시 포기한 거야?
1: 진짜.
2: 낚시 잡혔다.
1: 천편아.
2: 아, 나 진짜 잡혔는데? 잡혔어. 잡혔는데? 오.
3: 야 제발.
1: 올려. 아니 나 이렇게 뭔가
2: 도와줘.
1: 올려.
3: 되게 예쁘게 생겼다.
0: 뭐.

0: 나윤이라도
1: 아 나윤이 빼고 딱 봐.
0: 아, 근데 이거 어떠나? 어떠나?
2: 비나이다 비나이다. 더 이상 딱 번 맞을 수 없다 비나이다.
1: 한 번 남았어 너 번. 나윤이가 딱 번 쓸게.
0: 자 한 한 말 더 넣어볼게요.
1: 아,
2: 왔다 왔다. 아 드디어.
1: 울려 울려 울려. 가봐야 돼.
3: 뭐야? 나 진짜 연기 좀, 아 발리 연기 하지 마.
0: 연기였죠, 연기.
3: 나 안 좋았어.
2: 김나윤만 성공.
3: 와,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2: 저는 나윤이 딱 보면 맞아본 사람이니까 그 빼주세요. 아 저는.
4: 아파. 아파. 오빠. 하나, 둘, 셋.
5: 오, 소리 미쳤는데? 괜찮아?
0: 나은아, 나은아.
6: 재용이는 벌칙으로 맨손잡.
0: 사실 지금 제가 손이 얼어가지고 딱밤이 그때 홍인이 오빠 할 때처럼 파워가 세게 못 나갈 것 같거든요?
2: 너 그때처럼 하면은 너 감옥 가. 너 그때처럼 하면 너 경찰서 가야 돼, 너.
0: 약간 가위가위보 해서.
5: 가위바위보.
0: 맨손으로 잡는 거 보고 싶거든요?
5: 가위바위보 해야 돼요?
0: 네, 가위가위보 해가지고.
1: 가위가위보.
0: 마지막으로 가위가위보 해. 그래서 진 사람, 맨손 잡기, 산천어 잡기.

0: 꼴쩐다. 형, 그러면 나한테 뭐 해줄 거야?
1: 뭘 왜?
2: 그래, 제가 해주려나 봐.
0: 맨손 잡기 할게. 대신 뭐 해줄 건데?
1: 내가 너한테?
2: 야, 다 해줘야지. 집도 사주고.
1: 집을 사주라고? 아, 집을 사주라고?
2: 소원 하나 줘.
0: 그래? 그럼 소원 하나 들어주기.
1: 알았어.
0: 어때?
1: 그래.
2: 그럼 재용이가 맨손 잡게 하고. 좋아. 그럼 우리 그러면은
1: 갑시다.
2: 가자. 고고.
1: 렛츠고.
3: 너무 추웠어요 그때 당시에. 형은 정말 가기 싫은 표정이 바버렸어요. 그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게 누굽니까? 접니다. 몸이 제일 튼튼한 사람 누굽니까? 접니다. 다리가 멀쩡한 사람 누굽니까? 접니다.
4: 자, 선수들 앞에 줄 서주시고요. 자, 우리 선수들 입장할 때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맞아주십시오. 선수들 입장! 와! 발부터 마디를 시킵시다.
1: 가까이부터 놔.
2: 재용아!
4: 오늘 웃기는 효과 좀 많네. 효과 좀 많네.
1: 발 담갔어.
2: 괜찮아. 회장 봐봐.
3: 선생님, 원래 좀 후회됐고요. 이거 내가 왜 이거를 했을까?
4: 조상님들 살짝
2: 너무 추워 있어요.
4: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춥지. 자,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큰 박수 하나로 출발합니다. 준비, 출발!
1: 화이팅! 박재호 화이팅! 박재호 화이팅! 열로 던져! 야, 어떻게 진짜 좋나 봐.
2: 어떻게.

0: 정말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진짜 꼼짝을 못하는 모습을 보고 점점 온몸이 진짜 빨갛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상황에 대한 제 책임감도 있고 제가 도저히 그거를 못 보겠는 거예요. 제가 눈 뜨고 그냥
1: 내가 이겨서 그럴 이유는 없지만 뭔가 모르게 미안하고 뭔가 모르게 안쓰러워.
2: 세상이 다 그래.
3: 야, 근데 물고기 많아?
2: 야, 얼마까지야? 어떡하냐?
4: 자, 테두리를 공략해 주십시오.
2: 아, 테두리. 몰라.
4: 자, 잡는 분 계시죠?
5: 와, 힘들면 하지 마.
4: 자, 뭔가 약간의 이상이 느껴지시면
2: 대웅아, 나와도 돼.
1: 어떡해, 화이팅!
5: 아까 같은 데 와.
4: 자, 여러분, 여기 잘 잡는 러브가 계시고.
5: 해봐, 해봐, 화이팅! 할 수 있어.
4: 나이스! 역시! 우리 미니는 나이스!
6: 아니, 이미 들어갔는데, 물고기라도 한번 잡아보자. 정신이 조금 왔다 갔다 했어요. 포기하자. 아니다, 물고기 잡자. 포기하자. 물고기 잡자.
4: 해체!
5: 아, 엄청 잘 잡으시네.
4: 우와, 다, 어? 야, 왜 이렇게 잘 잡으시지? 큰일 났네, 이거?
5: 세웅이 좀 줘요, 제발!
4: 잡은 거
5: 아니야? 잡은 거 아니야? 세웅, 제발! 와!
4: 여러분들 저희 시간이
5: 멈춰있습니다.
4: 또 봤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넘치면 그 시간이 굵직.
6: 이게 딱 참, 아 이거 됐다 딱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놓치면 안 되니까 꽉 잡고 있었거든요. 아 너무 좋은 거예요. 한 대씩 내가 들어갔다 까먹지 마라 절대로.
1: 오 우리 막내 고생했네. 막내야 재영아.
5: 진짜 고생했어. 멋있었어. 진짜. 진짜로.
1: 너무 잘했어.
5: 나도 죽으려고 하는 거 표정을 봤어. 나 진짜 쓰러질 것 같았는데. 야, 이걸 어떻게
7: 아니, 밥이 됐어. 내 형이 나오래. 어떤 데서. 근데 여자들만 하고 있으니까 아우. 내가 그거 아니, 나 밥 먹고 가자.
1: 원래는 오빠가 들어갔어야 됐는데.
5: 진짜 멋있어.
7: 아니, 근데 들어갔잖아. 아빠가
1: 오빠.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아니,
5: 들어가지도 못해.
7: 형이 왔어? 있지 않았지? 자,
1: 뭐야?
7: 여기 증거 있으신가? 네.
1: 소원권을
7: 이렇게 빌어야지.
5: 소원 천천히 빌어.
7: 지금 말고.
1: 그래.
0: 고마웠어요.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해내주는 모습에 아 진짜
8: 이게 또 국가대표의 그 자존심 진짜 대견합니다. 엄청 멋있는 것 같아요. 저 오늘 재용이한테 몇 번 반했던 것 같아요.
1: 아 이거 이거 넣으면 될까요? 저희 이거 두 마리만 그러면 좀 구워주시면. 네.
5: 맛있겠다 두 마리.
9: 어머 이걸 잡았어요?
1: 네.
8: 바로 먹을 수 있구나.
1: 아 이렇게 생선구이 대박.
9: 갖다 여기 주시면 번호 주실 거예요.
1: 네.
10: 감사합니다.
1: 아, 예. 아 여기다가 굽나 보다.
3: 그래도 안 보여주겠는데
8: 네. 버리고 가네. 아, 오. 그래서 군고구마 냄새가 나.
5: 11시 40분 네. 감사합니다.
7: 네, 숫자가
1: 우리 11시 40분에 오면 돼.
5: 진짜 점심이네.
8: 여긴가 봐.
1: 들어가시지요.
5: 아 따뜻하다.
1: 그러니까 아니, 아까는 생선 잡느라고 진짜? 추운 줄 몰랐는데 추운 게 나네.
5: 다리 녹아.
7: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뭔가 안 잡히니까.
5: 너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
8: 맞아.
1: 근데 나 재웅이 덕분에 잡은 거야.
7: 아니야.
1: 재웅이 없었으면은 이거
8: 못 올렸어.
1: 아니 못 올렸어.
8: 막내랑
1: 나랑 갔다 오자.
8: 40분이야.
7: 다 됐어?
1: 늦으면은 고기가 탄대. 갔다 와자.
5: 갔다 와.
1: 동생들 사랑해.
7: 야 우리 집에 가자.
8: 오지도 않네.
7: 와.
1: 4번이랑 5번이요. 4, 5번.
7: 우와.
1: 이거 진짜로 저 시간 낮으면 안 되겠다.
5: 와. 맛있겠다.
1: 자, 오픈식 해볼게요, 제가.
11: 따라따라따.
8: 오, 대박씨.
11: 따라따라따라.
8: 역시 90년대생.
5: 와.
8: 와, 냄새 미쳤어.
5: 우와,
7: 아니, 왜 이렇게 뜨거운데 왜 이렇게 못생겼어?
5: 우와.
8: 더 전어 구이가 냄새가 좋다고 하잖아요. 산천어 구이. 산천어 구이 냄새를 맡아보시면은 여러분 이제 앞으로 산천어 구이, 산천어 구이 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10: 와, 우와, 진짜 맛있겠다.
0: 이거 먹을 수가 있네.
1: 아, 조금 더 큰 거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6: 그래, 얼른 먹어보자.
1: 먹어보자.
6: 근데 누나가 먼저 잡았으니까.
10: 그래.
6: 먼저 시식.
1: 자, 시식 가겠습니다.
10: 네.
12: 뜨거? 어때, 어때, 어때? 고소와?
6: 와. 별로요?
12: 맛있대.
1: 너무 부드러워.
12: 너무 부드럽대.
1: 어, 너무 부드럽다.
0: 먹어봐.
1: 살이 통통하고 엄청 부드러워.
12: 안 보여요.
6: 여기 있어. 어, 그대로 안 해야 돼. 어. 오케이, 맞아, 맞아, 맞아.
1: 이렇게 하면 돼요. 따가워.
6: 따가워. 오.
12: 야, 완전 맛있다.
6: 어, 너무 부드럽다.
12: 살이 부드럽다.
1: 어때, 오빠?
0: 와, 진짜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12: 냄새가 하나도 안 나, 어떡해?
6: 아니, 근데 거짓말 아니라, 연어보다 더 부드러워. 아.
12: 고소와. 엄청.
10: 자, 피해자.
0: 뭐야?
6: 와.
0: 아니야.
1: 와.
6: 감사합니다.
1: 와.
0: 야.
1: 우와.
0: 우와. 맛있겠네. 장도 있어.
1: 와, 윤기 봐, 미쳤어.
12: 나 근데 회가 진짜 안 보여.
1: 아, 하에서?
12: 어, 나 그냥 여기 위에 올려주라.
6: 되게 아깝다, 막.
12: 저, 뭘 올려줄까? 초장.
1: 초장?
0: 누나 또 얼마나 맛있게 먹을까? 누나. 누나 과연 뭐라 그럴까?
12: 어떤 맛이? 엄청 신선해요.
1: 신선해요.
6: 신선하다.
0: 오케이, 알았어요.
12: 엄청 담백해.
1: 담백해.
6: 긴 다음에.
0: 한 번 더 찍.
12: 담백하지?
1: 어, 담백하고 쫄깃하지 않잖아. 부드럽잖아.
12: 맞아, 맞아.
1: 엄청 부드럽지 않아?
12: 아, 먹어.
6: 아, 먹어. 나 빨리 먹어.
12: 아, 진짜. 감동해도 너 왜 이렇게 잘해주냐, 언니야?
1: 언니한테?
12: 어, 너가 그냥 거짓말해서 그래.
6: 그래.
12: 오늘 굉장히 저 버리고자입니다, 여러분.
1: 아니, 언니, 내가 생선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12: 뭐 하여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1: 정신.
0: 오늘 쌓인 게 많아.
1: 언니가 쌓인 게 많아. 어.
8: 물론, 춥고 힘듭니다. 그치만, 그 이후에 오는 그 보상, 산천어 구이와 회를 먹는다면, 그 이전의 것은 리셋이 되는 게 이 축제의 아주 큰 묘미예요. 마법. 마법이에요.
1: 지금 우리 생선을 지금 우리 막내들이 하드캐리 했잖아.
12: 어, 그렇네.
0: 맞아, 그렇네.
1: 주워, 아주 해야 되지 않겠어,
0: 내가
1: 여기?
0: 주워 우리 얘기 안 해줘?
1: 어, 아, 우리 해야 되지 않겠어? 인간들 심했잖아.
0: 아, 여기 근데 뭐 이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보니까 놀거리가 짱 많아.
1: 그러니까,
0: 놀거리가 잡는 게 아니야.
1: 그래.
0: 놀 게 훨씬 더 많이 나왔어. 오케이, 출발하자.
1: 가자.
6: 아키야,
0: 가자.
11: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0: 나 잡는 게 어딨어
1: 야 뛰어 야 안돼 안돼
0: 아 여기 팔이 없어 팔이 없어
1: 팔이 없대
0: 있어
1: 야 이거 야 이거 이렇게 했어
13: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유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꼬치 삼형제, 멍구, 초파, 타쿠. 이들이 유일하게 조용해지는 시간, 바로 TV 보는 시간인데요.
1: 초파도 TV 보고, 우리 타쿠도 TV 보고.
2: 화면이 왕 크니까 왕 재밌네.
0: 안방 일렬을 독차지한 타쿠.
1: 타쿠야 목 부러지, 목 부러. 타쿠야 목 부러지고 안 돼. 타쿠야 너 목이 지금. 너 목 디스크 하려나 너.
0: 그러거나 말거나 재밌는 걸 어떻게 해.

0: 삼형제가 TV 보는 것만큼 좋아하는 게 수박이라는데요. 난데없이 하품을 하더니 어머? 손으로 발령기를?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온 상황극에 벼랑가 시작된 나 자신과의 싸움.
1: 이걸 보고 말어.
0: 행동대장 카쿠를 시작으로 끝내 욕망에 사로잡혀버린 녀석들.
1: 어, 저거 아빠 건데 안 되는데. 안, 이거 안 되는 건데 몇 개 안 남았네. 어떡하지? 마지막 한 조각은 내 거!
0: 침착해. 우린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이게 말로만 듣던 형제 사기단?
2: 수박 어디 갔어? 누가 다 먹었어? 내 수박! 어? 아빠 수박 어디 갔어? 어?
0: 삼형제를 또 한 번 시험에 들게 만드는 순간이 있었으니.
1: 어? 아빠 갔다.
0: 택배 상자에 간식이 한가득. 이건 못 참지. 맹랑하게 꼬리를 흔들며 유유히 사라지는 녀석.
1: 아빠 보기 전에 빨리 먹어 치워버려야지. 아니 근데 이게 문 따로 왜 이렇게 안 뜯기냐 이거. 이, 그, 아.
2: 얘들아 술 먹자 일로와. 얘들아.
3: 뭐야 이거 누가 뜯었어?
4: 누구야 또 이거?
2: 어, 누가 그랬어?
1: 침착하자 침착하자. 어? 형이요.
2: 토파토 너야? 너가 그랬어?
1: 네 형이 그랬어요.
2: 인류시키 인류시키 멍구같이 내 책들 봐. 어이구 멍구. 너도 좀 뭐 좀 가져가지 좀 많이 나.
0: 모쪼록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번엔 귀여운 고슴도치 고소미네로 가보겠습니다.
5: 발톱만 보자.
0: 예민 보스 고소미가 가장 싫어하는 발톱 깎기. 아 이거 엄청 싫어하는데.
5: 포기해.
0: 아예 등을 돌린 채 맹렬하게 거부하는 고소미.
5: 포기.
0: 급기야 가시까지 세우는데.
5: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0: 고슴도치 발톱 깎기 쉽지 않은데요. 다음 타자는 다리. 다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 공략법이 있으니까요. 배 마사지 하나면 바로 무장해제.
1: 야, 좋다. 더 해줘.
0: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받아서 자연스럽게 발톱 깎기 시도해봅니다. 안정적인 자세로 깔끔하게 성공. 어느새 나른함에 취해버린 다리. 대마사지의 축복이 끝이 없네.
5: 다리 슬픈 일 있었어?
1: 아니 집사야 나 지금 너무 신나. 아이 좋아서 그래.
0: 집사의 손길에 몸을 맡긴 채 단잠에 빠져버리는 그때.
5: 뚜이요.
6: 뚜이야 누나 배마사지 받잖아.
0: 다리도 예민하고 겁 많은 성격이지만 목욕할 때도 온순 그 자체. 배 마사지만 있다면 발톱 깎기도 목욕도 모두 프리패스.
1: 근데 오해는 말아줘. 나 발톱 깎기 싫어. 사실 목욕도 싫어. 배 마사지를 포기할 수 없을 뿐이야. 배 마사지 만세.
0: 마지막 주인공은 스코티시 폴드 고양이 베니입니다. 고등학생 형아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베니. 형아 품이 엄청 좋은가 봐요.
1: 형아, 학교 가지 말고 나랑 놀자.
7: 형, 밥 좀 먹자. 저 애교 다 보고 있다.
0: 어떻게 저렇게 올라가?
7: 빨리 머리 말려야지. 이제 가, 들어가.
0: 머리도 못 말리게.
7: 빨리 머리 말려. 오빠 학교 가야 되는데.
0: 아이고
7: 양말을 이렇게
0: 양말도 어렵게 신네.
8: 잘 못 매겠다.
0: 형아 학교 갈 때마다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던 베니네였는데요. 대학생이 되어서도 외출할 때마다 베니 달래주기는 필수.

0: 아무것도 몰라. 괜히. 친구 잘 만나고 와.
1: 그런데 올 곳이 왔군요. 입대를 앞두고 심란한 모습인데요.
2: 머리 밀었다.
3: 형 아니야.
1: 어떡해. 머리 밀어서 못 알아보나 봐요. 형아 섭섭하겠다.
3: 우리 어디 간 거야?
4: 오늘따라 형이 이상하네.
5: 떨게.
1: 그렇게 국가의 부름을 받고 떠난 형아.
6: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어요, 베니는.
7: 우리 베니, 형아 온다.
1: 어? 무슨 소리 휴가 나왔나 보다. 형을 보고 눈이 동그래진 베니와 베리. 그래 얘들아 형이야. 그런데 베니 반응이 영 시원찮은데요.
3: 어 베니 왜 이래.
1: 아예 고개를 돌렸는데.
3: 베니 뭐야.
2: 삐졌나?
3: 그러니까.
2: 베니야.
5: 베니.
3: 베니야.
1: 아 형이 없는 동안 베니가 많이 속상했나 봐요. 보고 싶었던 만큼 잔뜩 투정을 보려보는 베니.
5: 어, 베니야 형아야. 맨날 너 생각했는데.
1: 얼른 마음 풀고 오랜만에 형아랑 즐거운 시간 보내. 반려인이라면 누구나 간직하고 있을 휴대폰 속 사랑스러운 모습들. 동네방네 소문내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바로 여기로 많이 많이 자랑해주세요. 요요시에서 강아지 패드와 고양이 모래를, 와주펫에서 반려동물 유산균을 드립니다.

0: 재배하고 키우고 양식하는 농장이 미국에만 약 200만 개. 거기서 일하는 이들은 80만이 넘죠. 이번 시간엔 각기 다른 농장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석화용 작은 굴은 양동이에 모으고 더 큰 굴은 바구니에 모아서 껍데기를 까요.
0: 열심히 땀 흘리는 농부도 만나봅니다.
2: 사람들에게 더 알리고 싶기 때문에 더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0: 지구 탐사 이야기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필립 쿠스.

0: 토입니다. 가뭄이나 침입종 해충은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주범 중 하나죠. 그래서 수십 년 전부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농법을 실험 중이라는데요. 과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건강한 작물을 재배하는 게 가능할까요? 캘리포니아 남부에 자리한 한 농장입니다. 재배 면적만 9,300제곱미터 이상인 이 농장은 미국에서 가장 큰 아쿠아포닉스 농장 중 하나죠.
1: 처음엔 비닐하우스 하나로 시작해서 지금은 10개 동까지 늘렸죠.
0: 멋지네요. 대단해요. 뭐부터 보여주실 건가요?
1: 여기가 제 이혼실인데요. 연구동입니다.
0: 네.
1: 들어가시죠.
0: 와, 와, 정말 굉장한데요? 에덴 동산 같아요. 전문 요리사인 애덤 나비디가 2008년 이 농장을 설립한 이유는 자신의 식당에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재료를 공급하려는 게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1: 굳이 다른 나라에서 채소를 들여오고 해산물을 들여오는 시스템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날그날 수확하니까 확실히 다른 식당과 차별화되는 것 같아요.
0: 맙소사.
1: 네, 맛있죠?
0: 신선해요. 직접 길러서 방금 수확한 걸 먹는 것과 며칠, 아니 몇 주 전에 수확한 걸 먹는 것과는 정말 천지 차이네요. 애덤과 같은 아쿠아포닉스 농부들은 자연의 생태계를 모방하기 위해 물고기와 작물을 함께 키웁니다. 물고기가 아가미와 배설물을 통해 내보내는 암모니아가 이 시스템의 기반이죠.
1: 그게 물고기가 호흡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도 땀 같은 걸로 암모니아를 배출하잖아요. 네.
0: 이때 물에 자생하는 박테리아가 물고기가 내놓은 암모니아를 질소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질소가 풍부한 물을 재배판으로 공급해주면 채소가 이를 거름삼아 쑥쑥 자라나죠.
1: 물고기 먹이가 곧 채소의 먹이에요.
0: 작물이 질소를 걸러내고 나면 나머지 물은 다시 연못으로 흘려보내는데요. 여기에 함유된 미세한 조류와 식물질 꺼기가 다시 물고기를 먹이게 되죠. 이 과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순환을 거듭합니다.
1: 소형 공생계라고 할 수 있죠.
0: 대개는 흙에서 키우잖아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그런 방식으로요. 그런데 왜 굳이 이런 시스템을 만드신 거죠?
1: 아쿠아포닉스 농법을 쓰면 뭔가를 일부러 더해줄 필요가 없어요. 화학 비료라든가 다른 영양분을 인공적으로 주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최대한 자연을 따라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자연스럽게 키운 작물이군요.
1: 유기농보다 낫다고 봐요.
0: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 더 맛보고 싶어지네요. 벌레가 있어도 전 괜찮아요. 아쿠아포닉스 농법은 물을 재사용한다는 점에서 훨씬 친환경적입니다. 가뭄이 잦은 캘리포니아에선 더욱 큰 이점이 되죠.
1: 조금씩 증발하긴 합니다.
0: 네?
1: 작물이 흡수하는 양도 있고요. 하지만 상추 한 포기를 길러내는데 약 40에서 50리터의 물이 필요한데 우린 4리터 정도만으로 한 포기를 길러내거든요.
0: 환경에 가해지는 부담을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 애덤은 이 농장을 낡고 버려진 것들을 고치고 개조해서 지었습니다.
1: 처음엔 사람들이 쓰레기통에 버린 샐러드 용기나 소스 용기 같은 걸 주워다가 다시 손봐서 재활용했죠. 그러다 보니 점점 노하우가 생겨서 재생용품이나 재활용품으로 필요한 것들을 충당했어요.
0: 대단해요. 특히 저 스티로폼이요. 보통은 매장되거나 바다에 떠다니게 되는데 여기선 채소를 키워내고 있잖아요. 원래 용도보다 더 잘 활용되고 있어요.
1: 네, 그게 우리 희망이자 목표 중 하나인데요. 사람들이 우리 농장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각자 집에 이런 텃밭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미래니까요. 제가 아는 한 가장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농법이거든요.
0: 덧붙이자면 재활용품 농장의 채소가 이렇게 맛있을 줄은 몰랐어요.
1: 고마워요.
0: 곧이어 루이지애나 남부로 가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굴 양식에 종사하고 있는 가족을 만나봅니다.
2: 제가 3대째고 아들들이 4대째인데 아주 잘하고 있어요. 대견합니다.
0: 다음 이야기입니다. 한 가족이 180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 농사만 짓고 있다면 지속 가능에 좋은 예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런데 이들이 길러내고 있는 건 좀 다르다는데요.

0: 첫 인상만 봐선 피트 뷰노비치 선장은 농장주라기보다는 어부에 더 가깝습니다. 루이지애나 남동부 해안을 항해하는 모습이 편안한 듯 익숙해 보이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피트 선장은 3대째 굴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죠. 평생을 루이지애나의 바다에서 보낸 그는 이 소중한 가업을 두 아들 콜린과 트레이에게 물려주려고 준비 중입니다.
1: 지금 시장에 출하하기 위해서 작은 굴과 큰 굴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화형 작은 굴은 양동이에 모으고 더 큰 굴은 바구니에 모아서 껍데기를 까요.
0: 루이지애나는 명실상부한 굴의 고장이죠. 미국에서 생산되는 굴 중 약 3분의 1 이상이 루이지애나 산입니다.
1: 석화용으로는 약 6cm에서 10cm 사이가 인기 좋습니다. 이건 껍데기를 까서 쓸 것들이고요. 석화용으로는 이런 게 적당해요. 약 3, 4년쯤 키워야 시장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0: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낚아올리는 어업과는 달리 굴 양식을 하려면 바다의 농장을 일구고 가꿔야 합니다. 피트 선장과 그 두 아들은 굴을 정성껏 손질한 다음 껍데기를 다시 바다에 던져버리는데요. 이 껍데기는 물속에 깔려 굴이 붙어 자랄 수 있는 암초의 일부가 돼줍니다. 인공암초는 석회암 조각과 콘크리트 덩어리, 오래된 굴 껍데기로 이루어져 있죠. 양식업자들이 물속에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 이유는 새로 부화한 굴이 붙어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 굴이 부화해서 유생이 나오면 약 열흘에서 14일간은 물속을 멋대로 떠다닙니다. 그러다가 발이 나오면 뭔가 들러붙을 곳을 찾아다녀요. 우리는 유생이 발달하는 시기를 기다렸다가 인공암초를 던져 넣어서 깨끗한 표면에 굴이 달라붙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거기 달라붙어서 자랄 수 있게 해요. 그게 기본이죠. 농사로 치면 흙을 덮는 것과 같아요.
0: 굴을 키우는데 바닥이 기본이 되므로 피트와 그 두 아들은 바닥의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는 데 공을 들입니다. 굴을 수확할 때도 갈퀴로 바닥을 그냥 긁어 올리는 것 같지만 사실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는 작업이죠.
1: 표면을 살짝 스치며 굴만 쏙쏙 떼어내야 해요. 다른 건 갈퀴 사이로 빠져나가게 하는 게 요령이죠. 줄을 너무 많이 풀면 암초까지 긁게 되니까 그러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갈퀴를 얼마나 잘 쓰느냐가 성공의 열쇠죠.
0: 그러나 수확 중 의도치 않게 암초에 입힌 피해는 다른 요소에 비하면 비교적 가벼운 손실에 속합니다. 굴 양식업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포식자와 소위 오손생물이라 불리는 종들인데요. 이 생물들은 굴이 충분히 성장하기 전에 먹어치워버리거나 암초를 완전히 뒤덮어 굴이 아예 붙지 못하게 막기도 합니다.
1: 여기 하얀 것들은 따개비입니다. 따개비는 굴을 잡아먹거나 제대로 달라붙지 못하게 방해해요. 다른 포식자도 있는데 이런 작은 개도 그중 하나죠. 이 녀석도 암초 안에서 번성합니다. 굴이 아직 어린 유생일 때 이 녀석이 마구 잡아먹기도 해요. 어쩔 수 없죠. 굴도 이곳 먹이사슬의 일부니까요. 자연을 이기려 들어서는 안 돼요.
0: 게다가 지난 몇 년간 피트 선장은 이전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엄청난 시련에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2005년 해안을 휩쓴 허리케인 카트리나뿐만 아니라 2010년 석유 시추선 딥워터 호라이즌호의 폭발로 수백만 배럴의 기름이 멕시코만으로 쏟아진 사건도 있었죠.
1: 허리케인과 시추선 폭발로 무수한 암초를 잃었어요. 카트리나 때는 이 지역 암초 중 65%가 사라졌죠. 폭풍 때문에 바닥의 성질이 바뀐 것 같아요.
0: 예측 불가능한 재해를 피하고 양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피트 선장은 굴 양식장을 28개의 각각 다른 구역에 흩어놓았습니다.
1: 한 곳에 모든 걸 쏟아붓는 건 위험한 짓이죠. 언제 상황이 달라질지 모르니까요. 여기 120에이커의 양식장에선 5년생 굴이 자라고 있어요. 강 하구 쪽으로 이런 양식장을 여럿 마련해두었습니다. 열심히 잘 관리해서 최선을 다해 수확하는 거죠.
0: 고난에도 불구하고 굴 양식은 피트 선장의 모든 것이고 앞으로도 굴의 모든 걸 바칠 생각입니다. 그는 그의 조부가 100년도 더 전에 시작한 이 가업을 계속 이어나갈 작정입니다.

0: 우리는 늘 굴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양식을 하다 보면 힘든 일도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도 바다로 나가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1: 곧이어 이번엔 펜실베이니아로 자리를 옮겨 농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농사일을 배우고 익히는 미래의 농부들을 만나봅니다.
2: 어려서부터 농장일을 하며 크지 않은 사람들에겐 처음엔 엄두가 안 날 수도 있겠지만 배우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1: 이번 시간엔 농장을 탐사 중인데요. 농사엔 많은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죠. 펜실베이니아의 리하이 밸리에는 농부가 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농부 교육을 하는 농장이 있다고 합니다. 농부가 되려면 농부로 태어나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 이들이 많죠.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농부이고 그 땅을 물려받아 농부가 되는 그런 코스 말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되고 싶지만 가족적 배경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펜실베이니아의 한 농장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기선 농부를 키워내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죠.
2: 농장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난감하겠죠. 특히 농장에서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자질구레한 일을 전혀 해보지 않았다면 아마 혼란스러울지도 몰라요. 하지만 배우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농장에 일을 배우러 오는 사람 대부분은 농장 출신이 아니거든요.
1: 에이미 쿡은 MAS의 시드팜 농장의 프로그램 책임자죠.
2: 전 우리 시드팜 농장에서 교육을 맡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농사에 필요한 여러 기술도 가르치고 경영법도 가르쳐요. 저기 저쪽이 F구역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A구역이에요. 바로 여기요.
1: 이 농장에선 땅이 곧 교실입니다. 새내기 농부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들은 42에이커의 땅을 활용해 꼭 필요한 지식과 현장 경험을 얻어가죠.
2: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문제를 풀고 함께 헤쳐나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1: 프로그램 중엔 파종하기, 물대기, 유기농 작물 수확하기는 물론이고 트랙터 몰기와 판로 개척 및 판매 전략 개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혹시 밭 가는 기계 써보신 분? 가끔은 트랙터도 아주 잘 몰고 갖가지 작물을 키우는 법도 잘 아는 분이 오시기도 하는데요. 이분들이 원하는 건 일종의 계획표죠. 하루에 또는 한 주에 어떤 일을 얼만큼 해놓아야 제때 심고 제때 수확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주로 알고 싶어요.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 달라요. 각자 필요한 걸 배워가면 됩니다.
1: 새로 농장을 시작하기 위해선 땅과 장비에 큰 금액을 투자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곳 농장에선 새내기 농부를 위한 농장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또한 운영하고 있는데요.
2: 우리 농장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의 목적은 농사 짓는 법을 알고 있지만 아직 농장이 없는 이들을 지원하는 거죠. 땅이랑 트랙터도 빌려주고 비닐하우스도 빌려주고 창고도 빌려주고 농장을 시작하게 도와줘요.
1: 마크 누네벨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땅과 장비를 빌려 농사를 짓고 있죠.
3: 시드팜 농장과 똑같은 장비와 자원, 기반 시설을 갖고 비슷한 규모의 농장을 시작하려면 엄청난 자금력을 갖고 있거나 그게 아니라면 지금 농사가 잘 되고 있다는 걸 어떻게든 증명해서 대출을 받는 수밖에 없거든요.
1: 농지를 임대하고 장비를 빌리는 게 가능해지자 마크는 가지고 있던 자금을 고수익에 유리한 다른 설비에 투자할 수 있었죠. 이 비닐하우스도 그중 하나.
3: 지난 2년 동안 이 비닐하우스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작물이 질도 좋고 수확량도 많거든요.
1: 저렴하게 지을 수 있고 난방이 따로 필요 없는 이런 비닐하우스는 혹한이나 혹서, 해충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는 한편 태양열을 가둬 재배 기간을 늘려줍니다.
3: 솔직히 딸기는 유기농으로 재배하기가 쉽지 않아요. 딸기라는 작물 자체가 병이 많고 과실을 망치는 벌레도 많거든요. 그런데 비닐하우스에서 길러보니까 잎에 습기가 차지 않아서 딸기에 병이 드는 일이 확실히 줄어들더라고요. 딸기는 수익이 아주 높은 작물이에요. 직거래

0: 시장에 가지고 나가면 인기가 제일 좋아요. 다들 사겠다고 모여들죠.
1: 마크는 농장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덕분에 평생의 꿈을 이룰 기회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0: 농사에 발을 들이고 싶다면 농장 인큐베이터 프로그램부터 시작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일단 작물을 심어서 잘 키워낸다는 것만 보여주면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2: 사실 농장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미국 농장 중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많지 않아요. 물려받을 농장이 없는 농부 지망생들에겐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죠.
1: 곧이어 이번엔 젊은 농부가 어떻게 자신의 농장을 갖게 됐는지 알아봅니다.
2: 젊은 여성이 아무 도움 없이 혼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다들 깜짝 놀란다니까요.
1: 자, 계속하겠습니다. 방금 농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알려주는 농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 농장에서 배워 자신의 농장을 가꾸는 데 성공한 농부가 있다고 합니다. 펜실베이니아 체스터 카운티에 자리한 이 농장에선 7에이커의 땅을 오직 유기농 작물을 길러내는 데 쓰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걸 해낸 농부를 만나보면 전통적인 농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는데요.
2: 전 26살이에요. 저처럼 젊은 여성이 남성의 도움 없이 혼자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면 다들 깜짝 놀란다니까요. 저는 재밌어요. 물론 고정관념을 깨고 혼자 힘으로 이만큼 해내기까지는 좀 힘들었지만요.
1: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 출신인 에마 커니프는 2012년 농사를 배우기 위해 펜실베이니아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농사 경력 4년에 이른 지금 자신만의 농장을 가꾸고 있죠.
2: 정성 들여 가꾼 유기농 작물을 망치는 범인이 바로 잡초거든요. 주변에 꼼꼼하게 김을 매주지 않으면 작물이 안 자라요. 그리고 잡초는 해충의 은신처이기도 하죠. 그래서 유기농으로 작물을 키우는 농부의 밭은 풀 하나 없이 말끔하고 깔끔해야 해요. 처음 농사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원래부터 자연을 좋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농사에 필요한 기술과 함께 팔로 개척이나 경영을 가르쳐줄 곳을 찾았어요. 그렇게 시드팜 농장을 알게 됐는데 이곳 프로그램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슬쩍 들여다보니까 농사에 필요한 온갖 도구와 장비를 엄청나게 갖춰둔 거 있죠? 제가 그 농장에서 나와 이리로 옮겨올 때 거기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여기서 어떤 장비를 쓰고 어떻게 농장을 구성할 건지 계획을 짤 수 있었어요.
1: 에마는 시드팜 농장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농부가 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환경적인 문제점과 소규모 농장주로서 감당해야 하는 압박은 다른 문제였죠.
2: 지금 농사를 짓는 땅은 점토질이라서 일단 비가 왔다 하면 금방 물이 차버리고 빠지질 않아요. 질척질척한 땅에선 농기계를 쓸 수가 없어요. 지금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바로 그거죠. 올 봄은 좀 힘들었어요. 비가 많이 왔거든요. 게다가 농장의 경영자로서 밭일 말고도 신경 써야 하는 일이 정말 끝도 없어요. 지금도 배우는 중이죠. 사실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여성으로서 난 약하지 않지만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몇 가지 충고면 충분하거든요. 제 농장을 가진 농장주로서 저의 임무 중 하나가 여성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정원이나 텃밭 말고 트랙터도 몰고 농기계도 수리하고 기반시설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당당하게 여기가 제 농장이라고 말할 수 있게요.
1: 농장에서 수익을 내야 하는 건 맞지만 에마에게 농장은 생계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2: 농사가 좋은 이유 중 하나는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야 한다는 거죠. 명상처럼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 혼자 있는 걸 어려워하고 자꾸 다른 자극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냥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공간에 저 혼자 있어도 마냥 좋기만 해요. 또 먹는 걸 좋아해서 제가 먹을 걸 제가 기른다는 것도 장점이죠.

0: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온 세상의 농부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먹을거리를 키워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본 이들은 더 많고 많은 방법 중에 단 하나를 선택해 자신의 뜻을 땅과 바다에 펼치고 있는데요. 이 농부들 간의 공통점이라면 어떻게든 지구와 소통하고 싶다는 열망이겠죠.
1: 제가 농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점은 계절에 따라 자연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생생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리고 지속 가능하면서도 실용적인 재배 방식을 개발하려는 열망 역시 큽니다.
2: 양식업자로서 늘 더 많이 생산하고 싶죠. 물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요.
0: 새로운 농법을 실험하고 공유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 애쓰는 농부들은 지구를 지키는 또 하나의 파수꾼입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종합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고장이나 사고로 멈춘 차량과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다른 차량 간에 발생하는 추가 사고. 매년 30명 가까이 사망자가 발생하는 고속도로 2차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6배나 높습니다. 사고가 사고를 부르는 고속도로 2차 사고,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사고 발생 시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주변 차량에 사고를 알려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안전 삼각대도 설치합니다. 이에 앞서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면 갓길로 신속하게 옮깁니다. 2차 사고 사망자의 약 70%가 차량 내부나 현장 인근에 머무르다 발생합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지 말고 가드레일 밖으로 빠르게 대피합니다. 이후 한국도로공사 또는 112, 119로 신고합니다. 신속한 대피가 생명인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법을 기억하세요.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2: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그냥

0: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어, 그럼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0: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그래서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오늘의 우주탐사 이야기. 학생들이 우주탐사 분야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보이스카우트 단원들은 국제우주정거장에 자신들의 실험 장비를 직접 보내기도 했죠.
1: 로켓이 발사되는 장면을 비디오 영상으로 보는 거랑은 비교가 안 돼요.
0: 전 세계 학생들이 우주탐사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탐사 이야기의 진행자 에밀리 캘런드렐리입니다. 우주로 나가는 우주비행사들은 별을 동경하는 어린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롤모델이 될 수 있죠. 지금부터 도서관에서 아주 특별한 우주비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영감을 받게 된 아주 특별한 꼬마 숙녀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그럼 지금 몇 학년이죠?
2: 이제 8학년으로 올라가요.
0: 현재 14살인 테일러 리처드슨은 우주비행사가 되는 게 꿈이지만 지금은 자신이 사는 플로리다주 잭슨빌 지역사회에서 조금씩 족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테일러는 후한 선행으로 많은 상을 수상했죠. 책 기부 운동을 주도해서 자신이 사는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0: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메이 제미슨은 미국 흑인 여성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나사 우주비행사로 선정된 인물입니다. 의학 박사 학위를 지닌 메이는 1992년에 임무 전문가로서 우주왕복선 엔데버호에 탑승해 우주에 다녀왔죠.
1: 메이 제미슨 박사님은 저와 비슷하게 생겨서 좋고 제가 어릴 때 이공계의 흑인 여성은 한 분도 안 계셨기 때문에 박사님을 처음 봤을 때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0: 테일러는 우주비행사가 되기로 확고하게 결심한 후에 메이 제미슨을 직접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2: 제가 누군가의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이 저를 롤모델로 여긴다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겸허해지게 되죠.
0: 테일러가 얻은 교훈 가운데 하나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YMCA가 지원하는 캠프에 자원봉사자로 지원했죠.
3: 테일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이라서 롤모델로 제격이라고 생각해요. 과학을 무척 좋아하지만 그래도 자기 또래와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0: 테일러는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 위해서 초등학교를 찾아가는 걸 좋아합니다.
1: 저는 어릴 때 책을 잘 읽지 않았는데 커갈수록 책 읽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죠. 누구나 책을 읽고 배울 권리가 있어요.
0: 그동안 테일러는 많은 이들을 만났고 상도 받았는데 그중에서도 백악관에 초대되어 영화 히든 피겨스를 보는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히든 피겨스는 나사가 우주비행사들을 우주로 보낼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여한 미국 흑인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죠.
1: 그 영화는 특히 유색인종인 소녀들한테 교훈을 줘서 좋았어요. 의학계건 과학계건 아무리 남성 지배적인 분야라고 해도 마음만 먹으면 하지 못할 일은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영화예요.
0: 테일러는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가지 특별한 요청을 했습니다.
3: 백악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러더군요. 엄마, 이 영화는 여자이라면 누구나 봐야 해요. 다른 아이들한테도 영화를 보여주자고 해서 제가 대여섯 명 정도면 괜찮다고 했더니 테일러가 100명을 데려가고 싶대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해낼 거냐고 되물었더니 테일러는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서 100명한테 히든 피겨스를 보여주자고 했어요. 그런데 점점 일이 커져서 $2,500를 모으려던 게 거의 $20,000를 모으게 됐죠.
0: 테일러 덕분에 잭슨빌에서만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히든 피겨스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일을 전부 가능하게 한 거잖아요. 테일러 덕분에 영화를 관람하게 된 학생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1: 정말 행복하고 신나는 경험이었어요. 그 영화를 본 아이들은 우리가 그저 여자아이가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여성이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0: 머지않은 미래에 기술 발전만 따라준다면 우리는 화성까지 우주비행사들을 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테일러 리처드스는 처음으로 화성 땅에 발을 내딛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되고 싶어 합니다.
1: 지구에도 도움이 될 만한 물질이 화성에 있을지 직접 찾아보고 싶어요. 우주비행사가 되기 전엔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어느 분야든지 상관없이 엔지니어가 되려고요.
0: 그때까지 테일러는 이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3: 저도 계속 테일러를 응원할 거예요. 화성으로 가는 우주비행사든지 나사에서 일하는 엔지니어가 돼서 우주선을 만들든지 간에요. 테일러는 어느 분야로 가든지 분명히 잘 해낼 거예요.
0: 잠시 후 2년 반 동안의 준비 끝에 이 보이스카우트 단원들은 국제우주정거장에 자신들의 실험장비를 보내서 사상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지금은 청소년들이 우주 탐사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제공됩니다. 이런 기회가 많이 생긴 이유 중 하나는 학생들의 과학 실험 장비를 우주로 보내는 일을 맡아 하는 단체가 따로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일리노이주 팔러타인 보이스카우트 제209단 단원들에겐 잊지 못할 특별한 날입니다. 이들은 케이프 커네버럴에 와 있는데 몇 시간 후면 이들이 구한한 실험 장비를 실은 스페이스X 로켓이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향하게 되죠.
4: 우리가 구한한 실험 장비는 유기체와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어떤 물질에 대한 거예요. 이 실험 장비를 우주로 보내서 우주의 극미 중력 상태와 지구의 중력 상태 간의 돌연 변율이 얼마나 다른지 알아볼 거예요.
5: And your experiment is going to be in space. All right.

0: 지금부터 2년 반 전 우주정거장에서 미국의 과학연구소를 관리하는 미국 우주과학발전센터가 시카고에 있는 보이스카우트단 중 몇 곳을 선정했죠. 단원들한테 우주로 보내게 될 실험 장비를 직접 보완해볼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중 제209단이 선정됐고 이들은 자신이 고안한 실험 장비의 모형을 가져왔죠. 이 장비 안에는 대장균이라는 세균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주정거장에 올라간 후에는 한 달에 걸쳐서 소형 카메라가 한 시간에 한 번씩 이 세균이 변형되는 속도를 사진으로 전부 기록하게 되죠. 우주로 실험 장비를 보내는 과정은 무척 까다롭습니다. 드림업이란 회사는 학생들이 실험 장비를 우주로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 학생이 극미 중력에서의 실험이나 우주에서만 가능한 실험을 해보고 싶을 때 우리 회사에 문의하면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실험 장비를 보내주거나 중궤도를 도는 블루 오리진사의 로켓에 실어줄 수 있어요.
0: 이렇게 복잡한 극미 중력 상태에서의 실험 장비를 만드는 데는 미생물학, 기계 및 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 지식이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의 멘토가 도움을 제공했죠.
2: 특정 분야에 집중된 과학과 공학, 그 중에서도 특히 소프트웨어 코딩을 아이들이 배우고 실전에 응용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었어요. 제가 멘토링을 끝낼 무렵에는 아이들이 코딩을 전부 마쳐서 실험 장비의 모터가 돌아가고 불이 켜지고 카메라가 사진을 찍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죠. 모든 게 동시에 잘 돌아가는 상태였어요.
3: 바로 이건데요. 우리가 명령한 모든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컴퓨터 역할을 해요.
4: 보이스카우트 활동이 그저 캠핑을 하고 캠프파이어로 요리를 하고 매듭 짓는 법을 배우고 수영을 하거나 카누를 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스카우트 활동은 그 외에도 아주 다양해요.
0: 보이스카우트는 과학과 기술, 공학, 수학 등의 분야에서 총 60가지가 넘는 공로 배지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Come on up, boys. 이제 발사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주로 실험 장비를 보내는 건 모든 스카우트를 통틀어서 보이스카우트 제209단이 처음이죠. 모든 단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프로젝트는 무엇보다도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5: 개인적으로 이번 경험에서 제일 좋았던 게 새로운 걸 하나씩 배우는 거였어요. 그 과정에서 전 전기공학이나 컴퓨터공학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그 분야들에 푹 빠져 있어요.
0: 몇 분 후면 로켓이 발사됩니다. 스페이스X 팔컨 9 로켓의 발사 준비가 끝났죠.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볼거리가 될 겁니다.
1: 이 학생들에게는 스스로 개발하고 제작까지 한 장비가 중력의 사슬을 끊고 국제우주정거장까지 올라가는 걸 직접 보는 게 더없이 신나는 일일 거예요.
0: 이들한테 로켓이 발사되는 이 순간이 남은 평생 결코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겁니다. 잠시 후 로켓 발사가 완전하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카우트 단원들한테 또 무슨 일이 생길까요? 스스로 제작한 실험 장비가 우주로 나가는 걸 지켜본 후 보이스카우트 제209단은 또 다른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로켓의 1단계가 분리되고 나면 스러스터를 이용해서 하강을 조정하며 지구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1단계 로켓이 지정된 착륙 지점으로 부드럽게 다가오는 장면은 숨을 죽이고 바라볼 수밖에 없죠. 이제 이 로켓은 재활용해서 다음 임무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보이스카우트 단원들의 실험 장비를 실은 페이로드는 계속해서 우주정거장을 향해 날아갑니다.
6: 로켓이 발사되는 장면을 비디오 영상으로 보는 거랑은 비교가 안 돼요. 정말 숨죽이고 보게 돼요.
0: 스카우트 단원들은 특별한 공로 배지를 받은 건 물론 앞으로 우주 탐사 분야에 몸담기 위한 첫 발짝을 내딛은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이 과정이 쉽진 않았죠.
3: 처음 팀에 합류했을 때는 우주로 보낼 걸 만들면 되겠지라고 쉽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려워서 두 달 만에 그만두고 나갈 생각도

0: 됐어요. 하지만 익숙해지고 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동안 실패도 많이 했지만 고생한 보람이 있었어요.
1: 언젠가 우주 탐사 분야에 몸담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우주 산업 분야의 회사에서 인턴십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하와이에도 그런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로봇은 태평양 국제 우주 탐사 센터라는 하와이 주 기관이 대여받은 탐사 로봇 헬레란입니다. 이 기관은 항공 우주 산업을 지원하는 일을 하죠. 이곳에서는 나날이 성장하는 로봇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이 지역 청소년들을 상대로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0: 저는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위스콘신주의 밀워키와 미시간주의 그랜드 래피즈시에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환경에서 지내보고 싶어서 하와이까지 오게 됐고요. 특히 겨울철에 우울하고 힘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환경에서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여기 오게 된 거예요.
1: 잭은 이 탐사 로봇과 작업하는 여러 인턴 중 한 명이자
2: 돌장 깊은 곳에 던져넣으면 헤엄을 치거나 가라앉거나 둘 중 하나를 하잖아요. 그렇게 다른 데서는 체험하지 못할 경험을 해요.
1: 여기서 잭이 맡은 임무는 이 탐사 로봇에 적용할 자동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설계하는 겁니다.
0: 이 위에 새로운 장비가 몇 가지 놓여 있는데요. 이게 우리 라이다예요. 즉 회전하는 레이저를 쏴서 헬레란이를 에워싼 주변 환경을 스캔할 수 있는 장치예요. 이게 바로 자동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필수인 첫 단계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지도에서 특정 지점을 우리가 선택해서 그 좌표를 헬레란이에게 보내면 스스로 알아서 목표 지점까지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1: 하와이의 섬들은 전부 화산 때문에 형성된 곳이라서 행성 탐사 로봇을 개발하는 장소로 더없이 좋은 지형이죠.
2: 개발자의 입장에서 하와이의 장점을 하나 꼽으라면 용암 때문에 형성된 화산 지대가 화산의 지형과 놀랄 만큼 흡사하다는 점일 거예요. 단순히 지형만이 아니라 화학적인 구성까지도 비슷하거든요. 지금 화성에 가 있는 큐리오시티는 샘플 채취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첫 샘플 분석 결과가 돌아왔을 때 온갖 신문과 잡지 일면에 화성은 하와이와 비슷하다고 실렸죠. 화성에 야자나무와 서핑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아니고 화성을 구성하는 물질과 하와이를 구성하는 물질을 비교해봤을 때 화학적으로 많이 닮아서죠.
1: 태평양 국제 우주탐사센터는 지난 4년 동안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항공 우주산업 분야에 몸담는 걸 도왔죠.
0: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계속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뭔가를 시도해서 생각대로 되는지 보고 생각대로 안 되면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하죠. 이 인턴십 없인 저도 그런 기회를 못 얻었을 거예요.
2: 로봇공학 분야는 우리 상상 이상으로 엄청 넓어졌어요. 요즘 청소년들이 이 분야에서 얻는 기회를 생각하면 제가 진심으로 부러울 정도라니까요.
1: 잠시 후 스페이스 센터 휴스턴에서는 세계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이 우주 탐사에 대해 집중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3: 제가 처음 보는 것들이 잔뜩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볼 수도 없는 것이라서 신기해요. 대단해요.
1: 가끔씩 정말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알아내려면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휴스턴에 가면 과학자나 우주비행사가 되어 흥미진진한 우주 탐사 분야에서 일하는 느낌이 어떤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죠. 스페이스 센터 휴스턴은 나사 존슨 스페이스 센터의 공식 방문자 센터입니다. 이곳에는 방문객들이 과거의 역사적인 유물들을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인터랙티브 박물관도 있죠. 스페이스 센터 휴스턴은 어린이들을 위한 캠프도 개최하는데 여기서는 나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과 비슷한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엔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손님이 찾아왔죠. 손님들은 직접 만들고 프로그래밍한 로봇과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4: 학생들은 컴퓨터 공학과 코딩을 배우고 있어요. 화성을 횡단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공학 설계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고요. 화성에 실제로 가 있는 나사의 로봇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재미있어하니 좋죠.
1: 학생들은 모든 나사 프로젝트가 그렇듯이 팀을 구성해서 작업합니다.
2: 감사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매료시키는 뭔가를 찾아내는 과정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학생들이 기여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든지 간에 함께할 길은 반드시 있죠.
1: 이 로봇들을 프로그래밍하려면 공학이나 수학 같은 STEM 쪽 능력이 필요합니다.
5: Okay, so you got it going forward. So we figured that out. Adjust your turning radius.
1: 스페이스 센터가 추구하는 목표 가운데 하나는 훗날 우주 탐사 분야에 뛰어들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영감을 선사하는 겁니다.
3: 제가 처음 보는 것들이 잔뜩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볼 수도 없는 것들이라서 신기해요. 대단해요.
1: 로봇을 제작하고 움직이는 건 이 학생들이 체험하는 학습 과정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4: 열차표를 만들어서 토치로 테스트하기도 해요. 우주가 워낙 차갑고 극단적인 환경이라 냉동 캡슐을 만들어서 액체질소에 넣어 테스트를 해보기도 하고요. 내일은 우주비행사들이 직접 훈련을 받는 장소인 중성부력실험실을 견학할 예정이에요.
1: 직접 로켓을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나사가 우주선을 시험하는 곳과 가까운 장소에서 로켓을 발사할 겁니다.
6: 학생들이 우리 지도에 따라 전부 직접 제작한 거예요. 이제 발사해서 잘 만들었는지 봐야죠.
7: If you'll help me, if you want to put one on this corner, I'll put one on this corner. You are a professional at this. You're doing so well. Good job. You must have launched rockets before. All right.
8: Altimeters, are we go? Altimeters are go. Launch box are go.
9: Launch box are go.
8: Okay. All right, I'm going to step back.
9: Ready? Three, two, one.
8: Perfect launch, ladies. Outstanding.
2: 여기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어서 가죠. 우주 탐사건 과학이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게 돼요.
1: 스페이스 센터 U는 과학이 아주 보람차면서도 재밌다는 걸 가르쳐주죠.
8: Very nice. Ladies, that was exceptional. Every single rocket launched exactly the way they were supposed to. NASA would absolutely be proud of you. Good job, ladies.
1: 오늘 보셨다시피 청소년들이 우주 탐사 분야에 빠르게 발을 담글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중엔 우주 관련 캠프에 참가하는 것도 있죠.
10: 전 생물학자 겸 나사의 우주비행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캠프에서 배운 것 전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함께한 친구들과 이곳 선생님들도 물론이고 여기서 한 활동을 통해서도 많은 걸 배웠어요.
1: 플로리다주 잭슨빌 출신의 테일러 리처드슨도 우주 캠프에서의 경험에 많은 영감을 얻은 청소년으로 언젠가 우주비행사가 되겠다는 꿈을 공유하는 걸 좋아합니다.
11: 저는 많은 곳을 다니면서 연설을 하거나 이공계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다른 소녀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를 전하곤 해요. 그 소녀들이 절 우러러보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을 계속할 생각이에요.
1: 그럼 일리노이주 팔라타인 출신의 보이스카우트 제200구단은 어떨까요? 이들은 스카우트 사상 최초로 국제 우주정거장에 과학 실험 장비를 보낸 팀입니다. 이것만 해도 자랑할 만한 성과죠.
12: 제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우주에 물건을 보내는 거냐면서 굉장하다고 해줬어요.
1: 대학에 들어가서 인턴십을 통해 과학탐사 분야 커리어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0: 태평양 국제우주탐사센터에서 탐사로봇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호기심에 많은 자극을 받았죠. 우주탐사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제 열정을 쏟아부어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는 분야예요.
1: 지금의 청소년 세대가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줄 세대이자 앞으로 화성 같은 외계를 탐사할 세대이기도 하죠. 지금은 우주 탐사 분야에 몸담기 아주 좋은 시대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겠어요? 저는 에밀리 캘런드렐리였습니다. 더 유익한 탐사로 다시 만나요.
13: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차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 교육 보안과 평생 교육, 그리고 민족

0: 질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획,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코믹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 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세계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선 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비집고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 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원래 베이시스트로서 일해오다가 음악가가 됐고요. 2025년 음악 활동을 시작하게 된 오희준이라고 합니다. 혼자서도 이만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걸 좀 먼저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혼자 오게 됐고, 콘트라베이스가 제 몸보다 크기 때문에 굉장히 든든해서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작은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섬세한 어떤 것을 저는 보여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1: 그 정도로 안 춥다니까. 희준 씨가 긴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딴소리 좀 잠깐 해봤고요. 관객분들한테 가득 말하고 있잖아. 희준 씨 음악 기다리고 계신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0: 네, 혼자라도 외로운데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샤크 사나고요. 약간 전통 구슬 소재로 현대적인 어떤 댄스 플로어의 감각과 합쳐 가지고 다양한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1: 우리 음악은 바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행복해지길, 좋은 일이 있기를. 그런 바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음악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0: 오늘도 부산에서 올라오셨어요?
1: 네.
2: 버스 타고.
1: 대충 부산 사람들이고 지금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신기하다.
2: 신기하다. 썬타운 걸즈는 순수하다고 해야 될까?
3: 순수하고 귀여운 사랑 이야기를 퍼즈 사운드를 통해서 표현하는 그런 밴드입니다.

0: 무대에서는 만큼은 좀 멋있는 포크맨처럼 보이고 싶어서.
1: 현시단?
0: 산만에서는 포크 음악을 하고 있는 팀이고요. 그리고 저희 삶과 가까운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아, 그것도 있습니다. 포크가 생각보다 재밌는 거구나. 통기타로도 아직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울고 웃고 하는 시대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를 반증할 수 있는 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로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밴드 하고 막 하고 난 다음에 화장실 갈 타임인가?
0: 지루하진 않습니다.
1: 게스트 아닙니다.
2: 기존에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져 있기도 하고

0: 다른 참가자분들이 조금 견제를 좀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두 분은 좀 어떻게 느끼세요?
1: 좀 멀리 왔다.
2: 네.
0: 멀리 왔다?
1: 네.
0: 어쨌든 두분 포크 듀오잖아요. 근데 오늘은 연주자분들을 좀 대동해서 오셨어요. 준비하신 게좀 많으세요? 오늘 좀?
1: 아니요, 두 개밖에 없어요.
0: 죄송한데 오늘 저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여기 왜냐면 표정이나 이런 게 고요하지만 뿌리 깊은 음악 산만한 시선의 무대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노 치고 노래하는 전진이라고 합니다.
1: 가끔 난 고개를 저어요.
0: 피아노에 따뜻하고 차가운 지점이 있거든요. 그 지점을 찾는 걸 좋아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저는 항상 그냥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뭐든 했던 것 같거든요. 자기 얘기를 좀 뱉어내는 시간을 좀 갖다 보니까 목소리가 필요하게 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피아노와 목소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방 안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느낌이라면은 현악기가 추가가 되면서 만들어진 어떤 파도 같은 게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음악의 힘이란 애쓰지 않아도 나를 어디론가 데려다 줄 수도 있고 애쓰지 않아도 제 마음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빛나고 있으면 언젠가 누군가 너라는 보석을 세상에 보여주기도 하고 들려주기도 할 수 있다. 그러니 지치지 말고 혼자서 빛나라.

0: 비가 주적주적 내리는 봄날입니다. 운명인 것 같습니다. 오후는 비의 운명. 네. 공연장 오는 길에 비가 오길래 내심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음악이 더잘 전달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1: 비가 내리고 그친 밤이었는데 그 밤의 어떤 정적이라든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비를 머금고 피어오르는 꽃잎이나 흙 냄새라든지 이 장면을 좀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만들게 된 앨범입니다. 그랜드 피아노로 들려드리고 싶은 어떤 음악의 힘이 있다면은 이 업라이트 피아노의 그 굉장히 더둘다 나무로 만들었지만은 더 나무 같은 그 느낌이 있거든요. 더

0: 5월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이죠. 네. 가족 같은 친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가족이라고 하면은 뭐랄까 좋은 감정만 있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좋아하는 감정과 함께 너무 밉기도 하고, 네, 그런 친구를 모셨습니다. 등장해 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내가 25살에 만났나?
1: 뭐 그때쯤에 봤으니까
0: 한 16년 됐네요. 아,
1: 멋쟁이구나. 모자지만 좀 착한 친구들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많이 부합해가지고. 네.
0: 너무 날카롭고 무섭고 제가 되게 많이 웃겨졌던 것 같아요. 잘한다 잘한다 해주고 하면 또, 네. 또 마음이 잘 누그러지는 타입이어가지고 사실 제가 위에 있는 거죠.
1: 그래도 그래 모르고 들었을 때 어? 전진이가 쳤나?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서 너무 좋고요.
0: 그리고 제가 좀 긴장하고 있고 너무 막 나서 있으면은 좀 그 긴장을 좀 풀어주는 존재인데 16년간 또 그렇게 같은 포지션을 유지하기도 참 힘든 것 같은데 시종일관 똑같은 네, 변함없는 친구여서 고맙다. 저와 영훈이가 만났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때는 전진이가 노래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어려워해가지고, 그래도 제가 예보다 노래를 잘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을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처음에는 저한테 노래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0: 그게 왜 그랬냐면은, 저는 보컬리스트가 아닌 사람이 하는 노래들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말처럼 노래 부르는 게 좋아서 저는 좋아하는 건데, 전진이도 처음에는 자기도 이제 멋있게 막 불러보고 싶고
1: 내가?
0: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노래를 기본적으로 우리는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더 잘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이상하다라는 걸 이해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브리딩은 피아노로만 기록되어 있는 앨범인데요. 브리딩 앨범을 만들 때쯤에 처음 겪는 좀 불안장애를 만나게 되었어요. 계속 어떤 그 비교 속에서 음악을 해왔던 어떤 그 20대, 그 마음이 막 쌓이면서 약간 좀 과부하가 왔던 것 같아요. 피아노 때문에 왔던 불안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앉게 되더라고요, 앞에. 정말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을 때 피아노 앞에 앉아서 정말 한음씩 찾아가려던 어떤 호흡인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또그 브리딩을 한 3년 동안 계속 그 기록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괜찮아졌거든요. 음악 때문에 도망치고 싶던 마음이었는데 결국에는 음악으로 돌아가는 경험이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좋으신가요?
1: 네.
0: 오길 잘했다 싶으신가요?
1: 감사합니다.
0: 오늘 굉장히 조용하게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그 조용하지 않은 곡을 딱두 개를 가져왔어요. 특히 이 무대를 위해서 편곡을 새롭게 해가지고 가져온 곡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 너무 흥겨우시면 막 춤추셔도 되고, 네. 따라 부르셔도 되고요. 알겠죠?

감사합니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를 정말 잘 쳐주시네요. 네. 비 오는 날먼 길까지 오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네. 고생보다 조금 더 좋은, 네, 시간이었길, 네, 바랍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모습,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진이었습니다.

0: Writing big thoughts, are we?
1: Nah, just, drawing.

match with history. It has a very different

0: 전략을 해라.
1: 1,200,

is your heart beating?

Gareth Southgate looks to the skies and offers up a word.

stage is set. Harry Kane steps up.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오늘의 여행지는 웨일스입니다. 웨일스는 종종 성들의 땅으로 불리죠. 유럽의 훌륭한 중세 성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와이 강구비의 높다란 석회암 절벽 위에는 챕스토 성이 서 있죠. 로마 시대 이후의 석조 유세 중 영국에서 제일 오래된 성입니다. 노르만 성들 중에서도 제일 오래됐죠. 정보강 윌리엄이 왕좌에 오른 이듬해인 1067년에 건설됐습니다. 파괴력을 키워가는 무기들에 성이 어떻게 대처하며 진화했는지, 성 주인들이 어떤 야망을 품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죠. 제일 오래된 부분은 이곳 노먼 그레이트 타워입니다. 최신 총과 대포를 쏘기 위해 성은 흉벽 개조 작업을 17세기까지 꾸준히 이어갔죠. 6세기가 넘게 챕스토 성의 주인은 중세와 튜더 왕조의 최고 부자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성 쌓기는 1067년 정보관 윌리엄의 측근이던 해리퍼드 백작이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는 펜브룩, 노퍽, 우스터 백작이 바통을 이어받았지만 17세기 잉글랜드 내전 이후엔 이 성도 쇠퇴기에 접어들었죠. 18세기 초 성은 황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9세기에 관광업이 성장하며 활기를 되찾았죠. 방문객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성은 뛰어난 국경 요새 중 하나인 레글람 성이죠. 챕스토 성보다 400년 늦은 1430년대에 건설됐습니다. 펜브룩 백작의 호화 저택으로 지은 성인데 그는 위협적일 정도로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싶었죠. 빛을 더 받아들이기 위해 창문은 커졌고 그 결과로 성은 더 웅장해 보입니다. 해자에 둘러싸인 그레이트 타워는 백작의 부친이 방어를 위해 지은 탑인데 아들도 손대지 않고 남겨뒀죠. 200년 후인 17세기 잉글랜드 내전 당시 이 성은 크롬웰의 의회파한테 13주간 포위를 당했지만 견뎌내며 방어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항복을 했죠. 의회파는 성을 군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부분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게 그 결과물이죠. 이 언덕 꼭대기의 화이트 캐슬은 국경 요새들 중 손에 꼽힐 정도로 보존 상태가 좋고 당당합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를 잇는 주요 도로를 방어하려고 지은 요새죠. 처음에는 나무와 흙으로, 나중에는 돌로 새로 지었습니다. 그 덕분에 방어용 구조물로서의 중요성이 더 커졌죠. 화이트 캐슬이라는 이름은 석벽에 칠한 회반죽에서 유래한 걸로 추정됩니다. 바깥쪽 마당은 축구장만큼 넓죠. 배 모양을 한 안쪽 마당은 해자 뒤에 있는데 안반을 파서 만든 해자는 벽이 가파릅니다. 이런 특징들 중 다수는 1254년에 성을 손에 넣은 미국의 영국왕 에드워드 1세의 작품으로 추정되죠.

경향은 에드워드 1세가 향후 웨일스 북부에 지을 강력한 유세들에서도 드러납니다. 그 성들은 잠시 후에 만나보죠. 대부분의 성은 수백 년에 걸쳐 확장되고 현대화됐습니다. 편안한 주택으로 개조되기도 했는데 포이스 성이 그런 예죠. 현재의 성은 13세기에 포이스 왕국의 군주가 건설했습니다. 국경에 자리한 성으로는 이례적인데 포이스 왕국은 영국 왕 에드워드 1세와 동맹을 맺고 유지해 나갔죠. 하지만 17세기 잉글랜드 내전 당시 이 성은 의회파의 공격을 받아 점령당했고 상당한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왕당파 편이었던 포이스 가문은 쫓겨났고 찰스 2세가 왕권을 회복한 6년 후에야 이곳에 돌아올 수 있었죠. 그 무렵이 되자 성은 전성기가 지나버렸고 포이스는 멋진 테라스 정원이 있는 가정집으로 개조됐습니다. 이곳은 웨일스의 훌륭한 정원 중 하나로 꼽히죠. 영국에 몇 곳 남지 않은 바로크 양식 정원이기도 합니다. 웨일스 국경에는 유이스 헤럴드 성의 잔해도 남아있죠. 언덕 위에 성벽을 두른 모트앤 베일리 양식입니다. 비숙련 노동력으로 비교적 쉽고 빠르게 쌓았지만 군사적으로는 듬직했죠. 이 양식을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소개한 건 노르만족입니다. 봉긋 솟은 작은 언덕이 모트죠. 건설 당시엔 이곳에 나무 성채나 탑이 있었을 겁니다. 베일리는 도랑과 말뚝 울타리로 둘러싸인 안뜰을 가리키죠. 시간이 흐르며 나무 성채는 석조로 개조됐을 겁니다. 윈스턴 성도 그랬죠. 이런 성은 웨일스에만 300곳 가까이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기사였을 가능성이 높은 성의 영주는 챕터성 같은 대규모 유세를 다스리는 백작한테 충성을 바쳤겠죠. 기세등등했던 덴비 성의 유적입니다. 1283년 웨일스를 정복한 에드워드 1세는 요지마다 성을 건설해 방어막을 쌓았는데 이를 철의 고리라고 부르죠. 덴비 성도 그 고리 중 하나였습니다. 왕은 이 지역 통치를 위해 영주를 새로 세웠고 왕실 석공인 세인트 조지의 제임스와 함께 성 건설을 계획했죠. 이곳을 다스릴 성채는 물론이고 성의 고리에 포함될 많은 성들도 이때 계획됩니다. 이후 200년간 덴비의 방어력은 꾸준히 향상됐죠. 하지만 18세기 초에는 폐허가 되고 맙니다. 디강 하구에는 플린트 성이 있죠. 강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체스터 시를 지키는 성입니다. 1287년 에드워드 1세의 왕실 석공은 완공을 앞당기려고 공사 중인 성을 넘겨받았죠. 왕은 중세 유럽을 통틀어 가장 뛰어난 군사 건축가로 평가받는 세인트 조지의 제임스를 프랑스에서 웨일스로 데려왔습니다. 이후 세인트 조지의 제임스는 웨일스 북부의 철의 고리 대부분을 설계하게 되죠. 플린트 성이 흥미로운 이유는 에드워드 1세가 십자군 전쟁에 동참하러 가던 길에 프랑스를 지나며 봤던 건축의 영향이 드러나섭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커다란 모퉁이 탑이죠. 본 성에서 뚝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은 웨일스는 물론 영국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지요. 여러 공격을 견뎌냈지만 플린트 성은 17세기 잉글랜드 내전으로 파괴된 뒤 홀대를 받습니다. 지금은 낭만적인 중세 유적으로 남아있죠. 에드워드 1세는 해안쪽 성을 더 좋아했습니다. 더 안전했기 때문이죠. 웨일스 정복 전쟁이 벽에 부딪혀도 해안에 있으면 빗길로 보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들란 성은 내륙으로 몇 킬로미터나 들어가 있죠. 몇백 년 전까지 다른 성이 있던 자리에 지은 성입니다. 왕은 강을 바다처럼 활용할 작정이었죠. 그래서 수백 명을 징집해 도랑을 파고 항로를 열었습니다. 육지에서 포위를 당해 발이 묶이더라도 지원군이 배로 성까지 올 수 있도록 만들었죠.

밀란성은 플린트 성과 동시에 건설됐습니다. 왕실 건축가 세인트 조지의 제임스가 설계한 최초의 혁명적인 동심원 성. 다시 말해 벽 안의 벽 성이기도 했죠. 가장 인상적인 것은 쌍둥이 탑이 문지기처럼 지키는 다이아몬드 모양 성체입니다. 나지막한 포탑들이 성체를 고리처럼 둘러쌌죠. 그 너머에는 클루이드 강과 이어지는 깊은 해자가 있는데 물은 말라붙었네요. 리들란 성 역시 잉글랜드 내전으로 파괴돼 폐허로 남았습니다.

0: 지붕 위에 사는 강아지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새나기에서 나왔는데 지붕에 있는 강아지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2: 네.
1: 어디서 봤어요?
2: 저기 몰라요.
1: 몰라요?
3: 저쪽 뒤쪽에 보시면은 지붕 위에 강아지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4: 여기 오갈 때마다 항상 보죠. 항상 올라가 있어요.
1: 지붕 위에 올라가 있어요?
4: 네.
0: 동네 사람들에게 수소문해서 찾아온 이곳. 아슬아슬하게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강아지 한 마리. 내려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이곳엔 지붕 아래 강아지들까지 총 150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150마리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이세라입니다.
0: 벌써 4년째 강아지 150마리와 씨름 중인 그녀. 매일매일 강아지들과 전쟁 중입니다. 끝나지 않는 강아지들과의 전쟁. 언제쯤 끝낼 수 있을까요? 오늘도 보호자 속을 내태우는 지붕 위 강아지. 보호자는 지붕 위 강아지가 걱정인데 아무리 불러도 들은 척도 하지 않네요. 이 강아지가 바로 지붕 위에 사는 서희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깜깜무소식인 서희를 간식으로 유인해 보는데. 서희가 간식 냄새에 마음이 조금 움직인 걸까요?
6: 서희!
0: 잠시 고민하더니 더 멀리 가버리는데.
6: 어딨어? 서희야, 이리 와.
1: 서희가 내려오긴 하나요, 좀?
6: 아니요, 아직 안 내려와요. 예, 네, 간식을 줘도 안 내려와서 제가 지붕에 막 올려준 적도 있거든요. 던져서 올라갈 수 없으니까 제가. 밥을 지금 안 먹은 지가 꽤 됐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야위진 않았어요.
0: 끼니도 거른 채 온종일 지붕 위에만 있는 서희. 많이 배고플 텐데 끼니는 어떻게 때우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서희가 다니는 동선을 파악해보기로 했습니다. 서희의 일상을 관찰해보니 사람들이 없을 땐 지붕에서 내려오기도 하네요. 지붕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잠시 머뭇거리다 거침없이 땅으로 뛰어내리는 서희. 2m가 넘는 높이도 가뿐하게 내려오더니 밥이 있는 견사로 갑니다. 그런데 밥엔 관심도 없고 뭔가를 찾아 헤매더니 다시 왔던 통로로 되돌아가네요. 저 높은 곳에 훌쩍 뛰어 올라가더니 결국 지붕 위로 다시 가는데요. 그런데 왜 서희는 자꾸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걸까요?
6: 얘가 좀 친구들한테 좀 밀려요. 그래서 많이 치여서. 그리고 이제 서희가 이제 지붕에 있다가 내려오면 다른 아이들이 이제 흥분도가 또 높아져요.
0: 견사에서 다른 친구들을 만나자 소스라치듯 놀라며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는 서희. 결국 지붕 위로 피신합니다. 그렇게 지붕 위를 하염없이 돌아다니다 견사 주변을 내려다보더니 위험천만하게 견사로 뛰어내리는 서희. 모두가 깜짝 놀란 상황. 흥분해서 서희를 공격하는 강아지들. 서희의 위험천만한 돌발 행동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 불가.
6: 묶어놓기도 해보고 옆에를 다 막아갖고 펜스로 안전문을 만든다고 다 만들어 놓으면 정말 안전문까지 씹어서 막 뜯어낼 정도로 해서 탈출을 하고.
0: 얼마 전 철로 된 안전문을 뜯고 탈출해 사흘 만에 집으로 돌아온 서희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2: 서희야, 아까 왜 가가지고 그래? 아, 못 살아. 저쪽으로 와. 엄마한테 와, 이리 와.
0: 처참한 몰골로 돌아온 서희. 보호자는 서희가 크게 다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6: 꼬리가 거의 잘리다시피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4일 만에 집에 왔는데 결국에 꼬리 절단 수술까지 하고 굉장히 좀 사건 사고가 많았던 아이예요. 근데 얘가 좀 소심하고 겁이 많아서 어떤 견사에 가도 치이고 그래서 선택한 데가 지붕인 것 같아요.
0: 무서운 친구들을 피해 집 밖으로 탈출했던 서희. 집 밖에서도 큰 사고를 겪은 후 결국 녀석이 피신한 곳은 지붕 위. 그렇다면 지붕 아래 상황은 어떨까요? 공간에 비해 마릿수가 많다 보니 한 공간에 여러 마리가 같이 지내는 상황. 그렇다 보니 싸움도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유독 다른 친구들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강아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폭군 메리입니다. 같은 견사에 있는 친구들을 수시로 괴롭히다 보니 친구들도 메리를 피하는데요.
6: 아니야. 왜 친구들한테 자꾸 그래? 우리 아이가 친구들하고 좀 어울리지를 못해서 공격성이 강해요. 사람은 좋아하는데 친구들을 자꾸 공격을 해가지고.
0: 메리가 가까이 오면 피하는 친구들.
6: 정말 매일 시도 때도 없이 그 친구들을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해요. 먼저 가서 뭐라 해야 되죠? 걷는다고 해야 될까요?

0: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히는 메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
1: 메리! 친구들한테 인사하자. 인사 한번 해볼까?
0: 과연 다른 견사의 강아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 메리!
0: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메리에게 관심을 보이는 친구들.
1: 친구들한테 있을 수 있겠어? 한번 해볼까?
0: 하지만 순식간에 벌어진 싸움. 야!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달려드는데 갑작스런 상황에 놀라 재빨리 그들을 떼어놓는 그녀. 다른 견사의 강아지들과도 잘 지내지 못하는 메리.
1: 일단은 제가 뭐 어떻게 뭐 손을 넣든 발을 넣든 뭐라도 어떻게 해야지 아이들을 떼어놓을 수 있거든요. 제가 다쳐야 끝나죠. 제가 다쳐야 끝나요.
0: 그녀는 메리의 싸움을 말리다 다치기 일쑤. 온몸에 상처 투성입니다.
1: 안 무섭다면 거짓말이죠. 안 무섭다면 거짓말인데 이제 차라리 제가 다치는 게 나아요. 아이들 아픈 거 보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다치고 말지.
0: 혹시 메리가 다치진 않았을까 구석구석 살피는 세라 씨.
1: 아예 안 돼 있어? 어디? 보자. 엄마 보자. 엄마 보자. 엄마 보자. 다행히 다치진 않았네.
0: 몇 년 전만 해도 미용실을 운영했던 세라 씨. 무려 22년 동안 미용사로 일했는데 4년 전 미용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갑자기 하던 일을 그만두고 150마리의 강아지들을 돌보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1: 한두 아이씨 그 군 보호소에서 임시 보호를 시작을 했고 개체수 조절이 필요하다, 안락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네, 날마다 이렇게 눈을 마주쳤던 아이들이 이제 안락사를 당한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그냥 대책 없이 그냥 불쌍한 마음에 한꺼번에 구조를 하게 된 거예요.
0: 안락사의 위기에 처한 강아지들을 살리기 위해 150마리를 덜컥 입양해버린 그녀.
1: 잘됐어. 오야, 이줘. 소야, 이줘. 누리.
0: 생명의 은인인 줄 아는지 그녀를 엄마처럼 따르는 강아지들. 150마리를 돌보려면 바닥에 엉덩이 붙일 시간도 없다는데요.
1: 엄마 청소 좀 하자. 청소 좀. 청소 좀 하고. 응, 그래 그래. 아이고.
0: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움직여도 일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1: 하루 일과가 거의 아이들 케어로 시작해서 케어로 끝나죠.
0: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1: 비 온다, 비 온다. 소야, 간식! 간식!
0: 무엇보다 지붕 위에 있는 서희가 가장 걱정입니다.
1: 서희야! 내려와, 뜨겁다. 더워, 빨리 와.
0: 하지만 서희는 내려올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0: 시골에 있는 그 뜬장 위에 아픈 아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지금 구조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복수가 많이 차 있어서 육안으로도 복수가 찬 걸로 보이거든요. 치료가 좀 시급한 아이라서 구조하러 가는 길입니다.
1: 승과 사의 갈림길에 선 강아지가 뜬장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구조하러 가는 길. 이번엔 아는 지인과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2: 저쪽에

0: 네, 저쪽에 데리고 가서 차에 타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1: 이미 강아지 주인에게는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은 상황.
0: 선 발가락 빠지는 거 봐봐, 아기. 저 봐봐.
1: 아픈 몸으로 뜬장 안에 갇혀 버티고 있는 누리의 구조가 시급한데.
0: 누리야. 무서운가 봐, 이제. 어떻게.
1: 눈에 초점까지 흐려진 누리.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0: 누리야, 잠깐만, 여기 뭐야? 문이 어디 쪽에 있어? 잠깐. 원래 출했는데, 아유, 무서워, 지금 무서워. 누리야. 누리, 오야. 아가. 괜찮아, 괜찮아. 어떡해. 우리 누리, 이모 봤지? 그래. 오야. 너 구해주러 왔어? 그래. 이모 봤지, 그치? 우리 보자. 배가 빵빵해. 조심. 기다려. 누리야? 이모, 괜찮아. 옳지, 아우, 착해. 누리 착하다. 어머, 이렇게 착할 거야, 누리.
1: 바닥까지 철조망으로 돼 있어 서 있기조차 쉽지 않은데 이렇게 발을 딛기도 힘든 공간에서 어떻게 살았던 걸까요? 오랜 뜬장 생활로 많이 아픈 누리는 한 발자국도 잘 내딛지 못합니다.
0: 엄마랑 가자.
1: 누리를 덥석 안아올리는 세라 씨.
0: 어떡해. 배가 너무 빵빵한데?
1: 산처럼 부풀어오른 누리의 배에 물이 찬 것 같은데.
0: 옳지. 착해. 어쩜 이렇게 착하냐, 세상에.
1: 누리의 치료가 시급합니다. 누리는 뜬장을 떠나 새로운 견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냥 보기에도 누리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데 세라 씨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0: 안녕하세요. 누리야. 이거 기력이 며칠 전보다 더 없네. 배가 너무 빵빵해.
1: 혹시 누리가 잘못되진 않을까 걱정이 많은 그녀.
0: 며칠 전에 그 보호자분하고 이렇게 소유권 포기 얘기할 때보다 지금 애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1: 치료가 늦은 건 아닐까 조바심이 듭니다.
0: 가자.
1: 먼저 누리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수의사 선생님. 우려했던 대로 누리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2: 여기 이제 전염증인 사상충 걸린 애들 말기가 보면 우측 심장도 엄청 커지고 좌측 심장까지 이렇게 커질 정도. 그래서 정상적인 애들 거 보면 모양을 봐도 그렇죠. 네. 그래서 심장 사상충 걸린 애 특징이 말기가 되면 심장 이렇게 비대고 와요.
1: 심장 사상충 말기로 심장이 비대해진 상태. 숨 쉬는 것조차 힘겨워합니다. 바로 응급처치에 돌입. 배에 찬 물들을 빼내는데 그 양이 2리터가량이나 됩니다. 누리의 상태는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2: 심장 사상충의 이제 말기 상태고요. 그래서 심장병이 심해져서 현재 복수가 현재 많이 차있는 상태라서 현재 지금 처치하고 있는 거는 우선 복수 빼고 그다음에 이제 호흡이 좀 편해지고 나면 그때는 이제 검사를

0: 치료를 할 수 있었던 게 다행인 것 같아.
1: 복수 2리터를 뽑은 후 산소방으로 옮겨지는 누리. 응급처치로 누리의 상태가 한결 나아진 것 같은데요.
2: 좀 이제 살만하지?
0: 다행이야. 아까부터 훨씬 좋아. 누리, 물 마셔보자. 누리, 이렇게. 옳지, 옳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먹는다, 빨고 그래. 어휴, 목말랐어. 목말랐어. 그렇지, 깨끗한 물 지금 처음 먹어볼 거야. 응? 날마다 더러운 물 먹다가. 그래, 옳지, 옳지, 착해. 어휴, 아까 정말 큰일 나는 줄 알고 너무 걱정했는데. 이제 좀 숨도 좀 그래도 아까보다는 고르기 좀 쉬는 것 같고, 일단은 아기가 아까 혓바닥 좀 하했거든요. 너무 진짜 오늘 구조한 걸 너무 다행. 정말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1: 구조 당시보다 많이 회복된 누리를 보고 안도하는 그녀. 당분간 누리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구조 후 150마리가 있는 집으로 바삐 돌아가는 세라 씨. 개들 짖는 소리에 헐레벌떡 뛰어가는데 이미 개들이 한 마리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 싸우고 있는 개들을 재빨리 떼어놓았지만 이미 다쳐서 피를 흘리는 강아지.
0: 아빠 이리 와봐. 엄마 좀 봐봐. 이리 와봐. 왜 자꾸 밥을 지켜갖고 네가 다치냐고 속상하게. 어? 밥을 안 지키면 이런 일이 없잖아. 어? 왜 밥 지켜갖고 다쳐서 엄마 속상하게 하냐고. 이게 뭐야.
1: 이 진돗개가 밥 지키는 게 앙팡이입니다.
3: 지금 밥 지키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0: 네, 밥을 지키다가 꼭 얘가 당해요. 밥을 지키고 다른 아이들한테 얘가 당해요.
1: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사마당에 줄지어 늘어선 사료통들. 그리고 그 사료통들을 지키는 덩치 큰 앙팡이. 한시도 사료통에서 눈을 떼지 않는데 다른 강아지들이 사료를 먹으려고 다가오면 위협적인 모습으로 공격성을 드러내는 앙팡이.
4: 저희는 자율급식이에요. 네. 아이들이 이제 견사에 뭐 많으면 10마리가 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씩 줄 수가 없거든요.
1: 그런데 밥통 근처에도 못 오게 으르렁거리는 앙팡이 때문에 다른 강아지들은 배가 고파도 앙팡이 눈치만 봅니다. 이구역 폭군 앙팡이가 밥을 먹고 방에 들어가자 몰래 사료를 먹는데
4: 앙팡이 없을 때 몰래 먹어요.
1: 혹시 앙팡이가 나와서 공격할까 봐 가슴을 졸이며 슬쩍슬쩍 뒤를 확인하며 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귀신같이 알고 뒤에서 달려오는 앙팡이. 결국 욕심쟁이 앙팡이를 막아야 다른 강아지들이 밥을 먹을 수 있다는데요.
5: 앙팡이만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4: 지금 공간이 없어요. 어떻게 지금 분리를 하고 싶은데 자기가 먼저... 야!
5: 계속 이제 밥통이 이렇게 이런 상황이에요.
4: 이렇게 되는.

0: 지금 왕팡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먹는 거예요.
1: 더 이상 견사가 없어서 앙팡이를 다른 곳으로 분리시키지 못하는 상황. 4년 동안 150마리를 돌보느라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진 세라 씨.
0: 제가 한 4년 동안 4억 정도를 썼더라고요. 한 달에 최소한 한 1,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이게 유지가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계속 뭐 돌려막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서 예, 많이 힘들죠.
1: 세라 씨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150마리를 키우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앙팡이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미용실에 들어왔다가 눌러앉은 유기견 앙팡이. 초췌한 몰골로 바닥에 곤히 잠든 앙팡이를 내칠 수 없었다죠.
0: 미용실에 와가지고 안 나가고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안 나가고 저희 집까지 쫓아오네.
1: 앙팡이를 돌보다 보니 유기견에 관심을 갖게 된 그녀. 안락사에 처한 150마리를 입양하게 됐습니다.
0: 근데 이 공간에 오면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애가 저렇게 사료를 지키기 시작하더라고요.
1: 집에서는 혼자 세라 씨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앙팡이. 이곳에 오게 되면서 150마리와 모든 걸 나눠 갖게 됐습니다. 이후 온종일 밥만 지킨다는 앙팡이.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지붕에 있는 서희도 그녀의 큰 걱정거리인데 세라 씨의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0: 뭐야, 뭐. 밥이나 시키지 마. 어? 하지 마. 하지 마. 친구들 밥 먹게 해. 제발 밥 좀 지키지 마. 알았으면 앉아. 손. 손을 주라고, 손을. 이쪽 손. 잘했어. 이렇게 말도 잘 들으면서. 메리도. 싸우지 말고. 어? 싸우지 마. 메리. 싸우지 말고 있어. 알았지?
1: 150마리를 챙겨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세라 씨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루 종일 고된 노동으로 물먹은 솜처럼 축 늘어진 그녀. 150마리를 돌보느라 자신의 건강은 뒷전인데.
2: 약 먹어야. 약을 제때 먹어야 돼. 이렇게 몸이 안 좋아 살찌다 보니까 당뇨 와버렸지, 고지혈증 와버렸지, 혈압 와버렸지. 다 와버렸어요, 지금. 이거 봐서 한 주먹이야, 한 주먹.
1: 항상 아내의 건강이 걱정인 남편.
3: 비몽사몽이야, 비몽사몽. 그래갖고 뭘 한지도 모를 정도. 비몽사몽. 비몽사몽.
1: 하지만 150마리 강아지들을 먼저 챙기는 세라 씨. 가족들은 그런 그녀에게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2: 갑자기 이제 마리수가 이렇게 늘어나 보니까 그때부터 둘이 불화가 좀 있었죠. 뭐 나는 못 이겨고 뭐 집사람 하려고고 이게 내가 있을 때 도와주는 것이지 내가 없어 뭐 내가 못 벌고 못 오고 하면은 못 도와주잖아요. 경제적으로 도와줄 것도 이제 없어. 될 수 있으면 구조 같은 거 그만하고 몸 관리 잘 해가지고 건강이 남은 애들 막 관리 잘했으면 그걸로 나는 만족할 것 같아요.
4: 자자, 코하자. 크림, 여기도. 크림 누워, 누워, 누워, 누워, 누워.
1: 그녀에게 항상 큰 위안이 되는 동물들.
5: 보면은 애들이 다 안기네요.
4: 네, 애들이 부르면 오고 안기고. 이거 보세요, 이게 눈 하나밖에 없지만 한 눈으로도 저를 너무 예쁘게 봐주고 있잖아요. 그치? 맞나? 동물들은 말 없이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내주는 것 같아요. 사람은 말로 상처를 주잖아요. 내 아이들은

0: 그냥 다 모든 걸 바쳐서 자기를 사랑해준 사람한테 이렇게 애정을 쏟잖아요.
1: 동물들은 그녀 삶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강아지들과 고양이들의 온기 속에서 깊은 잠을 청하는 세라 씨. 그런데 다음 날 제작진에게 온 세라 씨의 긴급 문자. 갑자기 서희가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 서둘러 150마리의 집으로 찾아간 제작진과 봉사자들. 집 앞에서 목 놓아 울고 있는 그녀. 그녀를 대신해 무지개 다리를 건넌 서희의 사체를 수습하는 봉사자들. 그동안 수많은 시련을 견뎌왔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주저앉고 마는 세라 씨.
2: 이 고향에서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뭐가 이상해서 보니까 얘를 물고 잠들어 있는 거야.
1: 생각지도 못한 서희의 죽음 앞에 무너져버린 그녀. 도대체 지난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항상 지붕 위에 있는 서희가 걱정이었는데 지난밤 다른 대형견이 있는 견사에 들어갔다 참변을 당한 서희.
3: 그냥 항상 불안하기는 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다른 견사에 떨어져서 다치진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걱정하던 게 현실이 돼서, 아이가 하늘나라로 갔는데, 서희가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스러운 마음.
1: 힘들지만 아직 지켜야 할 강아지들이 많은데. 얼마 전 밥을 지키다 다친 앙팡이부터 공격성이 강해 갈 곳이 없는 메리까지. 도움이 절실한 이곳에 무거운 마음으로 찾아온 설세. 상처받은 세라 씨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갑작스런 사고로 서희를 잃게 된 세라 씨. 지붕 위에서 세라 씨를 쳐다보던 서희의 눈이 아른거리는데.
3: 이런 사고들이 생길 때면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오거든요. 네. 또 제가 포기하면 아이들은, 저는 그냥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아이들은 목숨을 잃는 거기 때문에.
4: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보호소 소장님들이나 대표님들 만나면 꼭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슈퍼맨 아니에요. 우리 슈퍼맨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슈퍼맨이 되려고 해요. 모든 걸 내가 다 하고 모든 걸 다 컨트롤하고 사고는 없어야 되고. 우리가 슈퍼맨이 아닌데 그게 어떻게 돼요? 저는 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냥 슬퍼만 하면 안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려면 뭘 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오히려 뭐 단시간에 끝날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서 너무, 물론 슬프죠. 슬픈데 너무 여기에 매몰돼서 힘들어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 힘들지만 남은 아이들을 위해 힘을 내야 하는 세라 씨. 24시간 밥을 지키는 욕심쟁이 앙팡이 때문에 벌어지는 싸움. 하지만 밥을 지키려다가 항상

0: 크게 다치는 건 앙팡이인데.
1: 지금 앙팡이가 밥을 지켜요.
2: 네.
1: 예, 밥을 지키기 때문에 여러 개를 밥을 놓기는 하거든요. 아, 이 여러 개 놓는 것도 사실 다 가서 지키니까.
2: 아, 맞아요.
1: 다른 친구들을 못 먹게 하고 있거든요.
2: 얘한테 이거 자체도 엄청 스트레스가 될 거거든요.
1: 그렇죠. 얘도 지켜야 되니까.
2: 네. 네. 이게 다른 애들도 스트레스인데 지켜야 되는 애들도 스트레스예요.
1: 네.
2: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해보자.
0: 밥 지키는 싸움꾼, 앙팡이의 솔루션을 위해 고민 중인 설쌤. 싸움 없이 다른 친구들이 밥을 먹을 수는 없는 걸까요? 장소를 보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설쌤.
2: 공간이 애매하네.
0: 과연 밥 지키는 욕심쟁이, 앙팡이를 위한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2: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지금 얘가 따로 분리되거나 이럴 공간이 충분치 않다라고 한다면 밥은 한 곳에 몰아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오픈시켜놓으면 안 돼요. 식당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1: 식당이?
2: 네. 이 중간중, 이 구석구석에.
1: 아, 구석구석에.
2: 뭔가 좀 가려져 있는.
1: 아, 가려서.
0: 덩치가 산만한 앙팡이가 밥을 지켜도 다른 강아지들이 먹을 수 있는 강아지 식당을 설계. 새로운 강아지 식당을 만들기 위해 시장에 있는 철물점으로 향하는 설쌤. 과연 이곳에서 필요한 재료를 구할 수 있을까요?
2: 사료를 안에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사실 신경 쓸 게 사실 엄청 많거든요. 그 안에 공간도 그렇게 넓지 않아서 너무 크면 안 되는데 또 너무 작아도 애들이 못 들어가고 그러면 신경 쓸 게 너무 많은데? 사실 혹시 제가 이제 강아지 개들 밥을 안에다 주려고 하는데 약간 이렇게 펜스 같은 걸로 주위를 두르고 그 주변을 좀 가릴 수 있을 만한 자재가 있을까요? 뭐 이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자르는 게 어렵진 않죠. 오, 네네네네.
3: 긴 거.
2: 네.
0: 이제 본격적으로 강아지 식당을 만들어 볼 시간. 강아지 식당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 준비 완료. 식당의 뼈대는 원래 가지고 있던 울타리를 재활용해서 본격적인 강아지 식당 만들기 시작.
2: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테스트를 한번 해봐서 이런 걸로 있던 걸로 좀 만들어서
1: 네.
2: 이렇게 했더니 좀 그런 공격성 보이는 모습들이 좀 사라졌다.
1: 네, 네.
2: 그러면 그때는 제작해서 해봐도 될 것 같아요.
1: 네.
0: 호흡이 척척 맞는 설쌤과 세라씨. 순식간에 강아지 식당이 완성되고 견사 안에 설치할 곳으로 이동해서 설치 완료.
2: 가위.
0: 세심하게 마무리 작업을 하는 설쌤. 밥그릇까지 놓으면 강아지 식당 완성.
2: 여기 하나 두고 얘네들은 안쪽에 하나 놓고 싶어요. 우선 앙팡이가 한꺼번에 한 공간을 다 지키게 하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 딜레이가 생기고 아이들한테 다른 아이들한테 틈이 있어야 되니까.
0: 식당을 두 곳으로 분리시켜 앙팡이가 한 곳에 밥을 지키는 동안 다른 친구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틈을 준다는 건데요. 먼저 방 안에 있는 밥을 지키는 앙팡이. 그 사이 마당 식당 앞을 서성이는 강아지.
2: 애들이 확실히 눈치 보는 게 맞네요.
4: 설마 앙팡이가 나와서 괴롭히는 건 아니겠지?
0: 한참 눈치를 보다 용기를 내서 강아지 식당 안으로 들어가더니 오래 머무르지 않고 사료만 입에 물고 재빠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식당 밖에서 밥을 먹는 강아지. 눈치라도 챈 걸까요? 앙팡이가 의심의 눈초리로 마당을 내다보는데 다시 방 안에서 밥을 지키는 앙팡이. 개들 짖는 소리에 마당으로 나왔는데
2: 앙팡이 나왔어.
0: 새로운 강아지 식당을 발견.
2: 그러면 이제 딴 애들은 저기서 먹을 수 있을 거예요.

0: 걔네 먹나 봐주세요.
1: 앙팡이가 마당에 생긴 새로운 강아지 식당을 지키는 사이 방 안에서 먹는 강아지. 그리고 앙팡이가 방으로 들어가자
0: 얘 봐요. 앙팡이 가니까 보잖아.
1: 잽싸게 마당 식당으로 들어가는 강아지. 그리고 또다시 마당 식당으로 정신없이 지키러 가는 앙팡이. 잠시 밥을 지키는가 싶더니 방 안 식당으로 가는데 이걸 지켜보다가 때를 놓치지 않고 밥 먹을 기회를 잡는 강아지.
0: 무슨 드라마 찍는 것 같아 이거.
2: 뭐 아슬아슬해지고 뭐.
1: 아이들 밥 먹는 모습을 밖에서 지켜보는데 싸우지도 않고 마당에 있는 강아지 식당에서 줄을 서서 강아지들이 밥을 먹습니다.
0: 약간 줄 서서 먹는 느낌인데 이제? 식당은 줄 서서 들어오는 느낌인데?
3: 웨이팅하고.
1: 두 식당을 오가며 지키다 지친 앙팡이.
0: 이 눈치 싸움에서 어쩔 수 없이 앙팡이는 질 수밖에 없어.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시야에 다 들어오지도 않고 가다 보면 딱 자기가 주로 지키는 한 공간이 생길 거고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다른 아이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 다음은 다른 강아지들과 매일 싸우는 메리의 솔루션.
0: 야! 야! 네, 사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솔루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견사팀에 좀 연락을 해뒀어요.
2: 감사합니다.
0: 네, 그래서 며칠 감사합니다. 뒤에 네. 우리 견사팀이 와서 아이들의 새 집을 너무 크지 않지만 새 방을 네네네. 좀 만들어줄 거고 그러면 이 안에서 좀 분란 일어나고 네. 그래도 잘 섞이지 못하는 친구들은 또 다른 그룹으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시면 더 싸우지 않고 더 행복하게 아이들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가장 필요했던 건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1: 비용 때문에 또 다른 견사를 만들 엄두도 못 냈던 세라 씨를 위해 며칠 후 설쌤의 연락을 받고 온 견사 설치팀. 능숙한 손길로 새로운 견사를 만들어 나갑니다.
4: 저희 세라 보호자님께서 이제 안락사 당하기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150마리나 혼자서 다 케어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저희 견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항상 응원하는 마음으로 화이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 한참 고생 끝에 새로 만들어진 견사. 새 집의 첫 번째 입주견은 메리입니다.
5: 메리! 와봐! 자! 여기 들어가 보자. 집인 줄 알아? 그렇지. 아이고. 바로 들어가네. 좋아? 아유, 혼자으니까 좋아. 그렇지.
1: 새로운 집을 둘러보느라 정신없는 메리. 새 집이 마음에 드나 봅니다. 전에 있던 견사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다른 친구들과 싸웠던 메리. 싸우다 다치진 않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한시름 놓았습니다.
0: 저는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못하는 걸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존경스러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조금 약속드리고 싶은 거는 또 저와 함께하는 봉사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저희도 좀 더 열심히 해서 저 공간도 더 이쁘게 꾸밀 수 있게 너무 멀지 않은 시간 안에
4: 너무 감사합니다.
0: 봉사팀과 함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4: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 네. 유리 유리 이 아이가 뜬땅을 속으로 된 유리입니다. 미용실에서 놀라보게 변했는데요. 지금은 건강해지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유리의 견세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7: 우리 서희가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사고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 나머지 150 아이들, 서희의 친구들 잘 돌보겠습니다.

0: 페츠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댕스 소셜 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오디에이시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반려동물 행복 라이프 허글에서 동결 건조 간식을 드립니다.
1: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기본 수칙.
2: 선배님, 출발하셨습니까?
3: 아, 다들 한잔하나?
2: 네.
1: 음주가 예상되는 경우 약속 장소에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4: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5: 야, 너 뭐하는 거야?
1: 음주를 한 경우 기어 조작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4: 선배님, 저 진짜 괜찮은데.
6: 너 이거 몇 개야?
2: 네 개?
1: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4: 걱정 마십시오. 걸리더라도 통신 뒤에 이것만 마시면...
5: 뭐라고?
1: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과음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과음을 한 경우 수면을 취하더라도 혈중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6: 선배님! 너 어제 잘 들어왔어?

0: 대한민국 전체 암 발생률 3위. 사망률 또한 폐암과 간암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대장암. 하지만 대장암의 씨앗인 용종은 소리가 없다. 검사를 하기 전까진 모르고 산다.
1: 전혀 없었어요. 뭐 화장실 가는 것도 뭐 주기적으로 잘 갔었고 뭐 크게 뭐 배가 아프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2: 먹기도 너무 잘 먹었고요. 소화도 너무 잘 됐고 너무 정상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0: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암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다.
3: 아, 거의 그 실신 상태. 막 식은땀이 흐르고 또 구토도 나고요.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그 고통을 겪었습니다.
0: 용종을 떼어내면 대장암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믿는다. 하지만 안심하는 그 순간.
4: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을 제거했다고 해서 나는 대장암에서 자유롭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사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0: 위험한 착각을 불러오는 용종.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용종이 있다.
5: 어떤 용종들은 굉장히 찾기가 힘들고 발생이 되면 굉장히 빠른 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그 용종의 개념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0: 일반 용종처럼 볼록하지 않고 대장에 납작하게 붙어있어 발견하기도 까다로운 용종. 암으로 돌변하는 속도도 빠르다.
6: 그게 톱니바퀴만 생겨가지고 그거는 이제 몇 개월 만에 나타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속도가 빠르다고.
7: 이렇게 5년 만에 급속도로 뭐 생길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셨으니까.
0: 대장 내시경 검사를 무력화시키는 존재. 거기엔 톱니 모양 병변이라 불리는 SSL 용종이 있다. 사각지대 용종도 꼼꼼히 찾아내는 진단 내시경과 점막하 박리술의 명의 김진수 교수. 치명적인 암의 경계에서 최선의 수술을 선택하는 대장암 수술의 명의 김형진 교수. 보이지 않는 암세포로부터 환자의 삶을 지키고 있는 두 의사와 함께 잘 알려지지 않은 대장암의 숨은 위험들을 살펴본다.

0: 믿기지 않겠지만 실제 상황. 치과에서 황당한 사고를 당하면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게 된 황광복 씨.
1: 치과에 임플란트 하러 갔다가 그 수술하는 과정에서 드릴이 넘어갔어요, 목으로.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가정의학과 가서 엑스레이 찍으니까 위에 있더라고요. 근데 또 한 주일 지나니까 대장으로 내려갔어요. 또 2주가 지나도 또 대장에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갔더라고요.
0: 어쩌다 삼킨 임플란트 나사. 다행히 대장 내시경을 하며 이 나사를 꺼내긴 했는데 거기서 마주친 것은 나사만이 아니었다.
1: 이제 내시경을 하니까 용종이 뭐 21개가 있대요.
2: 21개요?
1: 예. 있을 것이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은 했는데 그렇게 많을 줄은 몰랐죠.
0: 게다가 나이 68에 대장 속을 들여다본 건 이번이 생애 최초라는 것.
1: 안 했어요, 한 번도.
2: 왜 한 번도 내시경 해본 적이 없었어요?
1: 16년 전에 외국 갈 때는 한번 하고 갈까 하다가 그냥 나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겪고 뭐 하면서 이제 늦어졌죠.
0: 이러다 덜컥 대장암을 만나는 건 아닐까. 황광복 씨 걱정이 크다.
3: 네, 안녕하세요. 황광복 씨 들어오십시오. 네. 이렇게 보이시는 사진 보이시죠?
4: 네. 네,
3: 여기 보이시는 부분들이 그 장 쪽에 있는 임플란트 나사가 여기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물은 뺐는데요. 근데 저희가 대장 시험 하다 보니까 대장의 혹이 용종이라고 할 수 있는 혹들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되는데 좀 되게 커가지고 좀 한시에 잘 나오진 않는데요.
4: 되게 크네.
3: 굉장히 큰 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좀 저 용종들은 그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암으로 됩니다. 대장암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굉장히 작은 혹들이 아니고 굉장히 큰 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0: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제각각인 용종. 대장 곳곳에 흩어지듯 많다.
3: 그래서 이번에 사실 그 불행 중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뭐 이물을 삼켜서 그러신 것도 좀 불행한 일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한 번도 안 해봤던 대장 시험을 하시게 되었고 어떤 이유든 간에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저희가 이렇게 대장암이 될 수 있는 다발성 용종을 발견이 됐기 때문에
0: 이름하여 다발성 용종. 한참 늦은 대장 내시경 검사다 보니 용종이 보란 듯이 커가고 있었다.
2: 인터뷰상에서 본인이 21개가 발견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3: 실제적으로 21개보다 더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장시험 검사를 할 때 보통 뭐 60대 후반에서 70대 정도 되셨는데 한 번도 대장시험 해본 적이 없다. 긴장합니다, 사실은. 네, 굉장히 용종이 많을 가능성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단순한 용종이 아니고 어떤 분들은 조기 대장암 뭐 그런 경우가 사실 많고요.
0: 대장은 소장과 항문 사이에 위치해 있다. 지름 약 5cm, 길이는 1.5m에 달한다. 대장은 결장과 직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결장은 다시 상행결장과 횡행결장, 하행결장과 S결장으로 구분되고 항문에서 약 15cm까지에는 직장이 있다. 대장은 음식물의 소화나 흡수보다는 노폐물의 전해질과 수분을 빨아들인 후 대변을 만든다. 몸 안으로 들어온 음식물이 대장에 머무는 시간은 약 48시간. 그동안 각종 세균과 발암물질도 함께 머물기 때문에 긴 대장 어디에서든 용종과 암세포가 자라기 쉽다.
3: 혹처럼 생긴 모든 모양을 용종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그 용종을 제거를 한 다음에 저희가 현미경으로 봅니다. 현미경으로 보면은 그 용종의 세 분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선종성 용종, 증식성 용종, 염증성 용종, 그 여러 가지 종류로 현미경적으로 조직학적으로 분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선종성 용종이 이제 암으로 진행되는 용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생애 첫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20개가 넘는 용종을 발견한 황광복 씨. 내시경 시술로 용종을 제거할 예정이다. 우선 생김새와 크기를 보며 위험한 용종을 가려내는 김진수 교수. 거기엔 암으로 진행되는 용종이 있을 수 있다. 김 교수가 가장 의심하는 것은 바로 이것.
3: 이런 타입의 용종들은 시간이 대부분 지나면은 대부분 이제 암으로 가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1년 뒤에 이제 암으로 진행됐었을지 아니면 2년 뒤에 됐을지 5년 뒤에 진행이 될지 그거는 정확하게는 얘기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거를 하지 않으면은 대장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0: 대장암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은 대장 내시경을 통한 용종 제거다. 오늘 시술에서는 특수 올가미가 사용된다. 황광복 씨는 치과 치료를 받던 중 임플란트 나사를 삼키게 됐다. 내시경을 이용해 나사를 꺼내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용종들이 여러 개 발견됐다. 시술은 먼저 내시경관을 통해 얇은 쇠줄로 된 특수 올가미를 넣고 용종의 목 부분에 걸어준 뒤 단단하게 조여 잡는다. 이때 순간적으로 특수 올가미에 고주파 전류를 흘려보내 용종을 말끔히 잘라낸다.

0: 대장의 벽 두께는 2에서 3mm 정도. 종이 두어 장을 겹쳐놓은 것에 불과하다. 장 천공 없이 용종만을 잘라내야 하는 시술. 의사의 숙련된 손끝과 예리한 판단력이 안전을 결정한다. 김 교수가 가장 위험해 보이는 용종을 가장 먼저 제거한다. 정상 점막의 형태를 잃고 크기가 가장 컸던 용종.
1: 네, 2번, 3번 동시에 자르겠습니다.
0: 이어서 그 다음 용의자들을 올가미로 거머쥔다.
1: 네 번째 용종입니다. 제거하겠습니다. 응급실 선생님이세요.
0: 크고 작은 용종들이 차례로 몸 밖으로 나온다. 간혹 용종을 절제한 곳에서 뒤늦게 출혈하는 경우가 있다. 용종의 크기가 클수록 많은 개수를 제거한 경우 그 위험성은 더욱 증가한다. 때문에 오늘 시술에서는 용종 중에서 상대적으로 모양이 좋지 않거나 큰 것을 먼저 떼어내고 나머지 10mm 이하의 작은 용종은 6개월 후 제거하기로 했다.
1: 자, 눈 떠보세요.
2: 네. 네, 끝난 거예요?
1: 아, 네. 벌써 끝났어요. 네, 주무시는 동안.
2: 몇 개나 뺀 거예요?
1: 네, 8개 제거됐습니다, 오늘.
0: 떼어낸 용종은 조직 검사를 하고 암이 되는 선종은 아닌지 분석한다.
1: 선종도 보면은 이제 저도 이형성, 고도 이형성 선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육안적으로 봤을 때는 단순 선종성 용종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거를 병리 조직을 확인을 해봤을 때는 단순 선종이 아닌 고도 이형성 선종, 암에 바로 직전인 고도 이형성 선종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조기 대장암 세포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만 저희가 평가를 하지 않고 최종적인 확진 과정, 병리적으로 현미경으로 봐서 미세한 그런 어떤 악성 세포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0: 용종이 암이 되기까지는 보통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 용종은 암이 된 다음에야 비로소 본색을 드러낸다.
3: 아, 거의 그 실신 상태.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그 고통을 겪었습니다. 백악산이라고 있어요. 한양도성. 거기에서 안내소에서 일을 하는데 산이 꽤 높습니다. 복통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걸어서 내려올 수 없을 정도로 동료들의 부축을 받고, 겨우 내려와서 그 소방차를 타고 이렇게 병원으로 이송이 됐었습니다.
0: 산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던 고영환 씨. 대장암이 신호를 보냈지만 설마 했었다.
3: 전조 증상이라고 굳이 얘기하자면은 약 한 3개월 전부터 배에 가스가 차고 변이 약간 그 동글동글하게 나온다고 할까요? 좀 뭉쳐서 나온.

0: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은. 바로 위 아래쪽에서 통증이 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야, 이거 위경련이 아닌가, 이렇게 그 자가진단을 했던 거죠. 네.
1: 대장암을 의심할 만한 증상으로는 혈변, 복통, 그리고 평소와 다른 배변 습관 등이 있다.
2: 증상 중에서는 배변 습관의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평소에는 변비가 있어 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설사가 잦아진다든지 아니면 평소에는 물은변이나 설사가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변비가 심해지고 변이 가늘어지고 변을 봐도 시원치 않은 느낌이 들고 하여튼 뭔가 배변과 관련돼서 기존의 습관하고 좀 다른 변화가 있을 때는 관과하지 마시고 반드시 대장 내시경 검사가 필요합니다.
1: 암덩어리로 인해 장 폐쇄까지 온 상황. 고영환 씨는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다.
2: 대장 내시경은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셨던 거죠?
0: 예, 제가 그 좀 했어야 됐는데 그 분변 자멸 검사인가 그것만
2: 변 검사만
0: 예, 변 검사만 계속 했었습니다.
2: 거기서는 이상이 없으셨던 거죠?
0: 예,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네.
2: 그 대장암이 이렇게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0: 네.
2: 이제 대장이 이제 암으로 막힌다든지 네. 해서 출혈이 있다든지 네. 이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전까지 그 정도가 되려면은 어느 정도는 커져야 되고 이렇게 장을 막을 정도는 돼야지 네. 증상이 네.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잠깐만 한번 누워보실까요?
1: 분변 자멸 검사 결과만 믿고 대장 내시경 검사는 하지 않은 채 안심하고 지냈다.
2: 더 부른 건 아니죠 지금?
0: 그렇습니다.
2: 네.
1: 분변 자멸 검사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대변에 섞여 있는 피를 확인하는 검사다. 직접 대장을 보지 않고도 간편하게 대장암을 선별할 수 있는 검사지만 거기엔 한계가 있다.
2: 문제는 분변 자멸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 경우에는 반드시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요. 분변 자멸 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보였다고 해서 나는 대장암이나 용종이 없구나, 정상이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장암이나 용종에서 출혈이 있거나 또는 분변 자멸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변 자멸 검사에서 설령 정상 소견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대장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0: 위 내시경은 해봤어요. 그런데 대장 내시경은 간단하게 분변 자멸 검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하자 그런 느낌에서 뭐 별일 있을까? 그러고 그 대장 내시경을 안 했던 겁니다. 많이 후회가 됩니다.
1: 다음 날
2: 횡행결장의 크기는 한 3cm 정도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덩어리 자체가 아주 크지는 않은데 장을 막고 있어가지고 상부 상행결장이 굉장히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덩어리 때문에 지금 변이 못 지나다니고 있고 그 후는 이제 이렇게 다 짜부러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고요. 상부 쪽은 우리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부분.
1: 오늘 수술은 복강경으로 진행된다. 고영환 씨는 횡행결장에 암이 생겼다. 암덩어리가 대장을 완전히 막아 장폐색이 발생한 상태였다. 막힌 장 위쪽으로 대변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상행결장과 횡행결장이 심하게 팽창해 있어 복막염으로 진행할 위험이 있는 상태. 수술은 장 청소를 하지 못한 채 복강경을 이용해 진행된다. 먼저 장갑막의 림프절을 포함해 우측 대장과 암이 위치한 횡행결장 일부를 잘라내고 소장과 남은 대장을 자동문합기로 연결하면 수술은 마무리된다. 장이 막혀 대장이 심하게 부푼 상황.
3: 이렇게 잡아주고.
1: 자칫 복강경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개복 수술로 전환할 수도 있다. 김영진 교수가 조심스레 복강경으로 접근하며 암세포 주변 림프절부터 철저히

0: 암덩어리가 있는 지점을 파악한 후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대장을 절제해 나간다.
1: 강불 꺼주세요. 네. 네.
0: 형광물질이 고루 퍼진 것을 보고 자른 대장에 피가 잘 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정확한 지점을 찾아 자동문합기로 남은 대장과 소장을 붙여 소화기관을 연결해준다. 암과 함께 잘려진 대장은 약 30cm 정도.
1: 한 3cm 정도 되는 것 같고 덩어리가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암 덩어리가 있는 거고요. 결장암.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딱 이렇게 동그랗게 장을 막아가지고 변이 못 지나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좀 궤양이 이렇게 있는 거고 전형적인 대장암의 소견입니다.
0: 최근 의학계가 새로운 암의 씨앗으로 주시하고 있는 용종이 있다.
2: 검사를 받았는데 그 종양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 일반적인 종양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나는 이런 돌기형으로 나는 이런 종양이 아니라 지금 넓게 퍼져서 나는 종양의 형태라고 그래서 일반 병원에서는 좀 치료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0: 일반적인 용종이 아니라는 이 용종 대체 어떤 것일까?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네.
4: 오른쪽 대장에 있어서 이렇게 넓게 보이는 약간 노란색으로 약간 점액질 묻어있는 그런 평평한 용종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SSL이라고 해서 그 좀 다른 종류의 선종과 유사한 그런 종양들이 있습니다. 톱니 모양의 병변이라고 해서 좀 다른 종류, 그러니까 악성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용종의 모형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0: 톱니 모양의 병변, SSL, 처음 듣는 용종이다.
2: 그 말씀하신 SSL 그게 혹시 어떤 건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4: 네, 크기가 좀 크고 옆으로 많이 자라는 그 용종들 같은 것들은 단순한 증식성 용종이 아니고 악성도 위험도가 있는 톱니 모양 병변이라는 그런 어떤 진단명이 새로 생겼습니다. 일반적인 증식성 용종과 달리 그 대장암이 될 수 있는 선종과 유사한 그런 종류의 세포 병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이름도 생소한 SSL. SSL이란 대체 어떤 용종일까? 용종은 대장 점막에서 혹처럼 튀어나온 병변을 말한다. 대장 용종은 보통 암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양성과 암이 되는 중양성 용종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인 선종은 버섯 모양처럼 주위 점막에 비해 도드라진 양상으로 보이며 대장 전체에 고루 발생한다. 주로 APC 유전자의 변이를 통해 대장암으로 진행한다. 반면 SSL의 경우 주로 오른쪽 대장에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평평하고 납작한 모양을 보이며 표면에 점액질이 덮여있는 양상으로 관찰된다. 종양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발견이 쉽지 않다. SSL 용종은 조직검사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톱니처럼 들쭉날쭉하고 구불구불한 모양을 보여 톱니 모양 병변이라고 부른다. SSL은 일단 세포 변형으로 이형성이 생기면 비교적 빠르게 암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4: SSL이라는 용종은 영어로는 sessile serrated lesion이라고 해서 약자를 앞에 따서 SS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sessile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무경성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경자라는 건 이제 줄기 경자라고 해서 줄기가 없는 모양이다. 즉 아주 평평한 것을 무경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serrated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톱니 모양이다. 톱니 모양의 용종이라고 해서 serrated lesion이라고 해서 SL 되는데요. 그 SSL은 그 굉장히 너무 평평하기 때문에 얼핏 봐서는 잘 보이지 않고요. 특히 내시경에서 멀리서 보면 거의 대장 정상 점막과 유사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데요. 주로 왼쪽 대장보다는 오른쪽의 대장에서 관찰이 되고요. 오른쪽 대장에서 관찰되는 납작한 병변이라.

0: 오늘 시술에서는 후크나이프라는 내시경 칼을 사용한다. 박성준 씨는 오른쪽 대장에서 약 2cm 정도의 납작한 용종이 발견됐다. 볼록 튀어나온 용종이 아니라 평평하게 바닥과 붙어있고 표면에 점액이 많아 일반적인 용종과는 다른 생김새를 하고 있다. 시술은 점막하 박리술로 진행된다. 보통은 쇠줄로 된 특수 올가미로 용종을 묶어 떼어내지만 박성준 씨처럼 일반적인 올가미로 떼어내기 힘든 넓고 납작한 형태의 용종은 후크나이프를 사용한다. 먼저 용종 바로 밑인 점막 하층에 특수 약물을 주입한다. 그러면 점막 하층이 쿠션처럼 부풀어 오르면서 용종이 있는 점막이 위험한 근육층과 안전하게 분리된다. 다음, 끝이 갈고리 모양인 후크나이프를 이용해 납작한 용종을 포를 뜨듯 정교하게 베어낸다. 이를 점막하 박리술이라고 하는데 칼끝이 밑에 근육층을 건드리지 않아 장 천공이나 출혈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크고 납작한 용종이라도 뿌리까지 통째로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다.
1: 네, 점막하 주입합니다.
0: 점막 하층에 특수 용액을 주입해 SSL 용종을 점막에서 뛰어 올려준다.
1: 그게 뭐 많이 아프거나 그러지 않으시죠? 괜찮죠? 네.
2: 보고 있습니다.
1: 네.
0: SSL 용종은 잘 보이지 않는 만큼 잘 찾아내는 노련한 눈썰미가 중요하다. 또한 대장 근육층을 건드리지 않은 채 최대한 깊숙이 들어가 병변을 통째로 도려내는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SSL이 깨끗하게 떨어져 나왔다. 제거한 SSL 조직은 병리과 조직 검사를 거쳐 암이 될 수 있는 병변인지 정밀 분석하게 된다. 환자의 병변은 정말 SSL 용종이 맞을까? 김진수 교수가 병리과를 찾았다. 내시경 시술 후 병리과에서는 조직을 잘게 잘라 단면 조직을 다시 한번 현미경으로 살펴본다. SSL은 현미경적 소견이 중요하다.
1: 네, 교수님, 제가 이분은 점막하 박리술을 시행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기에는 이게 단순한 증식성 용종인지 아니면 어떤 SSL인지 좀 육안적으로는 좀 구분이 좀 어려워서 혹시 병리적 소견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3: 지금 여기가 이제 점막 부분인데 점막 부분 글랜드들이 약간 통통하게 커지면서 톱니바퀴 모양으로 글랜드 상피 세포들이 그 증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0: 이것이 SSL이다. 김진수 교수가 정확히 떼어낸 것이다.
3: 이렇게 루멘 안쪽으로 이렇게 세포들이 증식되어 있는 모양을 보이는데 이게 마치 톱니바퀴처럼 뾰족뾰족한 이런 증식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톱니바퀴 모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0: 우리가 떼어낸 용종이 SSL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치료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3: SSL 같은 경우에는 육안적으로 평평하기 때문에 내시경에서 그걸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병변입니다. 그래서 10년 된 내시경 전문의 선생님과 그다음에 병리 전문의의 그런 역할이 둘 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 이분이 뭐 한 10년 동안 뭐 특별한 증상이 없으니까 그 후에는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 병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SSL이었으니까 향후에 검사에서는 이제 대장암으로 발견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초의 검사에서 놓치지 않고 보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장시험 검사를 할 때 그런 미세한 병변을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 SSL을 관심 갖고 봐야 하는 이유. 그것은 짧은 시간 내에 암으로 성장하는

0: 한다는 특징 때문이다.
1: 배가 채운 거 마냥 아팠어요. 그냥 음식을 먹으면.
2: 언제부터요?
1: 작년 여름에. 그래서 별로 그냥 채웠는가 보다고 약을 먹고 그냥 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조금 심해서 병원을 갔죠, 동네에. 그랬더니 아무 이상 설사녀가 아니라고 했더니 그러면 스트레스 장염일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스트레스 장염일 것 같은 증상. 그것은 대장암이었다.
3: 복통 등이 있으셔서 이제 검사를 하시게 되셨고 예전에 혹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1: 5년 전에.
3: 5년 전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다른 병원에서 하셨는데 그때 뭐 특별한 이상 소견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게 있나요?
1: 아니, 깨끗하다고.
3: 깨끗하다고,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를 들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고 보니까 그 대장 이제 오른쪽 대장이라고 있거든요. 우측 대장에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 이제 종양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이게 단순한 이제 용종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암 같은 것들, 그 악성 질환이라고 해서 대장암으로 확인이 되셨어요.
0: 이럴 수가 있을까? 5년 전 대장 내시경에선 깨끗하다고 했는데 그새 암이 자란 것일까?
3: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고 굉장히 이제 좀 당혹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5년 전에 대장을 검사했는데 그때 이상이 없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5년 전에 대장을 시했던 분들이 5년 만에 이렇게 대장암에 걸리기가 쉽지 않은데 톱니 모양의 병변이라는 SSL이라는 그런 용종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선종과 달리 좀 빠른 시간 내로 대장암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정진수 씨 대장암의 가장 유력한 원인은 SSL이었다. 대장 내시경에서 깨끗하다는 얘기를 듣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라이벼락이 따로 없다. 정진수 씨가 이번에는 대장항문외과 김영진 교수를 찾았다.
4: 대장에 있는 부분에 여기 지금 헐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대장암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덩어리가 잘 보이죠? 이게 굉장히 전형적인 사진이거든요. 내시경 검사를 보면 우측 대장 결장이라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장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우리 대장에 이렇게 D자처럼 되어 있거든요. 요쯤 돼요, 위치가. 요 부분에 아까 그 덩어리처럼 보였던 게 있는 거예요.
0: SSL이 잘 생기는 오른쪽 대장. 정진수 씨도 바로 그곳에 대장암이 생겼다.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사가 잘못된 것이었으면 여전히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
1: 나한테 이런 게 있으려는 생각도 안 했으니까 여태까지. 뭐 혈압도 없고 다른 건 질병이 없었으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5: 5년 전에 검사하셨을 때는 완전히 깨끗했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엄마도 이제 안심을 하고 계셨고 이렇게 5년 만에 급속도로 뭐 생길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셨으니까.
0: 맨날 얘기하고 있어요. 느닷없이 찾아온 대장암. 거기엔 SSL이라는 원인이 숨어 있었다.
3: SSL이 주목받게 된 이유는 중간암이라는 개념이 알려지면서부터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2, 3년 전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그때는 용종도 없고 아주 정상이었는데 한 2년이나 3년 있다가 대장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암이 새롭게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암이 생겼다고 해서 중간암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정상에서 암으로 진행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암이 생긴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의학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라고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의 그 이유가 SSL이라는 것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됐었고요. 대장암 중에서 약 10에서 20% 정도는 SSL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0: 김영진 교수가 수술을 준비한다. 복강경으로 진행하려던 수술. 그런데
4: 일단 복강경 카메라를 넣어서 봤는데 지금 이 복벽에 쭉 유착이 너무 심해서 조금 돌려볼까요? 지금 장갑막하고 소장이 복벽에 지금 다 붙어 있어서 이게 지금 접근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0: 인데요. 아, 너무 심한데? 지금 유착이 너무 심해서 아마 개복으로 전환해야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보다가 만약에 이 상황이면 개복으로 전환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1: 20년 전에 소장을 잘라냈던 환자. 예상은 했지만 배꼽과 자궁까지 복벽에 붙어 유착이 심한 상태. 복강경 기구를 넣어 수술할 공간이 없을 정도. 급히 개복 수술로 전환한다.
0: 20년 전에 수술했는데, 와, 소장도 다 붙어 있고.
1: 흔치 않은 경우다. 정진수 씨의 암은 오른쪽 대장인 상행결장에서 발견됐다. 암의 크기는 7cm 정도. 대장 내시경에서는 암 병변 위를 점액이 덮고 있는 특징적인 모습이 관찰됐는데, 이는 무경성 톱니 모양 병변, 즉 SSL 용종에서 발생한 대장암을 시사하는 소견이었다. 수술은 먼저 복부를 절개해 들어가 림프절을 포함해 암이 위치한 우측 결장을 제거한다. 다음, 소장과 남은 횡행 결장을 자동 문합기로 연결하면 수술이 마무리된다.

0: 유착이 심할 경우 복강경 수술은 시야 확보와 안전한 박리를 어렵게 한다.
1: 오비티 킨 거 좀 내주세요.
0: 개복 수술은 손길이 많이 가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김영진 교수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개복 수술을 선택했다.
1: 유착이 진짜 심하다. 이런 경우는 정말 몇 년에 한번 보는 것 같아. 이 정도면은 평소에 소화도 안 됐을 것 같은데.
0: 김 교수가 엉겨붙은 장기들을 일일이 정리해 나간다. 유착을 떼어내는 데만 2시간이 걸렸다. 비로소 시작된 대장 절제. 암이 있는 대장은 자르고 자동 문합기를 이용해 소장과 연결해 소화기관이 이어지도록 해준다. 대장은 일부가 잘려나가도 남아있는 대장이 적응하며 예전의 기능을 대신한다. 암과 함께 잘라낸 대장은 25cm 정도.
1: 지금 덩어리는 이게 지금 덩어리입니다. 자루 크기를 재보면 한 7 곱하기 한 4cm 정도 되는 덩어리고요. SSL에서 생기는 그런 종양에 사실은 좀 전형적인 것 같습니다. 위치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점액 같은 것들이 이렇게 묻어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요. 이런 게 이제 SSL에서 생긴 종양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0: 암덩어리는 조직검사를 통해 전이 여부를 보고 정확한 병기를 확인하게 된다.
2: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흔한 암 중에 하나입니다. 대장암은 병기에 따라서 생존율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되는데요. 비교적 초기인 1기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적절히 치료하면 5년 생존율이 90%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암 중에 하나입니다. 2기하고 3기 대장암 같은 경우에서도 수술과 필요한 경우에 항암 치료를 병합하게 되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암입니다. 하지만 간이나 폐 등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어 있는 4기 전이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치료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를 복합해야 되고 예후도 사실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0: 음식물 찌꺼기와 독소가 가장 오래 머무는 장기. 대장은 늘 암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 때문에 어딘가에 암의 씨앗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 암은 떼어냈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오늘 조직검사 결과를 듣는다.
3: 예, 많이 긴장이 됩니다. 마치 재판을 받으러 온 것처럼. 예.
2: 네.
3: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사진.

0: 우리가 제거한 그 대장이거든요. 네. 좀 많이 제거를 했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암 덩어리가 있던 부분이었고요. 거기서 26개의 림프절을 찾아가지고 검사를 했는데요. 그중 하나에서 암세포가 보여요. 다른 데로 뭐 간이나 폐 같은 데로 전이된 거는 없었거든요. 우리가 대장암으로 나눴을 때는 1, 2, 3, 3기, 4기 중에 3기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이세요. 뭐 다른 데 전이가 된건 없고
1: 림프절 전이가
0: 피부에
1: 보여
0: 뭔가 다른
1: 3기로
0: 거가
1: 진단됐다.
0: 생겼거든요. 남아 있는 건 없는 상태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발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발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술 후에 보조적 항암 화학요법이라 그러는데 항암 치료를 6개월 정도 이렇게 하시게 돼요. 그렇게 하면 재발 확률이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1: 암만큼 버거운 것이 항암 치료다. 암을 떼어내고 증상이 없는데도 항암 치료는 꼭 받아야 한다.
0: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뭐 머리는 빠지지 않나, 뭐 식사도 잘 못한다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거를 꼭 해야 되나? 보통은 수술 후에 우리가 6개월 정도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동안에는 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은 있지만 그래도 보조적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해서 재발이나 전이를 줄일 수만 있다면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 고생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고위험 2기 대장암과 3기에서는 보조적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 병기에 따라 다양한 치료 접근을 해볼 수 있는 대장암. SSL로 7cm의 암을 떼어낸 정진수 씨. 조직 검사 결과는 어떨까?
0: 덩어리는 꽤 컸었잖아요. 크고 주변에 림프절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결장의 한 3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절제한 그런 수술을 했는데, 조직 검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진행되지는 않은 걸로
2: 아유,
0: 나왔어요.
2: 감사합니다.
0: 네, 림프절에도 암세포가 없었고요. 우리가 1, 2, 3, 4기로 나눴을 때는 1기에 해당하는.
2: 아우, 감사합니다. 덕분에 너무 감사해요. 아우,
0: 네.
2: 일기래니까
0: 네,
2: 너무 안심되고요.
0: 아주 잘
2: 아,
0: 되셨어요.
2: 정제가 한그 정도 되면 3기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유, 눈물
0: 감사합니다.
1: 암이 커서 불안했는데 결과가 좋다.
2: 아유, 어제 저만 힘 부르셨어, 엄마.
3: 잠을 못잘 수밖에 없지. 우리도 듣고서 3기 정도 될 거라는 얘기가 언뜻 들려서 많이 걱정했는데 선생님이 일기라고 하시니까 항암도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다.
2: 눈물 난다 이거.
3: 그러니까.
1: 항암 치료 없이 완치를 바라볼 수 있는 일기. 다시 희망이 생겼다. 임플란트 나사를 삼키며 용종을 발견한 황광복 씨. 떼어낸 8개의 용종 중 가장 위험해 보였던 1번 용종.
4: 분석 결과는 이제 고도 이형성 선종이라고 해서 금방 암이 되는 선종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거하지 않아, 이번에 제거하지 않았으면은, 빠르면 내년에. 조금 길면은 한 5년 이내로 암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용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전화위복이 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5: 감사합니다.
4: 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1: 다행히 대장암 직전에 위험한 선종을 제거한 황광복 씨. 그 외에도 여러 개의 암이 되는 이형성 선종과 톱니 모양 SSL 용종도 발견됐다.
4: 부출물을 삼키신 것이 어떻게든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운이 좋은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5: 치과에도 감사 인사하러 가야
4: 아, 네.
5: 되겠습니다.
1: 용종, 떼어낸 걸로 끝이 아니다. 대장엔 우리가 흔히 아는 용종 외에 교묘히 숨어 있는 SSL도 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톱니 모양의 싹이 언제든 중간암으로 돌변할 수 있다. 완벽한 안심은 없다.
0: 국가암 검진 사업 중에 대장암 검진을 위해서는 분변 자멸 검사를 시행을 하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8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 45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대장 내시경을 대장암 검진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가

0: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전 국민 대장암 건진 사업에 대장 내시경이 포함이 됐다면 대장암의 발생률도 줄어들고 조기 대장암의 비율도 증가해서 결과적으로는 대장암 전체의 예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장암은 예방과 완치가 가능한 암입니다. 그 시작은 대장 내시경입니다.
1: 대장 시험 검사를 과연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 보통 45세부터는 검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45세까지 검사를 안 해도 안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45세 이상에도 암이 생길 수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45세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니까 안심하고 살아야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60대인데 한 번도 대장암 검사를 하지 않았다. 지금 바로 검사를 가십시오. 대장암 정기 검진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0: 아, 넘어졌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1: 아무 일이나 이렇게도 못 일어나셨어.
2: 1년 이내 사망률이 60-70%입니다.
3: 도관제 수술하면 굉장히 힘든다.
4: 잘 됐다가 언제 못 찾으면 오히려 더 잘못될까 봐.
2: 수술을 하느냐 마느냐를 고민하거나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수술을 해야지만 더 제 수명을 다 살 수 있는 겁니다.
5: 수술을 전에 언니 죽었구나, 이제 못 산다, 이제 그랬는데 살아야 되겠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4: 영어.
3: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4: 17점 수학.
3: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4: 책. 책은 안 읽어가지고.
3: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4: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4: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3: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4: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3: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4: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네.
3: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4: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3: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4: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3: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4: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

0: 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뭘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은 어떤 분들은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곽재식 교수님이 오늘도 취미인과 열차에 탑승하셨습니다.
1: 아, 네.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로 오늘도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곽재식입니다.
0: 아, 좋습니다. 에너지가 좋아요. 지난주 SF편 덕분에, 뭐랄까요. 좀 많이 넓어졌다고 해야 되나? 아, 너무 좋았는데. 아직도 여기에서 뭐 하시는 거죠?
1: 오늘 이제 화학 이야기를 좀 한다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제가 또 이제 석사 과정 시절에 또 화학을 전공했었거든요. 제가 또 화학 달려왔죠.
0: 아, 화학? 이대한 교수님이 자리를 비웠는데 생물학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1: 나는 오늘 또 화학.
0: 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1: 심지어 오늘 화학 전공한 사람이 네네. 두 사람이 끝이 아닙니다. 네. 한 명이 더 오신다고.
0: 한 명 더 오세요?
1: 네, 한 명이 더 오신다. 아. 심지어 노벨 화학상을 받은 주제인 MOF라는 걸 하시는 분이 오신다고 합니다. MOF 뭔지 아십니까?
0: 뭐요?
1: MOF 뭔지 아십니까?
0: M
1: M
0: O
1: O
0: F
1: 뭔지 아십니까?
0: 처음 들어봐요.
1: 오늘 오시는 초대 손님께서 이걸 제대로 재밌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0: 아, 좋습니다. 예. MOF라는 거 태어나 처음 듣는데 노벨 화학상을 탄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제대로 화학 페스티벌 열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헬륨, 리튬, 풍선,
2: 풍소,
0: 탄산, 질산 나와요. 어쨌건 나와요.

0: 자, 좋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숙명여자대학교 화공생명공학부에서 연구도 하고 애들도 가르치고 있는 최경민이라고 합니다.
2: 아, 반갑습니다. 네.
0: 자, 우리 또 취미능력 역사상 이 대학 교수가 없는 틈을 타서 화학 전문가들이 열차를 네. 거의 이제 차질 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3: 아, 그렇죠. 네.
4: 예, 예. 제가 지금은 이제 환경 네. 쪽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네. 석사 과정 때는 저는 화학 중에서 이제 이론 화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0: 이론 화학이요.
4: 네, 그러니까 예. 실제로 실험을 하기 전에 계산을 해가지고 실험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을 하고 예산을 하고 계산을 해보는 그런 걸 했었었죠.
0: 통계물리학 같은 거 아닙니까?
4: 화학을 한다는 점에서는 이제 다르지만은 통계를 많이 쓴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죠.
0: 아, 이론 화학도 있어요?
5: 있는데, 약간 몸이 편하고, 약간 3D 직종과는 좀 동떨어져 있어서.
0: 제 굴빠는 와.
5: 아, 뭐, 방송이라 그렇게 말 안 했지만 정확합니다.
0: 허니화학, 허니화학.
5: 아, 어떠냐면은 이제 저희는 막 냄새나고, 막 사고의 위험이 있는 데서 안전하게 하는데, 이제 계산학이나 이론하시면 연락해보면 어디냐, 그럼 이제 카페다. 카페에서 랩탑 켜고 일하는 거.
4: 컴퓨터로 그냥 계산하고 이런 게 다 일이거든요.
0: 교수님은요?
5: 저는 나노재료화학이라는
0: 나노재료화학.
5: 네, 그래서 나노재료화학. 나노세계 뭐 나노튜브라든지 막 삼체에 나오는 나노섬유부터 이런 거 직접 만들어서 이제 화학의 마지막 영역이 있다면 나노예요.
0: 미래기술이지.
5: 이거보다 작은 곳은 우리가 물리학이라고 그렇죠. 부르거든요. 저는 경계선을 연구하고 있는 나노재료화학자. 네,
0: 나노를 정복하면 게임 끝이에요, 이거.
4: 그럼요.
0: 미래 부자사업이에요, 부자사업. 교수님은요?
1: 네, 저는 뭐 화학이랑 친하긴 하지만 네. 사실 화학자는 아니고 공학자입니다.
0: 아~ 공학자요?
1: 네, 그래서 뭐 학부는 무기재료공학과를 나왔는데요. 예. 사실 무기재료라고 해서 처음에 무기 만드는 데인 줄 알고 굉장히 도전적인 데라고 갔는데 네. 알고 보니까 유기화학, 무기화학 할 때 그 무기였어서 네, 그래서 공학자고 화학이랑 그래도 좀 더 친한 공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6: 왜 저를 안 물어보세요?
0: 뭘요?
6: 저는 왜, 뭐를 연구를 하는지.
0: 아니, 천문학이잖아요.
6: 아니, 천문학 중에서도.
0: 도광했지? 도광, 화학 몇 번?
6: 아니. 왜냐면은, 저도 어떤 환경에서, 그러니까 어떤 화합물들이 모여서 어떤 별을 생성을 하는지, 천문학에도.
0: 그렇지, 별도 화학이 중요하지.
6: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도 끼려면은, 낄 수는 있지만
5: 티타늄이 몇 번인지 아세요?
6: 아 모르죠.
0: 티타늄도 모르면서
6: 84번.
0: 에이, 뭔 소리야? 몇 번이에요?
5: 22번.
0: 22번 딱 나오잖아.
5: 금?
4: 금 어렵다.
0: 망설였어.
6: 64번.
4: 아니야.
0: 아예 땡.
5: 79 아니야?
0: 어? 79 아닌가? 몇 번입니까?
1: 저는 잘 모릅니다. 이거 다 알고 있으세요?
0: 야, 아주 그냥
1: 주기율표 보면 나오는.
0: 초입부터 안 찍. 꼭 그걸 또 확인하세요.
4: 아, 저는 주기율표 앱을 항상 켜놓고 있거든요.
0: 아 그렇군요. 앱을 켜놓고 있는 분이 모릅니까? 금을 도광자들.
6: 편한 화학자들.
0: 자, 그리고 화학자인 척하는 공학자.
1: 그렇죠. 네.
0: 아니 근데 이 수많은 화학자를 두고 네. 공학자인 교수님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6: 아까 2025년에 노벨 화학상을 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얘기할 게 MOF인데 네. 그 MOF로 노벨상을 타신 네. 수상자 중 한 분이 네. 최경민 교수님의 스승님이십니다.
0: 진짜요?
1: 네, 제가

0: 미국에서 뭐 박사후 과정을 하고 있을 때 두 분 연구실에서 일하기도 했고요. 네. 한국에서 박사 과정 할 때도 계속 공동 연구를 계속 했었어가지고 많이 좀 인연이 있는 편입니다.
1: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세계 최초로 이 MOF를 상용화에 성공시킨 게 또 최경민 교수님이에요.
2: 세계 최초예요? 상용화?
0: 네네. 네. 세계 최초, 그러니까 생활 속에 들어가도록 MOF를 상용화시킨 거는 세계 최초입니다.
2: 상업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MOF를 상용화를 시킨 게 세계 최초. 대단하신 분이 비주얼은 소년탐정 김정일인데. 야, 대단하신 분이, 여러분 대단하신 분이 나왔습니다. 스승님이 노벨상을 타셨대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제가 MOF를 몰라요. 네. 그러니까 MOF를 오늘 알아야 됩니다. 네. 모F 약자입니다. 무조건 약자예요. MOF. 네. MOF는 뭐의 약자고 대체 뭡니까?
0: MOF는 메탈 올게닉 프레임워크라고 부르는 건데요.
2: 프레임워크.
0: 예, 한국말로 하면 금속 유기 골격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금속과 유기물로 골격체를 만들어서 다른 분자들을 포집할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신소재를 말합니다.
2: 금속 유기 골격. 금속은 알죠. 금속은 뭐 이런 게 금속인데, 근데 이제 뭐 유기, 뭐 골격, 아 골격도 알지. 뼈 따고, 예, 그죠. 근데 뭐 몰라요. 유기 뭐 이런 거. 예.
3: 유기랑 무기라고 구분할 수 있는데 아까 무기를 이제 무기 화학 쪽을 하셨다 했는데 네. 그 옛날부터 유기라는 거 자체가 생명체를 구성하는 어떤 재료의 구분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한자 자체로는 있을 유의 틀 기자인데. 이 틀기를 쓴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잘 짜여진 것처럼 우리 인간이나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이다. 핵심은 탄소가 꼭 필요하고 이 탄소랑 수소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갖는 것들을 우리가 다 유기물질들이라고 불러요.
2: 그럼 예를 들면 유기물은 뭐가 있어요? 쉽게. 뭐
3: 우리가 제일 친숙한 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들. 다 탄소가 기반이 되니까. 이런 게 다 유기물이고 유기물로 된 우리가 유기체.
2: 유기체. 우리 유기체고.
4: 그리고 그런 말 쓰잖아요. 네. 뭐 스텝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지 프로그램이 잘 된다. 이런 말 쓰잖아요. 네. 그 유기적이라고 할 때 유기도 요 유기하고 같은 유기죠.
2: 같이 뭐 잘 돌아야 된다.
4: 하나의 생명체처럼 돌아간다는 뜻이죠.
2: 그럼 무기물은요?
3: 무기는 그 유기가 아닌 모든 것들을 무기물이라 불러요.
2: 그러면 무기물은 이제 이런 게 무기물입니까? 이런 거?
3: 이거는 이제 아마 나무면은 나무도 네. 탄소로 돼 있으니까 아닐 텐데 뭐 금속이라든지 이런 뭐 세라믹 종류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기물이라고.
2: 세라믹 뭐 이런 것들.
4: 네. 공기, 물 이런 것도 무기물로 치죠. 네.
3: 이산화탄소, 산소 이런 전부 다 무기물.
2: 아, 무기물. 그럼 무기물이 금속이랑 유기물로 만든 아까 뭐 골격체다.
0: 네, 네.
2: 라고 했죠. 이게 짬뽕이잖아요.
0: 네.
2: 근데 이게 상상이 안 되죠.
0: 그래서 가져왔는데요. 예. 이렇게 생긴 게 예, 파우더 형태로 이렇게 생긴 게 금속 유기 구조체입니다.
4: 아, 이게 MOF.
0: 네. 겉으로 보기에는 밑가루 같은데
2: 이게 이걸
0: 네, 네. 근데 안을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네. 지금 여기에 보이는 모형처럼 이런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요. 구조가 이루어져 있어서 구조체라고 부르고 또 여기 내부에는 또 공간들이 있어서 이 공간들을 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되는 겁니다.
2: 골격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밀가루 같은 걸로 그 분자를 어떻게 잡는다는 거예요? 밀가루 같은 걸로 뿌려서 잡나 이렇게? 분자를 슉 해가지고 뭐 하나? 뭐예요?
0: 그렇지는 않고 이게 네. 분자를 강제로 잡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분자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우리가 어떤 좋아하는 환경에 가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머물고 싶듯이 분자가 좋아하는 환경을 여기 골격 구조 안에서 만들어 주면 분자가 스스로 찾아서 여기에 머무는 개념입니다.
2: 분자 멘션이에요, 그러면?
0: 네, 네. 그래서 아파트라고 저는 설명을 주로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1인 가구를 위한 아파트는 작게 짓고 대가족을 위한 거는 크게 짓거나 아니면은 목적에 따라서 인테리어를 계속 다르게 해주듯이 분자를 위해서 아파트를 지을 때도 분자의 크기도 보고 분자의 취향도 보고 해서 그 취향에 맞게 크기에 맞게 지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지을 때 H빔 같은 것들을 쓰듯이 유기분자를 H빔으로 쓰는 거고요. 무기물이 유기물들을 연결해주는 나사나 아니면 본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속이랑 유기물이 합쳐져서 이렇게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MOF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분자 수준이니까 눈에는 안 보이는 수준이라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렇게 밀가루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보면은 이렇게 아파트가 분자 멘션이 지어져 있는 겁니다.

0: 이게 뭔가 뭐 진짜 이 기술적으로 뭔가 또 이득이 있으니까 그렇게 또 상도 받고 뭐한 거긴 하겠죠. 그죠? 대단한 기술인 것 같기는 해요.
1: 맞아요.
0: 말씀하신 것처럼 막. 근데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화학자, 공학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알겠는데 MOF를 내가 왜 알아야 돼요? 나 지금까지 이거 몰랐어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거 몰랐어도 얼마든지 잘 살아왔어요. 예, MOF를 왜 알아야 되죠? 왜?
2: MOF가 노벨상을 받으면서
0: 예.
2: 노벨상 위원회에서 몇 가지 케이스를 든게 있는데요.
0: 예.
2: 예를 들면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잡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MOF를 이산화탄소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면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만 여 안으로 들어가서
0: 들어가자.
2: 머물게 되는 거죠.
0: 예.
2: 또뭐 공기 중에 물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물을 모아서 덥고 습한 날은 뭐 안에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또 그걸 다르게 이용하면 사막 같은 물이 부족한 곳에서는 공기 중에 물을 모아서 마실 물로 꺼내기도 합니다.
0: 원시스를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네요.
2: 네네네.
3: The key component of this device is this powder.
4: This new Berkeley device is reconfigured as to be suitable for the desert.
3: It's absolutely clean. It's 100% pure, and you can drink it right away. Cheers.
2: 또 환경 오염 물질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해결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한 표현에 의하면 인류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MOF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4: They have found ways to create materials. Entirely novel materials with large cavities on their inside, which can be seen almost like rooms in a hotel, so that guest molecules can enter and also exit again from the same material. This type of materials, called metal organic frameworks, can be created with almost unlimited variations, creating unending possibilities for the greatest benefit to humankind.
0: 이거 대박 기술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같은데 물안 나오는데,
1: 네.
0: 뭐 기아라던가, 그런 거싹다 해결, 물 부족 뭐 이런 거다 해결돼버리고, MOF 잘 쓰면은. 그럼 농사도 지을 수가 있는 거, 식량난도 없어질 수가 있고. 이전까지 우리가 자연의 모든 걸 기대했는데,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보면 이제 컨트롤을
1: 그렇죠.
0: 하게 되면서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고, 기후 문제도 해결이 되니까, 대박 나는
5: 근데
0: 거예요!
5: 이게 진짜 중요한 개념인 게, 노벨상을 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노벨상은 기술이 어느 정도 딱 안정화가 돼 있고, 상용화돼서 그게 증명이 됐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직 상용화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뭐 몇몇 제품들은 상용화가 됐지만.
0: 아직 전방위적은 아니지.
5: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인정을 받은
0: 이래같이
5: 거고, 2021년에 실질적으로 탄소 포집에 대한 기능을 실증을 했습니다.
0: 탄소 포집.
5: 네.
0: 탄소를 이렇게 모으는 거.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잡으려면 이거 엄청 커야 되거든요.
2: 네네.
0: 근데 이제 가루가 이거 뭐이 가루가 너무 각질보다도 작은데
2: 네.
0: 이걸로 분자를 어떻게 싹 잡아요?
2: 이게 지금 우리가 크게 봐서 그렇지,
0: 예.
2: 사실 이 공간을 생각해 보면 한 1나노 정도 되는 크기면 이산화탄소가 열몇 개가 들어가서 그냥 머무는 공간인 겁니다. 근데 1나노가 어느 정도냐면 머리카락이 뭐 50에서 100마이크론 정도니까 머리카락 안에 이제 한 수만 개의 방들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0: 수만 개, 머리카락 안에
2: 머리카락
0: 수만 개의 방이요?
2: 두께 하나에 수만 개의 방이 있고 그 수만 개의 방당 10개씩만 잡아도
0: 예.
2: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조그만한 물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0: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작은데 부피 대비 엄청나게 효율이 좋은 거네.
1: 그렇죠.
2: 맞습니다.
1: 네? 기가 막히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공항 이런 쪽에서는 항상 부피하고 표면적인 넓이 이런 걸 진짜 많이 따지거든요. 별의별 데 많이 소용이 네. 되는데 이 MOF 같은 경우에 잘만 만들면 축구장 하나 정도 넓이가 된다라고 해요.
0: 야,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1: 그 정도 넓이를 다 이렇게 구겨가지고 오글오글하게 해야지 1g치 안에다 싹 들어가는 거예요.
0: 이거는 약간 그 앤트맨의 양자역학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이 가루 하나가 그렇게 네. 많은 방이 있다라는 게 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이 그렇게 많다라는 게 이게 대박이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만큼의 이산화탄소가 있다 그러면

0: 이만큼의 탄소 포집 장치가 있어가지고 빨아들여야 되지 않나. 보통 그렇게 생각들을 하실 텐데 이 가루가 가루 하나가 엄청나게 많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 이건 굉장히 신기한 메커니즘 같아요.
1: 저는 주로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축구장 크기에 뭐 이산화탄소를 1년도 깔아갖고 축구장에 쫙 깐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가 깔리겠어요? 근데 그게 1g이면 손바닥이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인데 그 정도가 그냥 그 안으로 쏙 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0: 이야, 엄청난 게 들리네요. 그러면 여기 안에 이산화탄소가 저기 지금 공간 안에 하나씩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1: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공간 안에 한 10개, 뭐 20개 정도가 10개, 20개가? 이렇게 뭐 디자인하기에 따라 다른데요.
0: 내가 디자인을 하면은 10개, 20개 이런 식으로 조절이 돼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 평수 조절하듯이 이것도 크기를 작게 만들었다가 크게 만들었다가
0: 할 수 있는 겁니다.
2: 지금 우리 최 교수님 아파트 평수에 비교하신 걸 딱 듣고 아 진짜 진정한 한국의 학자님이셨나. 야기 교수님 그런 식으로 비교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아까부터 계속 막 아파트를 크게 짓고 맨션을 뭐 빌라를 짓다가 평수까지 한국의 학자시죠.
0: 그렇죠. 쉽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분자를 잡는 게 목적이면은 이게 이제 분자가 빠져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못 빠져나가게 벽이 좀 있어야 하지 않냐.
3: 문이 없잖아요. 문도
0: 왜냐면
3: 없고.
0: 왜냐면 뼈대만 있잖아요. 뼈대만. 네. 사방이 다 들어. 이거 정글짐이에요, 지금.
1: 네네.
0: 누구든 올라가가지고 그냥 야, 놀다가 집에 가자! 다시 또 집으로 빠져나가고. 그럴 수 있잖아요.
1: 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제로 가두는 개념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서 여기 머물게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자가 막 왔다 갔다 하기 좋게 구조가 여러 개 열려있고 뚫려있어야 분자들이 확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분자가 또 불편한 경우, 예를 들면 온도를 올린다든지 이러면은 다시 그냥 쑥 빠져나가 버려서 다시 재생을 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공간 자체는 분자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게 벽이 없이 열려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4: 아까 전에 그 정글짐 예시를 하셨잖아요. 놀다가 집에 가자면 나가는 것처럼. 그거가 하고 싶은 게 이 물질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벽이 탁탁탁 쳐져서 안전하게 가둬둘 수 있어야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일회용이 돼버리잖아요. 우리 원할 때 들어갔다가 자 이제 나가라는 상황이 되면 다 우르르 나갈 수 있으면 재사용도 되고 내가 불리한 걸 다시 쓸 수도 있고.
0: 그러니까 구멍이 많은 게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딱 거기에 맞는 핵심 설계다.
1: 네네.
0: 분자의 탈출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놓은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MF가 잡고 싶은 그 분자의 크기에 맞춰가지고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분자 딱 크기만 맞춰주면 그냥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4: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여기 물을 우리가 쏟았어요. 그러면은 마른 스펀지를 올려두면 물이 흡수가 되잖아요. 또 이걸 갖다가 짜면 다시 뺄 수 있고 그 스펀지 속에는 분명 구멍이 엄청 뚫려 있잖아요. 이게 아주 아주 작은 스펀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0: 빨아들인다. 와 이렇게 그냥 쏙 들어오네. 와 그렇구나.
1: 근데 이제 우리가 잡을 대상, 잡을 대상이 되는 분자 모양은 다 다르고요. 이산화탄소 모양 다르고 물 모양 다르고 다 다르고요. 다른 형상을 가진 모양을 가진 분자들을 선택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4: 그러니까 뭐 모양만 단순히 보면은 우리가 숨쉴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이런 막대기처럼 길쭉하게 생겼어요.
0: 길쭉하고
4: 물의 경우에는 이게 꺾여 있는 것처럼 휘어져 있어요.
0: 휘어져
4: 모습처럼.
3: 있고. 그러니까 이 MOF가 약간 축구공 모양으로도 이렇게 막 우각형 모양으로도 만들어지고 뭐 사선 모양으로도 그러니까 만들 수 있고.
0: 우리 유치원 가면 애기들 저기 뭐야 이렇게 뼈대 연결해가지고 막 블록도 만들고 공도 만들고 뭐 하는 것처럼
1: 네네.
0: 여러 가지 방들을 다 만들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1: 네, 맞습니다.
0: 야. 이게 다 지금 MOF 모양 같은데 맞죠?
1: 네, 맞습니다.
0: 진짜 예쁘네요.
3: 와.
1: 네? 네.
0: 아, 이게 균형감도 느껴지고 약간 그 예술품처럼. 그 예술품.
1: 그래서 연구실에서는 이렇게 RGB 컬러의 코드를 다 외우고 있고 정해진 컬러만 딱 쓰면서 굉장히 완벽하게 보이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0: 아트를 하셨네요, 아트를. 예술을.
1: 그리고 보는 사람이 딱 매력적으로 느껴야 또 그 연구를 하고 싶게 되고 더 필드가 넓어지니까.
0: 그래야 또 제자들을 또 많이 보답할 수가 있는 거니까.
2: 네. 저게 이제 저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보면 되게 예쁜데.
0: 네.
2: 그러면 저 복잡한 모양의 그 안에 각도와 넓이, 부피를 계산하려면 수학을 좀 잘해야 돼.
0: 그것도 수학의 문제네.
1: 맞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방별로 다양하게 인테리어하는 방법들이 인테리어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0: 인테리어 대박이네.
1: 예전에 건물을 지을 때는 똑같은 것만 짓는 것들을 했었습니다.
0: 예, 지금 반응 좋으니까 신나시죠?
1: 리액션 너무 잘해주셔서.
0: 그러면 분자가 좋아하는 인테리어는 어떤 거예요?
1: 분자의 취향을 보면

0: 분자는 뭐 자기의 형태에 따라서 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특정 금속을 좋아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추어서 MOF의 내부를 인테리어 해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벌집 모양이라고 뭘 갖는 거는 아니고, 벌집 모양을 가지는 MOF에서 어떠한 특성을 가졌는지가 중요합니다.
1: 근데 이제 이거를 왜, 어떤 목적으로, 누가 개발한 건지, 이게 이제 궁금합니다.
0: 제일 처음에 이제 노벨상을 세 분이 타셨는데, 그 중에 이제 리차드 롭슨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이 처음에 금속과 유기물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런 구조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안을 하시고 실제로 만들어서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구조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만 이제 리차드 롭슨 교수님이 처음에 이제 제안을
1: 구조체를 만들 수
0: 하셨습니다.
1: 있다.
2: 그 롭슨 교수님이 제안하신 건꽤 오래됐죠?
0: 꽤
2: 몇
0: 오래됐습니다.
2: 년도요?
3: 그게 1974년에 롭슨 교수님이 사실 화학자가 이런 걸 만들고 놀것 같지만 이런 걸 만드는 경우는 보통 수업 때
2: 수업 때.
3: 학생들에게 보여주면 이해가 쉬우니까. 그래서 일화가 그 당시에 롭슨 교수님이 강의용으로 이걸 만들고 하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2: 가르치다가.
3: 왜냐하면 딱 만들고 보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다이아몬드나 이런 속이 꽉찬 거랑은 다르게 어떻게 연결하냐에 따라서 속이 텅텅 비어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걸 보고, 야, 이거를 실제로 만드는 것은 어떨까? 여기서 모든 모프에 대한 이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1: 시작이 그렇게 됐다.
2: 교수가 강의를 열심히 해야 돼.
1: 1974년도에?
4: 아니, 근데 1974년도고 지금 이제 노벨상을 탄게 2025년이니까
1: 그래.
4: 되게 오래 걸렸죠. 50년이
1: 그러네,
4: 넘었잖아요. 왜 이렇게
1: 오래 걸렸네.
4: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러면?
0: 이게 처음에는 이게 만드는 방법을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연구실에서 생활을 할 때, 아, 오늘도 안 만들어졌어요 하면 딱 그다음 물어보는 질문이, 너 어제 실험 몇개 했습니다. 10개 정도 했는데요. 이러면 아니라고. 100개, 200개는 해야 되고, 그렇게 2년을 실패하면
2: 갈아 넣어야
0: 한번
2: 되는구나.
0: 정도 할수 있다.
2: 야, 이거 갈아 넣는 거네, 그냥.
0: 예전에는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요즘은 근데 많이 알려지면서 꽤 쉬워졌습니다.
2: 그래요. 초창기 때 우리 1세대 분들은 그렇게 몸을 체력을 갈아가면서
0: 맞습니다.
2: 그렇게 실험을 통해 가지고 했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3: 정말 많이 하면은 화학과 학생들 많이 안 와서 안 돼요.
2: 지금은 쉬워졌다는 거야.
0: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2: 지금 쉬워졌다는 거야.
0: 그래서 제가 예전에 누군가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거 학생들이 실험할 수 있겠냐 하길래, 요즘은 정말 섞고 넣고 기다리면 이게 생성됩니다. 그만큼 쉬워졌습니다라고 합니다.
4: 근데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거예요, 만드는 데 있어서? 왜, 뭐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0: 사실 우리가 손으로 이런 것들을 분자를 연결할 수는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이게 자기 조립을 통해서 스스로 조립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조립되게 하려면은 안에서 조립되는 속도도 조절해줘야 되고, 구조가 잘못되면 고쳐줄 수도 있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화학 반응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게 해줘야 됩니다.
2: 다다다다닥 하면서 그냥
0: 네네네.
2: 그러니까 정확히 빗나가지 않는 하나의 방이 딱 만들어지면 그 사이즈대로 계속 이렇게 신기하네.
0: 네, 그래서 유기 분자는 딱 어느 정도의 길이와 어느 형태를 만들겠다는 타겟팅을 딱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길게 만들어서 자른다기보다는 원래 필요한 분자를 딱 규정하고 그 분자를 합성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3: 약간 1나노 막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걸 우리가 아는 스케일로 하면은 레미콘에다가 그냥 자석이랑 막대기 넣고 돌렸더니 딱 열어보니까 그냥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2: 그게 사실 이 나노화학이 되게 짜릿함이에요. 이건 내가 손으로 일일이 조립을 해가지고 구조를 만들지 않는데, 물질을 여러 가지 성질이 다른 물질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흔드는데, 그게 저절로 조립이 돼가지고 복잡한 모양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딱 나온다? 아, 그때 그거 짜릿함. 기가 막힌 거지. 그런데 제가 왜 석상 과정 때 그냥 이런 쪽으로 좀 집중했냐면, 이런 것좀 어려운 실험 하다 보면요, 분명히 오늘은 됐거든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근데 다음날 해보면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환장합니다.
1: 똑같은 그러면, 노력인데.
2: 그럼 집에 가지도 못해요. 그때 어떻게 해서 된 걸까.
1: 저거는 찍으셨어요.
2: 네?
1: 저거 레시피.
2: 아니, 근데 그걸 적어놓은 대로 그대로 뭔가가 있었던 거지, 그때. 그러면 진짜 집에 자기의 마음 때문에 위에서 누가 안 좋아도 자기가 집에 못 가요.
1: 내 생각 못 하겠다.
2: 그러면 막 마음이 너무, 너무 막, 그걸, 제 그릇이 그렇게 안 되는 거야.
1: 이거 내 길이 아니다.
2: 네.
1: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이거 근데 궁금한 게, 만드는 게 장비들을 어떤 걸로 써가지고 만듭니까? 나 이거 진짜 너무 궁금한데. 이 밀가루 어떻게 뽑아내는 거예요?
0: 뭐 실험실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 가압을 줄 수 있는 뭐 용기의 뚜껑을 꽉 닫아서 이렇게
1: 압력밥솥
0: 만든다든지, 압력밥솥에서 만든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0: 그래서 압력밥솥으로 만들거나 라면 끓이듯이 그냥 팔팔 끓이거나 이렇게.
1: 그러면 지금 졸여가지고 지금 가루가 뜬 거예요?
0: 예, 가루가 막 생성되면 가만히 놔두면 밑으로 쭉 가라앉거든요. 네. 그럼 그 가라앉은 가루를 이렇게 회수하는 거예요.
1: 그러면 MF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0: 네네. 현미경으로 보면 반짝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쾌감이 정말 큽니다.
2: 그러니까. 그리고 이 MOF의 굉장히 큰 장점이 이제 항상 화학 분야에서 새로운 신소재가 나오거나 기술이 나오면 많이 질문하는 게 얼마나 만들 수 있냐. 왜냐하면 조금밖에 못 만들면 아무리 좋아도 쓸모가 없잖아요.
1: 그렇죠.
2: 최근까지 제가 봤던 것 중 제일 높은 게 영국 쪽이었나 해서 하루 생산량 100kg. 계속 그만큼씩 매일 100kg를
1: 우선 매일 100kg?
2: 그 공장만 늘리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1: 아, 100kg 만드는 게 그렇게 많아요?
2: 화학자한테 뭐 1kg 만들어달라 그러면은 그냥 화내요, 보통.
0: 실험실 단위에서는 그런데요. 지금 이제 상용, 필터에 상용화되어 있는 것들도 한 번 만들면 그 500kg씩 나오고 지금 국내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 이거는 네. 그러면 어떤 거에 특화된 겁니까, 지금? 어떤 거 포집하는 거예요?
0: 지금 이거는
3: 필터 머티리얼이라고 적혀
0: 냄새를 잡는 데 특화돼 있고
1: 그냥 냉장고에다가 막 이렇게 뭐 구멍 뚫린 거 이렇게 놔가지고 올려놓기만 해도 탈취가 되는 거예요?
0: 맞습니다.
1: 들어가요?
0: 네네네.
4: 그래서 교체 안 해줘도 돼요? 오, 계속 쓸 수 있나요, 이거는?
0: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에서는 사실 냄새를 머금었는데 이걸 다시 뱉어내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이런 케이스에는 쓰고 버려야 되는 케이스가 되고요.
1: 그렇죠.
0: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이산화탄소나 이렇게 쓸 때는 그건 한번 만들어 놓고 이산화탄소를 모았다가 재생했다가 이산화탄소를 빼내고 또 이산화탄소를 모으고 하는 식으로 계속 쓸 수가 있는 겁니다.
1: 네. 저기 좀 여기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좀 나와주세요.
0: 네네. 알겠습니다.
1: 집에 가실 때 좀 쓰세요. 용기 같은 거 예쁜 거 사가지고 거기다 좀 넣어놓으세요.
4: 근데 네. 그 여기 금속 분자도 사용하고 유기 분자들도 사용하잖아요. 어떤 금속 분자하고 어떤 유기물이 어울린다. 뭔가 재료를 넣을 때 그냥 막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이런 네. 것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금속하고 유기 분자 아무거나 결합하면 되는 건지 약간 어느 정도 좀 그래도 매칭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4: 그 약간 예를 들어서 네. 짜장면을 만들어도 다 레시피가 다르게 있잖아요.
0: 맞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이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도구를 보면 이게 여섯 방향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섯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과 두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 유기물들이 합쳐서 이렇게 큐빅 구조가 나오는 건데 네. 여섯 방향이 아니라 열두 방향이다. 이게 두 방향이 아니라 세 방향이다. 이러면은 굉장히 다양한 구조가 많이 나오고
1: 그렇지.
0: 네, 그래서 지금까지 보고된 구조만 거의 14,000개가 넘는 구조들이
1: 14,000개요?
0: 네, 보고되어 있습니다.
1: 그 조합이요?
0: 네네.
1: 근데 이제 방향성이라는 게 원래 그냥 정해지는 거예요?
0: 몇 방향으로 결합할 수 있는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1: 출생이 정해져 있어요?
0: 네네.
1: 출생하면
0: 맞습니다. 원자들이 결합하는 기본적인 형태를 보면 각 원자들은 전자의 개수들을 자기가 만족하는 만큼 가지고 싶어 하거든요.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가질 수 없으면 다른 원자들한테서라도 가져와서 자신의 전자의 개수를 다 채우게 됩니다.
2: 그러니까 이걸 금속에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전이금속이라 부르는 종류들인데 얘네들은 18개의 전자를 갖는 걸 제일 좋아해요, 일반적으로. 만약 내가 10개밖에 없다, 그럼 주변으로부터 8개를 받아야 되고 내가 4개밖에 없다, 그러면 주변에서 14개를 받아야 돼요. 이거를 통해서 몇 개랑 결합할 것이냐라는 그 개수가 결정이 되고 모든 전자는 다 음전하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음끼리는 서로 밀어내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서로 가장 멀리 배치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두 개라면 서로 양쪽 끝으로 가서 선 모양이 되고 세 개라면 제일 먼 모양이 삼각형이니까 120도가 되고 여기 본 것처럼 여섯 개가 된다면은 위아래, 왼쪽, 오른쪽, 앞, 뒤로 가는 게 서로 가장 먼 경우니까 그런 모양이 되고 이렇게 전자들의 배치에 따라서 이제 결합의 형태 혹은 분자의 형태가 결정될 수가 있어요.
1: 그럼 뭐 여섯 개도 있고 뭐 더 많을 수도 있는 겁니까?
0: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금속 이온을 어떤 거에 쓰냐에 따라서 자기가 타고난 몇 개를 연결할 수 있는가가 있습니다. 그거는 MOF 때 말고 MOF 이전에 배위화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 다 탐구를 해놨던 것들입니다.
4: 그러면은 금속을 뭐 한 종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를 쓰기도 하는 건가요?
0: 맞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하나의 금속으로 만들지 않고 여러 종류를 섞어가면서 어떤 특정한 특성을 만들기 위해서 섞어가면서 쓰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유기물들도 여러 가지를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0: 그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성이나 이런 거를 테스트해 봤을 때도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주로 그런 모프들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질코늄. 있습니다.
1: 그거 잠깐만. 그
2: 질코늄이 사실 가짜 보석 만들 때도 많이 쓰죠.
3: 아크라리,
4: 큐빅 할 때,
3: 큐빅 할 때가 질코늄.
5: 그리고 이 유기물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이제까지 인간이 만들어낸 유기물이 이 경계가 넘어요, 종류가.
0: 이 경계?
5: 마음대로 설계를 할 수 있거든요.
0: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유기물과 어떤 금속을 썼을 때 어떤 구조가 나올 것인가가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라이브러리로 만들어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게 그 오마레 야기 교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금속을 쓰고 어떤 형태의 유기물을 쓰면 당신은 이런 집을 지을 수 있어가 다 정리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망상화학이라는 하나의 학문 분야로
1: 망상화학이요?
0: 네네 자리 잡게 됐습니다.
2: 레시피 표 같은 걸 만드신 거예요?
1: 메뉴판 네. 그래 레시피를 다 만들어 놓으셨네. 그러면 노벨상 받으면 아시지 그거 무조건 받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표준을 만들었으니까
2: 학생이 그렇게 굴리셨다잖아요.
1: 그러니까 거기 일조를 하셨고 그 레시피 네. 만드는데 일조를 하셨잖아요.
0: 네? 열심히 했습니다.
1: 아 대단합니다. 네. 네. 아니 그 야기 교수님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이셨는지.
0: 야기 교수님은 제가 이제 대학원 때 그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하시던 외부 학자로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뭐 같이 연구도 하지만 술도 먹고 좋은 시간들을 보내서 굉장히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시구나 했는데
1: 그랬는데 네.
0: 포닥을 가서 이제 같이 논문 작업을 하고 이럴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옆에 있는 이런 아르헨티나 애 같은 경우에는 논문 작업을 한 달 동안 옆에 머리가 새더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6: 와, 그 짧은 시간 내에.
0: 네, 한 달 안에.
1: 엄청나게 힘들었네. 네,
0: 저도 이거를 뭔가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기 교수님이 스탑, 그만하자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만하냐고 이랬더니, 너 지금 이빨도 갈고 있고, 코에서 이런 막.
1: 코피 나온다.
0: 예. 막 스팀도 나오고 있고 이래서 너 지금 폭발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압박을 주십니다. 그 압박이 결국에는 굉장히 작은 디테일함. 모든 게 다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했었는데 한국 와서 제가 학생들이랑 하다 보니까 배운 게 또 그런 거더라고요.
1: 본인 학생들도 여기가 새고. 코에다 바람이 나옵니까?
0: 그렇게까지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6: 노력하고 있다라는 건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네. 사실 네. 오마르 야기 교수님이 이제 스토리가 감동적인 게 이 네. 노벨상 시상식 할 때 수상 소감 같은 거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원래 오마르 야기 교수님이 그 팔레스타인 난민 출신이세요.
7: 네. I grew up in Amman, Jordan. In a refugee family of 10 children, in a home with no running water and no electricity, sharing our space with livestock. Many years later, I saw how this moth can pull water from desert air and turn it into clean drinking water. I often wonder whether I would have recognized that pattern of data had I not lived it first.
0: 제가 그 학생으로 있을 때도 하셨던 게 글로벌 멘토링이라는 프로그램을 하셨어요. 기회의 격차들을 골고루 나누어주는 것. 이런 하시면서 농담으로는 난 노벨 화학상 말고 평화상 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1: 그분은 평화상도 드릴 만하네요. 아, 대인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누겠다는 거 아니에요.
2: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시면서 전 세계에 좀 똘똘한 학생한테 가가지고 술 사주시면서 따뜻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MOF야. 딱 잡으려고 하는 거야. 걸려들도록.
1: 걸려들었어. 근데 야기 교수님 레시피대로 그냥 무조건 넣어서 그냥 팔팔팔 끓이면 원하는 MOF가 나옵니까?
0: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실험실에서
1: 다 뭐가 있어요?
0: 실험실에서 야기 교수님 레시피대로 만들면 요만큼씩 만들면 진짜 조금의 파우더가 나오고 이랬는데 이걸 양산화시켜서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단위로 가니까 완전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생각했던 모든 조건들이 바뀌었었고 그래서 양산할 때는 또 양산에 맞는 조건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2: 아, 이게 공학이거든요. 엔지니어링. 아.
1: 이거 이산화탄소 이제 어쨌건 포집한다고 그랬잖아요.
0: 네네.
1: 이산화탄소를 잡을 때 공중에다가 MOF가를 쫙 뿌리면 될까요? 어떤 식으로 잡을까요?
0: 그렇게 잡지는 않고 네. 이렇게 MOF로 어디에다가 딱 고정을 해놓고 네. 공기가 지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면 얘가 있으면은 공기가 위에서 들어와서 여기 MOF를 지나서 빠져나가면 이산화탄소가

0: 있는 공기가 들어와서 이산화탄소가 없는 공기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1: 아, 약간 필터네.
2: 정수기 같은 거네요, 진짜.
0: 네네.
3: 그럼 얘를 그냥 그대로 뭉쳐가지고 쓰레기통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놔둬버리면 다시 또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뜨는 거 아니에요?
4: 사실 그냥 놔둬서 공기로 다시 가면 문제지만 우리가 분리만 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무궁무진해요.
3: 어떻게?
4: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냉각시켜서 드라이아이스로 바꾸면 이제 냉동이나 이런 보관용 재료로 쓸 수도 있고 또 최근에는 이산화탄소가 높으면 얘네들을 다시 휘발유나 이런 연료로 바꾸는 기술도 있어서 이게 공기에 있어 문제지 우리한테는 되게 소중한 자원이 될 수도 있고.
3: 어차피 분리만 하면 이산화탄소를 써먹을 수 있네요.
2: 아, 그러네. 탄산수 같은 데도
1: 만들겠네요.
5: 나중에 이제 기술 좀 발전되면 우리 교수님 연구실에 가면 이제 기념으로 사이다 한 잔씩 딱 주는 거죠.
3: 거기 말하는 거
5: 지금 바로 여기서 네. 포집해갖고 만든 거라고.
4: 네. 제일 간단하게 없애는 건 그냥 땅 속에다 이산화탄소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3: 아예.
4: 그러면 광석들이 잡아가지고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땅 속에 집어넣어서 못 나오게 광석으로 바꿔버리거든요.
3: 아.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잡고 있어도 어쨌건 또 이산화탄소를 열을 발생을 시켜가지고 얘네들을 좀 또 풀어준다라는 네. 거잖아요.
0: 풀어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포집할 수도 있고.
3: 포집할 수도 있고. 풀어주고 네. 포집하고.
0: 이런 분자들이 들어갔다 나갈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제일 처음에 제안하신 분은 네. 일본의 스스무 기타카와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2: 이번에 노벨상, 이번에 노벨상 같이 받으신
0: 분이에요.
3: 아, 그래요?
0: 그래서 뭐 애들이 진짜 정글짐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듯이 기체들을 거기 안에 넣어가지고 저장할 수 있을까? 이런 가능성을 처음 제시하셨던 분입니다.
3: 시작은 롭슨, 발전은 스스무, 그리고 정리를 아예 깔끔하게 모든 걸 정리한 건 야기.
0: 네네.
3: 이렇게 세 분께서, 세 분이 MOF를 발전시키고 드디어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거다.
2: 네.
3: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최경민 교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
2: 아, 그럼요.
3: 예. 네. 그렇죠.
0: 일조를 조금 했길 바랍니다.
2: 실제로 최경민 교수님이 그 상용화시킨 제품 중에 하나가 그 미세먼지 필터 같은데 지금 상용화가 돼서 제품에 쓰이고 있습니다.
3: 야, 그걸 좀 잘
1: 설명해 주세요, 그거.
0: 그러니까 공기청정기인데요. 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공기청정기를 썼는데 라면을 끓이고 나면 냄새가 잘 제거가 안 되는 케이스가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이제 MOF를 냄새 분자가 좋아하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공기 중에 있는 냄새만 막 모아버리기 때문에 그걸로 공기청정기 필터를 만들면 냄새까지도 이제 제거할 수 있게 필터가 되는 거예요.
3: 야, 훈련 탐정. 오, 장난 아니신데.
2: 그러니까요.
3: MOF 탐정이네. 이 정도면 야기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노벨상 약간 그 조각이라도 좀 이렇게 뜯어가지고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좀
2: 만져보셨어요?
3: 농담이라도 좀 하시지, 그러세요.
0: 만져보지는 못했고, 뭐 이번에 오셨을 때 어땠냐, 네. 느낌이 어떠냐, 이런 것들은 뭐 개인적으로는 많이 물어봤었어요.
3: 한 달만 좀 빌려 달라고 하시면 어떡해. 충분히 SNS에 사진 좀 찍어보자. 나도 좀 찍고 그냥 네. 돌려드리겠다고. 그 정도 나 지분 있지 않냐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시죠.
0: 지분이 그 정도로 있지는 않은 것 같지만 다음에 오실 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3: 스승이 노벨상을 탔잖아요.
0: 네네.
3: 그럼 이제 제자도 노벨상 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식의 어떤 또 뭔가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MOF로 이쪽은 끝난 것 같아요.
0: 아닙니다. 뭐 이번에 야기 교수님 오셨을 때도 둘이 네. 얘기를 나누던 것 중에
3: 네네.
0: 지금 모프가 보고된 게 14,000개가 있는데
3: 네.
0: 그럼 우리가 따져보자 이렇게 해서 따져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기분자가 있냐, 얼마나 많은 금속이 있냐 이렇게 해서 따져보니까 그때 계산하니까 10에 290개인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3: 와.
0: 그 정도면 은하계의 별개 수보다 많거든요.
3: 많죠.
0: 그럼 우리가 그중에서 발견한 거는 14,000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직.
5: 아니, 10에 290.
3: 어느 정도예요, 규모가?
5: 10에 290이면 그거는 지금 말도 못하게 많은 숫자고요.
3: 어떻게 해야 될까요?
5: 아까 말한
3: 해운대 모래만큼이요?
5: 별에, 아, 그거 훨씬 많아.
3: 해운대 모래만큼.
5: 아니, 그거 말, 그거 상대 말
2: 모래는.
0: 전 세계 모래 개수보다.
3: 우주야, 우주?
2: 우주에 지금 별의 개수보다 많아요.
5: 아. 저는 10에 290이면 그 숫자를 듣는 순간 그게 앞으로 흘릴 학생들의 눈물 같았어요.
3: 이거, MOF. 먹어볼 수도 있어요?
2: 굳이요?
3: 아니, 그 궁금한 게 이게 식용도 가능합니까? 아니죠?
0: 논문에 보고된 거는 네. 먹을 수 있는 MOF에서 보고된 사례도 있고요.
3: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0: 네네. 실제로 또 약물을 저장해가지고 천천히 빠져나오게 만드는.
3: 아, 제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0: 그래서 약으로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3: 제가 왜냐면 뭘 느꼈냐면 이게 MOF 이 기술이 예를 들어서 얘 이제 마시잖아요. 먹잖아요. 그러면 암 환자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 그 암세포들이 분자처럼 저 안으로 송송송송송 들어가서 그것들이 이제 소변으로 싹 배출되게끔 해버릴 수 있는 미래의 신약 기술에도 이게 어느 정도 쓰이지 않을까.
0: 저는 그런 방식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괜찮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3: 아, 근데 괜찮지 않습니까?
0: 네,
3: 그렇잖아요.
0: 네, 네.
5: 아, 근데

0: 표는 이거보다 너무 커, 여기 들어가기에는.
1: 그래요?
2: 오히려 네. 지금 제가 봤던 것 중에 이게 우리가 단순히 유기물이라 그랬는데
1: 세포가
2: 우리가
1: 큰가?
2: 쓰는 약이나 비타민도 다 유기물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비타민 종류를 가지고 모프를 만든 연구도 있고.
3: 저는 화장품을 봤거든요.
1: 어?
3: 그러니까 이 MOF가 들어있는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네? 여기 있는 염증 물질이라든지 네. 이런 거를 흡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치료를 해가지고 배출을 시키는.
1: 있어요, 그런 게?
4: 예를 들면 염증을 안 만들게 하려고 약을 먹지 않습니다.
1: 예.
4: 그렇게 하지 말고 몸을 가만히 놔두고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다 흡수해주자.
1: 흡수패드 이런 거요?
4: 네, 그러면 맞습니다. 흡수패드 그런데도 MOF를 넣을 수 있고 아니면 겔 같은 데도 MOF를 넣을 수 있고 피부에 바르면
1: 와.
4: 그럼 염증이나 히스타민을 흡수해주면 그럼 약물 없이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1: 하수의 신세계인데.
3: 그렇죠.
1: 네. 그런 게 가능합니까?
4: 네.
0: 아니면 100년 전부터 정말 수많은 화학자들이 불나방처럼 달려들었지만 좀 하다가 다 때려쳤던 걸 어떤 게 있냐면 바닷물 성분을 분석을 해보면 1톤 정도의 바닷물에 한 1g치 정도는 금이 들어있다라고 하거든요.
1: 아, 그래. 우리 예전에 들었던 거 아니에요. 예.
0: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많은 바닷물 중에서 금만 딱 잡아챌 수 있는 뭐가 있다.
1: 아, 채금한다면?
0: 라고 하면 그걸 갖다가 거기다 바닷물만 계속 줄줄줄줄 흘러가게 하면 한 3일 있다가 와보면 이제 금 요만큼씩 나와있다.
1: MOF가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0: 할 수 네. 있을까요?
4: 아, 예,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상용화를 시켜가고 있는 스타트업 예? 중에서는 전자제품에 이렇게 많이 쓰는 금속들, 금을 있잖아요.
1: 예, 예.
4: 금을 녹여서 그 녹인 물에다가 MOF를 탁 집어넣으면 금들이 MOF로 쭉 몰려듭니다.
1: 와, 대박이네. 아, 교수님도 그거 해주세요, 그거.
4: 네,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 아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 장 교수님 뭐 MOF, 모프 아이디어 같은 거 없습니까?
2: 아, 사실 생각을 좀 혼자 개인적으로 하던 거 있었는데 네. 아주 부적절할 수가 있을 것 같긴
1: 한데. 아, 얘기해봐요. 어둠의 해학자잖아, 얘기해봐요.
2: 아, 사실 이게 목포로 폭발물 만들 수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3: 뭘 만들어요?
2: 폭발물을.
1: 폭발물이요?
3: 아, 그렇죠.
1: 네. 아, 그래요?
2: 그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상당히.
4: 그런 연구 논문들도 꽤 나왔었습니다.
0: 근데 왜 굳이?
4: 폭발물들이 그냥 옮기다가 충격을 받으면 터지지 않습니까? 근데 폭발물들을 이 공간에다가 다 나누어서 넣어두면 자기네들끼리 반응해서 할 필요가 없죠. 그럼 안전성을 훨씬 높여줄 수
1: 있어요. 안전성 높은 폭발물? 아, 그런 거요?
2: 아, 전 그냥 이거 자체를 다 그냥.
4: 아, 폭발물.
1: 그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요. 이게, 이분은 그 테러 쪽이 아니라 방어.
4: 네네네.
1: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방어.
2: 그렇죠. 산업에도 쓸 수 있고.
1: 산업에도 쓸 수 있는 뭐 그런 쪽으로 가야죠. 잘 풀린 거예요. 아, 네. 좋습니다. 아니, 그, 오늘 되게 신세계를 만난 또 그런 기분이에요. 몰랐던 MOF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좀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싶기도 하고.
3: 맞아요.
1: 근데 또 플라스틱을 좋은 의도로 만들었는데 이제 환경 오염의 또 주범이라고 네. 또 이야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과학은 잘못이 없어요.
3: 네.
1: 이게 뭐든 쓰는 사람들의 몫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이산화탄소 얘기를 오늘 중점적으로 했지만 사실 모프가 사용될 수 있는 분야의 10%도 얘기를 못했죠. 왜냐하면 수소 연료 저장으로도 쓰이고 온갖 이거 자체를 약간 일종의 화학 반응 실험실로도 쓰고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관심 갖고 보다 보면은 모프가 여기에도 라는 걸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4: 뭐 MOF가 그 좀 나만 아는 좋은 거가 아니라 모두가 아는 좋은 거였으면 좋겠거든요.
3: 네.
4: 근데 이제 그게 노벨상을 받으면서 굉장히 좀 계기가 됐고 또 이렇게 MOF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MOF를 잘 적용한 제품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 진짜 잘 정착해서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아, 좋습니다. 오늘 사실 그 유기물하고 이제 무기물을 배웠잖아요.
3: 네.
1: 그래서 저는 그 탄소, 탄소가 뭐길래 화학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등장하냐. 그래서 다음 화학 페스티벌은 탄소 페스티벌이 어떨까.
3: 네.
1: 기회가 된다면.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면 어떨까.
3: 너무 근데... 중요하죠.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다음에 나와주세요.
4: 네.
1: 오늘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네,
1: 과학적으로 꼭 검증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비행. 느낌이 생텍쥐페리야.
0: 진짜 찰떡 같네요. 네.
1: 비행에 대해서 네. 어떤 연구를 하시는?
5: 저는 거미의 비행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3: 거미요?
1: 거미요?
5: 거미가 4.5km 상공까지도 비행을 합니다.
1: 근데 못 믿겠어요. 이거 뭐 네. 보여주세요.
5: 비디오를.
1: 나온다. 우와, 저렇게 날아간다고? 스파이더맨이래? 어떻게 밝혀낸 걸까요? 누가?
5: 제가 밝혔죠.
1: 전 세계 최초로 그러면 발견하신 거예요, 교수님이?
5: 네.
1: 와.
5: 라이트 형제가.

0: 비행을 하기 시작한 20년 만에 인간의 비행이 자연의 비행을 넘어서는 시점까지 오게 됩니다.
1: 진화로 따지면 수억 수천만 년 넘지 않아요?
0: 상상이 잘 안 가실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2: 이게 비행기를, 와. 와.
1: 지금 다 달라요, 너무.
3: 왜 그렇게 생겼지?
1: UFO를 지금 뭐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0: 어떤 생명체들이 비행을 하는지 인간이 발명하고 개발해낸 그러한 비행체들까지 쫙 한번.
1: 오늘 고급 지식입니다. 여러분 하나 건져갑니다. 자연의 비행부터 항공기 설계까지 다 연구하신다는 그런 분이 나오셨어요. 와.

0: Nations has warned that the current climate crisis poses an unprecedented threat to human survival.
1: 실내 기압이 안전 수치를 초과했습니다. 배를 찾아 숨통을 틔우세요.
2: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갑시다.
3: 네. 와. 정글인가 봐요. 열대우림인 것 같은데?
4: 사바나.
1: 흩어진 네 개의 파편을 모아 하나의 형상을 만들면 첫 번째 문이 열릴 것입니다.
5: 하나, 둘, 셋.
1: 그리고 과학의 언어를 해독할 수 있다면 두 번째 문 또한 열릴 것입니다.

0: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잊어선 안 돼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1: 계속 막 붉은빛 번쩍번쩍하고 약간 위험 상황인 것 같아서 좀 정신이 없기도 했고.
2: 아, 여기 진짜 깜깜한데?
3: 조심하세요. 어두워요.
2: 조심하세요.
4: 이문이 점 같고 이 계단이 저 계단 같고 그러다가 여기 갇혀버리는 건 아닌가? 여기 잘못 들어가서 갇힐 수 있지 않을까?
5: 와, 바람이 우와! 와, 밀릴 정도야.
3: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5: 뭔가 배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2: 그럼 롱이라고 써 있어요.
5: 아, 왼쪽, 네. 뒤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롱.
3: 와, 해가 있는 것 같아요.
0: 뭘 찾았나요?
3: 시스템 액세스 터미널.
2: 이게 정보의 전부예요?
0: 일단 제 생각에는 이게 비밀번호를 해야 되니까 누구는 있고 누구는 흩어져서 단서 좀 찾으러 가는 건데요?
3: 단서를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다른 길이 있었대요.
3: 다른 길로 가보시죠.
0: 다녀와요.
5: 갑시다.
2: 찾아오겠습니다.
0: 뭘까? 무슨 비밀번호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6: 일단은 여기 근처에는 비밀번호가 없는 것 같고.
0: 그러니까. 아니, 여기 숫자도 있네. 그러면은.
6: 근데 영문하고 지금 숫자 조합인데, 글자 제한 수도 없잖아요.
0: 그러니까. 그냥, 올 때까지 뭐, 없으니까 이거죠. 눌러볼까요?
6: 어? 프로세싱? 뭐, 안 되는데?
3: 우리가 이 길로 왔고, 오른쪽 길로 안 가본 길로 가죠.
2: 아까처럼 어디 숨겨져 있을 수가 있어갖고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아.
7: 그러니까. 이게 서두르면서도 주변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3: 노 사바나.
5: 여기는 밝은데?
3: 조심해서 들어오세요.
2: 우선 시원하다.
5: 여기 가볼게요.
2: 한번 가볼게요.
4: 폐랑 숨통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기압의 문제겠구나. 근데 그걸 이제 어디서 제어를 해야 되지라는 생각에 조금 막막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처음 봐보는 곳이기 때문에.
5: 이거 아닐까요? 공기 필터 같이 생겼는데? 이런 거 같은 건.
2: 이건 뭔가 필터들 같은데? 단위가 다 GPM이에요, 다른 장비.
5: GPM 뭐지? 아, 왜 기억 말락말락하지? 그램퍼 마이크론.
2: 네, 아웃 마이크, 마이크론인가 보다.
5: 그러면은 에어솔 아닐까요, 에어솔?
2: 에어솔의 양.
5: 그러니까 그래야 약간 공기 필터가 같은 건가?
3: 저희는 앞쪽으로 계속 탐험 중입니다.

0: 샘플인데?
1: 아까 거기서 써야 되는 샘플 아니야?

0: 여기서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1: 여기서 계속 뭔가 실험을 하고 유지를 하고 했던 것 같은데요? 뭘?
0: 여기 노트가 있는데.
1: 노트예요?
2: 근데 이건 새 거예요.
1: 완전 새 거? 이곳은 정말 신기한 공간이다. 다소 삭막한 풍경에 길을 잃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충구를 발견하게 된다.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걷고 또 걷다 지상으로 올라가면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미를 심은 지 4개월 만에 수확했다.
0: 피자를 만들어 먹었대.
3: 여기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했는데 진짜 그 증거가 딱 나왔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짝은 볼 수 있었을 때 그때 엄청 압도됐던 것 같아요. 진짜 울컥했어요. 진짜 소름 돋고.
4: 제가 자주 하는 비밀번호는 그냥 이거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비밀번호 아니에요? 아니에요.
5: 되면은
4: 승호 씨 추천해봐요. 승호 씨 생일이에요?
5: 네. 될 리가 없지.
4: 아니, 0817이 생일이에요?
5: 네, 8월 17일.
4: 멋진 사람들이 다 8월 17일 생일인가 보다.
6: 엄청 진중하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게 멋있었고.
5: 근데 이게 영문조합이라. 뭔데 뭐 좀 찾았을라나?
4: 아이!
5: 아, 될 수도 있으니까.
4: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나의 속마음을.
5: 아, 될 수도 있으니까.
7: 저희는 계속 앞으로 탐험하고 있습니다.
5: 네, 감사합니다.
4: 승호 씨, 이 비밀번호 어때요?
5: 네, 더 열심히 찾아주세요.
4: 아니면 비밀번호는 뭐니 뭐니 해도 486 아니에요? 하루에 네 번 사랑을 말하고 여덟 번 웃고
5: 이게 된다고? 사랑은 아니었네요. 은지님하고 있었을 때는 그냥 재밌었습니다. 돌잡이 전문 MC답게. 네.
4: 안 되겠네요.
5: 이게 여기서 더 이상 할 수 지금 단서 없이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고 좀 가볼까요? 저희도?
4: 같이 단서를 찾으러 가볼까 봐요.
5: 네.
4: 가시죠.
5: 움직여서 뭐라도 해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근데 다른 분들은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4: 모르겠어요. 찾으러 가봐야죠, 이제.
1: 여기 문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보고 다시 한번
8: 돌아가는 길 한번 다른 데 찾아보죠.

0: 또 어디 위에 뭐가 놓여있나 좀 잘 보면서 가야겠는데?
1: 그러니까 우리 이거 길을 잃으면 안 되니까.
0: 아, 여기는
2: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요? 저기 실험시설이 있는 것 같아요.
0: 약간 설비실. 오,
1: 워크샵 같죠? 네, 워크샵? 워크샵. 오, 이거는 무슨 탱크지? 물탱크인가?
2: 오, 이 공간에 도형, 모형이 있어요.

0: 도면이. 설마 우리가 선반 작업으로.
1: 뭐 펌프 같지 않아요, 이런 거?
2: 이게 이건... 이 공간에 기압을 낮춰줘야 되니까.
0: 핵반응모처럼 생겼는데?
1: 어, 이게.
0: 이게 여기 모습이다. 폐인가 봐.
1: 폐가
0: 쪼그라들었어.

0: 일단 도면이 있고 각도계가 있고 얘는 뭐예요? 필름인데 그냥 까만 필름이에요?
1: 네. 저쪽에도 워크플레이스가
0: 저기도 뭐가 있는데?
1: 아 뭔가 저기는 익숙한 모습이 많아서 가기 싫다.
0: 아. PPE 없이 들어와도 되나? 어? 잠시만.
1: 여기도 아, 롱이다 롱이다. 여기 중요한 건 있다.
0: 발 안 잡고
1: 돌아버리겠다. 이게 뭐야?
0: 이 U자 튜브가 있는 것 같은데?
2: 설계도 같은 그런 곳에 그 공기의 흐름을 그려놓은 게 있어서 아 이게 약간 안쪽에서부터 부풀도록 어떤 작용을 해야겠다 느꼈는데 이런 건물이 있고 내부 구조가 있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다.
3: 뭘 좀 찾았나요?
4: 뭐 찾았어요?
5: 모텔을 찾았어요.

0: 공중에 뜬 기둥에 매달려 보니 날펴를
1: 공중에 뜬 기둥이 어딨어?
0: 공중에 뜬 기둥에 매달려 보니 나도 폐의 일부가 된것 같았다 이런 것 같은데 여기 공중에
1: 공중에 뜬 기둥이 있었어요?
0: 알파벳이랑 숫자의 조합이던데 이게 뭔가
2: 아까 우리가 찾았던 그 글이
0: 맞아요.
2: 근데 우린 여기까지밖에 없었고 이거예요.
0: 네, 그죠.
2: 우리가 이 밑에 있어요.
0: 네.
2: 이 밑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간 거예요.
0: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막힌
2: 네, 여기서 막힌
0: 거잖아요.
2: 거예요.

0: 일로 나가면 될 것 같아.
1: 네.
0: 이게 폐가 숨 쉬는 소리인가?
1: 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너무 시끄러워. 와, 귀가 멀 뻔했어. 정말.
0: 근데 이게 너무 넓다.
1: 너무 넓어. 너무 미로 같아요.
2: 기압 이상 경고. 15분 내 기압을 조절하지 않을 시 기지가 전면 폐쇄됩니다.
3: 어떻게 시간 얼마 안 남았나봐.
4: 아, 왔다.
1: 왔어요.
0: 우리가 돌아서 왔어요.
5: 어떤 쪽지를 찾았나요?
6: 아, 전혀 모르겠네.
0: 이 전체적인 지도예요.
1: 그리고 여기 있었던 사람이 남긴 것 같은 일기가 있어요.
4: 그래서 오. 이거랑 연결인 것 같아. BB팀이 찾은. 여러분,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는데 비밀번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이 있는 그 비밀번호 우리가 만들기만 하면 문만 열어도 되는 거잖아요.
7: 숫자 알파벳이면은 그거 화학 시간 아니에요?
4: 화학 시간?
7: 화학식.
4: 화학식.
7: 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면은 CO2.
4: CO2 이런 식으로.
7: 어.
5: 아, 나 알 것 같아. 잠깐만, 이것들을 모으면 될 것 같아.
6: 이거 눈에 띄어가지고
5: 요거를 모으면은 알파벳의 조합이 될 것 같아요. 그레이블, 커튼, 찰코, 그리고 여기 있는 조합이.
4: 그만 좀 가요.
8: 저를 포함한 팀원 7명의 뇌가 다 다르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해석하거나 어떻게 선택하는 게 옳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 팀원들 한 명 하면 개성이 강하다.
0: 그리고 우리가 찾은 일지에 나오는 뭐 날짜나 이런 것도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
4: 아.
9: 우선 이것부터 보면 좋을 것 같은데.
4: 오케이, 좋습니다.
9: 이 그림이 네? 로고예요, 지금.
4: 네.
9: 그리고 얘가 쪼그라들어 있는데 지금 뭔가 여기 부분이 요 같거든요. 관이 이미 연결돼 있는 걸 수도 있어. 그래. 왜냐면 이걸 개조할 순 없으니까 우리가 공기를 어떠냐 불어넣어서 얘를 다시 부풀려야.
4: 아, 그래. 여기다 공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 얘를 불어봐야 되나?
10: 근데 이게 구멍이 없어요. 내가 계속 만져보는데.
4: 여기? 어? 이거 그림?
0: 그러니까 저희가 찾은 건데 이게
4: 옆에 한번 봐보시겠어요?
0: 공기가 이렇게 해서 순환하거든요.
4: 그러니까.
1: 그러면 얘가 지금 우리가 가야 하는 페이

0: 것 같은데 만약에 얘를 얘가 기압이 얘네가 너무 높으면 얘가 들어 차야 되는 거잖아.
1: 얘가 부풀어져야 비밀번호가 나올 것 같아요. 얘가 부풀어져야 비밀번호가 뭐가 뿅 하고 나올 것 같아.
2: 어떻게 부풀리지?
1: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부풀릴까요?
3: 공기를 넣거나.
2: 아! 공기가 따뜻해지면 팽창을 하잖아요.
3: 온도를 높이거나. 우리 계산할 때 온도 높이는 거 계산을 해서 퍼즐 하나 얻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면 얘가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뜨거운 데 되는. 그렇게 부풀 것 같아.
4: 열을, 그러니까 따뜻하게.
5: 온실 같은 게 보였을 때랑 위에 창은 다 그 삼각형이 연결된 유리였을 때. 그때, 이게 완전히 다 밀폐가 돼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미니어처는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따뜻하게 해야 공기가 팽창을 하지 않을까. 이것저것 조합하보다 딱 든 생각이 옆에 스탠딩 램프가 있었거든요.
4: 그러니까 따뜻하게.
3: 근데 어떻게, 왜냐면 저기.
2: 돋보기로 이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
0: 쏴봐.
2: 뜨겁진 않아.
3: 아, 이게 돋보기구나?
6: 네, 돋보기예요.
2: 그러면 하지 않을까요?
1: 아, 풍선에다 열을 가한다?
2: 요렇게?
3: 오, 됐다. 여기다 맞춰봅시다. 딱.
1: 풍선에다 열을 가한다?
0: 아, 얘가 부푸는 게 아니라 얘네가 부풀어야 되지 않아요? 아,
3: 요게 부풀어야 되지.
0: 그러니까 얘네를 뜨겁게 해야지 얘가 부풀지. 그러니까
7: 전체적으로 다 뜨겁게 하는데.
2: 전체적으로?
0: 저는 이 공간을 어떻게 이해를 했었냐면 딱딱한 어떤 그 고체인 공간에 풍선이 달려있는 모습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는 이제 도망갈 곳이 없잖아요. 팽창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가 뜨거워지면은 여기 있는 부드러운 조직인 풍선이 이렇게 커지는 거겠거니.
3: 우선 뭐뭐 있나 한번 좀 보죠, 그동안.
8: 그러니까 기본 원리가 우리가 기체를 빼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3: 빼내는 게 아니라 부풀리면 돼요. 왜냐면 그 호스가 이미 연결이 밑에 돼 있는 것 같아요. 끼워넣는 게 아니라.
8: 근데 이제 그 근본적인 저 모델의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공간 안에 우리가 필요하는 종류의 기체가 필요하고 빼야 될 기체가 있고.
3: 아니, 뺄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지금 쪼그라들었잖아요. 빼면 안 되고 뭔가 불어넣어야 혹은 팽창시켜야 이게 볼록하게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8: 그 의미를 이해하기까지는 좀 더 걸렸던 것 같아요. 장홍재 박사님의 기여도 꽤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7: 여기다 깨끗한 물을 받을 수 있으면 돼요.
3: 이거 켰어, 나.
7: 어?
3: 이거. 선이 다 빠져 있었거든? 여기서? 근데 연결하니까 켰어. 이거 온도를 높이는 거잖아.
7: 이거 온도 높이는 거요.
3: 이거를 가져가서 저기다가 해볼까요?
7: 그럴까요?
3: 뽑아갈 수가.
1: 선생님! 어떻게 하면 열을 낼 수 있어요?
3: 이거
8: 우리가
3: 적외선 온열기 켜는데 성공했어요.
0: 그렇네. 그러면 이거를 갖고 가야.
1: 근데 저거는 고정이잖아요.
9: 기압 이상 경고. 10분 내 기압을 조절하지 않을 시 기지가 전면 폐쇄됩니다.
2: 오, 시간이 부족한가 봐요. 이게 하면은 단서가 나와서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아.
0: 오케이. 기다려봅시다. 상황을 좀 봅시다.
2: 그걸 보내고
0: 일단 그 단서를 또 찾아야 되고 그쵸? 패스워드.
2: 패스워드의 단서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럼 결국에 이 모형처럼 우리가 이 거대한 거를 그대로 재현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 문 뒤에 뭔가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비슷한 어떤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런 원리라고 여기서 배웠으니까.
3: 아, 이걸 어떻게든 뜨겁게 만들어야겠다. 솔직히 제일 먼저 생각한 거는 성냥이랑 램프가 보여서 그냥 불을 질러볼까. 어쨌든 부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싶었지만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좀 안전한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8: 장비가 있어서
3: 뜨거운 물을 붓는 거야.
8: 어디에?
3: 풍선에.
8: 팽창을 시키기 위해서?
3: 네.
8: 해볼까?
3: 그러면 여기에 뜨거운 게 어쨌든 모일 수가 있고 아 이게 그렇게 뜨거워질까? 그냥 불 지르면 안 될까? 알콜램프 갖고 와서? 아니, 제일 빠를 것 같긴 한데 됐다 야 이거
8: 이거 실험 장비가 맞는 것 같아.
3: 우선은 좀 걸릴 테니까 켜놔보고

0: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없나? 막 이렇게 더 뭔가 할 수 있는 열을 낼 수 있는 거.
1: 부풀어 오르려면 열을 가하래요. 과학자 선생님들이 그래서 내가 이거 열을 내야 될 거 그럼 열을 내보자 해가지고 막 찾았는데
0: 여기서 열을 낼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어요. 열을 낼 수
2: 그
0: 있는 네모, 무언가
2: 이런 C자 튜브가 뭔가 막 그려져 있었던 거 있었잖아요.
0: 이거 드라이기로 좀 쏙가봐요.
2: 세상에
0: 쏙가봐요 드라이기로.
2: 네, 너무 좋아요.
0: 드라이기 찾았어요. 드라이어를 찾아서.
3: 어 진짜?
0: 네.
3: 어.
0: 어 많이 부풀어 올랐다. 어 그죠?
3: 완벽하게 닫혀 있는 그 밀폐된 상황이라는 것까지는 눌러보거나 하면서 확인을 했고, 그럼 그 속에 들어 있는 기체의 양은 변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온도를 높여서 속에 있는 기체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벽면을 밀어내도록 벽에 가한 압력을 높여준다면 얘가 분명 다시 늘어날 것이다. 뭐 일상에서도 유명한 탁구공 찌그러졌을 때 어떡하냐? 뜨거운 물에 넣으면 다시 팽팽하게 튀어나온다. 이 원리를 똑같이 적용한 방식이었고요.
4: 조금씩 부풀어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0: 어, 그러네.
4: 어, 어? 올랐다.
0: 올랐다.
3: 올랐어요.
0: 올랐다.
3: 그럼 이제 뭐가 달라지는 거야?
0: 나와야 되는데? 뭔가가.
3: 우선 부풀리긴 했고. 그 다음 힌트는 뭐가 없었나요, 우리가? 잠깐만.
0: 어? 이 글자 있다.
3: 글자가 있어, 속에?
0: 바이오스피어2라고 써 있는데? 네.
4: 잠깐만, 그 글자가 힌트다.
0: 바이오스피어2. 이게 비밀번호 같은데?
3: 이게 비밀번호 같아.

0: 다이어트
1: 이게 비밀번호
2: 이게 같은데? 비밀번호 같아.
1: 가서 신호해봅시다. 아~ 시도.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3: 바이오스피어 2.
1: 같이 가자. 시간이 없어. 갑시다.
4: 무전기 다 챙겼죠?
1: 무전기 챙겼어요.
3: 무전기 하나 제가 챙겼어요.
4: 아, 네.
3: 앞으로.
1: 선생님, 앞으로. 왔어. 승호 씨.
4: 네네.
1: 비밀번호.
4: 바이오스피어.
3: 아, 틀리면 영국 폐쇄 이런 건 아니겠죠,
2: 바이오스피어
3: 설마?
2: 바이오스피어 2야.
4: 됐다.
0: I, O, Spear,
5: S,
0: S,
5: P,
0: P,
5: H,
0: H,
5: E,
0: E,
5: R,
0: R,
5: E,
0: 2,
5: 2, Verify.
4: 돼요?
5: Access granted. 오케이.
1: 성감이 해봐요.
2: 이것도 힘으로 열어야 돼.
5: 조심하세요. 여기 미끄러워요.
1: 턱 있어요.
5: 여기 계단 있어요.
3: 아니 여긴 뭐 가도 가도 터널이 계속 있어요. 이 건물은.
1: 아니 근데 지구에 폐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6: 어두컴컴하고 축축한 지도를 따.

0: 나서 손전등이랑 워키토키에 있는 정말 미약한 불빛에 의존해가지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동을 했습니다.
1: 머리 조심하십시오.
2: 예.
1: 발도 조심하십시오.
2: 예.
1: 우와.
3: 좁은 통로를 통해서 딱 폐에 도달했을 때 진짜 압도당했어요.
4: 초적인 경우의 감, 이건 뭐지? 라고 하는, amazing 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줬던 건 그 폐라고 불리는 공간 안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5: 이게 폐인가 봐, 팽경막처럼.
6: 이게 여기가 조금, 이거는 단단한데 얘는 부들부들한 걸로 생겼잖아요. 움직일 것 같은데?
1: 아, 그래서 얘가 바닥에 내려
6: 얘가 다리,
1: 올라갔다가.
6: 다리, 아, 얘가 다리 예, 같은데?
7: 예, 예, 예.
3: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얘를 고장난 폐를 고치면 좋을까?
1: 어쩌지?
7: 뭐가 없는데? 없어 아무것도.
6: 이 일기장에 힌트를 찾으려고 봤는데 이곳에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을 처음 들었어요. 여기서 여기 들어왔었나 봐요. 공중의
1: 공중에
6: 기둥에 매달려 보니 나도 폐의 일부가 된 것 같다.
1: 공중에 뜬 기둥에 매달린다는 게
5: 이거 같은데?
8: 그러니까 이거 같아.
6: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매달려서 무게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뭔가 여기 공기압을 바꾸는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1: 그러면 아무튼 우리 단서를 조금 더 찾아보자고요. 다들 흩어져서.
6: 여기 아직 다 보질 못했으니까.
1: 우리가 너무 이 공간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4: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 위에 있는 기둥이 여기까지 내려오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공간이 수축을 가능할 수 있는 물질로 되어 있으면
8: 저게 만약에 횡경막이라 그러면 숨을 내쉬어야 되는 거고
4: 그치
8: 그럼 우린 여기를 음압으로 만들어야 돼
4: 그치 여기를 음압으로 만들어야지만 이게 내려오는 거니까
8: 근데 제일 쉬운 건 사실 저 문 열어두면 되는데
0: 저는 수술방에 있었기 때문에 수술방에서는 그냥 여닫는 걸로 음압 장치를 하거든요. 압력을 바꿀 때 문을 열면 되기 때문에 제일 쉬운 건 문을 열면 된다. 라고 말을 하고 딱 보니까 엑시트가 있어요. 저 다른 곳에서 지금 이상한 걸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 아니고 문을 열면 된다. 라고 말을 하러 갔는데

0: 여기 나가는 문을 찾았어요. 네.
1: 밀폐된 공간이었어요. 공간 안에 공기가 들어오거나 공기가 나갈 수 있는 어떤 출구를 찾는 게 기본이었죠. 그래서 저는 뒤쪽에 모든 관이나 구멍 같은 것들도 보고 다녔고, 그리고 나서 눈에 띄었던 거는 South Lung Exit, Emergency Exit. 그걸 보고, 아, 이 문이 열리나? 한번 시험해봐야 되겠다라고 열어봤고. 오우씨!
0: 우와!
1: 여는 순간 이제 굉장히 큰 힘으로 공기가 나가는 것을, 기압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아, 역시 이 공간 안에 기압이 외부와 달랐구나.
0: 왜 내가 문을 혼자 잡게 하고 나가요?
2: 어, 미안해요. 어떻게 닫아?
0: 좀 도와줘요.
2: 어떻게 닫아?
3: 파이팅!
2: 우와! 아, 이거 열어놔야 돼요?
1: 열어놔야지만 아. 저 공간이 내려와요.
0: 우와!
2: 그렇다! 맞네! 근데 많이 내려온 것
1: 내려오고
2: 같아요.
1: 내려오고 있죠?
2: 네.
1: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저 공간이 이 물질 자체가 우리 폐처럼
3: 이 기둥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내려온
2: 것 같은데?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생각을 못했지? 약간 부끄러우세요. 아니 이걸 문을 못 열었다고?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4: 왜 이게 기압이 올라갔을까?
3: 또 일어날 수도 있잖아, 이런 문제가.
4: 기압이 올라가는 건

0: 온도가 올라가는 거니까.
1: 지구도 계속 뜨거워졌기 때문에 기압이 높아졌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0: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 시설을 설계하던 사람들이 예측했던 온도 변화, 그러니까 기압 변화를 지금 벗어난 게 아닌가. 더 뜨거워져서 더 기압이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공기를 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2: 실험기지의 배가 호흡을 시작하여 실내 기압이 정상 범위로 회복 중입니다. 거대한 시설을 관장하는 배의 경이로운 숨결을 온몸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3: 진짜 신기하다. 와.
1: 진짜 폐구나. 와.
4: 정말로 공간 전체가 인간의 폐처럼 작동할 줄 몰랐어요.
5: 오,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4: 굉장히 신비롭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0: 야. 그래도 어떻게 끝났네.
6: 미션 해결한 거죠. 기지 도착.
7: 우와, 죽겠다. 좀 벗고 있어야지. 우와. 와,
1: 도대체 누가 만들었길래 이렇게나 저렇게 거대한 건물이 있었대요?
8: 아, 엄청 크던데요, 진짜? 깜짝 놀랐어. 와.
4: 어, 이거 누가 놓고 왔어요?
1: 뭐야?
0: 이거 뭐예요?
1: 이게 뭐야, 이게?
8: 이게 뭐예요?
0: 물? 이거... 물인데?
8: 안에 뭐예요?
7: 근데 이게 완전히 밀폐돼 있잖아요. 네. 들어도 되나?
0: 방금 있어요?
7: 이거 약간 에코스피어 닮았는데?
1: 에코스피어가 뭐예요?
9: 동그란 거 말씀하시는
7: 거예요? 에코스피어가 이 완전히 밀폐된 그런 생태계를 재현해놓은 구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산화탄소랑 산소랑 영양분의 순환이 이 안에서 다 자급자족으로 이루어지는.
1: 나는 이거 테라리움인 줄 알았어요.
7: 약간 그런 거예요.
0: 근데 저는 사실 약간 막걸리 발효하면 이렇게 돼요.
9: 저도 혐오인 줄 알았어요.
0: 네, 이거 잘못하면 터지거든요. 근데 폐쇄된 공간이었는데 근데 어디서 온 거지?
1: 사실 이거 누가 우리 여기 불러들였는지 누가 여기에 지금 물품을 조달을 해주는 건지 그럼 여기 있을 것 같다. 왠지 그냥 혹시 그러면은 우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만났는데 혹시 승호님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0: 승호 씨가 혼자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신 거 그런 게 조금 다들 의심스럽지 않냐라고 막 말을 했었거든요.
8: 이게 오늘 우리가 한 거하고 좀 연관성이 좀 있겠네요, 그러면?
0: 이걸 그냥 두지는 않았을 거니까.
8: 네.
11: 근데 이곳을 보면 약간 지구 전체의 생태계를 축소한 것 같지 않아요?
1: 맞아요, 맞아요.
11: 그러니까 사막, 사바나, 열대우림, 바다도 있다라고 하는 건.
1: 축소판에 지구를 만들어놨으니까, 여기다가. 네. 우리가 처음에 들어갔던 데가 열대우림이었잖아요. 근데 열대우림이 왜 그 어디는 비가 오고 어디는 비가 안 오고 막 그렇게 있던데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11: 지구과학자 선생님 왜 그랬을까요?
12: 그런 게 기후 위플래시라고 비가 내리는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있어요.
11: 여기 써 있는 게 그 내용이에요.
12: 그래요?
11: 여기 써 있어요. 점점 빨라지는 극단적 기후 변화.
12: 전체적으로 열을 받으면 대기가 따뜻해지면 이제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 대기가 팽창을 하면서 수증기를 머금을 수 있는 양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마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더 건조해지고 오히려 대기로 수증기가 그러니까 1도 올라갈 때 한 7, 8% 물을 더 가지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렇죠. 땅은 더 이게 수증기가 사라지는 거고 대기는 점점 더 물을 가지고 있다가 한 번에 쏟을 땐 또 그 양이 많아지고
9: 열대우림 식물의 이산화탄소 수량 변화 관찰.
8: 사막과 비슷한 환경도 있었어요. 네, 선인장이 있었고 이게 퍼즐하고 같이 있었던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낮에는 불을 뿜고 밤에는 얼음을 품는다. 물은 나를 피해

0: 저희는 열대우림이랑 사막 사이에 사바나라는 곳에 있었어. 사바나? 저 근데 사바나에 대해서 완전 처음 안 게, 저는 그냥 사바나, 모하나. 그 뭔지 알아요?
1: 몰라.
0: 그 노래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사바나가 그 중간에 역할을 하면서.
2: 아, 열대우림과 사막 사이에서. 그...
0: 필요할 때 열었다가, 남을 때 그 축적했다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 아예 처음 알아요.

0: 그 열대우림을 약간 연결해주는 뭐 그런 다리 같은 존재인가 보다, 사바나가.
1: 그러면은 이게 지구의 어떤 축소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꼭 밀폐된 공간을 만들었는지.
0: 그러게.
1: 그게 좀 궁금해요.
2: 이게 완전히 닫힌 생태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는 이 우리 전에 왔던 사람들이 실험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도 살 수 있을까? 결국에는 지구를 떠나면 여기 같은 생태계는 찾을 수가 없고 오직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에너지라는 게 빛 에너지밖에 없잖아요. 밖에서 들어오는 건 빛 에너지밖에 없었을 때 여기 밀폐된 공간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0: 우리보다 더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그걸 한번 해본 거 아니야?
3: 그러니까 지구가 망했을 때 밀폐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아니면은 이주를 했을 때 밀폐된 공간에서 사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생명체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명 환경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행성 자체를 다 바꾸다기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돔을 만들어서 연결해서 이주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닐까.
2: 근데 제가 궁금한 거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왜 폐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4: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를 넘어간 거 아닐까요?
0: 우리가 자느라 누가 코를 골아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왔나?
5: 그럴 수는 없어요.
4: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코를 골면 오히려 생산을 더 못해요. 왜냐면 무호흡이 있으니까.
3: 아니, 근데 원래 기지가 비어 있었잖아요.
4: 우리가 들어왔구나.
3: 우리가 대사를 시작을 했잖아.
0: 그래.
2: 그렇네.
3: 우리가 들어옴으로써 대사량이 전반적으로 올라가서 그 이퀼리브리움이 깨진 게 아니야.
4: 그러니까 이 인체라고 생각하면 우리 몸은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똑같은 걸.
2: 생각하지 못했던.
4: 근데 세균이 이렇게 일곱 개나 들어왔다. 등치도 큰데.
6: 인간이 문제네.
4: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결국은 여기도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2: 지구는 어쩌다 인간의 터전이 되어서.
4: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우리 터전이 된 바람에 폐가 고장난 것 같아.
5: 가이아 가설이라고. 가이아. 지구가 사실은 우리가 인지하는 것 이상으로 거대한 생명체다. 허파가 아마존 열대우림에 해당하고,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인체로 비유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지구가 갖고 있는데, 지구를 생명체로 보게 되면은 세균과 인간의 관계처럼.
2: 근데 그거를 우리는 지금 세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세균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3: 근데 세균이라고 보는 거는 저는 되게 조금 의문심이 드는 게, 우리가 지구의 상황을 지구에게 더 유리하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구에게 유리하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좀 이제 있지만.
0: 지금 되게 미국 사람 같았어요.
3: 미국 사람 같았어요? 그 우리가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를 비난의 대상이라던가, 인간은 무조건 해롭다, 우리가 세균이다라는 프레임보다 정말 우리가 이 환경을.
5: 근데 제가 세균 얘기한 건 우리가 세균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균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인간이라고 하는 더 큰 시스템 안에서 몸생을 만들어야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결국 같이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0: 제가 내일부터 혹시 세균맨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귀여운 별명 있잖아. 나는 그 캐릭터 좋아하거든. 나 세균맨 캐릭터 좋아하는데 내가 내일부터 세균맨, 나 호빵이로 불러줘요. 나 호빵이라고 부르고 나는 세균이라고 부르고.
7: 깜짝이야.
8: 여러분이 실험기지의 숨통을 틔운 덕분에 도만의 생태계가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그 지혜와 용기를 기려 생존을 이어갈 시드를 드립니다. 가장 먼저 폐를 찾아 숨결을 되살린

0: 단동선님은 지금 시드룸으로 오십시오.
1: 가보겠습니다.

0: 아주 싱글벙글이신데. 우와.
1: 안녕하세요. 시드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2: 좋다.
3: 몇 개예요?
1: 총 13개가 나왔어요.
3: 왜 13개지?
2: 뭐지? 근데 난 그리고 이 누수가 어제는 한결 씨한테 먼저 줬고 오늘은 동선 씨한테 먼저 줬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는 건가?
4: 아니, 아까 왜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1: 제 생각에는 어제 금고의 문을 연 게 한결님이었어요.
3: 아~ 그게 키였구나. 크게 가자. 아.
1: 그리고 오늘 문을 마지막에 연 게 저였어요. 아~
5: 그 문을 열 수 있는 선택을 딱 해내는 그런 파격적인 행동을 하는 장동선 선생님도 우리가 모두 막혔을 때 뭔가 해결책을 만드는 건 아닌가. 물론 거기에는 그 육체적인 힘을 바탕으로 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지 않았을까.
1: 근데 저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2: 먼저 하세요.
1: 시드가 사실 종자잖아요.
4: 어허. 그렇죠.
1: 그 종자는 뭘 위해 필요해요?
2: 다음 생명?
4: 열매.
1: 돈을 붙이면 종자 또는 뿔리기 위해 있는
2: 더
1: 거잖아요.
2: 많은.
3: 시드머니?
1: 그러니까 시드도 저는
2: 시드도 더 많은 시드를
1: 더 많은 시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AI한테 물어보면 물어봐, 알려주지 물어봐. 않을까?
2: 누수한테 물어봐, 누수한테.
4: 지금 AI 룸이에요.
1: AI 룸. 가서 물어보고 올게요.
2: 갔다 와요, 갔다 와요.
4: 한번 물어보세요.

0: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오실까요?
1: 뭘 믿음?
2: 아, 나왔다.
3: 뭐예요?
4: 뭔 종이를 갖고.
5: 답이 엄청 길게 나왔는데.
6: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CD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나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기진의 씨앗을 더 얻기 위해서는 작물을 수확해야 하고 파파야 무화과 열매로 재배를 해서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토마토 씨앗을 말려서 보관해야 하고.
1: 그거 잠깐 진짜 씨앗을 말하는 거 아니야?
3: 진짜 씨를 물어본 것 같은데?

0: 아니, 근데 아니 그러면 동선 씨, 아니 동선 씨 질문을
1: 제가 평상시에 땡 GPT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씨드를 많이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면 당연히 씨앗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아우, 여기가 무슨 묘종 가게도 아니고.
2: 수확한 만큼을
0: 진짜 씨앗을 그러니까 말한 것 같아요. 그렇죠?
3: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0: 그러니까 토마토나 고추 이런 진짜 그 씨앗을 말한 것 같은데?
4: 아, 진짜 씨드를 말하는 거였구나 했을 때 근데 너무 귀엽잖아요, 답변이. 되게 단순히 웃기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되게 따뜻하고 좀 우리가 다 같이 깔깔거리고 했던 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전 되게 좋았어요.
5: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할게요. 제가 제안을 할게요. 혼자 종자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우리 중 누가 받더라도 이걸 일종의 개처럼 넣어서 뿔리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 관리하는 건 어때요? 여기서 같이 살아남으면 같이 나누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긴 하거든요.
6: 근데 결국에는 만약에 우리가 똑같이 그 분배를 한 상태에서 이 프로젝트가 끝나게 된다면 아무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현금을.
7: 하지만 생존했죠.
8: 막판에 몰빵하고 나누면 돼요.
6: 아니 왜냐면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은 누군가가 모아서 그거를

0: 받고 나서 나누죠?
1: 저는 그게 처음에 나누건 나중에 나누건 상관없긴 한데 항상 사람의 마음은 마지막에 많이 생기고 나면은 나누기 싫잖아요. 기본적으로 종자를 받은 사람은 이거를 다 같이 쓰기 위한 통에 넣고 싶으면 본인이 결정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0: 아, 이런 식으로 되면은 나중에 받는 사람들이 이거를 너무
1: 가져도 돼요.
0: 아니 왜냐면 여기 우리 갇혀 있는데.
2: 아 그리고 다 보고 있잖아요.
0: 나도 이거 해야 되나라는 눈치를 보게 될 수 있을까 봐.
1: 자, 두 개씩 나눠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본인이 선택하세요.
3: 오케이, 줘봐봐요. 다 나누자.
1: 누가 준대요?
3: 왜 안 줘요? 다시 돌아왔다.
0: 아니 갚을게요. 다시 돌아왔다.
1: 줄게요. 일로 와요. 아니 저는 오늘 받은 걸 다 나누려고

0: 무엇이 나쁘소?
1: 아, 빨리! What, what's wrong with you?
2: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3: 이 뭐야?
4: 아이씨!
1: 7, 9, 8, 7, 6, 5, 4, 3, 2, 1!
3: 엄마!
5: 망했다!
3: 정말 우리 최후의 인류라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6: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4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획,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포맷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 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세계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 성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뒤집고 글로벌 아빠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 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해온 52년.

0: EBS는 앞으로도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저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분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0: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1: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 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 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

0: 기록,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꿈꾸는 집에 살고 계십니까? 빨간 벽돌에 초록 담쟁이 덩굴. 이 고색 창연한 집의 건축주가 되셨군요.
1: 저는 뭐 이 집의 건물주는 아니고요. 굉장히 저렴한 월세에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0: 에? 오늘은 건축주 집이 아니에요? 빌려 사는 세입자가 주인공이래요.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빌린 집 고쳐 살면은 남 좋은 일 아닌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네요, 글쎄.
2: 그냥 내 우리 집이 얼마고 뭐 어떻고 몇 평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얼만큼 있고 그거를 보고 기분이 좋은 집이 되게 좋은 집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 평화롭다. 내가 지금 이렇게 누려도 되나.
0: 빌린 집 고치는 게 남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채널 고정. 오늘은 빌린 집 고쳐 사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빌려서 고친 집 찾아서 서울 신당동으로 먼저 갑니다.
4: 아, 좋네. 야, 야, 오늘 참 날씨도 너무 좋고요. 아니, 오늘 힌트 어떻게 되죠? 안 듣고 싶은데요? 유명한 길인데요. 설마 거기 올라가야 돼요?
0: 자고로 계단이랑 산은 올라야 맛이죠. 안 그래요, 서장님?
4: 아, 이게 뭘 하냐. 아, 130계단? 아이고야. 와, 이게 역대급이네.
0: 이거 젊은 사람이 벌써 숲이 차면 어째? 이제 시작인데.
4: 와, 좋지. 집 어디냐, 집.
0: 아유, 근데 높기는 높다.
4: 오늘 완전 역대급이네. 야, 그래도 풍경은 좋다. 아유, 뭐 거의 고층 빌딩이 올라온 것 같네요. 와. 아, 근데 어떤 집이지?
0: 그러게, 130계단 등반에는 성공했는데 대체 오늘 집은 어딨대요?
4: 아, 이 집! 이 집이네! 한눈에 알겠구만. 야, 잘 졌다. 80년대. 벽돌집 그대로네.
0: 제법 운치가 있는데요. 빨간 벽돌에 초록 담쟁이라 눈에 확 띄는 보색 대비 벽돌집. 이분이 집주인이시구나. 와우, 주인장도 집만큼이나 튀시는데요.

0: 아유, 소장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아, 건축주분이 나와 계시네요.
0: 이 먼데까지 올라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아, 오. 야, 너무 멋쟁이신데요?
0: 아유, 감사합니다. 와. 만만치 않으신데요?
1: 아닙니다. 아주, 이 빨간 벽돌집이 너무 멋있어요.
0: 그렇죠. 네. 빨간 벽돌집이 갖는 그런 어떤 따뜻함이 있죠. 저는 뭐 이 집의 건물주는 아니고요.
1: 건물주 아니세요?
0: 네, 이 집에
1: 누가 봐도 건물주신데?
0: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1: 아,
0: 여기는 재개발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한 7, 8년 뒤에 네. 없어질 그런 공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단동 빨간 벽돌집에 사는 공간 디자이너이자 전시기획자 강신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 강신재 감독은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상업 공간들을 디자인해서 해외에서 먼저 인정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 활동 영역을 넓혀서 각종 국제 비엔날레 전시 예술 감독으로도 활약이 대단한 분이죠.
0: 여기는 이제 제 지인이 이제 아파트 딱지를 받으려고 한 5년 전에 사놨던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거의 4년 동안을 방치를 해놨다가 어느 우연한 기회에 제가 한번 같이 와서 보게 됐는데 이게 뷰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남산부터 저기 북악산까지 서울을 감싸고 있는 산이 병풍처럼 그렇게 펼쳐진 모습에 제가 너무 반해서 제가 있고 싶다라고 해서 여기가 철거되기까지 그때까지 계약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저렴한 월세에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2: 공간 디자인의 대가가 곧 사라질 집에 월세살이를 결정했다?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있는데? 촉이 오는데?
1: 기가 센 곳에 있는 집 한번 들어가 볼까요?
0: 네.
1: 오, 바로 마당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뒷마당이네. 야, 이 외부 계단이 이렇게 있네요.
0: 조심해서 잘 잡고 내려오세요. 아주 신기한 공간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거 집 구경하기 전에 또 이런 걸 보여주시는 것도 처음인데요.
0: 네, 바로 여기입니다. 들어오세요.
1: 이거 없는 것 같은데요. 우와, 호랑이가 한 마리 살고 있네요, 여기. 와, 이게 뭐예요?
0: 엄청나죠. 네, 이 산 자체가 안반산이기 때문에 그 안반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실내로 유입된 거죠.
1: 와.
0: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네. 여기가 막힐 수 있었어요. 벽체를 철거를 하고 이 바위를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 아, 그러셨겠다.
0: 이 바위 자연물에서 나오는 그런 에너지 처음에 한 달 정도는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몸이 아팠어요. 약간 이렇게 좀 눌리는 느낌 있죠. 와.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어서 네. 아침 저녁으로 이제 빡세게 기도를 했죠.
2: 힘들게 기도까지 해서 이런 집에 살 생각을 했다니 나는 그게 더 신기하네. 곰팡이랑 동거하는 옵션? 근데 그 벽을 치고 놨더니 짜라잔 이 바위가 튀어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1: 네, 지금은 보물이네요.
0: 지금 이게 뭐 완전히 보물이고요. 제가 여기를 또 상업공간으로 쓸 거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뭐 거의 천지 차이죠.
1: 그러니까요.
0: 이 장점.
2: 이 공간 디자인 지분은 신재 씨와 자연이 반반. 뒤에는 바위가, 앞에는 초록숲 전망이 숨어 있더래요.
1: 근데 지하를 갔더니 너무 이게 약간 충격을 먹어가지고 이 내부가 상상이 안 됩니다. 와, 이거 어떤 집일지.
2: 어쨌든 지하는 사는 집이 아니고 이쪽이 사는 공간이라는 거죠. 뭐가 튀어나오려나? 모든 바위는 못 이길 것 같은데.
0: 제가 네. 공사하기 전의 사진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귀신 나올 것 같아요. 네.
2: 이번엔 바위 말고 귀신 나오는 거였어요? 심란하다 심란해. 곰팡이 배틀도 아니고 폐가 공포 체험하면은 딱이겠네. 아이고.
1: 오, 깔끔하다. 와. 야, 이게 그 집 맞아요?
2: 엄마나, 곰팡이는 이사 갔네 갔어. 180도 바뀐 환골탈태 현장. 전문가는 전문가네요. 손을 댄 듯 안 댄 듯 과하지 않고 적당히 고급스러운 게 너무 근사한데요.

0: 가구들은 어떻고? 어딜 돌아봐도 딱 제자리 완성맞춤이네. 이게 억만금을 주고도 못 산다는 감각의 힘인 거죠. 진짜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은 빌린 집 고쳐 사는데 나는 한 표, 아니 열 표 드리겠습니다.
1: 여기는 어디 유럽 어디 온 것 같지? 와, 뭐 완전히 어디 그냥 시간여행을 한다 그래야 되나? 장소여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 되나? 와, 이 페어였던 것조차도 믿기지가 않고. 돈 엄청 드셨겠는데요?
2: 아니요. 돈 많이 안 들었고요. 지금 이제 그 이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철거할 공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7, 8년 뒤에.
1: 네.
2: 그래서 베이스에는 전혀 돈 안 들었습니다. 그냥 수성 페인트. 일반 수성 페인트를 그냥 제가 직접 롤러로 칠만 한 거고요.
1: 직접이요? 진짜요?
2: 네. 직접 제가 칠만 한 거고. 그냥 백색 페인트, 수성 페인트, 무광 칠하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컬러는. PV 스타일, 5mm짜리 PV 스타일 아시죠?
1: 네. 네,
2: 그거로 바닥만 깔았습니다.
1: 아, 요새 그 PV 스타일 소위 이제 비닐 타일. 네, 비닐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네네.
0: 그래, 빌린 집에 왜 돈을 들여요? 아까 회실이.
2: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구멍도 뚫려 있고 벽돌도 보이고 하는 것들이 사실 어른들이 보면 용납이 안 되죠. 네. 이거 공사한다고 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렇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아름다워요. 요즘에 뭐 카페들을 가도 요즘에 트렌드가 인테리어를 안 하는 게 트렌드예요. 네. 노출, 처음에 철거했을 때 그런 어떤 날것의 느낌, 그리고 그 날것에는 항상 시간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동안 시간의 흔적, 그동안에 그 공간을 지나간 사람들이 발랐던 페인트, 그 위에 또 페인트, 혹은 그 위에 벽지, 이런 것들이 혀로 쌓여서 그런 것들이 아주 미묘한 아름다운 그림 같은, 회화 같은 그런 느낌 만들어내거든요. 그 아름다운 것,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진짜.
1: 이 선생님 그 원칙을 들어보니까 약간 철학 가치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어떤 모습을 사랑하자.
2: 네, 자연스러움.
1: 그럼 집 전체적으로 다 그런 원칙이 지켜진 건가요?
2: 아,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제가 한 군데 또 이렇게 감춘 부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 원칙이 안 지켜진 데도 있어요? 이거 뭐 하얀 방이네? 아, 욕실, 사무실. 와, 온통 하얗네요.
2: 네.
0: 보통 욕실 고치는 데는 타일 덧방을 하던데 페인트를 칠하신 거예요?
2: 바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에폭시, 에폭시를 직접 롤러로 칠을 한 거고요. 네. 벽도 수성 페인트로 칠을 한 거고.
1: 근데 이제 또 신기한 게 이게 금이 안 가서. 네, 이게 두께값이 좀 있어야 금이 안 가죠.
2: 그렇죠. 한 두 번 칠했죠.
1: 그러니까. 근데 또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따라 하시거든요. 하실 때 꼭 주의할 게 두께가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된다.
2: 두 번 정도를 해야 된다.
1: 아, 근데 뭐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설마 이 돌들 그 아래에 그 큰 바위 길을 누르시려고 지금 여기다 갖다 놓으신 거죠? 아니 생긴 것도 그렇고
2: 여기 처음 왔을 때 이게 그 벽 속에 있던 배관들이 다 죽어 있었었어요. 그래서
1: 배관하고 돌이 무슨 상관이죠?
2: 그래서 이제 배관을 보시다시피 노출 배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출 배관으로 간 자죽이 보기 싫어서 제가 그 평소에 작업할 때 쓰던 돌들을 이렇게 그 배관을 가리기 위해서 세팅을 해놓은 거죠.
1: 아, 그러면 이 뒤에 그러면은 그 배관들, 수도 배관들이 다 있는 거를 네네네. 가리는 용도예요? 오. 아, 가리고 싶을 땐 더 과하게 가려라. 오, 괜찮은 것 같은데요?
0: 전문가는 다르다. 하얗게 칠한 도화지가 준비되면은 그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차곡차곡 모아온 신재시 취향 저격 가구와 소품들이 바로 그 색깔 물감들. 진짜 그림 같은 집이네요. 그런데 이 자개장은 뭔가요?
1: 저 아까 이거 들어오면서 보긴 봤는데 이거 선생님 만드신 거예요?
2: 네, 제가 만든 겁니다.
1: 웬일이야?
2: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카페나 그런 패션샵에서 많이 쓰는데 네. 이걸 제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18년 전? 많이 낡았는데 제가 버리기가 아까워서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수납이 됩니다.
1: 수납? 오, 와, 이게 뭐예요?

0: 해보시면 정말 구하기 힘든 옛날 그 비디오 테이프 구하기 힘든 그런 예술 영화들 위주로 해서 제가 다 구해서 모은 것들입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안드레이 타로프스키 감독의 희생이라는
1: 신재 씨 영화에도 조예가 깊으시구나. 혹시 뭔 사연이 있으신 거예요?
0: 네, 사실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영화 감독이셨습니다.
2: 아, 그래요?
0: 1950년대, 60년대 영화를 많이 만드셨었는데,
2: 네.
0: 아, 저희 아버님이, 강자, 찬자, 우자라는 영화 감독이셨고요. 큰아버님이 제작, 아버님이 영화 감독, 막내 동생이 촬영 감독. 그렇게 삼형제가 영화를 했고요. 아, 그러다가 이제 외국 영화가만 밀려 들어오면서 정말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해서 산동네에서 조그만 구멍가게도 하시고 뭐 장갑 공장에서 뭐 공장장도 하시고 정말 그렇게 화려하게 사시던 분이 그 말년을 너무 불행하게 사시다가 제가 고3 때 50대 초반에 후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항상 이제 제 기억 속에 머릿속에 있는 거는 그 정릉 산동네 이런 산동네의 단칸방에 엄마, 아빠, 누나, 형, 저 이렇게 다섯 명이 항상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꿈이 내 방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1: 손바닥만 해도 좋으니 내 방 하나 갖고 싶다. 꿈 품은 청년은 화실에서 숙식 해결하며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고 공간 디자이너가 됐죠. 신재 씨, 그래서 그 꿈은 이루셨나요?
0: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2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예, 이혼하면서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누구랑 두 사람이 같이 살았을 때는 사실 자기네 취향을 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서로 양보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는 이제 제 어떤 취향이 좀 막 드러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와서 한 달 동안 이제 그런 빈티지 가구들로 공간을 채우고, 뭐 벽을 칠을 하고 바닥을 깔고 그리고 나서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데 진짜 눈물이 찡 나더라고요. 진짜 너무 행복해서.
1: 그 꿈이 이루는데 오래 걸렸네요. 둘이 있다 하나가 되면 외로울 줄 알았는데 되레 홀갑은. 다른 내가 되지 않아도 되니까 좋더래요.
0: 여기 와서는 너무너무 많은 꿈을, 새로운 꿈을 꿀 수가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죠.
1: 나만을 위한 방, 나만을 위한 창이 주는 행복이 이렇게 좋은 건 줄 예전에는 몰랐거든요.
2: 저 아까 정말 힘들게 올라와서 와 왜 이렇게 높은데 했나 했더니 야 정말 풍경이 와 정말 예술이네요.
0: 남산 네. 인왕산, 북악산, 북한산, 그다음에 인수봉까지 서울을 감싸고 있는 모든 산들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동네는 아마 여기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베이스에는 돈을 들이지 말자가 철칙.
2: 아까 돈에 말씀하셨잖아요.
0: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양쪽 양계문이었었어요. 이렇게 여는 문.
2: 아,
0: 일반적인 그런 샷시 양계문이었었고, 그 다음에 저쪽은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한 일주일 정도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그래도 여기는 뷰를 봐야 되니까 통창으로 하는 게 좋겠다.
1: 아무리 빌렸어도 포기 못 하겠는 거 하나는 해야지. 그렇고 말고요.
0: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 통창이 가운데 프레임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2: 네. 그렇죠.
0: 네. 뭐 비가 정말 많이 온다거나 눈이 많이 온다거나.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서양이기 때문에 해가 항상 이쪽으로 지시거든요.
2: 네.
0: 그런 석양을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이 들죠.
1: 야, 서울 하늘 아래 이런 노을 맛집이 있었구만요. 맑은 날도 좋고 비가 와도 좋고 눈이 오면 더 좋고 보기 못한 이유를 알겠네.
0: 여기 오기 전에는 이제 그 밀리지에서 좀 오래 살았는데 제가 밀리지 살 때는 겨울에도 진짜 막 반바지 입고 다닐 정도로 절절 끓는 집에 살았었는데 여기는 겨울에 실내 온도가 15도 이상에서 더 올리려면 난방비 폭탄. 그래서 겨울에는 방한복에 방한양말에 그렇게 신고 살아야 되는데 첫해는 힘들었어요. 첫 겨울은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올겨울은 그래도 좀 훈련이 돼서 많이 적응이 됐고요. 그리고 사람은 조금 추운 데 살아야 건강화 됩니다.
1: 한없이 약해진 나를 일으켜준 집이었구만요.
2: 어디로 가는 거죠?
3: 남자 제 방.
2: 아, 진실.
1: 남자 혼자 사는 방이 이렇게 정갈할 수가 있어요. 주황 물감이 수채화처럼 얹어진 게 아우 곱다. 진짜 갖고 싶은 방이네요.
0: 사실은 제가 그 안방에는 그렇게 힘을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았고요. 단지 이제 오렌지색 천을 쓴 이유는 제가 그 전시를 하다가 남은 천들이 좀 많이 있었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떤 월세나 전세를 사는 사람들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벽을 뭐 마감을 한다거나 그러기 이전에 천이나 한지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연출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1: 여차하면 떼어갈 수도 있고. 아이디어 좋다.
2: 근데 혹시 문제 없어요? 뭐 하자라든가 뭐 단열이라든가.
0: 지금 이 위에 보시면 살짝 이제 그 물이 흐른 흔적이 있는데.
2: 아, 저쪽?
0: 그렇죠.
2: 물세요?
0: 네네네. 물이 조금 셉니다.
2: 아, 그래요? 이게 완벽해 보이는 집에?
0: 네네.
2: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네요.
0: 그렇죠.
2: 우리 인간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1: 맞아요. 예민하게 굴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사람의 AI도 아닌데 뭔가 빈듯해야 매력이 있죠. 이 집은 영원히 내 집이 아니라 이 순간만 내 것인 빌린 집. 평생 살 것처럼 욕심내서 뭐 하겠어요. 잠시 손님처럼 왔다 가는 우리처럼 붙박이보다는 이동 가구가 정답. 떠날 순간도 생각해야죠.
0: 비싼 것도 있고 뭐 아닌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빈티지들은 그래도 그렇게 낡은 거여도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올라요. 예.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빈티지 가구는 이제 앞으로는 더더욱이 더 그래요. 그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드렉셀 헤리티지라고 해서 미국의 가구 회사인데 주문을 받아서 딱 하나만 만드는 그런 가구 회사예요. 그래서 이 디자인은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그런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점은 상판이 마치 마룻바닥처럼 되어 있다는 거. 그런 점이 굉장히 특이하죠. 그리고 이제 밑에 거는 소목하시는 분한테 발주를 해서 디자인을 해서 일부러 맡긴. 이렇게 겹쳐놓은 이유는 어떤 동서양의 만남? 저는 이게 미장센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인 거예요. 우리가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억 속에 거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순간에 뭐 습도, 온도, 분위기, 소리, 냄새 그런 어떤 감각들이 쌓여서 나는 그게 취향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은 그런 취향이 드러나는 공간인데 그래서 저는 집은 빈 캠퍼스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캠퍼스에 내 취향을 그려나가는 건데 그래서 이 취향은 완성된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려나가는.
1: 취향이라는 게 순간에 따라 한다고 되는 것도 단방에 가르쳐준다고 아는 것도 아니거든요. 오감으로 행복했던 나다움의 기억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 완성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였네요.
2: 야, 저 산이 진짜 엄청 아름답네요.
0: 네네.
2: 와, 여기 남산부터 정말 흘러가는 선이 다 보이는구나.
0: 그렇죠. 지금 오늘 미세먼지가 없어서 더더욱이 잘 보이는데.
1: 근데 이 담쟁이가 조금만 더 힘내면 빨간 벽돌은 그 자리를 내줘야겠는데요.
2: 네. 와, 이 초록색 인면? 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거? 네.
0: 자생적으로 자연이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하죠. 네.
1: 담쟁이까지 나서서 집이라는 캔버스를 채워가는 중이네요.
0: 저는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이렇게 이런 공간을 갖게 되고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얘기를 한 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 취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 행복한 일이 아닌가.
1: 내일 말고 오늘 행복하기 위해 사는 집, 그게 빌린 집이니까요.
2: 와, 이거 내가 지금 이 집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언젠가는 정말 집 쫓겨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사실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만일 그런 조건 안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소유를 위해서 내 행복을 영원히 유보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오늘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 공간 활용 노하우는 굉장히 우리에게 던져주는 바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하다 하다 빌린 집을 탐구하는 날이 오는구나 했는데 집을 다 보고 났더니요. 아우, 내 머리가 얼얼하네요. 매일이 빛나는 오늘이었는데 난 내일만 보고 살았나 봐요.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내일만이요. 이번에는 어떤 집이 또 충격을 주시려나요? 파주 헤일이구나. 예술인 마을 아니랄까봐 알록달록. 설마 이 동네에도 빌린 집에 사시는 분이 계시는 건가요? 호민 소장님, 찾으셨나요?
2: 확실히 예술마을이라 그런지 알록달록 눈이 너무 즐거워요. 여기 맞는 것 같은데 한번 내려가 볼까요? 갤러리가 지하에 있구나. 오, 와, 되게 쿨하다. 야, 그림 이쁘네. 바스키아 그림 같은데? 이야, 색감도 좋고.
1: 오늘은 갤러리 같은 집인가?
2: 근데 그나저나, 오늘 왜 우리 갤러리에서 만나죠? 건축탐구집 하러 온 거 아니에요?
3: 여기서 박찬욱 감독님의 사인을 찾으시면 됩니다.
2: 박찬욱 감독님? 이야, 희한한데 갤러리에 박찬욱 감독님의 사인이라. 근데 모두 하얀데 사인 없는데?
1: 박찬욱 감독님이면 올드보이 어쩔 수가 없다 만드신 그 대감독님이요?
2: 사인이네. 설마 이거예요?
1: 정말 이게 박찬욱 감독 사인이라고요?
2: 사인 맞아요? 와, 여기 왔다 가셨네. 이야. 오신다. 안녕하세요.
4: 선생님,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2: 네, 저도 영광이에요. 네. 오늘 건축주분들이신 거죠?
4: 사실 저희는 세입자입니다.
2: 세입자요?
4: 네.
2: 맞다, 오늘 빌린 집. 아니, 혹시 신작의 주인공들?
5: 제 남편이 박찬욱 감독님의 열렬한 팬이어서 감독님이 한번 방문해 주신 적이 있어요.
4: 사실 저희 마을 이웃분이시거든요. 감사하게도 한번 방문해 주셔가지고 사인을 부탁드렸습니다.
2: 네.
5: 네, 그리고 그 박찬욱 감독님 댁이랑 저희 네. 집이 같은 건축가 분이 지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1: 박찬욱 감독의 아버지가 건축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집은 두 부자의 집, 유명한 건축상도 여러 개 탔대요. 오늘 집도 박찬욱 감독 집 설계한 김영준 건축가가 설계한 집이라는 말이죠. 듣고 보니 더 탐구하고 싶네.
2: 근데 저 건물이 굉장히 커요. 설마 이 건물 다 쓰고 계신 건 아니죠?
4: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 지하 1, 2층 이렇게 쓰고 있고.
2: 여기까지만?
4: 네.
1: 지하는 갤러리로 1, 2층은 거주 공간으로 쓰고 있다는데요. 입구부터 튄다 튀어.
2: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탐구해볼까요?
5: 네, 네. 들어가 보시죠.
2: 아, 이쪽이죠?
5: 네.
2: 야, 현관부터 독특하네요. 설마 신발장?
5: 네, 맞아요.
2: 와.
1: 신발장으로 작품을 만들어 놨네.
2: 디자인 진짜 독특하다. 와, 무슨 복도가 이렇게 길어요. 이야. 여기는 식당하고 거실 겸 부엌. 정말 영화 색상.

0: 이 벽들이 좀 이제 자유롭거든요. 또이 앞이 집에 보통 이렇게 이 계단하고 도서관 같은 데나 주로 요새 있거든요.
1: 그러게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계단이 동선이 아니라 공간이 되네요. 더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딱 미니 서재잖아요.
0: 분위기가 너무 힙하다? 네. 예술가들이 사는 집 같기도 하고.
2: 처음에 이제 이 집을 구할 때 항상 그 부동산에서 보여주시는 집들은 물론 예쁘고 좋은 집도 많았지만 너무 깨끗하고 손도 대면 안될것 같은 그런 집들이 많았었거든요. 막 못질하는 것도 되게 부담스럽고 막 그런 집들이 많았는데 그러다가 집은 아니고 뭐 상가인데 상태가 되게 안 좋은데 좀 구조가 되게 재밌고 보수를 하면서 좀 용도에 맞게 쓸 그런 주인을 찾고 있는 공간이 있다. 그래서 궁금해서 왔을 때 보자마자 되게 헛웃음이 났었어요. 아내가 너무 상태가
3: 이 전이 사주 카페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2: 코로나 시절이었고 그 상가로 사용했던 분이 나가고 나서 그 집기들이 거의 그대로 남은 상태로 거의 방치된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안 좋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이 구조는 너무 재밌고 아 여기 우리가 잘 고치면 너무 재밌겠다. 거의 한눈에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
1: 패션 전공한 남편과 미술 전공한 아내에게는 집마저 창작 욕구를 자극하는 소재. 유명 건축가가 만들어 놓은 캔버스에 두 사람만의 색깔을 덧칠하는 거죠. 계단은 영락없이 블랙 카페. 이렇게 멋져질 일이냐고요. 아, 부엌은 또 어떻고요. 평범한 하판 가구에 신의 선이라는 곡선으로 힘좀 줬더니 이건 작품이지 뭐. 새 가구들이니 바닥이 눈에 밟히더래요. 고민될 때는 위대한 색 빨강이 부부 좌우명 진짜 돈 주고도 못살 감각이다.
3: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여기가 마음에 들까라는 생각을 좀 길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냥 내 우리 집이 얼마고 뭐 어떻고 몇 평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얼만큼 있고 그거를 보고 기분이 좋은 집이 되게 좋은 집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노래에게 좋은 집은 비싼 집 아니고 내가 좋은 게 가득한 집. 2층도 그래요?
0: 야, 이 계단이 정말 이게 가정집에 있다라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너무 좋다. 이제 막상 올라가니까 더 좋네. 와, 여기가 두분 생활하는 공간이에요?
2: 네, 여기가 이제 제일 주거 공간입니다.
0: 와, 진짜 멋있는 공간인데요? 가구들도 멋있고.
1: 뭐야, 여기는 한술더 뜨네. 이 색감 봐요. 한해두해 모은 것들이 아니래요. 두 사람에게 집은 청천연색 취향 전시장이네.
0: 소파. 이야, 이거 뭐 정말 예술하는 분 아니면 이거 이런 색을 선택하기가 어렵잖아요. 두 분의 큰 캠퍼스 같은데요? 와. 야, 근데 더 놀라울 만한 거. 이 커튼. 아, 이 커튼 뭡니까? 이 과감함.
2: 이 커튼은 좀 사연이 있는데요.
0: 네.
2: 그 남편이 아는 분께서 행사를 진행하시고 철거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 저거는 가져와야겠다 싶어서 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0: 기다리셨다.
2: 이제 가지고 왔는데,
4: 그 행사용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한번
0: 오.
4: 쓰고 버려지는 물건을 저희는 벌써 10년 넘게 쓰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물건에 대한 애착이 더 재밌게 스토리가 생기고 해서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아니, 요새 저렇게 살짝 바닥을 끌리는 것도 유행이고.
4: 아, 그래요?
0: 좀 길이를 넉넉하게 해서 이렇게
2: 네.
0: 열었을 때 이렇게 주름이 많은 거를 다들 또 좋아하시거든요.
2: 네.
0: 예, 네,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4: 완전히.
0: 예, 네, 뭔가 이게 재활용한다는 그
2: 네.
0: 느낌이
2: 맞아요.
0: 너무 좋잖아요.
1: 나는 아까부터 이 테이블이 눈에 가던데, 이거 비싼 거죠?
2: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직접 칠한 거고요. 근데 사실 오래전부터 창고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 유성 페인트로 칠하고 나서

0: 나서 완전히 새로운 가구처럼.
1: 유성 페인트면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페인트니까.
2: 가장 건강에 안 좋고 가장 칠하기도 번거롭지만.
3: 그렇죠.
2: 효과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4: 옷을 사 입어도 자기 몸에 맞거나 아니면 자기가 취향에 맞게 수선을 하고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당연히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집에 대해서는 그게 더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5: 이번 공간은 어떤 취향으로 고쳤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1: 이야, 오, 여긴 노란색 방이네요. 와, 파란색 시트에.
5: 대박. 이 집 실망시키는 법이 없네요. 노란색과 파란색의 조화가 예술이네. 안방인데 화장실 대신 발코니가 달렸구나. 특히 이 노란색에는 부부만의 사연이 있대요.
0: 이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저희 신혼집 이 노란색이랑 같은 컬러로 칠했었어요.
1: 신혼집을 노란색으로 칠하셨어요?
0: 네.
1: 아, 특이하네.
0: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컬러를 다시 재구매해서 그 신혼집의 컬러로 칠했습니다.
1: 아, 초심을 잃지 말자.
0: 네네.
1: 이런 건가요?
6: 신혼처럼 살자.
0: 네. 적어도 안방은.
5: 신혼 첫 집은 옥탑방, 두 번째 집은 연남동 9옥이었대요. 와, 진짜 노란색이네. 집 크기만 달랐을 뿐 부부 취향 저격은 그대로였던지. 근데 왜 이사하신 거예요?
4: 좀 뻔한 스토리지만 그 건물이 갑자기 팔리는 바람에 세입자여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됐습니다.
0: 저희가 살던 집이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카페가 되어서 되게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2: 사실 저는 뭐 그것보다 그냥 오히려 이사를 갈 수 있는 그 자유가 집을 소유한 가치보다 저는 그 자유가 더 크다고 보는 사람이고 그게 저의 어렸을 때부터 이상형이었고.
5: 세상은 넓고 살아보고 싶은 집은 많다. 원하는 취향의 집을 사서 꾸미기에는 청춘을 대출에 저당 잡혀야 할 판이더래요. 빌린 집을 고쳐 살자 마음먹은 거는 그때부터였죠. 살아보고 싶은 집을 빌려 살 자유라. 만날 내 집 마련 다령하느라 그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네요. 아,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우선은 집 당구부터 마저 하고요.
1: 와, 여기도 멋쟁이 공간이다. 야, 하나하나 다 신경 쓰셔가지고.
5: 이 공간의 정체는 뭐래요?
2: 나의 여진이가 혼자 작업실로 잘 쓰고 있고 일러스트 작업은 컴퓨터 여기서 하고 뭐 물레 작업하고.
5: 아, 여진이 작업실이구나. 일하고 먹고 자고가 한 공간에서 다 해결된대요. 덕분에 여진 씨는 이 작업실에 스스로 발을 묶었죠.
0: 남편이 저한테 되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1: 네?
0: 너는 집이 100평인데 한 5평 안에서만 사는 것 같다고.
1: 아, 여기가 주 행동 반경 안에 다 들어오는 거군요.
0: 네네.
5: 그래, 100평 집이 있으면 뭐해요. 내가 머물 곳은 딱 요만큼인데. 그러니 작든 크든 내 마음대로 고쳐야겠다 싶더랍니다.
1: 저는 이 두 분이 이 공간을 큐레이션 하는 방법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제일 제 눈에 들어온 거는 제 옆에 있는 요즘 약간 둔탁한? 네, 요 책상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2: 마켓에서 7만 원을 주고 구매한 건데.
1: 인터넷에서 이걸 샀어요? 와.
2: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거를 그냥 7만 원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1: 아, 정말요? 어떻게 보면 물건이나 집이나 잠시 우리 한테 왔다 가는 거겠죠. 예. 네. 뭐, 그렇게 봤을 때는, 요런 책상들이, 우리의 지금 어떻게 보면 집에 대한 철학을 좀 나타내는 게 아닐까. 예. 네. 싶습니다.
2: 공감합니다.
1: 네. 아니, 근데 이 이쁜 집에 누가 낙서를 해놓고 갔는데 조카가 왔다 갔나요? 뭐라고 쓴 거예요, 이거?
5: 뉴욕 제니? 이 낙서 맞는 것 같은데?
2: 혹시 뉴진스라고 아십니까?
1: 뉴진스? 왜 웃으세요? 저 알아요.
2: 여기 뉴진스가 저희 집에 와서 화보 촬영하는 적 있는데 네? 그때 기념으로 제가 기둥에다가 사인해달라고 해가지고
1: 이야... 동네가 들썩들썩했겠는데요?
2: 제가 들썩들썩했죠.
0: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촬영이 오고 감독님이 찾아오시고 했던 날들이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런 순간들이 저희한테 되게 굿타임이었던 것 같아요.
5: 집이란 좋은 순간과 나쁜 순간이 공존하는 공간. 승훈 씨는 그중 좋은 순간만 한 공간에 다 모아놨답니다.
1: 계단 밑공간인데 미로같이 방을 만드셨네요. 와, 근데 여기 뭐예요?
2: 저만의 비밀스러운 세상입니다.
5: 아, 이게 다 축구 관련 수집인 거예요? 이 정도면 덕질 수준은 이미 넘어선 것 같은데 어우, 보통 분은 아니다 했어.
2: 사실 제 이름이 군내기라는 이름으로 이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심에 있는 이 목걸이를 제가 언젠가 2007년도에 이렇게 차고 있었는데
1: 보통 사람 소화하기 어려운
2: 그 당시에 이런 거 엄청 좋아했어가지고 20년 전인데 크리스티안 호날두 선수에 대해서 제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응원을 하고 있었는데 호날두 선수가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굿넥 해줘가지고 이야. 그때부터 호날두가 불러준 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 축구 같이 좋아하시죠?
0: 아니요, 전 안 좋아해요.
1: 안 좋아하신다고요? 네.
0: 오히려 올해 같이 하다 보니까 같이 있다 보니까 더 안 좋아지게 됐어요.
1: 더 안 좋아지게?
0: 네.
2: 이해합니다.
5: 저게 누구야? 데이비드 베컴 선생 아닌가요? 와, 이건 손흥민 선수네. 결국 승훈 씨는 축구로 더 밀치의 경지에 이르렀대요. 축구 다큐까지 찍고 있거든요.
0: 굉장히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선수들이 오거나 그랬을 때 거의 모든 곳을 쫓아다니고 쫓아다니는 걸 넘어서 그냥 모든 걸 알고 싶어 했던 그때는 그냥 모든 일정, 모든 축구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2: 저는 모든 어른들이 그런 척하다가 시간이 훌쩍 가고 그냥 계속 어른인 척하다가 가는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철든 거라고 표현이 되는 거라면 그렇게 살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5: 좋아하면 끝까지 가야죠. 즐기는 사람을 무슨 수로 이겨요? 좋아하면 끝장 보는 부부가 만든 마지막 공간입니다.
1: 여기는 뭐 전혀 꾸밈이 없는 순수한 공간? 여기는 어떤 공간이죠?
5: 사는 동안 가장 많이 변한 곳이래요. 원래는 승훈 씨의 축구 관련 소품을 모아놓은 그만의 펍으로 만들었는데요. 최근에는 다른 쓰임을 찾았대요. 부부를 5년간 품어준 예술인 마을에 딱 어울리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졌거든요.
2: 저희가 여기에 서점을 지금 준비하려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 여기서 서점을 준비하고 계세요?
2: 네.
1: 보통은 안식처를 찾거나 아니면 한 곳에 정착하면 그냥 꾸준히 똑같이 있고 싶어 하는데 그 생각의 변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2: 어디서 봤는데 서점과 자기가 사는 곳의 서점과 정원만 있으면 가장 행복한 삶이다 뭐 이런 명언이 있더라고요.
5: 그리고 여진 씨는 그 행복한 삶의 다른 조건인 정원을 5년째 가꾸는 중입니다. 빌린 집을 고쳐 살지 않았으면 절대 몰랐을 또 다른 나의 모습. 여진 씨는 손에 흙 안 묻히고 살게 생겼는데.
0: 네, 너무 재밌어요. 제가 생각보다 흙을 되게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아침마다 일어나서 식물들을 보면은 그 다음날이랑 또 다른 모습이고 또 그거를 제가 직접 길러서 따 먹는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1: 잘하고 있어?
0: 응.

0: 물 좀 먹고 해.
1: 응. 깨끗하지?
0: 응.
1: 금세 마침 정리할 때가 됐었어. 제 생각보다는 좀 더 노후에 있을 법한 일이었는데 지금 나이에 좀 당겨서 시간을 쓴다는 느낌이 있어요. 평화롭다. 내가 지금 이렇게 누려도 되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2: 이 집이 둘에게는 세 번째 빌린 집. 혹시 네 번째 빌릴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3: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하고 어디론가 떠나 있겠죠, 또. 친구만 높다면 크기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아요.
1: 친구? 난 모르겠는데? 난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3: 갑자기 친구는 꼭 높아야 될 것 같아요.
1: 그래?
2: 살아보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아는 일이더라고요. 승은 씨랑 여진 씨는 그 어려운 일을 벌써 해냈네요. 대단하세요.
4: 아, 오늘처럼 아, 건물주인은 아니지만 내가 장기간 여기 체류하면서 내 마음에 들도록 공간을 바꿔가고 또 마음껏 큐레이션이라고 하죠. 갤러리를 꾸미듯이 뭐 그림과 색깔과 모든 소품, 가구들로 꾸며나가는 것. 그리고 건축을 하나의 캠퍼스로 만들었다는 게 저는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오늘 분들은 집을 소유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집을 소유해서 그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아니다. 내가 비록 빌려 쓰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더 가치를 두자. 내 마음에 더 들게 써보자. 이게 행복 아닐까? 인생 아닐까? 어차피 우리가 무한한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 공간, 집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바꿀 수 있다고 봐요.
2: 빌린 집을 고쳐 산다? 난 왜 이런 생각을 못하나 몰라요. 젊고 힘 있을 때 했어야 되는데.
5: 삽질부터 해서 망치질, 톱질 모든 게 다
6: 혼자 독학으로.
5: 독학으로.
6: 책 보고.
7: 핫하다,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8: 직업으로 바꾸셔도 될 것 같은데.
9: 저희 회사에 취업하실 생각.
10: 저 통창은 제가 상상한 거에 3배 정도는 됐습니다, 솔직히.
11: 태풍을 불면 저 나무들이 와서 창이 깨지면 어떨까도 엄청 걱정했어요.
12: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큰 광고나 드라마.
13: 성공을 위해서 힘이어야만 가능한 구조였죠.
14: 와, 이거 진짜야?
15: 에이, 설마. AI겠지?
14: 오, AI로 만든 거네.
1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

0: 그리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테마는 바로
1: Hobbies입니다.
0: 네, 취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1: Al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A hobby outside of work is important.
0: 네, 이 부분 outside of work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1: Okay.
0: 일하는 거 말고 일과 관련이 없는 취미를 a hobby outside of work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과 관련이 없는 분야의 취미는 is important, 중요합니다라는 이런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 Alright, and actually we will have Sarah, who's from Australia, talk about this.
0: 네, 오늘은 사라 씨의 이야기를 들을 텐데요. 먼저 요약 문장입니다.
1: 사라 씨, 나와주세요.
2: I believe it's so important to have hobbies outside of your work, just so you can have a different area to excel in. I believe it's so important to have hobbies outside of your work, just so you can have a different area to excel in. I believe it's so important to have hobbies outside of your work, just so you can have a different area to excel in.
0: 네, 사라 씨가 생각하는 일과 관련이 없는 분야에 취미가 필요한 이유를 들어볼까요?
1: So Sarah said, I believe it's so important to have hobbies outside of your work just so you can have a different area to excel in.
0: 처음부터 다시 보자면요. I believe,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It's so important,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o have hobbies, 물론 have a hobby 해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취미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hobbies라고 해줬고요. Outside of your work. 그래서 일 바깥에서 일과 관련이 없는 취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just so라는 거는 just so that하고 같은 말이에요. 뭐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목적이냐면 you can have a different area. Area라는 거는 지역도 되지만 분야도 됩니다. A field.
1: In this case, it's a field.
0: 네, 그래서 다른 분야를 가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야냐면 to excel in. Excel이라는 거는 탁월함을 발휘하다, 잘하다라는 뜻이에요.
1: To do it well. To excel in it. You do it well.
0: 그렇죠. 이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것이 이제 excellent고요. 그리고 명사로 바꾼 것이 excellence, 탁월함이라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excellent를 알고 계신다면 함께 excel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도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도록 취미가 다른 분야에 있으면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 Perfec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I believe it's so important to have hobbies outside of your work just so you can have a different area to excel in. I believe it's so important to have hobbies outside of your work just so you can have a different area to excel in. I believe it's so important to have hobbies outside of your work just so you can have a different area to excel in.
1: 네,

0: 관련 없는 분야에 있어서의 취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체로 취미는 일과 관련이 없지 않나요? That's what I would say normally.
1: Let's say you work as a photographer, but on the side for free, just for fun, you also do photography.
0: Okay,
1: so it could be
0: possible.
1: Like that. Yeah. It's something you do to not make money 네. at that time.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Yeah. 취미로 사진을 그러니까 일로 사진을 찍으시는데 취미로도 사진을 찍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yeah. 지금 사라 씨는 그런 일치되는 경우 말고 right. 일반적으로 일과 관련이 없는 취미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처음 문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1: Sounds great.
2: Not everyone has a hobby, and it's not always easy finding a hobby that you enjoy. But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make the effort to find a hobby.
1: Not everyone has a hobby, and it's not always easy finding a hobby that you enjoy.
0: 네, not everyone으로 시작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Everyone 하면은 모두가 이렇게 한다, 이렇다라는 건데 not everyone 하면 부분 부정이에요. 그래서 partial negation 이렇게 영어로 바꿀
1: yeah,
0: 수 있겠죠. 그래서 not everyone, 다 그런 건 아니다. 모두가 안 한다는 건 yeah. 아니고요. Nobody가 아니고 some people do, some people don't.
1: Yeah.
0: 그래서 not everyone has a hobby, 모두가 취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and it's not always easy,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Finding a hobby that you enjoy. 즐기는 또는 즐거워할 취미를 찾는 게 항상 쉽지는 않아요.
1: That's right. But she says next, but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make the effort to find a hobby.
0: 쉽지는 않지만, 어려울 수도 있지만, but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mm-hmm.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o make the effort. Mm-hmm. Effort 하면 노력.
1: Yes. To make the effort, to put in the effort.
0: 네, 우리말로는 노력을 만든다라고 하진 않지만 노력을 yeah. 이제 드리는 거예요. Yeah. 노력을 하다. 그래서 make the effort to find a hobby. Mm-hmm. 취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건, 노력을 드리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 Mm-hmm. But what kind of hobby, she says next.
2: That's outside of whatever your career or your job is. Because people can get so caught up in their work that if they find themselves with spare time, they suddenly don't know what to do because all they know is sort of work.
1: A hobby that's outside of whatever your career or your job is.
0: 네, 앞에서 이제 find a hobby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연결해서 읽어주신 거고요. That's outside of 뭐뭐를 벗어난 취미인데 그 무엇을 벗어난 거냐면 whatever your career or your job is. Whatever it is,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을 벗어난. 그래서 그 whatever it is라고 방금 제가 말했잖아요. 그 it가 좀 더 길어져서 your career or your job. Career 같은 경우에는 미국식 발음에 저는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career의 강세가 있는데 그 사라 씨는 약간 career처럼 발음이 됐고요. 그리고 job도 job보다는 job처럼 발음을 해줬습니다. 네. 호주와 영국에서는 보통 그렇게 발음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커리어나 직업이 뭐가 됐든지 그 범위 밖에서 취미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 She says, why? Because people can get so caught up in their work.
0: 네,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can get so caught up in their work.
1: Yes.
0: 번역을 먼저 하자면은 일에 너무 사로잡혀서 사로잡힌 나머지 뭐뭐 이렇게 지금 이어갈 건데요. Get caught up in something. 이 형태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Yeah, when you get caught up in something, it means you're so in it, like it's caught you, 네. right? That you can't get out.
0: 네, 나오지 못하는 걸 말하는데 그래서 get 아니면 be caught up, catch의 과거분사거든요.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caught up in work, caught up in a game, caught up in a fight, or caught up in a situation.
1: Yeah, or even caught up in a real net.
0: Yeah, 그물 진짜 그물에 뭐 걸려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나머지 어떻게 된다고요? So 다음에 that로 연결이 됩니다.
1: Says that if they find themselves with spare time, they suddenly don't know what to do because all they know is sort of work.
0: 네, 남는 여분의
1: spare
0: tire라고 하는 것처럼.
1: Do you have a spare card? Actually, I think I'm missing one.
0: I don't. I need everything.
1: Oh, you need all of them.
0: Yes.
1: So, okay. You don't have any spare cards.
0: 그래서 okay. 이럴 때 spare cards. Do you have a spare pen I can borrow? 라든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남는 거 여분의라는 뜻이죠. 그래서 spare time을 갖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Find themselves 스스로를 발견해요, 우연히. 그러니까 갑자기 시간이 남게 되면
1: You've got free time.
0: Yeah. They suddenly don't know what

0: 네, 영어 문장 확인해 보죠. 첫 번째 패턴인 make the effort to를 이용해서 첫 번째 문장 그는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면 he made the effort to get up early 이렇게 됩니다.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He made the effort to get up early. One more time. He made the effort to get up early. Great.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one.
0: 다음 문장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자, 영어로 make the effort to understand each other. 뒤에 이제 understand each other만 잘 생각해내시면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Make the effort to understand each other. 발음 연습해볼까요?
1: Make the effort to understand each other. Make the effort to understand each other. Great. Let's look at our next pattern.
0: 다음으로는 outside of work를 이용해서 일할 때가 아닐 때는 우리는 안 만납니다. 이 문장은 we don't meet outside of work.

0: 네, 오늘도 취미와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Balance in your life is important. Do you have a passion or hobby outside of work that you're really committed to? If not, find one. I strongly believe it's important to have a hobby, something you enjoy outside of work to cheer you up when you're thrown a curveball you don't want.
0: 네, 처음부터 같이 보면요.
1: Mitchell says,
0: Balance in your life is important. 인생에서 균형은 중요합니다. Do you have a passion, 열정이 있습니까? Or hobby, 취미가 있습니까? Outside of work. 일 바깥뿐 일 밖에서 그러니까 일과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 열정이나 취미가 있습니까? That you are really committed to 전념하는 어떤 활동이 있는지를 묻고 있고요. If not 없다면 find one 하나 찾으세요라고 말하네요.
1: That's right. And next we have a post from Kate.
0: 네. 케이트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I strongly believe, 정말 이렇게 생각한대요. It's important to have a hobby, 취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something you enjoy outside of work, 똑같은 말이 나오고 있죠.
1: Yes.
0: 일과 관련 없는 분야에서 즐기는 무언가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하대요. 그런데 그게 뭘 해주냐면 to cheer you up, 기운 내게 해주는 거예요. When you are thrown a curveball you don't want. 이 부분이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1: That's right.
0: 보통 이제 life throws a curveball at you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1: Yes, we do. And when we say that, it means something unexpected, usually something not good.
0: 네, curveball 하면 이제 변화구 같은 걸 변화구를 말하는데
1: You think it's coming like this, but it goes woo. 네. So you have a hard time hitting it.
0: 그렇죠. 야구에서 커브볼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생이 curveball 던진다. 이게 어떤 문학 작품에 뭐 어떤 영화에 처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통 말을 하면 원치 않는 갑작스런 뭐 좋아하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기운을 내게 해주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다 그런 이야기로 쓰였습니다.
1: All right, perfect. Well, this is the end of In the Social World. We had some great posts.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차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계양 대기획,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코믹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세계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 성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뒤집고 글로벌 아빠 찾아 3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네.
0: 이번 주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1: That's right. We're talking about hobbies.
0: Hobbies.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 취미.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Mm-hmm. 오늘의 핵심 내용부터 소개를 해볼까요?
1: All 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t is my main hobby is riding my bike.
0: 저의 주된 취미는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라는 내용을 준비해봤고요. 오늘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리처드 씨, who is from the USA.
0: 네, 리처드 씨입니다. 그럼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예, yeah. 리처드 씨, 나와주세요.
2: Probably my favorite hobby of all time is riding my bike. Right there. Probably my favorite hobby of all time is riding my bike. Right there. Probably my favorite hobby of all time is riding my bike. Right there.
0: 네, 직접 자전거를 보여주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문장 같이 읽어보죠.
1: So Richard said, probably my favorite hobby of all time is riding my bike. Right there.
0: 네, probably 아마도 my favorite hobby 가장 좋아하는 취미인데 of all time이니까 지금뿐만이 아니라
1: yes.
0: 예전도 다 생각을 해봤을 때 통틀어서
1: yes.
0: 네. Of all time is riding my bike right there. Mm-hmm. 바로 여기, 바로 저기에 있는 mm-hmm. 이 자전거를, 제 자전거를 타는 걸 거예요 라고 mm. 말하고 있습니다.
1: All right.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a speaking summary three more times?
2: Probably my favorite hobby of all time is riding my bike. Right there. Probably my favorite hobby of all time is riding my bike. Right there. Probably my favorite hobby of all time is riding my bike. Right there.
1: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거를 타는 겁니다. 아까 소개한 문장이고요.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I mean it has to be라고 하는 부분 재밌어요. It has to be 즉 생략된 것만 생각을 해보자면 It has to be my main hobby. 그것이 제 주된 취미여야 합니다. 그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말고는 주된 취미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달리 없다.
1: Like for sure it's
0: 네,
1: this. Like there's
0: 그렇죠.
1: no other thing it could be.
0: 네, 확실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 줄 볼까요?
1: He says, other than editing videos, this is the main thing that I participate my free time in, riding my bike. Very interesting way to say it.
0: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자면 other than editing videos, 비디오를 편집하는 것 말고는 즉 other than editing videos라고 말을 하는 거를 봐서는 비디오 편집하는 데에도 시간을 꽤 쓰는 거예요.
1: Yeah, he spends a lot of time editing videos. So
0: 네.
1: he's thinking about what else does he spend a lot of time
0: 그렇죠.
1: on.
0: 네. other than을 쓰면서 여기서는 자동적으로 so what else 이 생각을 해 보는 거죠.
1: What else do I do?
0: 그래서 비디오 편집하는 것도 시간을 쓰지만 this is the main thing 그걸 빼면 this is the main thing that 이 부분이 이제 interesting 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1: Very interesting.
0: 네. 굉장히 participate라는 단어를 독창적으로 쓰신 것 같아요. 의미가 또 전달이 잘 됐고요. 그래도
1: I understand.
0: 사전에는 또는 문법 책에는 이런 용법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participate는 참여하다, 참가하다는 뜻이고 participate in 항상 같이 쓰죠. Participate in the event 행사에 참가하다. Participate in a
1: activity. Just
0: an activity in a contest.
1: Hmm.
0: 그런데 여기서는 participate를 free time과 함께 쓰면서 타동사처럼 그러니까 목적어처럼 free time을 써버렸어요. Participate my free time in.
1: Like the free time is doing the participating.
0: 네,
1: right?
0: 그래서 참가를 시키는 것처럼 썼는데 다른 말로 생각을 해보자면 that I spend my
1: free
0: time,
1: time
0: on or doing.
1: Or he could say this is the main thing that I participate in. And
0: 그렇죠.
1: that could have been done as well.
0: Or in my free time까지 붙여가지고.
1: Yeah.
0: 아무튼 의미가 전달은 되는데 굉장히 독특한 용법이었습니다.
1: It was.
0: 네, 그래서 riding my bike, 자전거 타는 것이 제가 주로 자유시간이 생기면 쓰는 어떤 활동입니다. Alright.
1: Great. He says next. Right now it has a flat tire though, so I need to fix that. But I love riding my bike.
0: 네, 자전거가 이제 트럭에 실려 있어요. 그 이유를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딱 이 말을 해주시네요. Right now 뒤에 though가 연결돼 있잖아요. Right now though 이렇게 중간에 넣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아니면 though를 앞으로 빼고 싶다 그러면은 but
1: though 네, right now
0: 네,
1: but.
0: though 해도 되고 but 해도 되고 아무튼 그런데란 뜻이에요. 그런데 right now 지금은 it has a flat tire. 바람이 타이어 바람이 빠졌어요. So I need to fix that. 여기서 fix that 물론 고쳐야 돼요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수리 쪽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when you say fix, it's not always repairing.
1: No, it's not always repairing. It just means you have to solve a problem.
0: 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여러분이 메가 선생님이 귀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양쪽이 달라요. 같을 줄 알고 했는데 그러면 I need to fix that 하고 가서 양쪽 똑같은 걸 하고 온다든지
1: Let me go find the other one. Let me fix that.
0: 그때 그 fix를 고쳐야 된다, 고친다라고 번역하면 좀 딱딱하고 어색할 수 있는데 그냥 그 상황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해야 될 일을 할 때 fix라고 많이 합니다.
1: Just to make something right.
0: Yeah.
1: right.
0: 그래서 make something right. 그래서 여기서는 타이어 바람 빠져서 바람을 넣어야 돼요 라고 번역해봤고 But I love riding my bike. 그런데 저는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요.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There's a lot of ways that we could spend our time And I try to pack in something that brings me a lot of joy and gives me exercise as well. I don't know about yourself. I like having the ability to relax and rest my body. But that's not really a hobby now, is it?
1: There's a lot of ways that we could spend our time.
0: There's a lot of ways. 물론 There's를 먼저 시작을 하고 A lot of ways를 붙여서 그런데 글을 쓸 때는 there are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썼을 거예요. 구어체에서는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There's a lot of ways. 이렇게 된 거죠. There's a lot of ways that we could spend our time. 우리가 시간을 쓰는 방법이야 많죠. 그리고
1: He says, And I try to pack in something that brings me a lot of joy and gives me exercise as well.
0: 네, 한정된 시간에 또는 기간 안에 많은 걸

0: 하다.
1: Pack in. Pack in.
0: 그냥 시간이 여유로운데 시간이 많아요. 그때 뭐 이거 조금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거 하고 이럴 때는 pack in이라는 말이 잘 안 어울리는
1: That's
0: 것 같아요.
1: That's not pack in. If you have a busy schedule, it's like, can I pack in some free time
0: 네,
1: today?
0: 네. Right? 아니면 예를 들어 오늘 바빠요. 그런데 yeah. 가족에게 전화를 세 통 정도 한 거예요. 그러면 I was able to pack in three phone calls to my family. 그럴 땐 쓸 수 있어요.
1: Oh, yeah. Because you were 네. busy. So think of it. There's a lot of things and you have to kind of squeeze something 네, in 네, the middle, 네. right?
0: 아주 여유로운 일정 속에서 뭔가를 하는 할 때가 아니고 그래서 그 느낌을 살려서 보면 I try to pack in 바쁜 와중에 넣으려고 합니다. 시간을 쓰려고 합니다. Something that brings me a lot of joy. 저에게 많은 기쁨을 주는 거. 그다음에 gives me exercise as well. 그리고 운동도 하게 해 주는 거를 시간 쪼개서 하려고 노력한대요. 그리고 운동하게 해 준다는 말을 gives me exercise라고 한 것도 흥미롭네요.
1: Yeah. But I think we use that a lot.
0: Yeah.
1: Yeah, something that gives me, allows me 네. to exercise,
0: 그렇죠.
1: right? 운동. I have the opportunity to exercise, 네. it gives me exercise.
0: 운동을 준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게 만든다.
1: Yeah.
0: 네, 좋아요.
1: All right, very interesting expressions today. It says, I don't know about yourself. I like having the ability to relax and rest my body, but that's not really a hobby now, is it?
0: 여기도 아주 좋은 표현 나오고 있습니다. I don't know about you라고 해도 되고, yeah. yourself라고 해도 됩니다.
1: Yeah. I don't know about you, but I do this.
0: 네. 여기서는 거의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you라고 what about you라고 하는 대신에 what about yourself 할 때 조금 더 예의를 갖춘 느낌이 있어요.
1: Yeah. What about yourself?
0: self가 조금 더 격식 갖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I like 제 경우에는 적어도 I like having the ability to relax and you know rest my body.
1: Yeah.
0: 긴장 풀고 휴식 취하는 거를 좋아 그것도 좋아하지만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but that's not really a hobby now is it? 제가 아까 흥미로운 표현이 나온다고 하는 거는 이 now 때문이에요.
1: Uh-huh.
0: 여기서 now는 지금이 아니죠?
1: Yeah. 네.
0: 여기서 now를 it's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영어로는
1: Okay, so in that case now, when you're trying to say that something is not something else, then we use now. But how do you explain yeah. that?
0: 영어로 설명은 좀 어려울 것 같고.
1: Yeah, okay, in Korean. I don't know.
0: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이 문맥 속에서 따져보자면.
1: Yeah.
0: Like, but think yeah. about it now.
1: Okay, to think about something in another context, then we would use it.
0: 그렇죠.
1: Yeah.
0: 그래서 지금 취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Mm-hmm. 그래서 어떤 조건을 붙여서 지금 이렇게 쉬는 거 좋아하지만 그게 취미는 아니잖아요.
1: Right.
0: 라고 할 때 now를 그런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 쓰는 거지 번역으로 굳이 지금이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1: Yes.
0: So, for example, we're talking about friends.
1: Uh-huh.
0: 친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하나만 들고 넘어갈게요. 친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is not your friend now, is it? 이렇게 하면
1: yeah.
0: 지금 친구가 아니다가 아니고 그 사람은 동료지 친구까지는 아니잖아.
1: Right.
0: 한정해 줄 때 그럴 때 now를 씁니다.
1: Or if somebody does something that's not expected of a friend. So maybe he did something bad. He's not your friend now, is he? I mean, he did that. He shouldn't do that.
0: 아, 네네. Yeah. 그래서 방금처럼 뭐 친구라면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든지 이럴 때도 아무튼 한정해주는 느낌이 있는데
1: okay.
0: 여기서 now가 지금이 아니라는 것만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설명을 최선을 다해서 해봤는데요.
1: Yeah. I hope you got it.
0: 궁금하네요. 다음 부분 볼까요?
1: okay.
2: I guess you don't have to be exercising to have a hobby. Hobbies can really be anything.
1: I guess you don't have to be exercising to have a hobby.
0: I guess you don't have to be exercising to have a hobby. Mm-hmm.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운동이 아니어도 취미가 될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even if it's not exercising, it can be a hobby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1: he says, hobbies can really be anything, right?
0: 네.
1: Except for relaxing, I guess.
0: 네. 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취미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취미가 can really be anything. 네. 뭐든지 취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쉬는 거 빼고.
1: What about napping? It's my hobby.
0: Okay.
1: Let's, look the, 네.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ut I see hobbies as the way that you spend a portion of almost every day. And I love it. This reminds me of being a child. I think I started riding a bike when I was about 4 years old.
1: But I see hobbies as the way that you spend a portion of almost every day. And I love it.

0: 그런데 I see hobbies as 취미를 뭐뭐로 봅니다. See something as something else. The way that you spend a portion.
1: A portion.
0: 네.
1: Portion.
0: Portion.
1: A large part of.
0: 네. Or a small part too.
1: A small part too. Right. But in this case, he said a portion, so we know it's a lot.
0: 네.
1: Right?
0: 그래서 a portion of almost every day. 그러니까 여기서는 글쎄요, 이건 상대적인 것 같은데 하루의 일부.
1: That's
0: 그러니까
1: true.
0: 매일매일 일부를 아주 짧진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1: yeah.
0: 상당한 부분을 여기서는 가리키는 것 같고 하루 일부를 거의 매일 보내는 어떤 활동이 mm-hmm. 있다면 그게 취미라고 본대요. Mm-hmm. And I love it. 저는 그걸 정말 좋아합니다라고 했고 portion의 예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1: Yes. So for example, you could say it's only a small portion of the whole.
0: 그건 많아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많아 보이지만이라고 말을 한 다음에 it's only a small portion of the whole. 전체 yeah. 일부에 불과해요.
1: Like an iceberg. Mm-hmm. You only see a portion
0: it's
1: of it.
0: It's the tip of an iceberg.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말할 때 그런 느낌인데 A small portion 있다면 당연히 a large portion도
1: a large
0: 있겠죠.
1: Portion.
0: Mm-hmm. 네, 다음 문장 볼까요?
1: Mm-hmm. He says, "This reminds me of being a child."
0: 지금 자전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Mm-hmm. 자전거를 타는 것이 또는 자전거 이야기하는 것이
1: yeah.
0: reminds me of being a child. Being a child 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그때 생각이 난대요.
1: Yeah, it reminds him of when he was a child, mm-hmm. right? He says. I think I started riding a bike when I was about 4 years old.
0: 네, 이게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1: Mm-hmm.
0: 저는 riding a bike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살이죠. 네 mm-hmm. 살쯤 됐을 때부터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하면서 이야기가 끝났네요.
1: Mm-hmm. All right, perfect. Let's review his clip once again.
2: My main hobby is riding my bike. I mean, it has to be. Other than editing videos, this is the main thing that I participate my free time in, riding my bike. Right now it has a flat tire though, so I need to fix that. But I love riding my bike. There's a lot of ways that we could spend our time, and I try to pack in something that brings me a lot of joy and gives me exercise as well. I don't know about yourself. I like having the ability to relax and rest my body, but that's not really a hobby now, is it? I guess you don't have to be exercising to have a hobby. Hobbies can really be anything, but I see hobbies as the way that you spend a portion of almost every day, and I love it. This reminds me of being a child. I think I started riding a bike when I was about 4 years old.
0: 네, 오늘의 패턴 연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Other than 동사 ing 하면은 뭐뭐 말고는 이라는 뜻이 되고요. 두 번째, this reminds me of 뒤에 명사를 쓰든지 아니면 동사 ing를 쓸 수 있는데 이걸 보니 뭐뭐가 생각이 나네요. 이 두 가지 패턴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영어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부터 보여드릴게요.

0: 영어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other than ing로 연습을 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자전거 타는 거 말고는 다른 운동은 안 합니다라고 하고 싶다면 other than riding my bike, I don't do any other exercise 하시면 돼요.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Other than riding my bike, I don't do any other exercise. One more time. Other than riding my bike, I don't do any other exercise.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example.
0: 두 번째, 도서관 가는 거 말고는 다른 계획은 없어요. Other than going to the library, I don't have any other plans.

0: 네, 오늘은 취미로 자전거를 타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확인해 볼까요?
1: Let's take a look. I bought a bike last year and made riding my hobby. I think training has become my hobby. 6 days a week, I'm either running or riding a bike.
0: 네, 첫 번째로는
1: Brian
0: 네,
1: says,
0: 이렇게 말했습니다.
1: I bought a bike last year and made riding my hobby.
0: 중간에 이제 갑자기 생각난 재미없는 농담인데요. Writing이라는 것이 미국식 영어에서는 writing
1: Oh, yeah.
0: 하고 발음이 똑같잖아요.
1: Writing, writing.
0: Writing, writing.
1: Yeah.
0: 그러다 보니까 이 문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안
1: Of
0: 되겠지만
1: course.
0: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가끔씩.
1: Oh, yeah. I bought
0: 네.
1: a bike and I started writing poems.
0: 네, 그럴 수 있잖아요.
1: Yeah.
0: 여기서는 그런 오해는 없습니다. I bought a bike last year. 작년에 자전거를 하나 샀고, 한대 샀고, made riding my hobby. Riding을,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거를 제 취미로 만들었습니다.
1: All right.
0: 그리고,
1: And Kimberly says, I think training has become my hobby. 6 days a week, I'm either running or riding a bike.
0: 그냥 training이라고 하면 훈련이라고 일반적으로 1차적 번역이
1: Right.
0: 되는데, 뒤에 나오는 걸 보면 달리기랑 지금 자전거 타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이 더 자연스럽겠습니다.
1: Yeah, like exercising,
0: 네,
1: right?
0: 그래서 저는 운동이 제 취미가 된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운동이 취미가 된것 같아요. training. 6 days a week, 그러니까 일주일에 6번 I'm either running, 달리기를 하거나 자전거를 탄대요. That's a lot of exercise.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 해볼 건데요.
1: 네.
0: 오늘은 직장 상황입니다. 바로 마감 전 야근 지옥 Part 1 되겠습니다.
1: 정말 네. 이 야근 제가 여동생이 또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직장인으로서.
0: Okay. Right.
1: 근데 야근 때문에 집에 좀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시즌이. 아 그때는 와 언제 끝나 도대체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0: 아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 직종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특히나 좀 바쁜 시기가 있죠.
1: 있어요.
0: 그렇죠? 네. 시즌이 있을 수도 있고 누가 또 계속 일만 하고 싶겠어요. 빨리
1: 맞아요.
0: 가고 싶은데 네. 뭔가가 특히나 마감일이 다가왔다. 그럼 또 지켜야 되거든요.
1: 아유, 그럼요.
0: Right.
1: 네.
0: 자, 그래서 오늘 내용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응?
0: 아니, 왜 아직 여기 있어? 9시가 지났는데.
1: 어, 동료의 이야기인가
0: 그런
1: 봐요.
0: 것
1: 야근을 하고
0: 같아요.
1: 있는.
0: 아니면 뭐 상사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1: 그죠,
0: 그렇죠?
1: 그죠.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그냥 마무리하고 집에 가. 아, 근데 이런 지금 말들이
1: 네.
0: 일상적으로 직장 생활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영어 아닌가요?
1: 그쵸,
0: 그렇죠?
1: 그쵸.
0: That's right.
1: 아, 이 집에서 마무리해. 언제까지 쓰려고 그래? 뭐 밤샐 거야? 뭐 이런 얘기들.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문장들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럼
1: 네.
0: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니, 왜 아직 여기 있어? 9시가 지났는데?
2: The time.
1: 9 o'clock. Why? Why? Come back home. Why?
2: Why come back home?
1: Yes.
2: I'm not home.
1: You have to
2: I have to
1: home.
2: go home.
1: Go home.

0: too late.
1: I know, but I have too much work.
0: Too much work?
1: I want to go home, but I have too much work.
0: 그냥 마무리하고 집에 가.
1: Huh?
0: Just go home.
1: Just go home?
0: It's okay. Just.
1: I wish I could, but the deadline is tomorrow.
0: Deadline?
1: Yeah, I wish I could go home, but the deadline is tomorrow.
0: 내일까지?
1: Tomorrow.
0: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stay.
1: Do you want to help me?
0: I have to go home. Sorry.
1: You don't want to?
0: No. Okay, bye.
2: 아이고, 아니 근데 그렇다고
0: 네.
2: 그렇다고 저기 상대방한테
0: 예.
2: 저기 뭐냐 상대방이 그랬다면서요.
0: 네.
2: 같이 일하는 거 어떨까 그랬더니 아니 괜찮아 이렇게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0: 예, 저는 아하. 그냥 혼자서 좀 오래 걸리더라도 저 열심히 하는 게 좋아요.
2: 각자 하는 거죠.
0: 예예예. 네,
2: 알겠습니다.
0: 예.
2: 자, 여러분들 오늘 뭐 직장 생활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또 일부 조금씩 쌓아가는 거죠, 그렇죠?
0: 그렇죠.
2: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Why are you still here? It's past nine.
4: I know, but I have too much work.
3: Just wrap it up and go home.
4: I wish I could, but the deadline is tomorrow.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0: 네.
2: 오늘의 대화 문인입니다. 자, 미션부터 갈 건데요. 아니, 왜 아직 여기 있어? 9시가 지났는데.
0: 그죠?
2: 지금 직장 동료 혹은 뭐 부하 직원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0: 아하.
2: 근데 밤 9시가 넘었나 봐요.
0: 그러네요. Why are you here? It's past nine. 근데 지금 여기에 사실 뭐가 안 들어가도 말은 되죠.
2: 그렇죠.
0: Why are you here?
2: Why are you here?
0: 근데 아직이 넣어야 되나 봐요. 아직을. 그래서 why are you still here? 예전에 until이라고 써가지고 많이 면구스러웠어요. 예, it's past nine. 9시가 지났다.
2: Right. 자, still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are you still here? It's past nine.
0: Yeah.
2: Perfect. 아직, 여전히 하는 단어입니다. 이 still이 없으면 말은 되지만 당신은 여기 왜 있는 거죠?
0: 오.
2: 아예 왜 왔냐는 걸로 오해가 될 수도 있겠죠.
0: 먼저 are you officer?
2: 그죠.
0: 예, 경관님.
2: 여기서 뭐 일하는 사람 맞아요?
0: 네.
2: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So why are you still here? It's past nine. 자,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그 훔치다 할 때 S-T-E-A-L과 스펠링도 틀리지만 발음 자체가 그렇죠. So steal 이렇게 E 이러면 안 돼요. 얘는 입모양 벌리지 않은 상태로 편하게 갈게요. 두 번 갑니다. Still. There you go. Okay. 자, why are you still here? It's past nine. Hold on one second. 지금 past nine 할 때 P-A-S-T라고 돼 있죠?
0: 네.
2: Okay.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있죠?
0: 네.
2: 얘랑 발음이 같아서
0: 거의 비슷해요.
2: 원어민들도
0: 예.
2: 이렇게 실수해버려요.
0: 아.
2: 이거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0: past 과거 아니에요?
2: 아, 과거란 뜻도 되고요.
0: 네.
2: 지난. 이란 뜻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과거형으로 지나갔다.
0: 네.
2: right? 이런 식으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소리가 비슷하니까 의미도 대충 비슷한 것 같으니까 원어민들도 이걸로 쓰는데
0: 예.
2: 우리가 몇 시가 지났다라고 할 땐 얘를 쓰는 게 아니라 얘를 써야 돼요. 몇 시가 지난. 이렇게 해서 past 그 다음에 시간을 쓰는 겁니다.
0: 그럼 얘는 뭐가 지나갔을 때 쓰는 거예요?
2: Something just passed by.
0: 아하.
2: 이런 식으로 동사 과거형으로 쓴다든가 할 때 쓰게 돼요.
0: Yes.
2: Okay. 자, 그래서 past 뒤에 시간을 쓰게 되면 어떤 시간이 넘은, 뭐뭐가 지난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0: 네.
2: Alright. So, 예를 들어서 10시가 지난, 그럼 어때요?
0: Past 10.
2: 그러면은 9시가 지난.
0: Past 9.
2: 자, 문장 만들게요. 벌써 10시가 지났어. 그러니까 뭐 Where are you? 전화를 딱 걸면서 Where are you? 그러면서 10시가 벌써 지났다.
0: It's already past 10.
2: Ooh, nice. It's already past 10. Where are you? How about this? 너 알잖아. 9시가 지난 거. 9시 지난 거 알잖니? 어떻게 할까요? 너 알잖아.
0: You know, it's past 10.
2: 9. 그렇죠.
0: Yeah.
2: You know, it's past 9.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So, 우리는 여러분 실수하지 말자고요.
0: 네.
2: P-A-S-T. 읽어볼게요. It's already past 10.
0: It's already past 10.
2: You know, it's past 9.
0: You know, it's past 9.
2: There you go. 자, 여기서는

0: 왜 출퇴근 안 했냐? 이런 느낌으로 갈게요.
1: 그쵸.
0: Why are you still here? It's past nine.
1: Why are you still here? It's past nine.
0: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상대방이 약간 여기 dark circles 막
1: 어,
0: 숨겨 가지고
1: 그렇죠. 어깨가 축처져 있겠어요.
0: 아는데 일이 너무
1: 아이고,
0: 많아.
1: 아이고,
0: 이런
1: 아이고.
0: 느낌.
1: I know, but I have too much 일.
0: 자, 나눠 주세요.
1: 아이고, I know에서 먼저 끊고, but
0: Yes.
1: I have too much work. 여기까지겠는데요?
0: 오케이.
1: 예.
0: 얘는 중간에 끊기가 애매하죠.
1: 애매해요.
0: 네.
1: 그래서 여기 일이 많다고 할 때는 우리가 work, 동사로도 쓰고 명사로도 쓴다고 그때 하셨으니까요.
0: Nice. 오케이. So, I know. 여기까지 문장 끝낼 수 있습니다.
1: 네.
0: But 하면서 이어가죠. I have too much work가 있어. 정답. You got it.
1: Yeah.
0: 일이라고 하는 거, work는요, 셀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I have one work, two works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1: 네.
0: So work는 셀수 없는, 흔히 불가사한 명사라고 쓸 수가 있는데,
1: 네.
0: 자, 이렇게 셀수 없는 거가 많다라고 할 때는요, 너무 많다라고 할 때는요, 이렇게 해서 too much 명사 이렇게 써주면 너무 많은 명사, 명사가 너무 많이 이렇게 할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경우는 셀수 없는 명사일 때.
1: 네.
0: 그래서 much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아까 work가 셀수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물셀수 있나요?
1: 아니요.
0: 물한세개 주세요. 물론 그런 경우에는 컨테이너에 담겨 있을 때 그럴 때는 셀
1: 네.
0: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물이라고는 하는 액체 개념 못 세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면 너무 많은 물이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1: Too much water.
0: Too much water.
1: Yeah.
0: 그러면 너무 많은 소금.
1: Too much salt.
0: 그쵸, salt. 물론 하나는 알갱이 셀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죠,
1: 네.
0: 그렇죠? 자, 이거 한번 문장 만들어 보세요. 나물 너무 많이 마셨어. 이거는 너무 많은 물을 난 마셨다.
1: Oh, I drank too much water.
0: 그쵸? I drank too much water. How about this? 넌 소금을 너무 많이 먹어. 이렇게
1: Oh.
0: 얘기할 때, 넌 먹어 너무 많은 소금을.
1: You eat too much salt.
0: 그죠. You eat too much salt.
1: Yeah.
0: 여기서 말하는 salt는 사실 salty한 음식들까지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1: 그쵸, 그쵸.
0: Okay? 자, 이렇게 만드는 거죠. And again, water, salt.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개념으로 셀수 없다고 취급하기 때문에 much라는 단어를 앞에 쓰게 되고요.
1: 네.
0: 근데 사실 영어가 참 애매한 게요.
1: 예.
0: 어떤 거는 셀수 없을 것 같지만 셀수 있게도 취급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 맞아요.
0: 이렇게 컨테이너에 셀수 있는, 이게 물이 이렇게 들어가면 셀 수도 있다가,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해상, 바다인데,
1: 예.
0: 다른 지역의 바다를 여러 개 얘기할 땐또 waters를 쓰기도 해요.
1: 아,
0: 근데 굉장히
1: 정말.
0: rare한 케이스죠. 여기서는 그냥 물이란 개념입니다.
1: 그리고 컵한잔두잔할 때도 a cup of water.
0: 그죠? 못 세니까 컵으로 나눈다든가. 오케이?
1: 예.
0: 자, 읽어볼게요. I drank too much water.
1: I drank too much water.
0: You eat too much salt.
1: You eat too much salt.
0: 자, 여기서 조금 더 추익을 넣어보겠습니다.
1: 예.
0: 쿠키 너무 많이 먹었어.
1: 아이고.
0: 이거 어떻게 할까요?
1: I ate too
0: 쿠키를 너무 많이 먹었어.
1: many cookies.
0: 우.
1: 와우.
0: 와, 이제는 속지 않아요.
1: 예.
0: 여러분, 쿠키 셀수 있어요, 없어요?
1: 셀수 있습니다.
0: 있죠? 그러니까 too much가 아니라
1: Too many.
0: too many 쓰는
1: Yes.
0: 겁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오늘은 집중해서 하진 않겠지만, 셀수 있는 단어는 복수 명사로 한 다음에 거기 앞에 many를 쓰는구나.
1: Yeah.
0: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약간 피곤한 느낌으로, right?
1: Yeah.
0: I know, but I have too much work.
1: I know, but I have too much work.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are you still here? It's past nine. Why are you still here? It's past nine. I know, but I have too much work. I know, but I have too much work.
0: 자, 다음 미션 문장 한번 볼게요.
1: 네?
0: 그냥 마무리하고 집에 가.
1: 오!
0: 근데 말하는 사람은 좀 쉽지만 이게 또안 되거든요.
1: 그쵸. 왜냐면 내일에 내가 또 해야 되잖아요.
0: 결국 내가 나와서 해야 되거든요.
1: 그래.
0: 해줄 거 아니잖아요.
1: 그러면 오늘 어차피 이렇게 늦게 끝난 김에 다 하고 가는

0: 상대방에게 마음 편하거든요.
1: Right.
0: Just to wrap it up and go. 랩 이라고 이게 싸버리는 건데 그거를 그냥 싸버려 랩이니까 그리고
1: 나눌 수 있죠.
0: 예 집에 가 go home. Yeah.
1: Okay. 자 그래도 여러분들 좀 익숙한 단어 나왔죠.
0: 네.
1: So just wrap it up. 일단은 모르겠어요. 그렇죠? And go home. 정답. Perfect. 자 home 앞에 왜 집으로라고 하니까 to 안 붙여요 하실 수 있지만은 아시죠? home은 집이란 명사도 되지만
0: 네?
1: 집에 뭐 집으로라는 부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0: mm-hmm.
1: to가 필요 없습니다.
0: 네.
1: 오히려 넣으면 집으로 가 이렇게 두 번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0: 어색하네요.
1: 어색할 수 있어요.
0: 네.
1: Okay. 자 아무튼 home 이렇게 썼고요. 비슷한 게 또 있습니다. 요거 전에 한번 제가 말로만 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 교재에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Here, there, downtown, uptown 이런 것들은 명사로도 되지만 명사도
0: 네?
1: 돼요. 그렇지만 부사로 쓸 때가 많기 때문에 굳이 전치사 앞에 안 써도 됩니다. 물론 이제 거기로부터라고 할 때 이럴 때는 막 from을 꼭 써야 되기는 해요. From
0: 네.
1: there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독해 같은 것도 많이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흡수할 겁니다.
0: 네.
1: 오케이. 자, wrap up 나왔어요. wrap up. 아까 슬기 씨가 wrap up 하는 게 뭐라고요?
0: wrap it up. 그냥 그거를 싸버려. 그러니까 싸다잖아요, wrap이.
1: 짐 같은 거 싸는 거잖아요.
0: 에이.
1: 아니면 포장을 하거나.
0: 네, 맞아요.
1: 맞아요. 그런 거에서 온 게 맞습니다. So, wrap up을 한다는 거, 뭔가를 wrap up 한다는 것은 이렇게 싸서 난 집에 가는 거예요. So, 결국 마무리하다로 쓸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회의, 수업 이런 거 할 때 엄청나게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 리더가 자 마무리합시다 이런 느낌 있죠. 엄청 많이 쓰게 됩니다.
0: 네.
1: 자 일단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문을 하자 뭐죠 하자.
0: Let's
1: 그러면 자 회의를 마무리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0: Let's wrap up the meeting.
1: 그렇죠. Let's wrap up the meeting.
0: Uh-huh.
1: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단순하게 it을 써도 돼요.
0: 네.
1: 그것. 그러면은 요 사이에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0: 예.
1: 대명사는.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우린 그걸 마무리했어. 아주 나이스하게.
0: 아하.
1: 나이스하게.
0: We wrapped it up nicely.
1: Nicely.
0: 아하.
1: We wrapped it up nicely. 그럼 우리 아주 마무리 깔끔하게 했어. 많이
0: 부러워요.
1: 쓰겠죠.
0: 마무리 잘하는 사람 부러워요.
1: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요. 오케이, okay, wrap it up, let's wrap it up. 이런 말 엄청 많이 들게 될 거예요. 특히 이제 슬기 씨도 예를 들어 어떤 촬영 같은 거 하잖아요.
0: 네.
1: 그런 거 할 때 이제 보통 이제 마지막 장면을 촬영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오케이, okay, let's wrap this up.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듣게 될 겁니다. 오케이? Okay? 어차피 결국 할리우드 가실 거기 때문에
0: 아, 글로벌 스타 가야 돼요.
1: 미리 연습하셔야
0: 예, 예,
1: 돼요.
0: 예.
1: 네. 자, 읽어볼게요. Let's wrap up the meeting.
0: Let's wrap up the meeting.
1: We wrapped it up nicely.
0: We wrapped it up nicely.
1: 그렇죠. 본문도 읽어보겠습니다.
0: 네.
1: Just wrap it up and go home.
0: Just wrap it up and go home.
1: Alright. 말이 쉽지만 자 이런 상황에서 자 문장이 하나 더 나오게 됩니다.
0: 예.
1: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항상 보통 늦게 왜 갈까요?
0: 늦게 가는 이유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할 일도 할 일이지만 동료가 갑작스런 일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동료의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좀 아파요.
1: 네?
0: 그러면은 그 동료가 같은 부서의 팀원인데 그 일이 마무리 못 되면은 가끔은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본인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이렇게 딥하게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0: 너무 말이 갔나요?
1: 오케이. 그냥 예. 마감이 다가온 거죠. 네. 그 정도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동료 애와 이 모든 게 들어갈 수 있을지
0: 맞아요. 아주 뜨거워요.
1: 네.
0: 예.
1: 자 볼게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마감이 내일이야. 나 그래서 못 가. 영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0: 아, 마감이 뭔가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를 발표하거나 제출해야
1: yeah,
0: 되거나.
1: Like that. 예.
0: I wish I could. 그럴 수 있으면 I wish이지만 나도 좋지만 but the is tomorrow. 마감이 tomorrow야 이거네요. 그 마감이 뜻하는 말이 알아요. 끝나는 그거잖아요. 끝나는 선. 그래서 finish line.
1: 오.
0: 예. 비웃지 마세요.
1: 아니, 비웃은 거 아니라 그냥 너무 귀여웠습니다.
0: 잘 썼죠, 근데.
1: 알겠습니다.
0: 생각이 너무 창의적이잖아요.
1: The finish line
0: is tomorrow. 내일이 마감날이야.
1: 마감날이다.
0: 예.
1: 자, 맞는

0: 이제 한번 볼게요. I wish I could, but the beep beep beep is tomorrow.
1: 응? 아, 데드라인. 아, 그거 라인
0: 같은
1: 맞네.
0: 라인인데,
1: 아. 아,
0: finish line은 뭔가 이제 마지막 들어오는 점을 말하고요.
1: 그렇군요.
0: deadline이라는 거, 그것도 여러분 one word입니다.
1: 예.
0: 그래서 마감, 기한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특히
1: 맞아.
0: 이 업무 관련된 마감일 이걸로 쓰게 되죠.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마 이 due date을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due
1: 오.
0: date. due date 처음 들어본 거, 아니, 들어본 거
1: 예, 근데
0: 처음이군요.
1: 자, 그렇게 막 이렇게 막
0: 네.
1: 익숙하진 않은데요?
0: 아마 사전을 찾아보셔도 여기서도, 아, 뭐, 마감, 기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둘다 의미는 거의 비슷해요.
1: 네.
0: deadline, due date.
1: due date.
0: 중요한 건 이때까지 해야 하는 겁니다. 뭔가를. 그렇죠? 제출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마감인데,
1: 네.
0: deadline. 벌써 dead가 거의 죽은이란 뜻이죠?
1: 오, 그쵸.
0: 강력하죠?
1: 오.
0: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안 하면 정말 큰일 난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수준의 느낌이 들어가 있어요. 회사 같은 데서, 그쵸? 어떤 리포트를 제출하는데 강하게 들어가잖아요, 얘기를. 이건
1: 네네네.
0: 넘기면 나는 진짜 해고당할 수도 있어. 이런
1: 그쵸.
0: 정도로 강하게. 그래서 회사에 어떤 뭔가 제출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에세이 같은 거 그런 거 내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데드라인이라고 많이 씁니다. 듀데이트 같은 경우에 얘도 마감일이긴 한데요.
1: 예.
0: 얘는 안 지켜도 된다, 이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회가 한번또 있을 수 있다라는 뉘앙스가 좀 있어요. 좀 부드러워요. 그래서
1: 오.
0: 약간 융통성이 있는 그런 느낌?
1: 그런 경우도
0: 네.
1: 많으니까요.
0: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뭐 카드 값을 내야 되는데
1: 네.
0: 그뭐 언제까지 마감 뭐 기한 이게
1: 그쵸,
0: 있죠?
1: 결제 기한?
0: 그럴 땐 영어에서 due date을 많이 써요. 그 얘기는
1: 아.
0: 뭐냐면 이때 안 내도 돼요는 아니고
1: 예.
0: 이번에 만약에 못 내면 다음번에 조금 뭐 돈을 더
1: 연체료.
0: 연체료를 내거나 아니면 기회 뭐 설명을 저희한테 해주면 뭐
1: 예.
0: 좀 힘든 시기였다.
1: 좀
0: 그러니까 좀
1: 봐주죠.
0: 그런 플렉서블하게 해주겠다.
1: 맞습니다.
0: So 얘가 조금 부드러워요. 아시겠죠?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서 지금 deadline 내일이야. 나 이래서 못 간다는 거 강조해 준 거죠.
1: 네.
0: 자, 여기서 잠깐 뭐 하나 볼게요. I wish I could. 이거는요, 내가 그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되기 때문에,
1: 안
0: 그건
1: 돼요.
0: 불가능이기 때문에
1: 네.
0: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어가 있는데요.
1: 으흠.
0: 요거 하나 보겠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한 적은 있어요. 하지만 아마 가볍게 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뭐 하나 볼게요. 아, wish하고 hope하고 다 바라는 거 아닌가?
1: 맞죠?
0: I wish, I hope, right? I hope는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 있는 거예요.
1: 아. 아,
0: 희망이 있어요. 아,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슬기, I hope you can come to my party. 오면 좋겠어. 나 한번 기다려 볼게. I hope you can come.
1: 네.
0: 근데 슬기 씨가 만약에 미국에 살아요.
1: 예.
0: 그날 아예 외국에 있는 거예요. 올 가능성 제로입니다. 이럴
1: 네.
0: 때는 오면 좋을 텐데 가로치고 못 와서 아쉽다. 이게
1: 어.
0: I wish입니다. 이 경우는 I wish 뒤에 뭔가 가정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아무튼 거기에서 만들어진 게 이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내가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어요?
1: 없어요.
0: 없어요. 못 가요. I wish I could go home, but I can't. 그게 줄여져 있는 표현인 거예요. Do you understand? So 얘는요, 솔직히 말해서 이대로 fix 해놓고 고정해놓고 쓰는 경우 엄청
1: I
0: 많아요.
1: wish I could.
0: I wish I could.
1: Yeah.
0: 아, 그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결국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1: 네.
0: 들으면요.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읽어주세요, 슬기 씨가.
1: I wish I could, but I'm busy.
0: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1: 네.
0: 들어서, Do you think you can come to my party, 슬기? My birthday party is tomorrow.
1: Oh, I wish I could, but I'm busy.
0: 이런
1: Yeah.
0: 식으로 되는 거죠. 결국
1: 그쵸.
0: 못 오는 거 100%. 자, 두 번째 읽어볼게요.
1: I wish I could, but it's not easy.
0: 그쵸? 뭐 예를 들어, 무슨 뭐, 투자 관련한 얘기를 했을 때,
1: 네.
0: 아, 내가 막, 무조건 뭐, 이렇게 profits, 이익을 남길
1: 예.
0: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쉽지 않아.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무조건 할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어서 아쉽다 라는 뉘앙스가 들어가죠.
1: 네.
0: 그러면 연기 한번 해볼까요? I wish I could, but I am busy.
1: I wish I could, but I'm busy.
0: 두 번째는요. I wish I could, but it's not easy.
1: I wish I could, but it's not easy.
0: There you go. 자, 본문도 읽어보겠습니다.
1: 네.
0: I wish I could, but the deadline is tomorrow.
1: I wish I could, but the deadline is tomorrow.
0: There you go.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Just wrap it up and go home. Just wrap it up and go home.

0: I wish I could, but the deadline is tomorrow. I wish I could, but the deadline is tomorrow.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2: 네.
1: "왜 아직 여기 있어? 9시가 지났는데."
2: Why are you still here? It's past nine.
1: 네, 두 번째는요. "그냥 마무리하고 집에 가."
2: Just wrap it up and go
1: Wrap
2: home.
1: it up and go home. There you go. 자, 그럼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2: 주세요.
3: Why are you still here? It's past nine. Why are you still here? It's past nine.
0: I know, but I have too much work. I know, but I have too much work.
3: Just wrap it up and go home. Just wrap it up and go home.
0: I wish I could, but the deadline is tomorrow. I wish I could, but the deadline is tomorrow.
1: "네, 입으로 직접 문장을 만드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Alright. 자, 첫 번째. Past. 스펠링 주의하셔야 된다고 했었죠.
2: 네.
1: Right, past 시간. 한번 가보겠습니다.
2: Mm-hmm.
1: 자, 9시가 지났는데 is로 주어를 잡으세요. 9시가 지났어.
2: It's past nine.
1: It's past nine. 자, 두 번째. 벌써 10시가 넘었어.
2: It's really past 10.
1: Really? 벌써, 벌써.
2: It's already past 10.
1: Okay.
2: Yes.
1: 자, 세 번째. 9시 지난 거 알잖아. 너 알잖아. 9시 지난 거.
2: You know it's past 9.
1: You know it's past 9.
2: Mm-hmm.
1: Just like this. Okay?
2: Yeah.
1: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It's past 9. It's already past 10. You know it's past 9. Very, very good.
2: Yeah.
1: 자, 다음은요.
2: Wrap up.
1: Wrap up.
2: Mm-hmm.
1: 이렇게 뭔가 포장지로 쌓인 느낌도 있지만
2: 네?
1: 뭔가 마무리하다.
2: 그쵸.
1: 어떤 세션 같은 것을. 자, 틀려도 되니까 여러분 목소리 키워주세요.
2: 네.
1: 오케이. 자, 첫 번째는요. 우리 그것을 멋지게 마무리했어. 우리는 그것을 멋지게 아주 나이스하게 마무리했어.
2: We wrapped it up nicely.
1: Yes. We wrapped it up. Nicely. 과거형이죠. 그렇죠?
2: 네.
1: 자, 두 번째. 회의를 마무리합시다. 그 회의를 마무리합시다.
2: Let's wrap it up.
1: 회의가 영어로 뭐죠?
2: Let's wrap up the meeting.
1: 그렇죠. Let's wrap up the meeting.
2: Yeah.
1: Just like so. 세 번째입니다. 그냥 마무리하고 집에 가. 그걸 마무리하고 그냥 그걸 마무리하고 집에 가.
2: Just wrap it up and go home.
1: Ooh, nice. Nice
2: yeah.
1: and smooth. So just wrap it up and go home. Alright? 읽어볼게요. We wrapped it up nicely. Let's wrap up the meeting. Just wrap it up and go home.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2: Yeah.
1: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4: Why are you still here? It's past nine.
5: I know, but I have too much work.
4: Just wrap it up and go home.
5: I wish I could, but the deadline is tomorrow.
1: 자, 다 같이 미션 해결할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Why are you still here? It's past nine.
0: Oh, I know, but I have too much work.
6: Oh, just wrap it up and go home.
0: I wish I could, but the deadline is tomorrow.
6: Oh, you have to stay.
0: You want to stay?
6: No. Oh, I have to go home.
0: Yeah. You sure?
6: Bye.
1: Yes.
2: Wow.

0: 하셨습니다. You guys. Okay. 자, 지난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내 전화기가 테이블에서 사라졌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My phone is gone from the table.
0: There you go. From을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1: 네.
0: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Wrap up something.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아, 그걸 마무리합시다. 그걸 마무리합시다.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우리 관계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좋아요.
0: 제목이요. 여자친구는 눈치 백단.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1: 네.
0: 뭔가 그냥 나는 뭐 특별한 의도 없이 어딘가를 봤는데
1: 예.
0: 지금 누구 봤어?
1: 오.
0: 이런 느낌.
1: 그렇죠. 그리고 네. 그날 심기일전에서 프로포즈를 하려고 하는 남자친구인데 뭐 오늘 나 고백하려고
0: 와.
1: 하면서 먼저 알아채는 친구들 많이 봤고
0: 눈치가 좀 빠른 편이세요?
1: 저도 빠른 편인데 아하. 다행히 프로포즈 할 때는 못 알아채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0: 와, 다행입니다.
1: 네.
0: 그나마. 네. 자, 그래서 뭔가 눈치와 관련해서 오늘 대화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밌겠네요.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자기 방금 저 여자한테 미소 지은 거야?
1: 아우,
0: 아.
1: 아니 뭐 눈길 정도는 지나가니까 줄 수는 있는데 미소까지 지었으면
0: 미소. 아이고.
1: 일이 커집니다.
0: 맙소사.
1: 예, 일이 커져요. 응.
0: 남자친구가 굉장히 심장이 덜컥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잠깐 우리 시간을 갖자 나올 수 있어요. 예.
0: Alright. 자, 두 번째 미션입니다. 왜 말을 더듬어? 죄책감 드는 거야? 맙소사. 지금 왠지 슬기 씨의 목소리가 좀
1: 네, 그래요.
0: 들리는데요.
1: 약간 목소리 톤이
0: I
1: 전데요.
0: know.
1: 예.
0: 자,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저기,
2: 예?
1: 방금 저 여자한테 미소 지은 거야?
2: Sorry? Can you tell me in English?
1: 이러니까 내가 자꾸 의심을 하는 거야. 아직도 지금 한글을 몰라? 아,
2: Is
1: 오케이.
2: everything okay?
1: 오케이. 침착하자.
2: Okay.
1: You smiling now?

0: look so beautiful woman, right?
1: Her?
0: Now, you. I see you.
1: Her?
0: Yeah!
1: No! She just looked familiar.
0: Hmm?
1: She just looked familiar.
0: Your family?
1: No, familiar. Like, huh? I think I know her, maybe.
0: 아, 아.
1: Maybe.
0: 아니, 근데 왜 말을 더듬어? 뭐, 죄책감 드는 거야?
1: Huh?
0: Oh, you, why? Why? You say, this is you look her and smile. Oh, so beautiful. You think like that, right?
1: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0: No.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You are lying.
1: Oh, my throat.
0: 잠깐 시간을 갖자. 어, 안 되겠다.
2: 아니.
0: 예.
2: 어, 남에게 따지면서 본인도 지나가는 남성분을 쳐다봤다는 소문이 있어요.
0: 아, 자꾸만. 아, 눈에 이렇게 자꾸 보이는데 어떡해요. 아. 보이는 거는 봐야 돼요.
2: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자, 오늘 뭔가 남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실생활에 쓰이는 표현들이잖아요.
0: 그쵸.
2: 뭐 영화에서도 그렇고, 뭐 미드에서도 그렇고, 우리 다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0: 네.
2: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Did you just smile at her?
4: Huh? No, she just looked familiar.
3: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4: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0: 네.
2: 미션부터 가볼게요. 자기 방금 저 여자한테 미소 지은 아하. 거야. 근데 더 무서운 건
0: 예.
2: 둘 다 앞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0: 그렇죠.
2: 그걸 느끼나 봐요.
0: 그게 다 느껴져요. 왜 봐요? 누구 본 거예요? 저도 그렇게 질문을 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2: 눈이 여기 있는 것처럼.
0: 예. 아. 이게 여자의 육감이라는 게 진짜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2: 굉장히 이게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0: 맞습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2: okay.
0: Did you smile at her? 그녀의 미소를 지었냐?
2: 아하.
0: 아, 근데 방금이 들어가 있네요.
2: 방금이.
0: 예. 그러면 did you just smile at her?
2: 왠지 그것만 들어가도 느낌이 확 다르거든요.
0: 예.
2: 아, 지금 표정도 굉장히 무서워요, 지금.
0: 지금 뭐야? 금방 미소 졌지.
2: 본 거야?
0: 약간 비아냥 쪽 들어가면서.
2: 오케이. Okay. So did you just smile at her? 오케이. Okay, 정답은 맞습니다.
0: Yes.
2: just라고 하는 게 그냥이란 뜻도 될 수 있지만 방금이란 뜻도 될
0: 네.
2: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건 그러니까 질문이 아니에요.
0: 그죠.
2: 거의 확신이죠?
0: 네.
2: 오케이. So, did you just smile at her? 했고요. 누군가에게 미소 짓다라는 동사가 일단 나왔는데 동사 자체는 미소 짓는 게 뭘까요?
0: Smile.
2: 이거는 뭔가 소리 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0: 네.
2: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smile만 쓰는 거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at 활용을 해서 smile at someone 이렇게 쓰면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는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소 짓는 건 보통 정확하게 누구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0: 그쵸.
2: at은 보통 정확하다라는 느낌을 좀 줄 때가 있어요.
0: 아 그러면 smile 하나만 아는 게 아니라 항상 smile at을 같이
2: 가주면 좋죠.
0: 아 그래야겠네요.
2: Right. 물론 이제 누구에게 미소를 짓는지 굳이 얘기를 안 하면 안 써도 돼요. at을 쓰면 안 됩니다. So
0: 네.
2: 예를 들어서 oh, I'm just smiling. You know, okay, 그렇게 가능하고요.
0: 네.
2: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배우는 그 팬들에게
0: 네.
2: 미소를 지었어.
0: 어.
2: 자, 그러면 그 배우는 미소 지었다.
0: The actor smiled at the fans.
2: 그렇죠.
0: Yeah.
2: The actor smiled at the fans.
0: Smiled.
2: How about this? 나 그녀에게 미소 안 지었어. 나는 미소 짓지 않았어.
0: 어쩌면 이거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있겠네요.
2: 그러니까요.
0: 예. 어, I don't.
2: Don't?
0: I didn't.
2: 과거니까.
0: I didn't smile at her.
2: I didn't smile at her.
0: Yeah.
2: 이렇게 부정할 수도 있겠죠. Alright. So, at과 간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The actor smiled at the fans.
0: The actor smiled at the fans.
2: I didn't smile at her.
0: I didn't smile at her.
2: Alright.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미소 짓는 거 말고 있잖아요.
0: 네.
2: 소리를 내서 웃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
0: Laugh.
2: Okay. 자, 그러면 여기 써주세요.
0: Laugh
2: at. 스펠링을 제대로 만들어주세요.
0: Laugh. 그 같은데요?
2: GH는 F와 비슷하게 발음이 됩니다. 네. So laugh at someone. There you go. 자, 이거는

0: 그냥 뭔가요? 낯이 익어서 그래
1: Oh.
0: 보여서 이러면서
1: No. She just looked.
0: Yes.
1: 그러니까 보긴 봤네요.
0: 아,
1: 예, 보긴 본 거예요.
0: 인정.
1: 예.
0: 예.
1: 그냥 단지 looked 보인다. 모처럼 보였다.
0: 어때 보여요?
1: 익숙하게 낯이 익어 보이는 게 익숙한
0: 맞아요. 이
1: 거니까.
0: 단어는 아마도 왕초보 영어에서 한 번도 전에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그러면은 낯설다는 strange잖아요.
0: 그렇죠,
1: 예,
0: 그렇죠.
1: strange.
0: 맞아요, 맞아요.
1: strange를 반대로 해 가지고 this strange로 한번 가 볼까요?
0: Strange?
1: 예.
0: Okay.
1: 그런 말이 있나 봐요. 저는 솔직히 처음 써 보거든요.
0: 아, 그렇군요. 저도 처음 보는 느낌이어가지고요. 아,
1: 그러면은 왜
0: 그래서.
1: 안 그런 척 하시나요?
0: 아니, 뭔가 틀려봐야,
1: 예.
0: 나중에 맞을 수 있거든요.
1: 기억이 또 선명하게
0: Of
1: 남죠.
0: course.
1: 예.
0: 자, 아마 슬기 씨도 알 거고요.
1: 네.
0: 여러분들도 들어는 봤을 수 있는 바로 단어입니다. 뭐냐면,
1: 아.
0: familiar. familiar 한가요?
1: 예,
0: familiar
1: familiar.
0: 해요? 오케이.
1: 알죠, 알죠.
0: So, 진짜 왜냐면은 이게 친숙한, 익숙한이라는 뜻인데, family도 우리 굉장히 친숙한 거잖아요. 그죠?
1: 가족이니까요.
0: Alright. 그래서 그렇게 연결 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amiliar보다는 familiar. 그래서 familiar. MI 쪽에 강세를 주고 한번 발음해 볼게요. You
1: 네.
0: guys? Familiar. Familiar.
1: Familiar,
0: Very nice.
1: familiar.
0: Okay, very nice. So, 뭔가, 그러니까 이거죠. 아니, 어디서 본것 같아서 이런 느낌을 좀줄 수가
1: 네.
0: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 나온 오랜만에 또 나왔습니다. 이 표현 우리 많이 했었지만 패턴. 어때 보인다라고 할때 동사?
1: Look. Yes.
0: look이요? 오케이.
1: Yeah.
0: 자, look 뒤에 형용사를 쓰면 그런 상태로 보인다. 근데 그게 팩트가 아닐 수도 있기는 해요.
1: 네.
0: 겉에서 봤을 땐 적어도 그렇다. look 바로 형용사를 쓰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정말 뭐 거의 원어민들도 암기된 수준인데요.
1: 네.
0: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요. 당신은 친숙해 보여요. 현재형으로
1: 왜?
0: 그냥 쓰면 돼요. So,
1: 아,
0: 어떻게 할까요?
1: you look familiar.
0: Exactly. Hey,
1: 오.
0: excuse me, you look familiar. Aren't you 슬기? 이러면서 많이 쓸것 같지
1: 저
0: 않아요?
1: 진짜 많이 쓰는 말이에요.
0: Oh,
1: 어디서 많이
0: yes.
1: 봤는데?
0: 그렇죠, 그렇죠.
1: 이러면서
0: 많이 들으실 것 같기도
1: you
0: 하고,
1: look
0: 그렇죠?
1: familiar.
0: Alright.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로고는
1: 네.
0: 뭔가 촌스러워 보였어.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1: 아,
0: 촌스럽고 좀 그런 거는 cheesy하다고 좀 얘기할 수 있어요.
1: cheesy,
0: cheesy, right?
1: cheesy. The logo,
0: 과거로
1: looked
0: There
1: cheesy.
0: you go. 이런 식으로 시제도 이렇게 가지고 놀수 있어야 됩니다.
1: 아,
0: 바로
1: 네.
0: 형용사 나와야 돼요. Like 이런 거 넣으면 안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You look familiar.
1: You look familiar.
0: The logo looked cheesy.
1: The logo looked cheesy.
0: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look 형용사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테스트를 해보는 게 있죠.
1: 예?
0: 이걸 질문형으로 했을 때, 동사를 잘쓸수 있는지. 나 나이 들어 보여?
1: 아.
0: 나 올드해 보여?
1: Do I look old?
0: 저 지금 충격받았어요. 네. 많은 분들은,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뭐 구조인가요? 하실 수 있는데,
1: 저 정말
0: right.
1: 일취월장이에요.
0: old 때문에 자기도
1: 예.
0: 모르게, am I old? Am I look old? 그건 더안 됩니다.
1: 네.
0: 오케이.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지만, 얘는 주인공이 look입니다.
1: 그쵸.
0: old가 아니라. So, 일반 동사 받아주는 두 동사로 쓰셔야 돼요. So, do I look old? 이렇게. Nice.
1: 네.
0: Alright. 자,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약간 놀라면서. Huh? No, she just looked familiar.
1: Huh? No, she just looked
0: There
1: familiar.
0: you go. 두 문장이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Did you just smile at her? Did you just smile at her? Huh? No, she just looked familiar. Huh? No, she just looked familiar. 네, 미션 또 가볼게요.
1: 네.
0: 왜 말을 더듬어? 죄책감 드는 거야? 인정하는
1: Oh,
0: 거야?
1: yeah.
0: 이러면서.
1: Why are you, are you feeling guilty? 너 죄를 느꼈니? 그럼 여기에 너가 말을 더듬다가 와야
0: 네.
1: 되는데, 더듬다라는 말은 제가,
0: 생각도 안 해봤죠, 그쵸?
1: 네. 전혀 안 떠오르는데요?
0: 오케이. 아니,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셔도 괜찮아요.

0: It's okay.
1: 자존심 상해요.
0: 아, 자존심 상해요?
1: 예.
0: Okay.
1: 혹시 give me a hint.
0: 힌트요?
1: 예.
0: 아, 이거는 힌트를 드릴 수가
1: 아,
0: 없어요. 네,
1: 그래요?
0: 어떤 방식으로도 비슷한 뭐가 없기 때문에.
1: 그러면은 이말 자체가 좀 약간은
0: 네.
1: 생소하군요.
0: 생소할 겁니다. 발음은 드릴 수 있어요, 원하시면.
1: 오케이.
0: 오케이. Stutter.
1: 야,
0: Stutter.
1: 정말 처음 들어보네요. 와, 그냥 여는 게 낫겠어요. Please open it.
0: 오케이.
1: 예.
0: Why are you, are you feeling guilty?
1: 응?
0: Stuttering.
1: Stuttering?
0: ing를 건 것뿐입니다. 처음
1: 아,
0: 들어보셨어도
1: 네.
0: 괜찮아요. 괜찮아요.
1: 예?
0: 자, 말을 더듬다라는 걸 앞으로는 우리 알게 된 겁니다.
1: 네.
0: 바로 stutter. 얘는 어려운 단어가
1: Stutter.
0: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단어예요.
1: 그렇겠네요.
0: Yes, stutter. 근데
1: Stutter.
0: 여기 뒤에 있는 TT 부분을 flap을 내서 리을 비슷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stutter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1: 네.
0: 한번 가볼게요. stutter, stutter.
1: Stutter. Stutter.
0: 영화 같은 데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 따지듯이 얘기를 딱한 다음에
1: 네.
0: 뭐라고? 상대방이 그러잖아요.
1: 예.
0: 못 알아들은 것처럼. Did I stutter?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을 더듬었나? 아니잖아. 너
1: 왜
0: 알아들었잖아.
1: 못
0: 이런
1: 알아들어?
0: 식으로.
1: 아, 왜못 알아듣는 척해?
0: Right.
1: 약간
0: 그렇죠.
1: 이렇게.
0: 자, so stutter도 알아두는 김에 왠지 이것도 모르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웅얼거리는 거 있죠. 말을 막 제대로 못하고 이러면서. 저는 이제 영어할 때이 웅얼거리는 거 하지 말라고 항상 강조하거든요.
1: 그쵸.
0: 최악의 습관이에요. Right? 소리가 아예 안 들리고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아세요? 웅얼거리는 거?
1: 웅얼거리는 거요? 오, 글쎄요.
0: 이것도 처음 들어봤죠, 그죠?
1: 예.
0: Right, 오케이. Okay. 자, 바로 mumble 되겠습니다.
1: 멈블.
0: 오케이, okay. So stop mumbling. 그럼 뭐 이렇게 웅얼거려 혹은 궁시렁거려 이런 식으로 또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는
1: 멈블.
0: 사실 대체를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꼭 알아가셨으면
1: 이렇게 하면
0: 좋겠어요.
1: 어때요? Say, no, don't say. 웅얼거리는 거. No, no, no.
0: What are you doing? 이럴 수 있어요.
1: 예.
0: 오케이. 자, 여기 보세요. 왜 너는 stutter 하고 있니? 더듬고 있니? Are you 느끼고 있니? feeling 하고 있니? 뭐를? guilty
1: Guilty.
0: 함을. 오케이.
1: Yeah.
0: 자, 누군가가 guilty 하다는 것은 원래는 유죄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유죄인. 근데 이 유죄임을 느끼는 거, 죄가 있다고 느끼는 거가 바로 뭐겠어요? 죄책감을 느끼는
1: 그쵸.
0: 겁니다. Right? So
1: 아.
0: guilty는 형용사예요, 여러분들.
1: 예.
0: 왜냐면 이 명사로 쓸 때는 guilt예요, guilt. So y가 붙으면 guilty 이러면 유죄다, 유죄인. 혹은 유죄인이라는 형용사라고 쓸수 있고 feel이랑 같이 묻게 되면은 죄책감이
1: 죄책감이
0: 들다. 네.
1: 든다.
0: 그래서
1: 아하.
0: 저는 이걸 아예 하나의 동사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1: 네.
0: 겁니다. 그래서 뭐 죄책감 들고 있는 거야? You feeling guilty? 이렇게 쓴다든가.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진행형으로 하지 말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 나 죄책감 들어. 아, 나 죄책감을 느낀다.
1: I feel guilty.
0: 그죠? I feel guilty.
1: Yeah.
0: feel 형용사 하면 형용사하게 느낀다라는 뜻이거든요.
1: 네.
0: I feel guilty. 자, how about this? 그 범죄자는 죄책감이 들었어. 범죄자가 뭘까요? C로 시작하는 거 하나 있는데요.
1: C.
0: 힌트는
1: 예.
0: 범죄는 crime이죠, crime.
1: Crimer.
0: 아,
1: Creamer.
0: criminal.
1: Criminal.
0: 그래도
1: 아,
0: 궁금해요?
1: Criminal 영화 제목 아니에요?
0: 아, 마이클 잭슨 노래 중에 굉장히
1: 아.
0: 유명한 게 Smooth Criminal이라는 게 있는데요.
1: 아.
0: 아무튼, so
1: Yeah.
0: criminal은 이렇게 범죄자입니다. 그 범죄자는 느꼈다, 죄책감을 느꼈다.
1: Criminal feels guilty.
0: 과거형이니까 the criminal
1: Felt
0: felt
1: guilty.
0: guilty.
1: 아하.
0: There you go.
1: Yeah.
0: Alright, so feel guilty, feel guilty. Oh, I feel guilty. 이렇게. 죄책감 느끼지 마. Hey, don't feel guilty.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자, you guys, 읽어볼게요. I feel guilty.
1: Oh, I feel guilty.
0: The criminal felt guilty.
1: The criminal felt guilty.
0: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교재에 안 쓰셔도 되기는 하는데,
1: 네.
0: 좀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뭐냐면요. Don't put me on a guilt trip.
1: 오?
0: 네. 이게
1: 그쵸.
0: 아까 명사로 죄책감이라고
1: 네.
0: 했었잖아요. 나를 죄책감 여행 보내지 마라고 해서
1: 죄책감 들게 하지 말란 얘기군요.
0: 맞습니다. Hey, don't
1: 아.
0: put me on a guilt trip. 왜날그
1: 우와.
0: 여행을 보내는
1: 너무
0: 거야?
1: 시적으로 표현을
0: 네, 이
1: 하네요.
0: 표현 굉장히 많이 써요. 네, 오케이,
1: 아.
0: okay?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1: 네.
0: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flap 나는 거 잊지 말고요. 리을 비슷하게.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1: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0: Alright, stuttering 발음 쉽지 않죠?
1: Stuttering.
0: Yeah,
1: 어려워요.
0: stuttering.

0: 얘가 플랩인데 다시 또 R 사운드
1: yes,
0: 넣어서 쉽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 네?
0: 오히려 더 버럭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1: 그러니까요.
0: 그냥 목 가다듬은 거야. 자, 막 이러면서.
1: 정말
0: 화났죠?
1: 예, 그 방귀 낀 놈이 손낸다고. 딱
0: 괜히
1: 그
0: 뭔가 찔려요, 지금.
1: 예. 예.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이게 throat이 목이잖아요.
0: 맞아요.
1: 어, 예. 내 목이 깨끗해지게 했었어.
0: 새로운 표현 또
1: 예.
0: 가져가죠.
1: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는 이거 그러면은 no way 할게요.
0: 오, 오케이.
1: 예.
0: No way. 자, no way. 일단은 저는 오늘 다 새로운 걸 가져왔어요. 근데 no way 괜찮습니다. 아, no way. 그럼 말도 안 돼. 절대 아니야. 에이. 이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that's fine as well. 자, 오늘은요. 바로 nonsense. 이러면서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자, nonsense라고 한 nonsense quiz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그렇죠?
1: nonsense는 그건데요. 네. 오, 오늘 티가 너무 귀여워요, 큐티.
0: 어, 그, 아. 뭐예요? 깜짝이요.
1: 아, nonsense면서 약간 아재 개그 아, 그런 느낌인데.
0: 오케이, okay, so sense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 말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 뭔가가 make sense 한다는 건 말이 되는
1: 말이 되는 건데.
0: nonsense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1: 아하.
0: 그래서 이 자체 단어 하나만으로 예.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So 누군가 oh nonsense 이러면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실없는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1: 네.
0: 조금 격식에 가깝기는 해요. 그래서 no way가 더 가볍고 캐주얼하긴 합니다.
1: 예.
0: Alright, so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자 여러분들 이거는 무조건 아셔야죠. throat하고 neck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1: throat은 그그
0: 네.
1: 그 완전 목 안에 막 네. 편도선 이런 느낌.
0: 목구멍.
1: 네.
0: right?
1: 넥은 겉에.
0: 맞아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목 소리를 이제 어떻게 보면 목 안쪽을 가다듬는 것이다
1: 네.
0: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lear 시킨다는 건 뻥 뚫는 거예요.
1: 아하.
0: 뭔가 뚫어 버려요. clear 네. one's throat. 이러고 하면 앞으로 우리 그런 거 이렇게 목을 가다듬는 것을
1: 예.
0: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소유격이 나왔기 때문에 나의 목을 가다듬으면
1: clear my throat.
0: My throat. 그녀의 목을 그녀가 가다듬는다. 그러면은
1: clear her throat.
0: 그렇죠. 요거를 계속 바꿔서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1: 그쵸.
0: 제가 목소리가 이래요. 이랬을 때 슬기 씨가 에. 저한테
1: 에.
0: 당신의 목을 가다듬어요. 라고 에.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1: Hey, my Sam?
0: Yes.
1: My teacher?
0: Yes.
1: Yes. Clear your throat.
0: Throat. 그러면 제가 okay.
1: 예.
0: 이렇게 되겠죠?
1: 네.
0: 자, how about this? 그 가수는 그녀의 목을 가다듬었다. 여가수인 거예요.
1: The singer was
0: the singer cleared 과거로 써야 되겠죠?
1: 아,
0: 가다듬었다. 이거 동사입니다. 이거 동사예요.
1: 아, 그래요?
0: 네.
1: 그럼 cleared?
0: 어허.
1: The singer cleared her throat.
0: 그렇죠. There you go. 오, 큰일 날 뻔했네요. Clear 여기서 예, 동사로 쓴 거예요. 가다듬다. Clear하게 만들다.
1: 예.
0: Okay? So, 이런 문장 나오겠죠.
1: Cleared.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Clear your throat.
1: Clear your throat.
0: The singer cleared her throat.
1: The singer cleared her throat.
0: Alright, 자, 이것도 제가 뭐 하나 그냥 참고 삼아서 가져온 문장이 있습니다.
1: 네.
0: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I have a frog in my throat.
1: Yeah.
0: 자, 이렇게 하면 목을 clear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1: 네.
0: 내 안에 목에 개구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뭔가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목이 살짝 쉰 느낌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가래가 좀 껴있다든가. 그래서 이거 안 되겠는데 해야겠어 라고 할 때 I have a frog in my throat. So I have to clear my throat.
1: 네,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0: 나쁘지 않죠? 그렇죠?
1: 예.
0: Alright,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1: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0: There you go.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0: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1: 응?
0: 자기 방금 저 여자한테 미소 지은 거야?
1: Did you just smile at her?
0: Okay. 왜 말을 더듬어? 죄책감 드는 거야?
1: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0: 그렇죠? There you go.
1: 응?
0: 자, 그렇다면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Did you just smile at her? Did you just smile at her?
2: Huh? No, she just looked familiar. Huh? No, she just looked familiar.
3: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2: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 음? smile. 그 다음에 at이 들어가는 거 잊지 마세요.
1: 네.
0: Alright, 목소리 키워주시고요.
1: 예.
0: 나 걔한테, 그녀한테 미소 지은 거 아니야. 난 그녀에게 미소 짓지 않았어.
1: Oh, I didn't smile at her.
0: I didn't smile at her.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러면서. 자, 그 배우가 팬들에게, 그 팬들에게 미소 지었어.
1: The actor smiled at the fans.
0: 그렇죠. You got it.
1: Mm-hmm.
0: 세 번째입니다. 자기 방금 저 여자한테 미소 지은 거야? 너 방금 그녀에게 미소 지었니?
1: Did you? Did you just smile at her?
0: 그렇죠. 과거형 질문이니까요.
1: Yes.
0: Alright. 읽어볼게요. I didn't smile at her. The actor smiled at the fans. Did you just smile at her? Okay. 자, 다음은요.
1: Feel
0: guilty. 죄책감 드는 거.
1: Mm-hmm.
0: 나 죄책감 들어.
1: I feel guilty.
0: 그렇죠. I feel guilty. 그 범죄자는, 그 criminal은 죄책감이 들었어.
1: The criminal felt guilty.
0: 그렇죠. 과거형이니까 feel 아니라 felt guilty.
1: Yes.
0: 자, 질문형 해보겠습니다. 죄책감 드는 거야. 진행형으로 해볼게요.
1: 네.
0: 너는 죄책감이 들고 있니?
1: Are you feeling guilty?
0: 그죠. Are you feeling guilty?
1: Mm-hmm.
0: 이렇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I feel guilty. The criminal felt guilty. Are you feeling guilty? 뷰티풀 job, you guys. Alright,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Did you just smile at her?
5: Huh? No, she just looked familiar.
4: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5: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0: 네, 오늘 새로운 표현을 굉장히 많이 배웠죠, 그렇죠?
1: 맞아요. 오늘 뭐 단어도 그렇지만 뭐 feel guilty도 그렇고 굉장히 또 재밌고.
0: I have a frog in my throat.
1: 맞아요.
0: That's nice.
1: 너무
0: okay.
1: 귀엽고 사랑스러운 표현들이 많았어요.
0: 오케이, okay. 자, 같이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Did you just smile at her?
2: Huh?
1: 응?
2: No, she just looked familiar.
1: Oh,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2: Nonsense.
1: 응?
2: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1: 와우!
0: Great job, you guys.
1: 오.
0: All right.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네, 그걸 마무리합시다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Let's wrap it up 이었습니다.
0: Alright,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1: 네.
0: Smile at someone.
1: Yeah.
0: 그리고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그녀는 자기 아들에게 미소.

0: 미소지었어. 그녀는 자기 아들에게 미소지었다. 만들어 주시면
1: 네.
0: 되겠습니다.
1: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 또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0: Alright,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도전해 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피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소영입니다. 읽기 시험에서는 다양한 종두의 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글들을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도록 평소에 연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읽기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들을 한번 풀어볼 텐데요. 그 유형을 집중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유형은요, 여러분 세부 내용을 파악해서 일치하는 내용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이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3급에서 6급 수준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나오고요. 9번부터 12번까지, 그리고 22번, 24번, 32번에서 34번, 43번, 47번, 50번.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9번부터 12번은 1지문으로 하나의 문제를 푸는 것이지만 이 뒤에 나오는 문제들은 1지문 2문항, 그러니까 하나의 지문을 읽고 다양한 유형의 이 두 가지 문제를 푸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9번부터 12번까지는요. 글 또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듣기 시험에서도 이런 그래프를 찾는 문제들을 연습을 했었습니다. 여기에는 글에서는 기사문 같은 것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래프에서는 어떤 것을 조사해서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들을 찾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과 함께 연습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이 글 또는 그래프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기출 유형 학습부터 볼 텐데요. 이 유형의 문제는 이렇게 안내문 같은 것들이 같이 나옵니다. 자, 먼저 이런 안내문을 보신 다음에는 제목을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합니다. 제목으로 어떤 내용일 것인지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이런 기간이나 요금, 방법에서 다른 내용들이 없는지를 선택지와 비교해서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읽기 문제는요, 시간이 되신다면 일단 선택지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읽고 나서 내용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 인주시 수목원 야간개장 안내라고 되어 있지요. 수목원은 이제 나무들이 많은 공원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수목원에서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겨보세요 라는 안내문입니다. 행사 기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 행사는 한 달 동안 진행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벌써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 행사는 11월 한 달 동안 진행된다 맞지요? 자, 그다음 7살 아

아이는 돈을 내고 들어가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7세 이하는 무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료는 돈을 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하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하는 7살 아이가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7살 아이는 돈을 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지 않는다입니다. 자, 그리고 인주시 수목원에 방문해서 예약하면 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아니죠? 수목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을 보시면요. 행사 기간 동안 입장 가능한 인원은 모두 50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매일 선착순 50명 입장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여기에 50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50명이라고 해서 4번을 고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오답입니다. 왜? 행사 기간 동안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는 행사 기간 동안 매일 50명씩 입장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내용이 틀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 기사, 신문 기사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사실 제목도 없고 신문 기사는 사실 어떠한 사실을 전달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쭉 써놓은 짧은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에서는 선택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지문에 있는 내용과 서로 비교를 해보면 될 텐데요. 자, 이 신호등에 대한 내용, 이 핵심 키워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선택지에서 지금 신호등이 나오고 있지요. 자, 인주시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 스마트 신호등을 시범 운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통 신문 기사에서는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이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을 가장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신호등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전국인가요? 아니지요. 여러분, 인주시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차가 없을 때에도 신호등 밝기는 항상 밝게 유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니죠. 차가 접근할 경우에 자동으로 밝기가 조절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길을 건너면 신호가 길어지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호등 밝기는 항상 밝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신호등은 학생들이 지나갈 때 신호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신호가 길어지는 기능 여기에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답을 찾는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런 두 가지의 우리가 유형으로 연습을 해봤는데요. 다시 실전적인 내용들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안내문은 기숙사 세탁실 이용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을 보시고, 아, 기숙사에서 세탁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구나라는 거 먼저 파악하시고, 선택지를 통해서 이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조건들에 대한 것들이 바로 오답으로 혹은 선택지에서 정답으로 제시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영 시간. 매일 7시부터 23시입니다. 여러분, 밤 12시까지 운영된다라고 했는데요. 밤 12시는 우리가 보통 24시 이렇게 표시를 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자, 세탁실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어디에? 세탁실 내 음식물 반입, 다른 곳에서 이 장소로 가지고 오는 것은 금지라고 했기 때문에 2번,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제는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세제는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읽고 이 선택지에 있는 내용과 천천히 비교를 하다 보면 어느 것이 정답인지를 바로 알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4번은 왜 틀렸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세탁기를 이용하려면 요금을 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용 요금에 세탁기는 무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건조기만 사용할 때 유료 1,000원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앞에 제시되어 있는 이 안내문에 제시되어 있는 시간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그리고 이용 방법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의 단어들을 바꿔가면서 오답으로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유의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회 한강사진 대회인데요. 보통 안내문에서는요, 이렇게 어떤 대회에 대해서 알려주는 혹은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주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제는 한강의 사계절이고요. 참가 대상은 서울 시민 누구나입니다. 자, 요 정도 보고 그럼 우리가 선택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대회는 올해 처음 열린다. 올해 처음 열린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제목에서 이미 11번째 이 대회가 열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자, 사진은 이메일로 보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보통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진 파일을 등록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선택지에서는 이메일로 접수하는지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는지 직접 접수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우수한 사진은 책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수한 것은 전시회에 전시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에 사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처음에 참가 대상에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해서 정답은 4번을 우리가 고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 내용이 맞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렇게 듣기에서도 우리가 그래프를 봤던 것처럼 읽기에서는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하나 대조해 가면서 푸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목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종이책과 전자책의 세대별 선호 비율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는 문제에서는요, 이 색깔로 표시된 것들, 그리고 이 결과로 제시된 비율들을 여러분들이 두 번씩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이책은 파란색이고, 전자책은 분홍색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머리에 두시고, 그리고 비율들을 살펴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전자책 선호 비율이 가장 높은 세대는 20대이다 라고 했는데요. 앞서 전자책은 우리가 이 붉은색 계열이라고 한다면 20대에서 78%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정답은 빠르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과를 가지고,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이 순위들의 어떤, 차이들이 선택지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문제도 그래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러분, 고등학생들의 희망 전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여러분, 고등학생들의 전공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전공과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겠지요. 그리고 1위부터 5위까지가 있는데, 지금 2020년과 2025년에 서로 비교하도록 볼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제에서는요,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그러니까 변화의 내용을 살펴보거나 혹은 어떤 내용이 변화하지 않았는지를 빠르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교육학의 순위가 올라갔다라고 했는데요. 자, 2020년 교육학은 1위였지만 지금 2025년 교육학은 4위. 여러분, 떨어졌지요. 그래서 올라갔다 아닙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심리학이 새롭게 순위에 들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심리학이 이미 2020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여기 5위로 살짝 떨어졌지요. 자, 그래서 2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컴퓨터 공학 한번 볼까요? 컴퓨터 공학, 여러분, 똑같이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순위에 변화가 없었다. 순위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미디어학의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미디어학이 5위였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3위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다와 내려가다. 이러한 단어들의 의미들도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테니까요. 이런 그래프들을 보면서 이게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올라간 것인지 혹은 변화의 순위의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신문 기사에 있는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세부 내용을 파악해 보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 가장 첫 번째 문장을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어제 오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아이가 지하철 승강장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죠. 여러분, 곧바로 근처에 있던 시민 이민수 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를 구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여간의 CCTV에 찍혔고 지하철 직원과 시민들은 이 씨의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냈다. 굉장히 잘했어요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 다행히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이 씨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라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선택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하철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했는데요. 안에서 발생했나요? 아니지요. 자, 지하철 승강장 아래에서 아이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안이 아니라 밖에서 지하철 승강장에서 벌어진 사고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시민들은 이 씨의 행동을 칭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가요? 아이를 구한 이 씨를 보고 이 직원과 시민들이 이 씨의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냈다라고 했다는 거, 잘했어요. 칭찬한 것이라고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씨의 행동을 칭찬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이는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나요? 아닙니다.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다쳤다라고 한 것은 정답이 될수 없는 것이죠. 자, 마지막, 이 씨는 지하철 직원의 도움으로 아이를 구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에서는 이민수 씨가 아이를 구했다, 직접 구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기 때문에 4번은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내용을 보고 지문을 보고 선택지와 서로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신다면 정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도요. 여러분, 인주시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내용에 대해서 쓴 기사문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최근 인주시의 한 마을에서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덜기 위해서 마을밥상이라는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자, 마을밥상이라고 하는, 자, 이 행사는 정해진 날에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밥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이다.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하면서 외로움을 잊을 수 있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 마을에서는 앞으로도 이 행사를 정기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라고 밝힌 내용입니다. 자, 그럼 살펴볼까요? 행사 참여 날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행사는 이 마을밥상이라고 하는 행사인 것이고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정해진 날에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2번. 마을에서는 이 행사를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어디에 있나요? 이 반응이 너무 좋았어서 이에 따라 마을에서는 앞으로도 이 행사를 정기적으로 이어가겠다.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 정해진 시간을 두고 계속 할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실 정답은 2번 바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이 행사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열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마을 밥상이라고 하다 보니까 뭔가 먹는 것, 건강한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여기에 외로움을 덜기 위해 이 행사를 연 것이기 때문에 3번도 오답이 되겠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행사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아니지요. 여기에 보시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 이미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이 행사에 참여해서 이렇게 반응 좋았다라고 하는 만족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2번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글과 그래프를 보면서 거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과 세부 내용들을 일치한 것을 찾는 문제였는데요. 자, 유형 9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9번부터 12번은 안내문, 그래프, 신문기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이 1지문 2문항에 해당하는 내용들에서는 설명문이나 논설문, 그리고 급수도 조금 뭐 어려워지면서 분량도 조금 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다른 유형들을 살펴볼 때에 같이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이 문제들을 잘 풀기 위해서는 만점 전략으로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글의 핵심 정보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내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제목에서 숫자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대상이나 이용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또 어떤 특수적인 제한되는 내용들도 같이 제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 장소, 대상, 조건, 금지 사항 등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내용들을 선택지와 지문을 함께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이 선택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 글의 핵심 정보와 정보를 아주 작은 것만, 아주 단어 하나만 바꿔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맞는지 비교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숫자나 제한, 금지, 부정적인 표현들이 나온다면 그런 것들은 두 번씩은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대상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우리가 문제에서 앞에서 살펴봤지만 7세 이상인지 7세 미만인지 이러한 단어들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좀 인지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무료
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행사에 참여하려면 무료인지 유료인지 이러한 단어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잘 비교해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금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 내용의 좀 세부적인 내용들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요. 일부만 맞는 선택지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문에서는 평일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주말은 유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평일에는 돈을 내지 않지만 주말에는 돈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택지에서는 이두 가지의 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공연은 무료, 다 돈을 내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는 앞부분은 맞지만 뒷부분이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표현 바꾸기라는 유형도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문에서는 예약이 필수, 예약을 꼭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선택지에서는 예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예약도 있고, 여기에 예약도 있고, 지문에서 예약이 있었으니까 선택지에서 예약도 나왔고, 이게 정답인가?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예약이라는 공통 어휘만 보고 선택하면 오답을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 실수는 점수를 높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실수를 여러분들이 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숫자 표현에 있어서도 여러분 여기에는 7세 이상은 유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선택지에서는 이 7세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하라고 하는 것, 7세가 이상이면 유료라고 하는 것은 7세가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세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돈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7살부터는 7세부터는 돈을 내야 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상과 이하, 그리고 초과 미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 그 대상이 포함이 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여러분들이 좀잘 파악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초과, 미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7세 초과 유료라고 한다면 7살 돈을 내야 할까요? 어떨까요? 7세 초과 유료라고 한다면 8살부터 우리가 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부 내용을 파악해 보는 유형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실 우리 듣기 시험에서 이런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들을 해 봤었는데요. 선택지를 미리 좀 읽어보고 그 내용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읽기에서는 선택지에 있는 내용도 잘 읽어보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지문에 있는 내용과 서로 비교해 보면서 어떤 것들이 정답인지, 어떤 것들이 단어가 틀렸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는 작업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부 내용에서는 앞서 우리가 전략적인 부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단어 하나들, 특히 숫자라든지, 그리고 어떤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라든지 금지사항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혹은 일부만 맞게 일부는 틀리게 해놓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유의를 하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문제를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문기사 그리고 안내문 그리고 조사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의 그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좀 자세하게 그리고 자주 접해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신문기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서
그 사실들을 전달하고 그 뒤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전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그첫 번째 문장들을 보시면서 다음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웠던 문제들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다음 또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이건 호랑이 소리?
1: 근데 호랑이 소리가 왠지 구슬프게 들려.
0: 호랑이한테 무슨 일이 있나?
2: 무슨 일이 생기는지 지금부터 시작해볼까? 옛날에 어머니와 함께 사는 나무꾼이 있었는데.
3: 호랑이? 어떻게?
4: 정신 차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 했다.
3: 그래. 어떻게 빠져나가지? 어떻게? 아, 그래. 아이고, 형님! 아유, 드디어 형님을 만나게 되네요.
5: 형님, 내가? 난 호랑이고, 넌 사람인데?
3: 네네네.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제 위로 형님이 하나 있었는데, 그, 나와보니, 호랑이였다고 합니다.
5: 호랑이.
3: 예. 아유, 호랑이를 마을에서 키울 수 없어. 눈물로 형님을 산으로 보냈다던데. 그게 바로 형님이시군요.
5: 아, 그게 지금 말이 돼.
3: 저, 그게 그, 물론 말이 안 되지만, 그래. 세상은 말이 안 되는 일들로 가득하잖아요. 예. 와.
5: 그런가? 근데 그게 나라는 증거 있어?
3: 증거 진짜. 아! 저의 형님께선 몸에 왕자가 있다고 합니다.

0: 왕자.
1: 나무꾼이 말한 왕자는 한자 임금 왕. 호랑이 몸에서 이 왕자를 찾아줘.
2: 이건가? 가운데 세로줄이 없네.
3: 뭐지?
4: 이마에 이거! 왕자가 확실해!
5: 이거 왕자! 이거 왕자! 그럼 내가 확실하구나! 아우야!
0: 형님!
5: 그래 네, 어릴 적부터 혼자 살아서 어머님이 항상 궁금했는데 나한테 그런 사연이 있을 줄이야.
0: 어머니도 형님을 많이 많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5: 아 그래? 아 그럼 지금 당장 내려가서.
0: 지금요?
5: 아니다. 내가 지금 마을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놀랄 테고 널 이상하게 볼 거다.
0: 아무래도 그렇겠죠.
5: 그러니 난 그냥 멀리서 보며 효도하마. 네가 나 대신 어머니를 잘 모시거라.
0: 네, 형님. 그럼 저는 그 어머니께 소식을 좀 빨리 전하러
5: 가. 그래야지.
0: 또
5: 돼요? 조심히 가거라. 어머니를 찾았어. 어머니!
2: 나무꾼이 위에서 벗어난 건 좋은데, 아이, 호랑이한테 거짓말한 건 좀 그렇네.
4: 맞아. 호랑이는 진짜인 줄 알고 속은 거잖아.
1: 그치만 나무꾼도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 그런데 그날 이후.
5: 준아. 좋아. 여기다 놓쳤구나.
6: 아버지, 우리 마을에 사람 잡으러 온 거 아니에요?
5: 에이, 무슨 소리? 여기가 바로 네 할머니 댁이란다.
6: 네? 할머니요?
5: 그랬어. 놀라시면 안 되니까 얼른 숨졌구나.
6: 네.
0: 그러게나 말이야. 아니, 누가 이 큰 고깃덩이를.
7: 그 숲에서 만났다던 그 호랑이 아니다?
0: 호랑이요? 그런가? 먼발치에서 보며 효도한다더니 이렇게.
7: 참 기특하고 고마운 호랑이구나. 어서 챙기자. 세상에. 어서 가요. 그래.
5: 저분이 바로 네 할머니시란다. 앞으로 자주 찾아뵙자꾸나.
6: 네. 할머니.
5: 어머니.
1: 호랑이는 그 후로도 계속 산짐승을 잡아서 어머니께 가져다 드렸지.
0: 또 놓고 갔네요.
7: 호랑이는 신령한 동물이라더니 아주 효성이 지극하구나.
0: 거짓말한 제가 좀 미안해지네요.
7: 우리 호랑이 아들 덕분에 늙음하게 매일매일 고기 반찬에 아주 호강을 하는구나.
5: 조용.
1: 그날 이후 어머니는 호랑이 아들이 올 때마다 먹고 가라고 따뜻한 팥죽을 쏴서 두었지.
5: 드셨나 보다. 호순아, 어여 먹자.
6: 네.
5: 어떠냐? 할머니 팥죽 따뜻하니 맛있지?
6: 네, 맛있어요. 우와.
1: 그러던 어느 날.
0: 전에!

0: 아우야, 아이, 난 몰래 놓고 가려고 했는데.
1: 아, 아이, 마을은 위험해요. 어서 산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2: 산한다!
1: 자네, 어서 비키게! 자네, 위험하게 뭐 하는 건가? 어서 비키게!
3: 형님, 저 공격하는 척 하다 도망가세요. 그리고 여기 위험하니까 당분간은 오시지 말고요.
0: 알았다, 아우야. 아우야, 덕분에 살았다. 고맙다, 아우야.
1: 아우, 좀 저리 비켜보라니까. 아유, 너 천장소! 아이고, 참, 진짜. 맛있겠다.
4: 자. 그 후로도 호랑이는 계속 왔지.
0: 와. 아우, 역시야. 할머니가 노래 참 잘하셔.
2: 다 완전 잘 됐다.
0: 잘했지. 많이 먹어, 어머니. 그것도 맛있어.
4: 잘 먹었구만. 자. 그렇게 몇 년이 흘렀는데?
0: 이야, 한 10년은 되어 보이는구나.
2: 아버지, 산삼은 왜요?
0: 할머니가 많이 아프시단다.
3: 어서 드세요. 형님이 가져다 준 약초 다려봤어요. 아, 형님이 산삼도 캐우신다고 했어요.
4: 우리 호랑이 아들이 아픈 놈이 살리겠다고 고생이 많구나. 요성도 지극하지. 더 늦기 전에 사실대로 말하거라. 그때 네가 살기 위해 호랑이가 형님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라고.
3: 네?
4: 우리 호랑이 아들, 내가 한번 용기 내서 사과가 우리 아들 하고 안아줄걸. 아휴, 오늘따라 우리 호랑이 아들이 보고 싶구나.
5: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후.
3: 어머니, 항상 남을 다듬으며 반겨주셨는데, 그러고 보니 왜 요새는 형님이 안 오시지? 설마 어머니 소식도 모르시는 거 아니야?
2: 아버지!
0: 어서 나가.
3: 형님!
0: 아우야, 자네가 여기까지 어떻게?
3: 아니,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네?
0: 아무것도 아니라도.
2: 아버지는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 저 고기 드세요. 매일 할머니 산소에 와 지키시고 끝내 먹는 것까지 끊으시더니 이렇게 병으로 쓰러지셨어요.
3: 뭐? 아니.

0: 사람인 저도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1: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곁에서 모시질 못했으니 돌아가신 뒤에라도 어머니를 이 옆에서 지켜드리고 싶었단다.
0: 어머니도 형님 많이 보고 싶어 하셨어요. 아, 그리고 사실은 형님...
1: 아우야, 사실 내가 다 알고 있단다.
0: 네?
1: 어머님이 돌아가시던 그날...
2: 모두 사실대로 말하거라.
3: 산삼을 가지고 갔다가 밖에서 다 듣고 있었단다.
2: 형님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라고.
3: 뭐라고? 이럴 수가.
2: 오늘따라 우리 호랑이 아들을 보고 싶구나.
3: 어머니.

0: 그때 다 아셨으면서 왜 저를 꾸짖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1: 어머니는 내가 가는 날이면
2: 이거 떠서 오래 놔두면 식는데. 아휴, 우리 호랑이 아들은 언제 오려나. 아휴, 저기 오네. 와.
3: 우리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항상 따뜻한 팥죽을 내어주셨지. 어?
1: 아유, 호순아, 우유 먹자.
4: 네.
1: 아, 자. 아.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날 진짜 아들로 생각하셨다는 거 내 다 알고 있다.
5: 형님.
1: 그리고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 너는
0: 저 공격하는 척하다 도망가세요. 그리고 여기
3: 날 구해주려 노력했지. 알았다, 아우야.
1: 너처럼 착한 동생이 생긴 것도 참 좋았단다.
0: 죄송해요. 모든 게 다 저 때문에.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1: 아니, 아니. 다 내가 좋아서 한 거야. 그러니 너무 미안해 하지 말거라. 그냥 내가 죽거든. 우리 호순이 가끔씩 찾아봐 주거라.
0: 형님!
4: 아버지!
1: 오늘따라 우리 어머님이 해주신 그 중에 참 그립구나. 어머니.
0: 형님!
4: 아버지!
0: 형님!
4: 아버지!
6: 나무꾼은 어머니의 산소 옆에 호랑이 형님의 산소를 만들어 주었지.
0: 형님, 이제 제가 잘 지켜드릴게요. 부디 하늘나라에서 어머니 만나 편히 쉬세요. 호순아, 인사하자.
4: 네.

0: 농협 안심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식물 유래 성분으로 걱정 없는 피킷에서 어린이 구강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1: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2: 로봇카풀이랑 꼭꼭 약속!

0: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끼리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1: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다 악당 끄크의 최종 목표다.

0: 박사님,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2: 외계인이 나타났나요?
3: 아니, 요즘 수고가 많은 우리 요정들을 위해 오늘 이 박사가 배달 음식 쏜다!
4: 네! 예!
3: 자, 자, 뭐 먹을래? 짜장면?
4: 좋습니다!
3: 떡볶이?
4: 좋습니다!
3: 비빔밥?
4: 좋습니다!
3: 아니, 뭐가 이렇게 다 좋아? 싫은 건 없어?
4: 싫은 거 없습니다!
0: 짜장면은 감칠맛이 있어 좋고,
2: 떡볶이는 매콤 쫄깃해서 좋고,
1: 비빔밥은 건강한 맛이라 좋습니다!
0: 게다가 박사님이 사주시는 거니 다 좋을 수밖에요.
3: 역시 우리 요정들 긍정적인 마음이 최고예요. 그런데 항상 싫은데 하면서 모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한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발!

0: 이 사건은 저기 보이는 정우재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1: 우리 왕자님 밥 먹자. 엄마가 볶음밥 했어.
2: 아, 볶음밥 싫은데.
1: 볶음밥이 왜 싫어?
2: 이것저것 다 섞어서 볶았잖아요. 싫어요.
1: 그래? 그럼 그냥 흰밥이랑 반찬해서 먹자.
2: 흰밥이랑 반찬도 싫은데. 밥 따로 반찬 따로. 아, 귀찮아.
1: 그럼 국수 삶아줄까?
2: 국수도 싫어요. 면이 너무 길다랗잖아요.
1: 먹지 마. 너 다 먹지 마. 어? 엄마 볶음밥 혼자 먹을 거야. 아휴 참.
2: 아 싫은데. 아 배고픈데. 아 나 배고프다니까요.
0: 그런데 우재가 이렇게 싫은데 하는 것은 유치원에서도 마찬가지였지.
3: 자, 오늘 선생님이 들려줄 이야기는 흥부와 놀부!
1: 와!
2: 싫은데? 흥부 놀부에 막 도깨비랑 똥 나와서 싫은데?
4: 난 좋은데? 나도.
3: 그럼 다른 책 읽어줄까? 피노키오 읽어줄게요.
1: 와!
2: 싫은데. 피노키오 코 길어지는 거 기분 나빠서 싫은데.
3: 그럼 피노키오 말고 헨젤과 그레텔?
2: 싫은데. 거기에 막 과자로 만든 집 나오면 과자 먹고 싶은데 지금 여기 과자 없으니까 싫은데.
4: 야, 정우재! 넌 뭐가 그렇게 다 싫냐? 우린 이 얘기 다 듣고 싶거든! 맞아! 싫으면 너가 귀 막아!
5: 그럼 되겠네!
2: 싫은데! 귀 막으면 너무너무 답답해서 싫은데!
4: 뭐야! 다 지 맘대로야!
5: 맞아! 자기가 무슨 왕자님이야? 왜 저래!
0: 그런데 이런 우재를 지켜보는 네가 있었으니 바로 악당 크크였지.
6: 저렇게 뭐든지 싫은데 싫은데 하는 어린이 이 크크는 정말 싫은데가 아니라 좋은데 너무 좋은데 카카카카카카카. 그럼 우리 우재 친구에게 이 악당 크크가 선물을 하나 줘야겠구만. 기다려라 우재야. 곧 만나자.
4: 아, 우리 뭐 하면서 놀까? 숨바꼭질 어때?
2: 싫은데? 나 숨는 거 귀찮아서 싫은데?
4: 어? 숨는 거 귀찮으면 네가 술래하면 되겠네.
2: 싫은데? 나만 빼고 숨는 거 기분 나빠서 싫은데?
4: 와! 야! 다 싫으면 우리 보고 어쩌라고!
2: 어쩌긴! 너네가 나 좋아하는 거 찾아주면 되지!
4: 야! 정우재! 네가 무슨 왕자님이냐? 우리가 네 마음을 그렇게 쳐줘야 돼? 그니까 왕자님은 혼자 잘 노세요. 가자. 그래.
2: 아 싫은데. 나 혼자 노는 건 싫은데.
7: 왕자님, 왕자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6: 왕자님 곁엔 이 크크가 있습죠.
5: 크크?
6: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은 우리 왕자님. 자, 이 왕관을 쓰시지요.
2: 싫은데 왕자? 아저씨, 지금 나 놀리는 거예요?
6: 아유, 그럴 리가요. 전 우리 왕자님 편이에요.
2: 그래?
8: 그래서 이 세상을 싫은데 왕국으로 만들어드리려고요.

0: 왕인데 왕도?
1: 자, 어서 이 왕관을 쓰시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시름대 왕국으로 만들어주세요. 야!

0: 진짜 왕자님이 됐잖아.
1: 축하드립니다, 시른대 왕자님. 이제 왕자님은 곧 시른대 왕국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만 둘, 셋, 뿅!
0: 어? 어? 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2: 왕자님, 오셨습니까?
0: 네? 아니, 이 왕관 어떤 아저씨가 나한테 주면서 이상한 얘기 막 하는데

0: 싫어요?
1: 왕자님 이야기 듣기 싫은데? 아저씨 만나서 왕관 받은 이야기 진짜 재미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0: 엄마! 엄마! 뭐야, 엄마가 왜 저래?
2: 이제 왕자님은 곧 싫은데 왕국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0: 그럼 엄마가 저러는 게 이 왕관 때문에? 뭐야? 왜 왕관이 안 벗겨져?

0: 선생님! 선생님!
1: 어? 왕자님, 오셨습니까?
0: 네? 아, 선생님까지!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왕관 좀!

0: 싫은데?
1: 네?
0: 도와주기 싫은데? 바빠서 왕자님 도와주기 싫은데?
2: 아, 선생님, 책 정리 나중에 하시고 저 좀.
0: 싫은데? 책 정리 나중에 하기 싫은데? 나 할 일 미루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2: 나 어떡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래, 이게 다! 그동안 내가 싫은데 하면서 싫은데? 엄마, 선생님, 친구들을 싫은데? 힘들게 해서 싫은데? 생긴 일이야. 그래, 이게 다 나 때문이야. 야. 얘들아.
3: 왕자님, 왜 울고 계세요?
2: 아, 얘들아, 그러지 마. 미안해. 내가 그동안 자꾸 싫은데? 라고 했던 거 용서해줘.

0: 용서하기 싫은데?
1: 아, 그럼 이 왕관이라도 좀 벗겨줘. 아, 이것 때문에 자꾸 이상한 일이.